0: 화성의 지도를 세밀하게 그리는 일들을 했었고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예. 이런 식으로 관계 수로망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1: 아, 저렇게 그림도 그렸네요.
0: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로웰이 남긴 저 떡밥이 사실 지금까지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자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너무 어무맹랑해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줬나요?
0: 화성도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거나 적어도 물은 있었거나 또 심지어 다시 화성을 저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가서 운하도 짓고 살 수 있지 않을까까지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소비하는 거의 모든 화성에 대한 서사가 사실은 로웰 때문에 만들어진 산물이기도 하고
1: 머스크한테도 이렇게 은연중에 영향을 줬을 수 있죠.
0: 그렇죠. 저는 예. 사실 일론 머스크를 약간 어떻게 불러보고 싶었냐면 네. 21세기의 로웰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성이라는 척박한 곳에 또 다시 인간의 새로운 꿈을 네. 발라놓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되게 비슷한 점도 많이 있다.
1: 그렇게 부르면 머스크 싫어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나는 머스크야 이럴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만나본 적도
0: 없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1: 자 이제 본격적인 화성 탐사가 바로 1970년대 나사의 바이킹 계획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소한데 바이킹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1976년 7월 20일에 바이킹 1호가 착륙을 했고 또 1976년 9월 3일 또 네? 바이킹 2호가 유토피아 평원이라고 한 또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에 착륙을 합니다.
1: 화성에 있는 지형인 거죠?
0: 그렇죠. 사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화성 탐사는 다 화성에 착륙하진 못했고 네. 주변을 빙글빙글 돌거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만 해왔어요.
1: 아, 최초의 착륙이에요?
0: 그렇죠.
1: 그럼 바이킹 탐사의 주 목적이 생명체 흔적 찾기였나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과감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화성에 처음 가는 미션인데 그때부터 네. 목표가 가서 생명 활동의 흔적 찾아보자.
1: 그러네.
0: 네. 뭐 화석 조각이라도 나오는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뭔가 생명 활동을 암시하는 증거가 나오는지 네. 이런 거를 확인해보자라는 미션이었고 그래서 사실 바이킹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은 화성 착륙선 생각하면 귀엽게 바퀴 달려있는 네. 그런 애들을 생각하지만 바이킹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제자리에 머무는
1: 산발이처럼
0: 되어있네요. 그렇죠. 착륙선이고 네. 대신에 로봇 팔이 있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게 조그만한 게
1: 있는 거예요. 팔이 있다.
0: 그래서 그거를 땅으로 쭉 내려서 예. 흙을 한 스쿱 퍼올리고 그거를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실험장치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안에 탑재된 실험장치들을 가지고 흙을 분석하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미니 실험실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럼 화성 현지에서 네.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제일 먼저 시도한 게
0: 네.
1: 오늘 좀 여러 가지 실험들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기체 교환 실험. 네네. 이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0: 네, 좋아요. 네. 일단 가스 익스체인지 실험이라고 해서 GEX라고 부르는 기체 교환 실험인데 네. 말 그대로 화성의 흙에다가 물을 부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물을 부었을 때 만약에 이 안에서 어떤 그 물을 쪼개서 생명 활동을 하고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라도 있다면 물은 H2O니까 네. 산소가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식물들도 네. 공기 중에 CO2를 먹어서 산소를 배출하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흙에다가 물 부어보고 네. 물이 쪼개지는지를 보자. 이거였어요.
1: 네.
0: 실험을 했죠.
1: 네.
0: 그랬더니
1: 쪼개졌나요?
0: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니까 네. 그 흙에서 상당한 양의 산소 기체가 검출되는 거예요.
1: 됐네, 됐어.
0: 이거 여기 호흡하는 친구들이 있다. 광합성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1: 이제 이렇게 순조롭다고
0: 생각을 네. 할 수 있겠지만
1: 예, 예, 예.
0: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참고로 바이킹에서 했던 모든 실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실패했다.
0: 방법론 쪽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1: 아니요. 실패했는지 아니요. 우리 아직 몰라요. 네. 여러분 희망 접지 마세요.
0: 예. 이제 예. 뭔가 그 화성 흙에다가 네. 뭔가를 집어넣어줘요.
1: 뭘요?
0: 그러니까 그 모든 실험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1: 아까 물을 넣었듯이?
0: 그렇죠.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예. 다른 영양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화성의 흙에다가 뭔가를 부어준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나오는지를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 더. 네. 그다음 이게 정말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2차 테스트가 있어요.
1: 어떻게 하죠?
0: 그 흙을 다시 아주 뜨겁게 달궈버려요.
1: 왜 달궈요?
0: 그 안에 네. 혹시 생명체가 있었던 거면 뜨겁게 달궈버리면 다 죽어버리겠죠.
1: 죽어버리니까.
0: 비명을 뜯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뜨겁게 달궈놓고 네. 다시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아직 있었을 때 뜨겁게 달구기 전에는 반응이 되었다면 네. 달궈서 다 죽였을 때는 반응이
1: 없다면 오히려 생명체가 그쵸.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0: 그럼 그 비포 애프터 가스버너 켜기 전에 네. 그 후, 전후의 결과 차이가 있다면 네. 그러면 더 유력한 생명활동의 증거일 테니까 네.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1: 아, 오케이.
0: 그래서 모든 실험이 다 그런 식으로 네. 돌아가는데
1: 이건 일단 알아두고 네. 그래서 비체교환 실험은 아까 반응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분해했잖아요. 맞아요. 리치토를.
0: 게다가 네. 또 여기에서 O2 그러니까 산소도 검출되고 CO2도 검출되고 되게 흥미로운 그 기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140도 정도로 3시간 동안 가열시켰어요. 예. 그래서 미생물들 혹시 타서 이제 다 죽을라나 이러고 네. 이제 기다렸다가 네. 다시 또 실험을 한 거죠. 네. 했는데
1: 여기서 이번엔 분해를 못해야 생명체가 있다고
0: 기체가
1: 볼 수 있는데
0: 기체가 안 나와야 성공한 실험인 그렇지. 거예요. 근데 기체가 나왔습니다.
1: 나왔다.
0: 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흙에 있던 화학 성분들끼리 그냥 알아서 일으킨 생명과 무관한 화학 반응이었다.
1: 아, 오케이.
0: 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1: 하지만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험이 또 있습니다.
0: 이제 두 네. 번째 실험이 네. 열 분해 실험이라고 해서
1: 열 분해 실험.
0: 이게 조금 더 화성에서 혹시 광합성하는 놈들이 있지 않을까를 테스트해 보려고 한 실험인데.
1: 아, 광합성이요?
0: 네. 예. 이제 광합성을 할 때에는 네.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1: CO2.
0: 그래서 네. CO2를 강제로 주입을 합니다.
1: 네. 그 흙에다가요?
0: 네. 예. 그리고 그 태양의 햇빛, 그 화성에서의 태양빛을 또 모사하기 위해서 제논 램프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외선 램프 같이. 그래서 그 빛을 켜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광합성의 재료는 두 가지죠. 네.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빛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CO2를 주는데 빛도 켜줬을 때, CO2를 주었는데 빛은 암전시켰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본 거예요.
1: 네, 반응이 나온 경우가 있었나요?
0: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미세하게 뭔가 나왔어요. 광합성인지 아닌지 모를 뭔가 미세한 그 광합성의 부산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 산소는 아니고요?
0: 네, 산소는 아니고 이게 네. 그 CO2에 들어간 탄소에 그냥 탄소를 넣어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탄소를 약간 무거운 동위원소 탄소를 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동위원소 탄소를 활용한 뭔가 부산물 같은 게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미심쩍다 이러고 이제 똑같이 90도 정도로 가열을 시켰어요.
1: 예.
0: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데워버린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1: 아, 똑같은 결과가 네. 나왔어요?
0: 그래서 네. 이것도 뭔가 생명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화성의 광물 표면에 탄소,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그걸 또 쪼개서 산소 하나, 이산화탄소 이렇게 따로따로 흡착시키는 네. 그런 광물 반응인가 보다라고 또 이제 시시하게 끝나버린 거죠.
1: 열분해 방출 실험도 일단은 뭐 유의미한 발견을 하지 못했고 네.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흙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는다는 걸 아는 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우리가.
0: 아, 그렇죠.
1: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번 세 번째 실험이 있는데 네. 세 번째 실험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50년 동안 논쟁이 됐대요.
0: 맞아요.
1: 네, 뭡니까 이거는?
0: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네. 다양한 실험 장치들 중에서 이제 라벨들 릴리즈라고 해서 네. 우리말로 직역하면 표지 방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험을 할 때 되게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어쨌든 화성의 흙과 대기에도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검출기에서 어떤 화학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그게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성분인지
1: 원래 있던 애들인지
0: 원래 있던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1: 그렇죠.
0: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방사성 동위 원소를 집어넣어서 자연 상태에서는 보기 드문 애니까 이 탄소를 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동위원소 탄소를 가지고 만든 부산물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실험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는 네. 그래서 표지 방출 실험인 네. 거예요. 표지를 씌운 애가 나오는지.
1: 네.
0: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실험을 제안했던 과학자가 길버트 레빈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 맞다 생명체 맞다라고 우겼어요.
1: 아, 이 실험을 통해서 네. 한 게
0: 왜냐면
1: 왜요?
0: 이게 진짜 재밌는 실험이었는데 네. 이제 지구에서는 미생물들한테 네. 탄소 같은 먹이를 먹여주면 다시 또 그 탄소를 잘게 쪼개서 네. 우리가 날숨 쉬듯이 네.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래서 똑같이 화성의 흙에도 이런 미생물들 신진대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14번 탄소 무거운 탄소를 먹이로 주었을 때 네. 얘네가 맛있게 냠냠냠 먹고 방구를 끼든 호흡을 하든 해서
1: CO2가 나온다.
0: 그렇죠. CO2가 나오는데 그 CO2가 14번 탄소로 만들어진 CO2에 하는 거죠.
1: 아, CO2가 CO2에 이제 어떤 먹이 성분이 있으면은 뭔가 일어난 거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가 검출되는지 CO2가 검출되는지를 확인을 1차로 한 거예요.
1: 예.
0: 해 보니까 뭔가 나와요. 방사선이 검출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오케이. 여기에 탄소를 주면 CO2로 갚는 놈들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판단한 거죠.
1: 네.
0: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뜨겁게
1: 구워봐야죠.
0: 구워봐야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븐을 켜서 아주 뜨겁게 이제 구워봤어요.
1: 예.
0: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CO2가 안 나와요.
1: 안 나왔어. 이건 된 거야? 그러면 달궜어. 지금 생명체가 다 지금 죽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8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달궜을 때는 변화가 없었고. 50도 정도로 3시간 가까이 구웠을 때는 그 방출되는 양이 줄었어요.
1: 50도 됐으니까 다 죽은 거야, 지금.
0: 그리고 더 뜨겁게. 160도로 구우면 아예 안 나와요.
1: 아, 그렇지. 다 죽었어요, 지금.
0: 네. 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열 버티지 못하는 생명체 때문인가 보다.
1: 이 방법론에서 찾고자 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0: 맞아요.
1: 네.
0: 근데 이게 100% 완벽하게 생명 활동이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몇
1: 왜요?
0: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뭐냐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인간의 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명체의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체면 자고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개체 증식을 해야 돼요.
1: 그렇겠죠.
0: 물론 뭐 우리 인간처럼 정말 생물학적인 번식을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뭐 단세포 생명체들 복제하잖아요. 그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미생물처럼 그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는지 이제 내버려 두고 그 방출되는 양의 변화를 본 거죠.
1: 네.
0: 만약에 증식을 하는 미생물이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점점 CO2를 방출하는 양도 늘어나고 쭉 늘어나다가 또 어느 순간 그 안에 이제 흙이 그 재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점점 또 굶어 죽기 시작하겠죠. 그럼 또 개체수가 줄어들고 결국에 다시 방출량이 줄어들고
1: 그렇죠.
0: 하는 이런 성장 곡선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장 곡선의 패턴은 나오지 않았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그 흙 안에다가 토양 안에다가 또 영양분을 더 많이 넣어줘 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생명체라면 갑자기 밥이 많아졌으니까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더 신진대사도 늘어나고 방출량도 늘어야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1: 14번 탄소 방귀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0: 근데 되게 웃긴 게 밥을 더 많이 줬더니 잠깐 방출량이 줄었다가 다시 스물스물 천천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체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패턴과는 많이 달랐던 거죠.
1: 생명체가 아니라면 그 줄고 느는 건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0: 그래서 이제 항상 과학의 역사가 좀 이런 식인데 처음에 되게 재미있는 감질나는 데이터가 나오면 다들 들떠서 엄청 앞서 나간 추측들을 많이 던져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차분해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제일 재미없는 지루한 설명으로 답을 찾아냅니다.
1: 어떻게 설명하죠?
0: 그래서 이제 현재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화성 표면은 그러니까 화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와 달리 자기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태양 광선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흙이랑 지구의 흙이랑 좀 본질적으로 달라요. 지구의 흙은 자기장 보호막이 선크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태양풍이 덜 쏟아지고 훨씬 더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화성의 흙은 다 UV, 자외선을 얻어맞아서 다 그 안에 있던 분자 구조가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성 흙 안에 있던 산소도 우리 지구처럼 안정된 산소라기보다는 굉장히 강한 반응성을 띠고 있는 산소가 드글드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물을 집어넣고 영양분을 집어넣고 하면 훨씬 더 반응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일반적인 흙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생명체가 굳이 없어도 마치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잠깐 반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증식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패턴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지구에서 통하는 공식이 통할 수가 없는 애초의 환경이다.
0: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아니야 이건 그래도 생명체일 거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길버트 레빈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대안 실험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성에 가서 바이킹이 어쨌든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성 말고 지구 흙으로도 똑같이 해보고 달에서 갖고 온 또 아폴로 미션 때 갖고 온 토양 샘플이 있으니까 네. 달 갖고도 해보자 해서 똑같은 실험 장치가 지구에도 있으니까 네.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똑같이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1: 예.
0: 해보니까 지구의 흙에서는 가장 많은 반응 결과물이 나왔고
1: 네.
0: 달에서는 가장 적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비교하면 화성에서 나온 결과물의 양은
1: 네.
0: 달에서 달 흙 가지고 한 것보다 10배 더 셌고
1: 예.
0: 지구에서 한 것보다 10배 더 약했어요.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등비수열처럼.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러니까
1: 예.
0: 봐라. 달은 내가 봐도 확실히 생명체 없다. 그러니까 달에선 제일 낮은 신호가 나오고.
1: 달은 거고. 나도 인정한다. 네. 근데 화성 봐라. 달보다 10배 더 나왔잖아.
0: 그렇죠. 달은 화성은 딱 달보다 세고 지구보다 약한 너무나 알맞는 중간값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더 보수적인 우리 다른 동료 과학자들은 의심을 했었죠.
1: 아, 그렇구나.
0: 네.
1: 또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화성 탐사에.
0: 네.
1: 네. 자, 이런 세 가지 실험을 이제 바이킹 1호, 2호가 가서 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저번에 떡밥으로 던지고 가셨던 얘기 같은데요. 지구에서 발견한 화성 운석에서 미생물 화석이 발견됐다고 알려지면서 좀 소동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까?
0: 아, 그렇죠. 예. 이것도 마침 딱 이제 30주년 되는 사건인데
1: 예, 예.
0: 1996년에 남극의 앨런 구릉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던 운석을 분석한 한 나사의 과학자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뭔가 생명의 흔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앨런 구릉, 앨런 힐에서 발견된 운석이다라고 해서 ALH84001 이라고 부르는데
1: 네.
0: 아마 84년도에 처음으로 발견한 운석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운석을 이제 분석하니까 뭔가 물과 관련된 화학 반응의 흔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염이라고 하죠. 그런 염 성분들도 검출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뭔가 조그만한 지렁이 같은 게
1: 지렁이네.
0: 있는 거예요.
1: 지렁이네.
0: 그래서
1: 네.
0: 이거 미생물 화석 아니야?
1: 그러네요.
0: 라고 이제 약간 여기 또 꽂힌 거죠, 이분.
1: 네, 일단 화성에서 온 운석인 거는 확실합니까?
0: 네, 이거는.
1: 그건 확실해요.
0: 화성, 그 암석의 성분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화성발 운석인 거는 100%.
1: 그러면 신기한데요, 정말. 네,
0: 확실한데.
1: 예.
0: 화성의 돌을 쪼개보니까 안에.
1: 화성지렁이.
0: 네, 화성지렁이가 딱 여기 몰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 이거 대박이다. 해서
1: 그래.
0: 이제 엄청 큰 논란이 되었고
1: 네.
0: 심지어 저때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저때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이거든요.
1: 네.
0: 클린턴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도 했어요.
1: 아 그래? 여기까지 네. 그때 던져놓고 가셔서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0: 네. 우리의 맞아. 과학자가 드디어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
1: 그러니까.
0: 이러고 발표까지 해버린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1: 네, 네.
0: 근데 이제 아쉽게도
1: 네.
0: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생명체 활동이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네.
0: 일단 첫 번째가 그 지렁이로 보이는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1: 아, 그래요? 네. 저 확대한 사진이구나.
0: 네, 그러니까 그 실제 제 손가락만한 그런 지렁이는 아니고 저게 지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미생물 레벨보다도 10배 가까이 더 작거든요.
1: 아, 엄청 작네요, 그쵸? 진짜. 예.
0: 그래서 이거는 생명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그 통이 작다. 그래서 여기에 세포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생명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지질학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서
1: 연상증이다, 이것도.
0: 네, 만들어진 거고
1: 네, 네.
0: 하필이면 지렁이를 닮아서
1: 네,
0: 그
1: 네.
0: 우리 박테리아들 중에도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박테리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익숙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0: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닐까
1: 네.
0: 좀 스캔들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마치면서 이제 지난해 나사에서 퍼시어런스가 35억 년 전 그 화성의 호수 바닥에서 생명체 흔적을 발견했다고 나사가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그럼 그때 이제 채취한 화석의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사실 이게 조금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1: 네.
0: 일단 나사가 왜 그런 과격한 발표를 했을까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네네네.
0: 사실은 이것도 감질나는 데이터는 맞거든요.
1: 네.
0: 이제 생명활동이 있다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그런 흔적으로 보이는 징후가 그 지역 일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생명활동의 징후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1: 아 그렇죠. 저 사진 본 기억이 납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0: 또 저기가 하필이면 거의 높은 확률로 마치 지금의 우리 낙동강 하류같이 물이 몰려 내려오면서 삼각주가 형성된 지역이라고 의심되는
1: 산화환원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생명활동도 있고 물도 풍부했고 여기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흔적이 나왔으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퍼서비어런스는 애초에 어떤 탐사선이냐면 여기에서 탐사만 하고 끝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저기 화성 들쑤시고 다니면서 조그만한 파이프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찔러 넣어서 화성의 흙을 조금씩 떼어내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고
1: 네.
0: 그 보관한 38대 정도의 샘플 튜브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후발대가 오면 그 친구한테 옮겨줘서
1: 아.
0: 그 후발대가 이제 다시 화성에서 지구까지 로켓 배송을 하는 게 원래 전체 플랜이거든요.
1: 자기는 남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화성 샘플을 나중에 먼 훗날 지구로 들고 오겠다까지를 포함한 전체 계획에서
1: 그러네요.
0: 선발대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큰 계획으로 굴러가고 있었는데
1: 네.
0: 나사가 몇 가지 좀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1: 아, 예.
0: 이 후발대 미션이 좀 좌초위기에 놓였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예산도 많이 깎이고 네. 또 전체 나사의 어떤 기조를 이제 당장의 달 탐사, 유인 탐사 쪽으로 많이 몰아붙이면서 이 화성 탐사의 후발대의 운명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졌어요.
1: 후발대가? 안 올 수도 있다, 예정대로.
0: 지금은 거의, 미션을 정리하고 있는 수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발대는 가서
1: 네.
0: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열심히 계속 하던 일 하고 있어요.
1: 그렇지.
0: 샘플 튜브 채워놓고 여기저기 화성에다가 흘려놓고
1: 네.
0: 후발대가 와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은 하고 있는데.
1: 옥천 허브에서 상차 다 해놨는데.
0: 아, 맞아요.
1: 운전하러 온 사람이 안 와, 지금.
0: 근데 예. 후발대가 지금 네. 이제 감감무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다. 이거 좌초시키면 안 된다. 이거 예산 끊지 마라. 라는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나사가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후발대 미션의 당위성을 좀 주장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었고
1: 네.
0: 근데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아예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이킹도 가고 큐리오시티도 가고 여러 탐사선들이 갔지만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화성 현장에서 분석한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환경 안에서 아주 일부의 샘플만 가지고 분석한 것에 불과한 거죠.
1: 아직 지구에 돌아온 게 없는 건가요?
0: 지구에서 화성의 흙을 가지고 온 적은 없어요.
1: 아, 없는 거구나.
0: 네.
1: 아,
0: 그래서
1: 예, 예.
0: 이제 화성에서 직접 샘플을 갖고 와서 더 많은 실험 장비가 세팅되어 있는 지구에서
1: 네.
0: 제대로 분석하자.
1: 그러니까
0: 그동안 우리가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화성의 샘플은
1: 네.
0: 어쩌다 날아온 운석의 전부인 거예요.
1: 그러네. 큐리오시티도 마찬가지로 뭘 보내려면 후발대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애초에 큐리오시티는 그런 네. 후발대를 고려하지 않은 미션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그 샘플들을 따로 저장해 놓지도 않고 있어요.
1: 아.
0: 그냥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1: 네.
0: 분석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퍼서비어런스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샘플을 미리 저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춘
1: 네.
0: 탐사선인 거죠.
1: 언젠가 될뿐 지구에서 또 화성으로 출발을 해야 그런 것들을 또 회수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화성의 과거 생명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답형이라고 하는 게 더 괴로우신 거죠.
0: 그쵸.
1: 이게 뭐 이 근거를 달아야 되는.
0: 네, 그럼 네. 사실 그냥 모른다인데.
1: 모른다?
0: 네, 너무 재미없는 답변이지만.
1: 하여간 나사랑 똑같아.
0: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1: 그렇습니다.
0: 해봐야 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잡지사에서 소개를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화성 탐사 프로젝트 바이킹 계획, 예,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진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이 절기상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였습니다. 선조들은 이 무렵에 국화전을 부쳐먹거나 국화주를 마시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가을 풍경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운 이슬도 따지고 보면 우주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약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돌면서 북반구가 받는 햇빛이 점점 줄어들고 밤이 길어지면서 기온도 내려가고 그래서 찬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이젠 정말 쌀쌀해졌지만 또 겨울이 별 보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도 하죠. 우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천문 관측 계획을 슬슬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겨울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1855-8911 1855-8911
1: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지에 대한 기억이 옅어지면 그건 헛수고일 확률이 높아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AI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없어질 건 빨리 먼저 없애려는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울지 말고 빨리 둘러보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보를 계속 연작을 내온 송길령입니다. 명절에 만나는 삼촌 같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보니까 약간 좀 반가움은 남아있는데 나한테 불편한 얘기도 막 하시니까 좀 힘들어지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한 10년 후에 생각해보면 아, 그분 생각이 나한테 참 소중한 부분이 있었구나,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의 일종의 라이브 쇼를 한 적이 있었어요. 8일 동안 25만 개를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응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아, 로봇이 잘하는구나, 이거였는데요. 좀 있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름을 붙여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뭐 로즈 이렇게. 오른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던졌는데 그 댓글들이 이런 거였어요. 와, 잘한다, 이것도 있었고요. 힘내라 로즈,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인화한 거죠. 근데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그 올라오는 댓글 중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한국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한 거냐면 물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점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뭐 3교대로 그 많은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노고,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뭐 그야말로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나에 대한 부분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권을 없앤 거예요.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혁신을 인류 차원에서는 굉장한 축복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아, 내가 소일거리를, 그다음에 나의 시간을 그야말로 즉시 황금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하나 없어진 거거든요.

0: 이때부터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전환계 적응의 노력은 각자마다 농도와 밀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어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혁신과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해져 있는 포맷의 문서를 내가 관리하고 그만큼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이 나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 일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나왔다면 그 일을 숙련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은 논점은 뭐냐 하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AI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 방식은 구성원분들에게 AI의 혜택을 드리고 그분들이 본인의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한 도움으로서 AI를 쓰는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그냥 그 일을 없애면 안 돼요? 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굉장히 국소적으로 특정 시스템에 대한 어떤 효용을 이해하거나 그걸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전체를 전역적으로 바라본 작업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빠르게 그걸 제거하고 본인의 역량은 다른 식으로 더 확장한 작업들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 전반에 그 PD가 얼마나 더 갈까 이 고민들이 있거든요. 흔히 막 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남을 거나 가장 인간다운 우리가 더 찾게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반대향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자동화가 되면 손으로 하는 건 더 귀해지겠지 라는 생각 하시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자동화한 것보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A가 왔으니까 B가 되는 게 아니라 B가 A보다 나을 때부터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썼던 책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기계가 균일함으로 승부를 본다면 인간은 흐트러짐으로 본인의 장점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흐트러진 건 의미가 없어요. 흐트러졌는데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무수한 시도 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감각이 그 균일함을 넘어설 만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을 때부터 가능한 거니까 내가 그만큼의 조예와 기회를 얻을 만큼 그 주제에 천착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뭐 했습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제가 했죠. 그럼 혼자 했나? 팀이랑 같이 했습니다. 팀에게 물어보면 팀은 저희가 했는데요. 조별과제의 비극이에요. 그건 누가 하냐 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라지는 거고 나 혼자 다 했다면 이제 훌륭할 텐데 문제가 항상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다 했다면 기술의 도움 없이 과연 그것이 기술이 한 것보다 나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가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지금의 가장 우수한 기술과 시스템의 도움을 얻은 이보다 더 훌륭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던 일은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일에 대해서 아주 큰 미련이라든지 아쉬움을 남기시면 안 돼요. 떠날 수 있을 사람을 조직이 소중히 여겨요.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이렇게 들러붙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없어질 건 빨리 먼저 없애려는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중심에 나의 주체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이거 해 그러면 어떤 분은 왜 해야 돼요? 묻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하시는 분이 계시죠. 요행이도 그 부탁한 분이 충분히 의미에 대한 것들을 밝혀서 상대에 대한 어떤 기호나 아니면은 거기를 넘어선 그의 꿈 같은 부분과 정렬시켜놨으면 그의 일상적인 행동 수고가 그야말로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꼭 그가 해야 될 필요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순간 그런 경우에는 소진되죠 사람이. 근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했지에 대한 기억이 옅어지면 그건 헛수고일 확률이 높아요. 결국 그 가운데 중심에 그 행위자의 주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발견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고요. AI 시스템 발전이 가팔라지면서 이제 거의 모든 조직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걸 발견한 거죠.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 특히 이제는 우리가 문명의 혜택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받던 시스템들이 이렇게 옅어지면 그분들의 남아있는 생애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다가 굉장히 쉬운 일들, 심지어 어려운 일들도 새로운 지능이 맡아주면 결국 우리는 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만큼 구슬땀을 기꺼이 흘리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수고인류라는 그런 단어를 찾게 되었죠. 예전에 거대 조직 같은 경우에 왜 힘들었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른 곳에 펼치기 위해서 그만큼의 자원을 획득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한국의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인데 어디다 놔야 되냐 하면 뉴욕에 지사를 놔야 돼요. 이유가 공간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서의 시간대나 그 유한한 공간성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놓쳐. 그럼 거기도 본사만큼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펑션이 다 있어야 돼요. 뭐 회계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회계 시스템은 그냥 전 세계를 다 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시던 분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가상화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그 동료가 어디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가려는 시도 끝에 이제는 뭐가 나온 거냐면 시스템을 넘어서 AI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많은 곳에서 벌어지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쨌든 그 시스템은 존재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 당분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사람이 입안을 하고 운영에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원본 인간이 된 거예요. 이제 정해놓고 봤더니 그러면 사본 인간이 있느냐에 대한 걸로 한 거죠. 그랬더니 예전에 각 지역에 있던 회계팀의 분들은 사실은 원본이었는데 이제는 원본 인간이 나오자마자 사본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본 인간은 사본 에이전트로 대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본 인간은 원본 인간의 대항이지만 반대편이지만 결국에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본성을 계속 추구해야 될 거다라는 발견을 이제 책에 남긴 거죠. 아마도 전환기에 사본처럼 이렇게 역할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새로운 형태의 원본성을 획득하려 노력하실 거예요. 항상 전환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게 뭐 미국에서도 철도를 깔 때 해머를 하시던 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드릴 머신이 나오면 그분들은 다른 일로 더 강화하셨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만 이제 동시에 너무 많은 분야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거대한 조직을 의인화시켜요. 그래서 나를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분투하는 거지 나를 잘 돌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도 자꾸 유기체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여기도 힘들겠구나 싶으면 힘들지 않은 곳을 모색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합니다. 집을 수리하느라고 돈을 다 쓴 다음에 욕심이 생긴 게 정원도 한번 가지고 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정원을 꾸밉니다. 그다음에 비료도 막 사서 얹고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한 거죠. 우리 따진다면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들게 토마토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얼마 썼지? 그랬더니 한 알이 64달러였다는 거죠. 그럼 한 알이 거의 8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슈퍼 가보면 한 무더기가 몇천 원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야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사 먹으면 이렇게 싼 거를 왜 이렇게 큰 돈을 쓰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거기서 느껴지는 건 그거죠. 와, 그 토마토 나한테 선물로 주면 너무 고맙겠다. 왜냐면 그에 땀방울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기능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다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고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이걸 내놨는데 그거 시장에 더 싼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하는 순간부터 가치를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효율이라는 거를 기계에게 양요하는 순간 남는 거는 상대가 인간일 때 느껴지는 어떤 공명, 감동, 공감 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효율보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쓴 게 아까 얘기했던 64달러의 토마토 그 에피소드입니다. 내일이 변화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꿈, 대상에 대한 애정은 살아있지만 방법이 바뀌어요. 저만 하더라도 예전 방식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코딩하는 거였고 지금은 여러 툴을 사용해가지고 유추하는 걸로 더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바뀌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 끝에 있는 효용과 내 고객에 대한 어떤 배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롭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인분들이 더 기술에 민감해요. 다 씁니다. 안 쓰지 않아요.
1: 평범한 사람도 수고인류라고 내가 지칭을 받을 수 있으려면
0: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지역에 있는 교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좀 학업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여류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우리가 평가하는 게 굉장히 제한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 10과목, 20과목 이렇게. 평가의 방식도 이미 우리가 했던 커리큘럼에서 나왔던 과정을 잘 이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는 것들을 잘 풀어낸 친구들을 본 거죠. 근데 살아보면 우리 능력이라는 게 그 몇십 개만 머무르지 않아요. 하다못해 신발끈을 예쁘게 무는 것부터 그 다음에 도시락 속에 하나하나의 어떤 반찬들을 만드는 것까지도 다 다른 재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좀 여리에 처한 친구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그야말로 공장, 사무실에 가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제한된 것이 아닐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쪽이에요. 그리고 몰입하면 내가 쓴 에너지와 노력만큼의 결과가 아주 고스란히 온다는 거를 여러 예제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전에 AI 모델이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견보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 더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진 문제를 푸는 거는 AI가 다 할 것 같단 말이죠. 해야 될 일은 난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그다음에 자원,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더 박해질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꼭 그걸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을 울리는 음악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주고 해야 될 일은 기존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범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나는 사람인데 아직 그 과목이 세상의 커리큘럼에 없던 거예요. 과목은 내가 만들면 돼요. 평가를 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부터 내 것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정말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서부란 김엠지 씨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본인이 거기에 들어있는 대사하고 편집 앵글을 만들어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분 얼굴을 몰랐어요. 이유가 AI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깔깔 웃고 때로는 좀 쿵하고 그런 내용인데 만든 분의 어떤 얼굴은 몰라도 우리를 감동시켰던 것이 나온 거죠.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체는 사방에 있잖아요. 누군가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요. 친구분들끼리 동인지 만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냥 100부만 찍어보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모두가 발행인데 발행을 해내가야 된 이유는 내가 그만큼의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야 일단은 끝냅니다. 세상에 내어놓아야 치열함을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보신 분들이 소비자가 존재해야 나한테 피드백이 와요. 피드백이 와야 내가 그다음부터 내가 그 부족했던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지는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리싱 하지 않으면 나의 발전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퍼블리싱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신춘문예 가거나 아니면 오디션 프로에 나가야 음반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과감하게 하셔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1: 엄청 많이 들으셨을 질문인데 뭘 해야 될지 힘들겠다.
0: 네.
1: 여전히 계속 있을 것 같은데.
0: 저를 고양이 아저씨라 부르시더라고요.
2: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10년간 고양이를 키우고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전보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대가가 돼 있어요.
0: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발견해야지 남에게 그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성취의 결과가 좋아서 하는 건 안 돼요. 나 저분은 정말 유명해졌으니까 나도 따라해볼까? 그 순간 내가 카피캣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우지키 하다가 발견되면 좋은 거지 처음부터 성취의 결과를 미리 상정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일단 본인의 실망감만 커질 거고 지속이 안 될 거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들면 나는 계속 유지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씨의 볼 드리는 것처럼 시대의 볼 드리잖아요. 비 온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있는 분들은 화내죠. 비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비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거나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울지 말고 빨리 둘러보셔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음식과 물을 챙기고 근육 만든 다음에 나만의 여행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졸업을 하시고 하시려고 하겠지만 영원히 졸업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세요. 괜찮은 게 시험 안 봐요. 시험 보지 않는 공부예요. 진짜로 내가 몸으로 손으로 익힌 공부가 켜켜이 쌓이고 좀 더 현명해지고 상대에게 친절해지는 공부가 계속 나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정말 평생 동안의 학교를 내 학교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일은 무엇인가요? 근데 그걸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무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아 우리 인생 질문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구나 라는 걸 심지어 끝까지 이걸 알게 되었죠. 이번에 제가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부장님은 나의 고객이 아니다. 방송국이라면 국장님은 나의 고객이 아니다예요. 누가 고객이냐면 방송국은 시청자가 고객이죠. 부장님과 국장님이 시청자를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조직이 옅어지고 있고 심지어 한 명이 실제로 본인이 했던 결과를 세상에 내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조직이 커지면서 그만큼의 위계가 생긴 조직 안에 있다가 다시 조직이 작아지면서 오롯이 고객과 대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알아야 될 건 부장님이 나의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겁니다.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0: 지금 이 세상은 어제 잘 나가던 직무가 오늘 사라지고 어제 없던 일자리가 오늘 생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의 전공, 하나의 산업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경계인이란 커리어를 만들어가면서 산업과 직무의 경계를 스스로 넘나들었던 사람. 메타커그니션, 어댑터빌리티, 리스크테이킹, 제너티브 이노베이션, 노벌티 시킹.
1: 경계를 넘는 게 당연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인 거예요. 네가 이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삶은 너무나도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2: I was always curious. You go around for the first time in a new city or new town or new thing.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and you make mistakes. Some people hate making mistakes. You have to embrace that when you try something new, you're going to fail. And when you fail, you should smile because you failed at something, you probably learned something, and next time you're going to do it better. So you have to enjoy, embrace.
3: 마치 제가 있는 세상이 전체의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찾아봤었는데 시선을 굉장히 열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얼마든지 넓혀져 있고 그걸 짜보는 과정들을 즐겼으면 좋겠다.
4: 다양한 일을 해보다 보면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회사 내부에 경계인적인 요소들을 가진 친구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회사의 문제는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퇴사를 하게 돼요. 작은 시도를 해서 이 팀들이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걸 맛보게 해서 그런 팀들을 많이 운영하는 방식.
5: 어떠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르니 보이지 않았던 성실이 매일매일을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걸.
6: 뭐 많은 사람들은 변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크고 작은 기회들이었었고요.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확실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별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한 발 물러 서 보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못 엮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저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AI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핵지 같은 세상일 텐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경계를 넘어본 사람만이 새로운 경계 앞에서 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혁신은 낯선 두 개의 세상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0: out. And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 it.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들의 도시 뉴욕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 아니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가을의 또 하루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한 이번 주 기상예보에는 우리 어른들을 막 태어난 아기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이런 날씨가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가을비가 내릴 거라 했는데, 뉴욕 맨해튼 조지 워싱턴 브릿지 버스 터미널로 걸어가는 길에 교회 앞 계단이 보이고, 홈리스가 빵 조각을 먹으며 누군가가 죽어간 먹이들을 열심히 쪼아먹고 있는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병균을 옮길 수 있다 해서 비둘기들, 그리고 혼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 해서 홈리스들도 이 도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하지만 오늘 아침 투명한 가을 햇살은 모두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침이면 눈을 떠서 발견하는 노벨상 수상자 소식은 오늘은 문학상의 차례입니다. 스웨덴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올해 수상자의 새벽 밤잠을 깨웠을 게 분명합니다. 앤 칼슨, 캐나다의 시인이며 학자인 작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캐나다로 걸려온 전화, 고대 문학과 신화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언어와 형식 속에서 끊임없이 연결해온 그 독창적인 앤 칼슨의 문학 세계가 노벨 문학상으로 올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시 한 편에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It was one of those moments that is the opposite of blindness. 바로 그런 순간, 그것은 눈이 먼 것과 정반대인 순간이었다. 서로를 처음 보는 순간을 첫눈에 반했다라고 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의 정반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급하게 터미널에 들어온 버스는 여유 있게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 어떤 길을 돌아갑니다. 버스 드라이버의 묵직한 등을 바라보며 가을 햇살의 축복 같은 마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기타로 시작합니다. 작곡가 조셉 니콜라 반 그라스 로아의 클럽생 모음곡 1권 중에서 6번 Le Marble이라는 제목인데 뜻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앤 칼슨의 작품 속에 표현된 눈이 멀어버린 것과 정반대의 현상,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랑스러운 사람 이미지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를 한번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제 기억했던, 어제 봤던 그 날씨 그대로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토요일까지는 이런 맑은 날이 이어질 테니까. 올가을처럼 단풍도 그렇게 선명하게 물이 들고 북쪽에 에디런드 어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아마도 다음 주까지가 절정을 이루고 그곳에서는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또 현지에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 단풍이 우리들의 도시 뉴욕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썬데이부터 드디어 비가 옵니다. 썬데이와 먼데이 이틀 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비 오는 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6시 26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껌껌해져서 우리가 보통 익숙하지 않은 이 해가 지는 시각 한 8시쯤 된 것 같다 해서 시간을 보면 아직도 6시밖에 안 된 이런 변화가 있는 또 가을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밖에 나가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에 이 깨끗한 공기를 우리 몸 안에 불러들여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은 뉴저지 볼링에 있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서 맨하탄의 그 버스 터미널에서 뉴저지로 오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늘 지금 버스를 만약에 타고 NJ 트랜짓으로 이동하시려면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스들이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시 뉴저지 쪽으로 건너와서도 굉장히 빠져나가지를 못하는데 그 사거리, 그 다리 건너 폴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가장 복잡한 사거리 거기서 지금 신호가 다 깜빡깜빡 옐로우 라이트로 해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 엄청나게 차들이 밀릴 수밖에 없죠. 보통이면 한 15분이면 건너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제가 버스 딜레이 되는 것부터 해서는 한 50분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NJ Transit 조지 워싱턴 브릿지 터미널에 버스 터미널 들어가고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랜만에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정말 이 겨울을 몇 차례를 겪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그러면서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격도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드론을 현대전의 중심에 무기로 옮겨놓은 그런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들어와서 차지한 동부의 돈바스 지역의 그 나머지 지역을 조금 조금씩 러시아가 먹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몇 달 동안 특별한 작전에 나서 있는데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버티고 있는지 전쟁이 지금 4년 반쯤 돼가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수십 평방마일의 그 영토를 다시 찾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에서 유명한 우리 작곡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비발디 이름을 붙여서 비발디 작전, 비발디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땅을 다시 탈환하는 작전.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상에 기반을 둔 드론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법으로 러시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그 지역의 혼란을 먼저 조장을 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 장갑차들을 투입해서 러시아군 진지를 이렇게 쳐부수고 러시아군이 5천 명이나 또 사살되는 그런 러시아 쪽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군인으로 가면 이렇게 목숨이 정말 뭐 바퀴벌레 파리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전쟁의 상황을 듣는 것조차 마음이
갑자기 어둡네요. 어쨌든 남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어제 어떤 상황이든 돈바스 함락이 더 빨리 일어날 것이다라고 러시아 쪽은 주장을 하지만 러시아가 공격으로 차지해가는 땅은 그 속도가 좀 둔화됐고 올해 찾아서 따서 그 다음에 잃게 된 영토의 약간 일부를 회복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알 수 없지만 러시아 민족들이 살고 있다 해서 들어온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금도 이런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목요일 그리고 10월 8일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K라디오를 지금 운전하시면서 차에서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차에서 내리면서 그냥 끄고 하루 잊어버리고 사시는 게 아니라 라디오가 없어도 이제는 우리 방송 언제나 시간 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K라디오.us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얼굴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두 글자가 보입니다. on air 이 두 글자를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켜놓고 그냥 유튜브로 켜놓고 방송 들으시면 또 편한 것도 있어요.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혹은 안 들리는 지역이어서 못 듣습니다. 하지 마시고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해 주십시오. K라디오.us, K라디오.us. 어제 제가 일리노이의 우리 엄양희님, 애청자님 전화번호를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번호도 받았고요. 그래서 반갑다는 말씀 또 해주셨어요. 두 시간으로 이렇게 음악까지 다시 우리가 듣게 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좀 좋은 소식을 많이 더 전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또 알아둬야 할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상태. 이건 전쟁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토에 대한 분쟁은 늘 있어 왔고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쉽게 끝낼 사람은 아닌데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전은 드론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해준 또 이번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 전에 화생방 이런 말들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화학 또 생물 이런 것들에 대한 무기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던 그런 한국에서의 또 상황이기도 했죠. 근데 그때는 막연했던 것이 뭐 첫째는 전염병에 대한 위험으로 또 두 번째는 이런 진짜 어떤 균주를 사용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개발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가끔 나오는데 지난 9월 말에 러시아 사이베리아 연구소에서 한 여성 연구원이 균주 그것도 패스트 균을 담은 시험관을 실수로 해서 깨뜨려서 균에 노출됐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10월 초에 이 치료를 받는 중에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이제 번져 나갔습니다. 뭐 그렇게 큰 no big deal 해서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던 것이겠죠. 28살의 여성이고 이르쿠츠크라는 국립 패스트면 우리가 흑사병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그 균입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일부 그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러면 이게 뭔가 이걸 노출이 돼서 이걸로 정말 죽은 거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는 패스트 이건 림프절 임파선이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흑사병으로 가는데 이건 폐를 바로 공격을 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형태의 균주였다고 합니다. 플라그로 뉴모닉 플라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전염되는 것은 사람의 침방울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고 치사율 감염 여기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오싹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COVID-19, 코로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기가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러시아가 이거를 보건당국에서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이게 있었던 사실이나 감염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접촉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197명, 그러니까 거의 200명을 긴급 의료 모니터링을 하고 격리 병동에 넣어서 인근 병원 시설을 아주 막아버리고 이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보건당국들이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거 진상을 밝혀라. 정확한 감염원 확인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일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흑사병에 대한 연구를 시베리아의 외딴 연구소에서 하다가 한 연구원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이거 연구실이 폐쇄됐다. 이런 전염병이 아직도 존재하나? 매년 어쨌든 수백 건의 사례가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와 콩고 이런 곳에서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발생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패스트균, 패스트를 일으키는 이 박테리아가 아직은 살아있는데 여기에 감염된 벼룩에 물리면 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흑사병이 아직도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이 정보를 토대로 보면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다라는 이게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물론 사고로 깨트려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하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까지 당황하고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이 이어지게 되겠죠? 생물학의 무기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 분명한 것 같네요. 군인들을 이야기하자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 직접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처럼 그렇게 정말 피를 흘리는 전투 말고 이란에 대한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11개월 동안 바다에 떠있는 그런 기록적인 항해 이제 드디어 마치고 귀항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5,000명의 세일러들을 싣고 샌디에고에 오늘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오늘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2025년 11월부터 그렇게 지금 바다에 떠있어 왔습니다. 홈커밍,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홈커밍이고요. 2026년 10월 초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정말 예외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데 크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H.W. Bush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한국 모함과 또 아들 조지 아들이 아니네요. 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 이름을 딴 한국 모함 이 아라비아 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고 그래서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디 로즈벨트 한국 모함이 샌디에고로 출발해서 중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한국 모함뿐 아니라 또 이 상륙 준비 아니 같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수륙 양쪽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2,200명 정도의 마린 해병대 해군 장병 메이킨 아일랜드 중심의 이 상륙 준비단 뭐 굉장한 병력이 지금 다시 이곳을 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중간선거가 중요합니다. 중간선거에서 투표를 반드시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미국에 지금 이 현실을 그래도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이제 투표권을 얻고 미국 시민이 됐는데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다에 그렇게 오랫동안 떠 있으면서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샌디에고 항에 도착할 한국 모함의 얼굴들을 생각합니다.

0: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에 의하면 드디어 일주일 만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양쪽 팔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깨어나서 첫 마디가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리고 Who are you? 당신들은 누구냐? 사형 집행이 실패한 거니까요. 계속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페네셀팍 지난주에 거리 축제로 또 색다른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침 토요일에 날씨가 좋아서 이 페네셀 파크 타운에 함께한 거리 축제 사흘 동안이었는데 하루만 늦었어도 비수기 할 뻔했는데 한복 쇼부터 해서 아주 좋은 시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페네셀 파크에 이번 본선거에 진출하고 있는 재선을 앞둔 재선에 과연 내가 해놓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페네셀팍 폴킴 시장님, 이번 재선 후보,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시의원 후보 저스틴 강, 루시앙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이게 무슨 소린가? 크리스타 파이크라는 이 여성 사형수가 사형 집행에서 이 주사를 두 번을 맞았는데도 중가 크리스타 파이크라는 이 여성 사형수가 사형 집행에서 이 주사를 두 번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몸에 큰 데미지는 입었죠.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눈은 떴는데 이게 목은 다 붓고 양쪽 팔을 못 쓰게 된 상황에서 눈을 떠서 첫 마디가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있는 거냐? 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이니까 Who are you? 일단 판사가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그 사형 집행의 모든 자료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테네시 주에서는 계속 사형을 시도를 하겠지만 이 정도 더하면 이게 어떻게 가게 될지. 그런데 한 30년 좀 넘게 그

있었던 사람을 죽인 거죠. 그땐 불리였습니다. 타주에서 온 여학생을 이 숲속에서 몇 명이 잡아서 고문도 하고 이렇게 죽였다라는 그런 혐의로 30년 넘게 사형수로 복역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사형수에 대해서 하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토파이키 누군가 궁금하시면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1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청식형 킹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천반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킹스 보석 47스트릿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킹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 킹스가 싸고요. 이번 주 랩그라운 다이아몬드 목걸이 댄싱 다이아몬드 제 눈앞에서 움직였거든요. 한번 문의해보시죠. 212-840-3412 212-840-3412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희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우리 밥상이 그새 풍요로워집니다. 요즘 입맛 없을 때 한국 쪽파김치, 오징어 초무침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곱창전골도 한 2-3개 정도 하루에 나오는데요.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화재단의 헤드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헤드라인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화재단의 헤드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헤드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리는 에스더 화재단의 헤드라인 전화는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또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당구 게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대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929-766-0088로 문의해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러빙워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을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그러니까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또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더해졌어요. 노후 즐겁고 활기차게 장수 데이케어에서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곳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앤 문치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오늘 2부 시간에 10시 30분 넘어서 제니 앤 문치에서 또 오늘 팝팍의 시장님 해주실 말씀하고 연결된 것 또 팝팍 반려견 공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오죠. 10월 17일로 앞당겨졌습니다. 11월이었는데 그래서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반 뉴욕 퀸즈 시티필드에서 손흥민 선수의 팀 LAFC와 뉴욕팀 NYCFC가 맞붙는 이 경기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 할인 가격으로 티켓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켓 및 단체 문의 908-461178, 908-461178. 난 뉴저지에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편도 어레인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곧 개봉이잖아요. 영화 소식.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주연.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이에요.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됩니다. 올가을에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1부 공동 제공입니다.

0: 이제 단풍 든 나무들을 손가락으로 하리키면서 우리 루시 양 펜스의 파시의원 후보 민주당 소속입니다. 제게 이렇게 저를 툭툭 치셨어요. 반갑습니다. 펜스의 파의 현재 시장님이신 폴김 시장님 또 재선에 출마하고 계십니다. 11월 3일 선거고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이 올해 10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뉴저지는 더 빨라요. 뉴욕은 10월 24일이 유권자 등록 마감인데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네, 펄김, 펄팍의 펄김 시장님 그리고 또 올해 함께 같은 이렇게 컬럼을 투표용지에 보면 민주당 2번 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출마하고 계시는 시의원 후보 저스틴 강님 또 로스 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지난번에 예비선거 전에 한번 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예비선거를 통과하시고 이제 드디어 오셨습니다. 펜실파크에서 시장으로 선출되시고 지난 그러니까 3년 좀 넘은 건가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폴김 시장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시장님 자신은 해오신 일들 중에 어떤 일이 그래도 가장 내가 잘했다. 혼자 밤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생각이 드나요?
2: 네,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이 같이 단합이 돼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성과가 나온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펠세팍에서 비리가 많았었어요.
0: 네.
2: 몇십 년 동안 정치를 흔들고 그래서 대장 노릇하는 비리가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0: 네.
2: 그거를 2년 전에 없애버리고 그 공무원들도 공무원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트롤했었고 그분들을 차단을 하니까 역사상 우리 교포 한국 교포로서 처음으로 외국에 살면서
0: 네.
2: 지도자가 되면서 위에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펠리세이드 파크 그럼 우리가 다 알죠. 펠파 이게 한인 인구가 지금 60% 정도 되나요?
2: 네, 한 네. 60%가 한국 인구가 있고 그리고 네. 한 인구 보는 한 숫자는 한 2만 2천,
0: 네.
2: 2만 4천
0: 네.
2: 많이 늘었습니다. 코비 때문에.
0: 그리고 그 전에 처음으로 한인 시장 크리스정 시장이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한인 인구들을 갖고도 그동안 이 펠세이팍이라는 보 그러니까 타운에서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 환경을 폴김 시장님 들어오셔서 바꾸시고 그 인물들을 해고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
2: 네.
0: 네. 보통 우리가 의회, 연방의회든 주의회든 가면 거기는 이미 스트럭처가 다 있어서 자기 역할만 잘하고 지역구 주민들하고만 잘하면 되는데 시장은 아무리 작은 규모의 이 타운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2: 예, 우리 타운이 자그마한 건 아닙니다.
0: 네.
2: 우리 지금 버긴 카운트에서 70타운인데 우리가 인구를 따지면 탑 17에 들어있어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작다고 팰리세이드 파크를 갑니다. 물론 뉴욕 시리보다는 작지만 이런 곳에도 정말 시장이 다 해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센 시장이 아니라 센시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 맞습니다. 이
0: 시장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2: 이 정부가
0: 네.
2: 이 펠팍 이 타운들 보면 사실은 시스템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더 클수록 더 뭐 올라갈수록 뭐 주황은 올라가도 시스템은 똑같아요.
0: 네.
2: 하나는 행정을 담당하는 엑제큐티브 있고 레지스레이터면 법을 만드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펠팍에서 제일 높은 executive position이죠.
0: 네,
2: 그래서
0: 행정.
2: 잘 되면 칭찬을 받고
0: 네.
2: 못하면 곧바로 저 욕을 받는
0: 네.
2: situation이죠.
0: 네. 네. 그렇지만 어떤 걸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면 시의회 의원들이 동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2: 시의원이 여섯 분 계시는데 그중에서 네. 다대수가 표를 이 우리 행정을 움직이고 네. 저는 아무리 시장이라도 시의원 투표가 필요하고 네. 시의원 허락 없이는 일전도 못 쓰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전 이상 그리고 또 돈도 몇 백만 달러였죠. 펄셉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그런 것부터
2: 보조금이죠.
0: 말씀했죠. 네.
2: 네, 보조금인데 그 외부에서 뉴저지 주에서 그리고 네. 연방에서 워싱턴 DC에서 우리를 활성화되는 거를 인정해주고
0: 네.
2: 한국 사람들 60%의 그 뭐라 그럴까 자부심을 또 알아주고 해서 네. 그분들이 사실 잘 챙겨준 거예요.
0: 300만
2: 그분들이 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네. 때문에 영광이죠. 한국 사람도 인정해주고 300만 불까지 한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0: 네. 예. 형식으로
2: 그리고 보조금이 희한한 거예요. 그냥 네. 당선됐다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0: 네.
2: 우리 돈으로 세금 돈을 먼저 쓴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절차,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올바로 따라야 된 다음에
0: 네.
2: 영수증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준 돈을 마지막에 주는 거죠.
0: 네.
2: 우리가 먼저 돈을 쓴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0: 네. 그리고 뭐죠? 이 전기차 이거 차지할 수 있는 이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 그 시설까지 하고 그걸 어떻게 다시 만드신 건가요?
2: 서비스센터. 예. 브로드앱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파킹이 모자라요.
0: 네.
2: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권이 되게 걱정이 돼요.
0: 네.
2: 아이스가 우리 타운에 또 남미들이 우리 비즈니스랑 같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0: 네.
2: 관련이 됐기 때문에 타격이 많고
0: 네.
2: 그리고 그 남미 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0: 네.
2: 열심히 일하지만 또 우리한테 좋은 게 뭐냐면 또 끝난 다음에 가족이랑 또 우리 비즈니스에 와서 우리 갈비집에 와서
0: 네.
2: 가족들이랑 갈비를 먹어요.
0: 네.
2: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한국 음식
0: 네.
2: 좋아하고. 근데 그 더블 임팩이 너무 심해요.
0: 아.
2: 그래서 우리 지금 시에서 뭐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냐면 6시 이후에는 무료
0: 네.
2: 파킹.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펠세팍에서 경쟁이 너무 세요.
0: 네.
2: 빵가게가 한국 빵가게가 커피숍이 27개예요.
0: 와.
2: 이장원 16개인가 되고
0: 주로 브로드 에베뉴
2: 그렇죠. 그리고 이 약방도 네. 한 12개인가 13개가 되고 너무 경쟁이 많아서
0: 네.
2: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 법을 만들어서
0: 네.
2: 만약에 빵가게가 하나 있으면 새로 열라면 1000피트 떨어져서 해야 된다.
0: 네.
2: 그 법을 우리가 다음 달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0: 다음 달에 예. 추진하고 있고.
2: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0: 네. 네.
2: 우리가 지금 너무 똑같은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0: 네.
2: 뭐 처음으로 뭐 이탈리안, 프렌치, 네. 다양한 비즈니스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우리가 와이프 서비스 드려요.
0: 맞아요.
2: 커밋 피스 공짜로 해주고
0: 네.
2: 그리고 또 인스펙션 할 때도 우리가 와서 컨설팅처럼 해줘서 빨리 그걸 문제를 공사
0: 새로운 비즈니스를 장려한다.
2: 그다음에 허가 받을 때도 그 플래닝보드
0: 네.
2: 조정위원회 가서도 우리가 VIP로 모십니다.
0: 네. 지난번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청취자들과 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반려견 공원 이 덕팍을 열었어요. 어디예요?
2: 감사합니다. 우리가 펠팍에서
0: 네.
2: 처물하는 게 많아요. 처물한
0: 네.
2: 게 뭐냐면 우리 펠팍 경찰들이 아주 망가졌어요. 비리가 많았었고. 매니지먼트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비리가 많겠죠.
0: 네.
2: 서기가 30년 전에는 펠세팍에서 그 경찰들이 우리 집을 강도질서했어요. 30년 전에는 그게 크게
0: 와.
2: 나왔어요. 그래서 당이 바뀌었어요. 공화당이 있다가 민주당을 바뀐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처물의
0: 네.
2: 역사상 우리가 뉴저지에 상을 받는데 그거는 탑티어 경찰 디파멘트가 제일 잘하면 받는 거를 우리가 그걸 받았었고
0: 네.
2: 그걸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조금도 많이 받고 경찰들도 이제는 또 주민들을 잘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크라임 웨이트
0: 네.
2: 범죄가 3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0: 네.
2: 우리가 강아지 파크를 만들었어요.
0: 네.
2: 네, 강아지 파크. 일은 조그만 게 우리한테는 뭐 주변에는 아 이제 이거 만들었니 하겠지만 우리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0: 네.
2: 우리 타운을 자부심을 우리 주민 우리 목표는 주민들이
0: 네.
2: 자기가 거기 살면서 자부심을
0: 갖는
2: 있어야지 이 동네가 올바로 가는 길이거든요.
0: 네.
2: 이런 걸 채워줍니다.
0: 네, 시장님 지금 재선에 출마하고 계십니다. 11월 3일 본선거고 뉴저지주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하셔야 올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펠리셀파 그리고 함께 지금 이번 칼럼의 투표용지에서 보실 수
2: 민주당입니다.
0: 있는 네, 민주당의 두 분 후보 나오셨는데 시의원 후보 저스틴 강하고 그리고 또 루시 양님 우리 잠깐 노래 듣고 브레이크 갖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루시 양 후보님 그리고 저스틴 강 후보님 잠시만요. JK 김동욱인데요. 미련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사랑, 답답한 사랑 이런 가사들이 들립니다. 너무나도 투명하고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판세 파악에 두 번째로 한인 시장으로 당선돼서 첫 번째 임기 거의 끝나가고 재선에 나서 있는 판세 파악 현역 시장 폴김 시장님, 그리고 또 함께 출마하고 있는 시의원 두 후보 조스틴 강, 루스양, 잠시 후에 시의원 후보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세요. 2부도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 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기분 좋은 날 10월 8일 그리고 목요일 세상의 모든 아침 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김경주입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본선거를 하는 이 시점에서 뉴저지주 우리 한인 인구가 60%가 넘는 펠세팍 우리가 보통 펠팍이라고 부르는 이 타운 보로의 시장님 나오셨고요.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후보 두 분, 저스틴 강 그리고 루시 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6대 1이에요. 보통 시의회에 시의원이 6명이고 시장은 1명이니까 시장이 잘해야겠다. 센 시의원이고 약한 시장이다. 이거 말됩니다. 그래서 그 센 시의원이 되고 싶어서 출마하신 건가요? 우리 저스틴 강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스틴 강입니다.
0: 네. 분사 활동을 많이 해오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이 타운에 시의회에 시의원이 되신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1: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네. 왜 정치를 하느냐 네. 이렇게 염려와 기대에 섞인 그런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 네.
1: 시의원이 되는 것도 봉사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동안 해오셨던 자원봉사 또 아드님까지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가게 되셨던 그 봉사활동 자원봉사 어떤 것들을 해오셨죠?
1: 우선 시작하게 된 계기는
0: 네.
1: 이민을 와서 살지만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저희 아들,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우선 내가 사는 곳을 좀 더 안전하고 좋게 만들자.
0: 네.
1: 내 능력 안에서 해보자 해서 제가 응급구조대의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었고요.
0: 네.
1: 제가 앰뷸런스를 운전을 했었고
0: 네.
1: 또 저희 아이들이 응급구조사 EMT 라이센스를 따서
0: 네.
1: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세 명이 한 그 앰뷸런스를 타고 출동을 한
0: 네.
1: 적이 있었죠.
0: 네. 네.
1: 그렇게 몇 년간 봉사를 했고
0: 네.
1: 또 우리 미래에 투자를 하자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 보이스카우트 지도자 스카우트 마스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팔리세이드 파크에서는 11년째 도시계획국 플래닝보드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자원봉사의 연장선으로 선택하신 것이 시의원을 그러면 펠세이팍을 만드는데 시장님을 도와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 칼럼 2에서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친한 거잖아요. 만약에 시장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시의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네.
1: 시장님이 저한테
0: 네.
1: 시의원 출마 권유를 하러 오셨을 때
0: 네.
1: 제가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0: 네.
1: 제가 노라고 얘기해야 될 때는
0: 네.
1: 노라고 얘기하고 예스라고 얘기할 때는 예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 우리 커뮤니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0: 네.
1: 올바른 쪽으로 저는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0: 네.
1: 괜찮으시겠습니까? 했고 시장님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하고 흔쾌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0: 네.
1: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저스틴 강 후보, 민주당 후보로 지금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월 3일 선거 때 지금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는 자원봉사를 통한 이런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그 지역과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모습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루시 양님께서는 루시 양 어떻게 해서 시의회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셨는지요?
2: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와 우리 폴킴 시장님은 사실 처음 맞닥뜨린 곳이 제가 여기 팔팍에 이사를 와서 세인 마이클 성당이라는 곳에 저희가 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분이 계셨어요. 젊은 남자분인데 아주 자그마하신 분인데 저는 진짜 성당을 앞뒤로 막 뛰어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근데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한국말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 성당은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그 신자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갔을 때 제일 젊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막 뛰어다니시면서 자리도 이렇게 앉혀주시고 막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신데 특히 시니어 분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걸 8년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배너가 붙었는데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우리 폴킴 시장님이셨고요. 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봤고 저는 그때 이게 정치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사실 저는 투표를 안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폴킴 시장님 때문에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됐고 그 투표를 한 곳이 팰리세이드 파크였고 그리고 저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이면 내가 그냥 뒷조사 같은 거 안 하고 찍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까지 꼬셔가지고 예, 네, 하게 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시드가 됐습니다.
0: 루시 양 후보 민주당 소속으로 폴김 지금 현역 시장과 또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와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별로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팰리세이드 11월 3일 본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현역 시장 폴김 시장님 그리고 저스틴 강 시의원 후보 또 루시 양 시의원 후보 함께 모셔서 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팰리세이드 파크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11월 3일 꼭 선거하시고 10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유권자 등록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풍나무 아래서 이해인.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다 문득 그가 보고 싶을 적엔 단풍나무 아래로 오세요. 마음속에 가득 찬 말들이 잘 표현되지 않아 안타까울 때도 단풍나무 아래로 오세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세상과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저절로 기도가 되는 단풍나무 아래서 하늘을 보면 행복합니다. 별을 닮은 단풍잎들이 황홀한 웃음에 취해 나의 남은 세월 모두가 사랑으로 물드는 기쁨이야.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2: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2: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2: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2: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 이고, 한국산 교호 포도팩당 14불 99, 박스당 49불 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 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뉴저지 포트니의 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바라보는 저 나무 한 그루가 정말 아까 한 20분 전에 바라봤을 때보다 단풍이 더 빨갛게 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튼다고 해야 하나요? 원래 있던 색깔을 보여준다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저기 뉴브런스윅에서도 카톡 와 있습니다. 아침이면 달리시는 우리 이미연님 맞아요? 거기도 지금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니까 내려오고 있네요. 단풍이 올해 더 예쁜 그런 올가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인 같은 뭔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죠. 캐나다의 앤 칼슨, 고전을 연구하고 그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또 현대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전과 현대를 다루는 그런 작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올해 뽑혔습니다. 캐나다 작가 앤 칼슨. 당시를 만난 순간은 blindness,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에 정반대였습니다. 멀었던 눈이 떠질 정도의 그렇게 강렬한 누군가와의 만남을 또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시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시는 포텐셜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 마음에 탁 와닿을 때 그 공감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이 기운, 오늘 날씨 같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또 괌이라는 이 섬, 괌에서 아름다운 백사장,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때 괌에서 온 야구팀 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괌은 제가 아직 방문은 못 해봤지만 아름다운 곳이고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공군이 몇십 년 동안 괌의 이 광활한 백사장을 사용해서 만료, 만기가 된 로켓, 폭탄 또 다른 군사 폐기물들을 처리해 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의 한 단체가 이렇게 해온 미국 공군의 괌이라는 곳에 광활한 백사장에서 이 무기들을 폐기물로 처리할 때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거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 케이스가 미국의 연방대법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듣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양쪽에 그러니까 구두 변론을 듣는 일이 있었고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이 결정이 내년 6월 말로 대략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군이 괌에 여기 기지가 앤더슨 공군기지 그 안에 타라고 해변이 있는데 거기 폭파 훈련장에서 계속해서 폭약과 탄약을 처리를 해왔다. 그런데 뭐 바닷가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화학품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건데 노후 아니면 손상된 탄약과 폭탄 재고 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결함이 생긴 이 폭탄인데 750파운드급 유연 폭탄 M117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기 탄약, 수류탄, 유효 기간 지난 각종 소형 총탄, 연습용 탄약, 손류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폐기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감응 센서, 뭐 소형 시한 전기 신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detonators 뻥 터지게 하는 퓨즈들 이런 것들도 여기서 폐기를 하는데 불발탄이 된 경우 폭발성 위험 폐기물도 여기서 터뜨리는데 괌의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만기가 되는 게 뭘까?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이 만기가 된다 하면 냉장고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expired 된 무기는 이게 말 그대로 폭탄이나 화약류도 의약품이나 식료품처럼 사용 안전 유효 기간이 shelf life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셸프에 선반에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 근데 이게 탄약이나 폭약에도 있다고 합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 내부의 화학 물질들이 변질이 돼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작은 충격만 있어도 그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불안정 상태를 아예 그러니까 만기가 됐다 그러면 딱 터뜨려서 폐기해버리는 거죠. 환경허가증 퍼밋의 만료도 여기에 해당이 또 돼서 이걸 여기서 터뜨려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폭발시켜서 소각을 하는데 환경보호청에서도 또 퍼밋이 있어요. 그것도 만기가 되면 만료가 되면 이런 폭발 작업이 괌의 이 바닷가에서 몇십 년 동안 미국 공군에 의해서 해왔는데 행해져 온 이걸 1982년이네요. 구체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들었습니다. 타락의 해변 타락구라고 해야 되나요? 타락해라고 읽어야 되나요? 괌에 있는 이 열대 백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고 철새 바다새들이 먹이를 찾고 암초 물고기들이 이 맑은 청록색 물에서 미끄러지듯이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아 너무 예쁘다 하는 이곳이 이런 생물들의 서식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해변에 이런 아름다운 바닷거북이, 철새 바닷새, 암초 물고기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가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대법원. 네. 군인들이 해변에서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지 대법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공군을 상대로 법적인 어떤 그런 일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일단 문을 열면 또 판도라의 박스같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연방대법원에 이 케이스 저기 8천 마일 정도 떨어진 괌에서의 미 공군의 이 폭약 무기 엑스파이어 된 거 폐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우리를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콜 목소리로 듣는 가을 편지는 외로운 여자도 외롭지 않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까지 가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번 미텀 일렉션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텍사스까지 공화당이 이렇게 뭔가 힘을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줘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론스타 주 텍사스를 찾아가서 그 지금 현재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을 지지하는 그런 대규모 유세를 했는데 이 팩스턴 후보가 현재 민주당의 제임스 텔라리코 후보에게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서 박빙입니다. 어디가 이길지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텍사스처럼 오랫동안 공화당의 텃밭이 그렇게 온 지역조차 안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게 한 말이 계속 떠오르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사실 그냥 또 그런 말 한마디 했겠거니 하고 무시해버렸는데 조금 심하긴 했죠.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세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세계를 지키기 위한 small price to pay 작은 대가를 치르고 이 세상을 지켜야 된다 이 세계를 그래서 이란이 뭐 도시 하나쯤 파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친 김에 지지자들이 가득 모인 유세자이니까 they can take out a city let them take out Los Angeles Let them take out San Diego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그 해군 기지도 있고 지금 샌디에이고로 한국 모함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가 그 홈인데 지금 그걸 안 하냐라고 밑에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군사 기지를 양쪽을 파괴해?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이게 세계를 지키기 위한 작은 대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갑자기 힘을 받아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지나치게 했는데 야단이 났죠. 뭐 캘리포니아 가빈 노섬 주지사 캐런 베스 LA 시장 그리고 뭐 그렇게 공화당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It's too far. He went too far.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지금 시각은 아직 10시 30분이 되지 않은 시각인데요. 오늘 저녁 뭐 해먹나 걱정하신다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의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입니다. 성희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 금세 풍요로워지는데 입맛 없는 가을철에 한국 쪽파김치, 오징어 초무침 정말 새콤해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입니다. 킴스보서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서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킴스보서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재택은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세일 상품 킴스보서 제가 눈앞에서 확인했어요.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만든 목걸이들인데 목걸이 하나는 댄싱 다이아몬드예요. 막 반짝반짝 움직이고 춤을 추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 매장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겹을 이불까지 신상품 가을 60%까지 최대 할인하고 있어요.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세요. 718-886-3344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1: go!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3: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장이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3: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3: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4: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5: 뉴 택시.

0: 애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 이름이 예쁘네요. 문배술, 문배주, 문배. 전통적으로 한 가문에서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만들어 오고 있다는. 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아침 2부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른 넘버원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 부각, 그리고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이름 진짜 예쁘네요.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간은 어떠신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되지 않은 눈썹, 타투,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까지 718-939-6137 KCS 한인봉사센터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한두 번이나 지나면 너무 많이 무겁다 이럴 경우에 플러싱 노던 보다바드 160가 국수집 간판을 찾으세요. 국수집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한 기름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명품명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왜 제가 자꾸 냉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국수집, 노름 160가, 718-799-0885.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뭐 모양 복점이죠.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섬세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진로에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지금 특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한번 나에게 입혀보시죠.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번 3600. 한양에 하면 또 다른 또 한 번의 이벤트 봉선장 개장입니다. 배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잡고 있는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개장을 담으니까 신선합니다. 몸통 개장과 절단 개장이 있고요.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 1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게장은 봉선장 게장. 봉선장님,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공동 지검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5050의 SOS. 잠시 후에 반려견들, 반려견의 주인이 너무 행복해지는 공간 제니의 뭉치에서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반려견들과 같이 갈 수 있는

0: 유튜브에 벌써 화면이 떠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손님을 모시고 말을 막 더듬으면서 50-50의 SOS를 막 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동안 늘 한 번씩 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몇 달 만에 오셨네요. 우리 최희윤 대표님, 제니의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에 위치한 반려견 용품. 네, 제니의 뭉치 소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름에 잠깐 한국에 가서 또 이 가을에 반려견 용품을 더 잔뜩 가져다가 더 하셨다고요.
1: 예, 좀 뭐 또 연구도 하고 가서 네. 또 상품들도 만나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0: 네. 얼굴이 항상 강아지들을 보면 많이 웃으셔서 그런지요. 얼굴이 밝고 오늘도 우리가 또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한테는 dog park, 반려견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다녀가신 펠리세드 파크 우리 시장님 폴김 시장님과 시의원 후보들이 전하고 간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하고 가신 반려견 공원이 생겼대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 네. 또 그런 일을 추진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네. 또 생긴다는 거는 너무 반가운 일이죠.
0: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좀 풍요롭잖아요. 여유가 있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느 영화에선가 왜 덕팍 가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또 주인들이 가까워지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시게. 네. 그래서 덕팍이 개장됐다, 열었다. 지금 펠리세드 파크에 어디에 열었는지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1: 네, 내일 개장, 정식 개장을 하는
0: 내일이에요.
1: 네, 그렇게 네. 알고 있고요.
0: 아, 그러면 내일 찾아서 가시면 되겠네요.
1: 네, 반려견들과 함께 가시면은 네. 뭐 행사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내일 펠리세드 파크.
1: 네, 네. 네 도그 파크라는 거는 사실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인 건 맞지만 네. 보호자들 분들께서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서로 만나고 네. 정보도 공유하시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도그 파크에 나도 한번 가볼까? 아, 집 밖에 나갈 일이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 다른 반려견 주인들을 만날 수 있고. 근데 강아지들 자체는 어때요? 이 덕팍에 가서 이 behave, 애들 처음 뭐 데이케어 데리고 가면 잘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통 도그파크를 데려가실 때 우리 애들도 이제 다른 우리 강아지들도 다른 네. 강아지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강아지들도 다 사람과 같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네. 다른 친구 강아지를 만나는 것을 즐기는 아이도 있는 반면 혼자 있는 걸 또 즐기는 아이들도 있고 네. 오히려 다른 강아지들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서 겁을 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강아지에 대한 성격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또 아이를 데려가서 잘 놀았으면 하고 데려가셨는데 우리 강아지는 왜 잘 안 놀고 그래서 얘는 무슨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0: 속상하죠.
1: 속상하지만 네. 사실 그거는 그 강아지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보시기보다는 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네.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것은 강아지에 네. 있어서 다른 강아지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게 만났을 경우에 공격성을 띠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면 네. 그것도 사회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저도 아이가 됐네요. 얼마 전에 아이라고 강아지 얘기했다가 뭐 혼내는 카톡 받았어요.
1: 네, 근데 죄송해요.
0: 아니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분들의 언어가 있잖아. 그리고 반려견도 키우다 보면 내 아이같이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위로를 그렇죠. 받는 대상이 반려견이다 그러면.
1: 그렇죠. 이제 강아지를 네. 기르기 시작하시면 네. 그냥 가족이 되고 네. 식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 모내기 네. 그런 말이 나오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거북하실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너무 거북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처음 갔을 때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1: 네네.
0: 그러면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꾸 다닐수록 좀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가시더라도 이제 네. 그 도그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더블도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지금 새로 생기는 팔팍 고급 다크도 더블 도어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0: 네.
1: 그러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뭐 탈출하거나 그러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이유도 있지만
0: 네.
1: 처음에 이제 입장을 할 때 첫 번째 문을 열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아이들하고 살짝 그 분리되는 공간이
0: 아.
1: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또 얘가
0: 네.
1: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를 조금 보시고 그 다음 문을 열고
0: 오.
1: 그렇게 하는 시간을 조금 두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더블 도어를 한다고 해요.
0: 아 신기해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그냥 들어가서 아이를 거기다 풀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냥 처음에는 리시랑 하네스도 다 하시고 들어가셔서
0: 네.
1: 아이가 이제 어떻게 거할 그 환경에 적응하는가를 보신 다음에
0: 네.
1: 그 다음엔 이제 뭐 어울려 놀 수 있다고 싶으시면은 풀어놓으셔도 되는 것이고
0: 네.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천천히 같이 주변을 도시면서
0: 네.
1: 아이가 환경에
0: 적응을
1: 네. 하는 거를 보는
0: 아이라는 말을 안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씀해요.
1: 죄송해요.
0: 조금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1: 네.
0: 오시는 분들 반려견 주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 네,
0: 갑자기
1: 그렇죠.
0: 그리고 강아지라고 부르면 조금 괜찮은데 개라고 부르면 또 우리의 그 뉘앙스가 우리 말에 또 문화적인 그런 게 있었고
1: 그렇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제 듣던
0: 개, 네.
1: 내포되어 있는
0: 그렇죠.
1: 것들이
0: 그렇죠. 네거티브한 네. 이미지 그 말뜻 이 개만 또 못한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강아지라고 부르면 강아지는 어린데
1: 아,
0: 우리가 성견 다 큰 노견도 있는데 견이라고 또 한자를 못 쓰기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 아주 그냥 꽂혔습니다.
1: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다가 산책하는 그 강아지들 성견을 봐도 쟤들이 짖기는 하는데 관심은 서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죠. 이제
0: 네.
1: 짖는 것도
0: 네.
1: 처음에는 애들이 짖는 것을 공격적이라고 일단은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0: 네.
1: 사실 겁이 많은 강아지들이 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차원에서
0: 네.
1: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나한테 공간을
0: 네.
1: 줘 그런 걸로 이제 경고의 의미로 짖는 경우도 있는 거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둘 다 강아지들이 만났을 때 좀 서로 이니시에이트하고 탐색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보호자분들께서 리시를 조금 짧게 잡고 계신다거나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사람하고는 또 다르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나오면서 공격이
0: 네.
1: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보니까 언제였는지 제가 얼마 전에 본 장면인데 이 반려견 오너들이 딱 가다가 마주했어요.
1: 네.
0: 그런데 진짜 한 마리는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성견이고 하나는 진짜 강아지예요.
1: 네, 네.
0: 애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쪽 그 주인이 오늘은 여기까지 영어로 멋지게 말하면서 딱 가는 길을 가더라고요.
1: 그렇죠.
0: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1: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괜찮아 하면서
0: 안 괜찮은데
1: 그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0: 네.
1: 그러면서 강아지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0: 네.
1: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익숙히 이렇게 매일 만약에 산책길에서
0: 네.
1: 마주치는 강아지들이 된다. 그러면
0: 네.
1: 본인들도 익숙해지면 점점 그게
0: 네.
1: 줄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유익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0: 네.
1: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dog park 이제 palisade park에서도 내일 개장이 되는 이 반려견 공원에
1: 네.
0: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 이런 거 있겠죠?
1: 그렇죠. 강아지들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 분들끼리도 지키셔야 할 에티켓이 분명히 있는데요.
0: 네.
1: 일단은 자기 강아지의 이제 뒤를 치우는 거, 배변 봉투나
0: 네.
1: 그런 거를 가져가셔서 꼭 그거를 깨끗하게 치우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쁜 마음에 막 간식이나 장난감을 가져가셔서 막
0: 네.
1: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같이 나눠 먹자 막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왜냐하면 요즘에 저희 강아지들도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 다른 견주분과도 상의를 하시고
0: 네.
1: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음식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친한 뭐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강아지들이나 모르지만
0: 네.
1: 처음 만난 강아지들이 있는 사이에서 갑자기 음식을 꺼내 드셨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0: 네. 공격적으로 변한다.
1: 그렇죠. 이제 음식 앞에서는 먼저 내가 먹어야 되는 그게 순간적으로 나올
0: 네.
1: 수가 있어. 원래 항상 공격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0: 네.
1: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그 밖에 덕파크를 가실 때나 아니면 강아지 산책시킬 때 갖고 가시는 뭐 여러 가지는 준비물 하고 그럼요. 이런 거는
1: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뭐 이제 파크에 가시면 아무래도 거기서 보내시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니까 네. 항상 휴대용 물병과 네. 뭐 물을 가져가시는 게 아이한테 좋을 거고 간단한 간식도 필요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렇게 여러 강아지들이 모이는 그런 파크에 다녀오신 후에는
0: 네.
1: 꼭 이제 발이나 그런 거를 왜냐면 요즘에 틱 문제가 굉장히 맞아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바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0: 네.
1: 특히 이제 가을철에 눅눅해지기 시작하면 네. 아이들이 걸었다 보면 그 눅눅한 거에서 곰팡이균 같은 것이 옮아올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그것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0: 네.
1: 발바닥도 꼭 한번 닦아주시고
0: 네.
1: 그다음에 틱 같은 거 있나도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다가 잊어버렸는데 강아지가 꼭 있어야 덕파크를 들어갈 수 있나요?
1: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0: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렇죠.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어요.
1: 네.
0: 그러면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당연히 저는 그런 분들도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0: 네.
1: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저희가 벌써 이제 5년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0: 네.
1: 강아지를 보내신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가끔 그냥 저희 가게에 놀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강아지를 입양하시기는 조금 마음이 그러신데
0: 네.
1: 저희 가게에 오시면 다른 강아지들도 보실 수가 있고 하니까
0: 네.
1: 가끔 놀러 오셔서 추억 얘기도 같이 나누시고
0: 네.
1: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충분히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0: 네, 덕파크. 반려견을 잃고 나서 떠나보내고 아직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을 때도 가셔서 다른 지금 키우고 있는 그 반려견 주인들과 위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런 자리가 없어서 지금 뭐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가
0: 네.
1: 이제 저희 가게도 세월이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런 약간 소통의 장소가 필요하지
0: 네.
1: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0: 아.
1: 이름은 더 코너라고 지었는데
0: 더 코너.
1: 예.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뭐가 된 건
0: 네.
1: 아니니까 기대해 주시고 하지만
0: 네.
1: 거기서 여러 반려주인들과 반려견들이 뭔가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지금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0: 네.
1: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또 계속
0: 네.
1: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뉴저지 클로스터에 있는 유일한 우리 제니 앤 뭉치가 그동안 5월에 처음에 시작하셨으니까
1: 네.
0: 내년 5월이면 5주년이 되는데
1: 네.
0: 가을로는 이번 가을이 다섯 번째다.
1: 예.
0: 커뮤니티에 뭔가 다시 기백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도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내 반려견 떠난 후에 그런
1: 예.
0: 마음을 위로받고 그런가 하면 또 첫 번째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1: 그렇죠.
0: 도움을 얻을 수 있는.
1: 그럼요. 그런
0: 네.
1: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런
1: 처음
0: 공간으로.
1: 강아지를 입양하시는 분들은 사실
0: 네.
1: 모든 게 겁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간단한 거지만
0: 네.
1: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항상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느낌. 반려라는 말이 좋습니다. 오늘 뉴저지 클러스터에 위치한 유일한 제니 앤 뭉치의 최희윤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1: 네, 저희 전화번호가 201-673-8807입니다.
0: 201-673-8807. 제니 앤 뭉치.
1: 예,
0: 네.
1: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0: 네.
1: 가게를 전화 주시고요.
0: 네.
1: 저희 홈페이지도 오픈했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0: 네.
1: 언제든 DM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것들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제니 앤 뭉치 최희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마리아 이글레시아스 노래로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 헤어집니다. 우리 앤젤라님 너무 긴 시간을 한국 모함에서 지내고 돌아오는 해군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가족들까지 빨리 세상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프랭님 오랜만에. 경주님 오늘 뉴저지 볼일에서 나왔는데 햇살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단풍에 물들어 부서지는 색깔 햇살 방송 들으며 드라이브 하는데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김경주였습니다.

0: out.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상담. 오늘 생활 상담에서는 뉴욕 뉴저지 한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 지역 한인 청소년들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실력을 겨루고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죠. 바로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 지부가 주최하는 KMSO 수학과학 경시대회입니다. 올해로 제33회를 맞이하는데요. 특히 LG전자가 이 행사를 후원해 온 지도 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합니다. 오늘 생활 상담은 KSEA 뉴욕 메트로 지부 이혜연 수석 부회장과 함께 자세한 정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로 청취하실 수 있죠. www.kradio.us로 들어오셔서 생방송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Radio AM1660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연 수석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네, 네. 제가 수석 부회장님으로 소개를 했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우리 마라 나노텍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1: 예.
0: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1: 아, 예. 네. 제가 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뉴욕, 뉴저지 한인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 지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혜연입니다.
0: 네.
1: 오늘 이렇게 저희 KMSO, 수학과 경시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일단 KMSO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KMSO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1: 예, KMSO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K는 이제 코리아 아메리칸
0: 네.
1: 그리고 매스매틱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네. 뉴욕 메트로 지부에서 주최하는 수학과학 경시대입니다.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뉴욕 메트로 그러니까 네.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
0: 네.
1: 지역의 한인 청소년들에게 이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0: 그렇죠.
1: 이게 1994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0: 오래됐네요.
1: 올해가 33회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33회라는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0: 네.
1: 보통 한두 해 행사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가능하지만
0: 맞아요.
1: 이게 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30년 넘게 이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행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 없이는
0: 맞습니다.
1: 예, 불가능한 일이었었고요.
0: 네.
1: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이제 KSEA 이제 코리아 아메리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어소시에이션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의 그 선배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0: 네.
1: 그리고 여기에 늘 같이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0: 그렇군요. 네,
1: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기업
0: 네.
1: 후원을 해주신 기업과 그리고 이 지역 사회가 함께 이제 이 행사를 지켜온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이게 어떤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협력해서
1: 그렇죠.
0: 야, 33년이면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로 생각할 만큼 그런 시간인데 이게 쉬운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이게 네. 초창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는
0: 네.
1: 이제 벌써 이제 지금 33회니까
0: 그렇죠.
1: 이제 40대가 돼서 와. 실제로 이제 과학자
0: 네.
1: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의사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0: 네.
1: 의사가 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교수 기업인
0: 네.
1: 그런 활동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0: 그럼요. 네. 네.
1: 그래서 저는 이 KMSO를
0: 네.
1: 단순히 그냥 하루 시험을 치는 그런 이제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요.
0: 네.
1: 어떤 학생이 어느 날 이런 행사에 와서
0: 네.
1: 아 과학이 이런 거구나. 아, 수학은 이렇게 또 하는 거구나.
0: 네.
1: 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네?
0: 그러게요.
1: 네. 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0: 네.
1: 그러한 작은 경험이 사실 아이들한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니까.
0: 맞아요.
1: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 하고 있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요즘에도 유튜브도 있지만은. 네. 세계가 작은데.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데 와서 하루를 보게 되면.
0: 네.
1: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럼 그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어,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관심만 조금 생겨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 같아요.
1: 엄청 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작은 어떤 시작이 나중에 이 친구의 조금 거창하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렇죠.
1: 네, 네. 정말 그거는.
0: 네.
1: 뭐 저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0: 네.
1: 저희 시대는 우주소년 아톰이 있었어요.
0: 아톰이 있었죠.
1: 아톰하고.
0: 네.
1: 할아버지 의사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0: 네.
1: 그걸 보면서 그때는 저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0: 맞습니다.
1: 곳의 세계의 사람들.
0: 네.
1: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과학자가 돼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걸 보면서 학생들도. 과학자 이러면은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0: 그렇죠.
1: 먼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0: 네.
1: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실생활에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물론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타이틀이 수학 과학 경시대회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는 관심은 있지만 좀 제가 수학을 못해요 하는 수학을 아주 잘하거나 뭐 과학 영재 이런 학생들만 참여해야 되는 행사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1: 그렇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에요.
1: 네, 여기는
0: 네.
1: 가끔씩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시험범위 어떻게 됩니까?
0: 어, 그렇죠.
1: 네. 뭐 저도 사실 학부모였었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0: 그래요.
1: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0: 네.
1: 참가해서 평소에 내가 했던 대로 수학도 치고 과학도 한번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미리 네. 막 뭐 시험 공부 막 뭐 이럴 필요 없겠네요.
1: 그런 필요는 없어요.
0: 네.
1: 물론 이게 경시대회이기 때문에
0: 네.
1: 학생들이 와서 뭐 시험을 치는 거지만
0: 네.
1: 하지만 이 그냥 기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데 그냥 그 의미를 두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1: 가장 중요한 거는
0: 네.
1: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받고
0: 네.
1: 뭐 상도 타도 좋지만
0: 네.
1: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본다.
0: 아주 의미 네. 있는 거죠.
1: 내가 한번 해보는 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챌린지
0: 네.
1: 그다음에 어떤 호기심을 자극 요게 저희가 목적을 두는 거지 여기 와서 반드시 뭐 1등을 해라 뭐 절대로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0: 아 그렇군요. 그 의미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가?
0: 네.
1: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 재미있는가?
0: 네.
1: 그리고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0: 오.
1: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어떤 아이들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1등, 1등 이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생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군요.
1: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역시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0: 그렇죠.
1: 과학이라는 거는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100점을 받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문제를 발견하고
0: 네.
1: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내가 잘 생각해서 강구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또 팀들하고 공유하고
0: 네.
1: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제 이것들이 세상에 적용하는 어떤 과정 이것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고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0: 네.
1: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도 쓰고
0: 그럼요.
1: 라디오 방송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0: 네네.
1: 교과서로 얘기하는 것보다
0: 맞아요.
1: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0: 네.
1: 느끼게 하자고 하는 거죠.
0: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어릴 때 얘기하셨지만 뭐 예전에 뭐 우주선 뭐 달나라 이런 거 정말 꿈 같은 얘기였는데
1: 맞아요.
0: 지금은 그런 세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그런 호기심이 아마 그 출발 선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0: 네.
1: 그런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0: 네.
1: 이제 개발을 하고
0: 맞아요.
1: 예 하기 때문에 또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아, 올해의 이 KMSO가 바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올해 특히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이 LG전자의 예. 후원도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정말 감사하죠. 네. 우리 KMSO가 올해 33회를 맞이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LG전자가 우리 KMSO하고 함께한 것이 올해로 네. 30년이 됩니다.
0: 어떻게 이렇게 30년 꾸준히 그렇죠. 네.
1: 이게 굉장히 진짜 저 개인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사실 기업이 지역사업의 어떤 행사에 그렇죠. 한두 번 정도 후원하는 경우는 사실
0: 맞아요.
1: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하지만 한인 청소년들이 과학교육을 위해서 30년 동안 꾸준히 함께한다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0: 맞습니다. 의미 있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LG전자가 단순히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네. 그런 어떤 후원사가 아니라 우리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데
0: 네.
1: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제 파트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이게 이제 파트너의 개념이지 단순한 후원사가 아니라 30년이 그렇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1: 정말 길죠.
0: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어요.
1: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KSEA 뉴욕 네. 메트로 지부도 이번 30주년을 뭐 단순히 아 30년 됐습니다 라고 네.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고 싶지는 저희가 않고요.
0: 네.
1: 그래서 지난 이제 8월 말부터 저희 지금 KSEA의 그 뉴욕 메트로 네. 지부 유승열 회장님을 비롯해서
0: 네.
1: 이제 임원진들과 그리고 이제 LG전자 미주 법인의 허철호 VP님
0: 네.
1: 그리고 이영준 팀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어요.
0: 네.
1: 3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때도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LG전자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0: 네.
1: 30주년을 기념하여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0: 그렇군요. 네,
1: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더 이제 얻어갈 수 있게 할까.
0: 네.
1: 그 언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0: 역시 학생이 가장 그 관심이었군요.
1: 그러니까 학생이 메인이에요.
0: 네.
1: 우리 차세대 우리 인재들이 메인이라서 그래서 단순히 상품을 조금 더 주는 행사가 아니라
0: 네.
1: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그 기업의 혁신과 제품 개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0: 네.
1: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결과로 올해 우리가 LG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0: 이거 처음이네요?
1: 이거 처음이에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LG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
1: 예.
0: 좋습니다.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얘기는 조금 다음에 조금 예. 이따가 듣고요.
1: 예.
0: 일단 저희가 좀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생활상담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상담 오늘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 지부가 주최하는 KMSO 수학과학경시대회에 대한 그런 정보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수학과학경시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kmso@kseany.org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kmso.kseany.org로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2026년 업데이트가 곧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방금 말씀하셨던 LG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소식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5시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웹사이트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은 새로운 스타일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와 끈그릇 어떠신가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부각, 추억의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주연이고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이죠. 영화 타짜, 벨제부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생활상담 곧 돌아오겠습니다.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0: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 지부가 주최하는 KMSO 수학과학경시대회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네요. 오늘 이 경시대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kmso@kseany.org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 보시면 좋겠는데요. kmso.kseany.org로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좀 수시로 들어가 보시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네.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0: 그러니까요.
1: 오늘부터 이제 그 홈페이지에 계속 한번 들어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일단 이 KMSO 일정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또 올해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0: 어떤가요?
1: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33회 네, KMSO 본행사는 네. 11월 21일 토요일.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 바로 그 전주 토요일.
0: 그렇죠.
1: 네, 세인트존스 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네. 그 하루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금 명확하게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오전에는 네. 수학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0: 네.
1: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과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0: 그렇게 나누셨군요.
1: 딱. 예.
0: 네.
1: 그래서 이제 지난해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KMSO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일정으로
0: 네.
1: 이제 수학 과학 경시대회가 이제 운영이 됐는데
0: 그렇죠.
1: 이제 올해는 이제 참가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들의 프로그램의 성격과 시간을 조금 더 분명하고
0: 네.
1: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0: 네.
1: 그래서 이제 오전은 수학,
0: 네.
1: 오후는 과학 구조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큰 변화이고요.
0: 네.
1: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과학을 하고 이제 오후에 수학을 하고 조금 이제 중간에 또 학부모 프로그램 하고 막 이랬더니
0: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좀 섞여지는 것도 있어서
0: 네.
1: 금년부터 이제 변화로 오전에는 수학
0: 그렇군요.
1: 그리고 오후에는 과학.
0: 네.
1: 그리고
0: 네.
1: 이제 중간에 저희 이제 학부모 프로그램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0: 더 좀 심플한 것 같고 좋네요.
1: 예.
0: 오전 수학, 오후 과학.
1: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오후에는 올해는 이제 사이언스 세션에
0: 네.
1: 이제 그 LG 그 아이디어 공모전
0: 네네.
1: 이제 포스터 발표가 이제 올해 한번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시상식은
0: 네.
1: 12월 12일 토요일
0: 네.
1: LG 전자 뉴저지에 있는 LG 전자 사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시상식.
1: 예, 부모님들께서는
0: 네.
1: 이제 올해 프로그램 흐름을
0: 네.
1: 일단 11월 21일은
0: 네.
1: 세인트 존 대학교에서 우리가 KMSO 본행사가 진행이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은 LG 전자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는 거.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그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11월 저기 17일
0: 그렇죠.
1: 예, 그 LG 전자는 그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가
0: 네.
1: 마감이라는 거.
0: 마감이죠.
1: 그거를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0: 그렇죠.
1: 한번 들어가 보셔서
0: 네.
1: 한번 이제 부터 보시고
0: 네.
1: 그리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지원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거기에 상세하게 네. 다 나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에만 딱 집중을 하고 오후에는 과학과 아이디어 발표로 좀 자연스럽게
1: 예.
0: 이어지는 그런 구성인데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별도의 어떤 시상식도 있다고요?
1: 그렇죠.
0: 네.
1: 이제 올해는 이제 LG전자 후원이 30주년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12월 10일 시상식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네. 지난 30년 동안 이제 우리 KMSO와 LG의 협력을 만들어 오신 분들과
0: 네.
1: 그리고 이제 선배 세대
0: 네.
1: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과거 참가자와 수상자들도 오.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30년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 아, 멋진데요. 네. 네, 좋습니다.
1: 근데 시상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KMSO에 네. 거기서 이제 학부모 행사할 때 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념 행사도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도 조금 전 이제 말씀드린 네. 과거 참가자들도 저희가 많이 초빙을 하려고 해서 네. 학생들과의 교류도 조금 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7: 아주 좋습니다.
1: 많은 참여를 저희가 이제 부탁하고 싶고요.
7: 네, 네.
1: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 네.
1: 저희가 이제 이게 올림피아드이기 때문에
7: 그렇죠.
1: 저희가 등수를 매겨서 상을 주고 하지만
7: 네.
1: 사실 여기에 큰 의미는 상을 타는 게 아니라
7: 네.
1: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한번 수학도 한번 시험 쳐보고 또 과학도 시험이지만 과학은 또 실제로 포스터 발표도 있지만 과학을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7: 그렇죠. 네.
1: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와서
7: 네.
1: 어떤 나의 잠재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7: 맞아요.
1: 학부모님들께서
7: 네.
1: 아이들한테
7: 네.
1: 가서 상을 타라
7: 네.
1: 이게 아니라 가서 네가 한번 너를 한번 한번 전공을 한번 해봐라.
7: 맞습니다.
1: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를 해주시고
7: 네.
1: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시험 범위도 없고
7: 그렇죠.
1: 또 토요일 날 노는 날 거기 가가지고 수학도 시험 쳐야 되고
7: 네.
1: 과학도 뭐 쳐야 되고 애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는데
7: 맞아요.
1: 아이들이 아마 아이들이 아 나 해볼게 하는 애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7: 네.
1: 부모님들 가자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건데
7: 네.
1: 그럴 경우에는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7: 맞아요, 맞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이에요.
1: 그렇죠.
7: 그렇죠.
1: 그래서 부태어 내가 정말 뭐 상을 타면 좋지만
7: 네.
1: 상을 안 탄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데 가서
7: 네.
1: 경험을 해서
7: 맞아요.
1: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 갈 때
7: 그럼요.
1: 에세이를 쓰면은
7: 네.
1: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7: 맞습니다.
1: 결과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7: 네.
1: 그거를 우선 우리 학부모님들이
7: 네.
1: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조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7: 네.
1: 저는 그런 행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7: 너무 좋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 정보 달라고 하신 분들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이 아이를 보내기 전에 하루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1: 네.
7: 그 올해 프로그램 아침부터 해서 오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1: 예. 방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7: 네.
1: 저희가 이제 올해 가장 변화의 큰 특징은
7: 네.
1: 이제 수학과 과학을 같은 시간대에 섞어서 진행하지 않고
7: 따로
1: 하루의 흐름을 저희가 분명하게 이제 나누는 건데요.
7: 좋아요.
1: 오전에는 수학.
7: 네.
1: 그리고 이제 수학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7: 네.
1: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오전 시간에
7: 네.
1: 수학 문제에 온전하게 완전 집중을 다 하고 나서
7: 네.
1: 그리고 점심
7: 먹고
1: 그리고 약간의 휴식 시간을
7: 네.
1: 거쳐서 오후에는 이제 사이언스 프로그램으로
7: 네.
1: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7: 그렇군요.
1: 그럼 사이언스 프로그램에서는
7: 네.
1: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나누는 것도 있고
7: 네.
1: 또 포스터 발표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아마 오후에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요.
7: 아, 좋네요. 이 과학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오후 시간을 굉장히 기다릴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7: 네. 이 작년까지 KMSO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라면 올해는 좀 달라졌구나 이런 변화가 크게 좀 느껴지시겠어요?
1: 아마 그럴 것 같아요.
7: 네.
1: 작년에 늘 저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7: 네.
1: 여태까지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제 루틴하게
7: 그렇죠.
1: 이제 오전에는 과학이고 중간에 이제 학부모님 행사 있고 애들
7: 맞습니다.
1: 중간에 또 이제 수학, 과학이 있고 이렇게 섞여져
7: 네.
1: 있었는데 요번에 살짝 바뀌어지니까
7: 그러니까요.
1: 부모님들도 색다르고 학생들도 요번에는 조금
7: 네.
1: 이게 아주 분배적으로
7: 네.
1: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7: 그렇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계속 오늘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1: 아, 정말요?
7: 네,
1: 감사합니다.
7: 웹사이트 정보를 달라고 드립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11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달 반 정도.
1: 예, 예.
7: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험 범위가 있어서 살살살살 공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1: 그렇죠.
7: 편안하게
1: 네. 네.
7: 지금 그대로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대로 하시고 특히
7: 네.
1: 이제 우리 올해 오후에 하는 사이언스.
7: 그 얘기는 저희가 잠깐만
1: 그럴까요?
7: 시간 듣고
1: 알겠습니다.
7: 와서 이어갈게요.
8: 최고의 선물은 승산.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진행이 되는데요.
1: 그렇죠.
0: 이제 이거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 네.
0: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또 설명하고
1: 네.
0: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과도 소통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도 모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맞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0: 네. 그거를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1: 네.
0: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1: 네.
0: 포스터로 작성을 해가지고
1: 네.
0: 요즘에 또 AI도 많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절대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AI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
1: 맞습니다. 네. 중요하죠.
0: AI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1: 네.
0: AI에게 프롬프트 다시 보면서 이거 만들어줘.
1: 그렇죠.
0: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발견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고.
1: 맞습니다. 네. 네.
0: 내가 뭐 그림 그리는데 조금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1: 네네.
0: 사용해갖고
1: 네.
0: 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1: 맞습니다.
0: 네. 또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애들도 발표를 많이 할
1: 그럼요.
0: 거니까 같이 소통하는
1: 네.
0: 또 그런 어떤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장을
1: 맞아요.
0: 저희가 만들 거니까
1: 네, 여기
0: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박사님 과학자십니다. 다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기도 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순수한 아이디어를 원해요. 진짜.
0: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아이들이 우리가 아유 저게 뭐야
1: 네.
0: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말로 중요하게 될 것도 같고요.
1: 맞습니다.
0: 제가 처음에 나노바이오 사이언스를 시작을 했을 때
1: 네.
0: 여기 학부모님들은 이제 옛날 우리 시대 얘기를 단어를 아니까 그때
1: 네.
0: 저보고 굉장히 훌륭하신 저의 아주 그 멘토분이 저한테
1: 네.
0: 그러셨어요. 그 이 박사
1: 네.
0: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
1: 진짜 이게 뭐지? 하면서 그게 생각하신 네. 거죠?
0: 그때는 나노가 뭐고 바이오가 뭔지.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나노바이오
1: 아,
0: 나노.
1: 그럼요.
0: 네.
1: 다 아시잖아요.
0: 다 아시거든요.
1: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된다니까요.
0: 그렇게 되니까 AI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 네.
0: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이상한 거를 생각을 할 때인데 그걸 애들이 일단 정립을 한번 해서
1: 좋아요.
0: 일단 발표를 하면
1: 네.
0: 아이들도 아, 요 부분이 모자라구나.
1: 그렇죠.
0: 아, 요 부분은 좋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이번에 뭐 보면은 오후 세션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축제 같은 아까 그런
0: 네.
1: 분위기가 될 것
0: 네.
1: 같다는
0: 네.
1: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LG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도 이제 대상이 있는 거죠. 9학년부터라고 들었는데요.
0: 네, 9학년부터 이제 아무래도 LG 아이디어 공모전은
1: 네.
0: 주로 이제 가전 어떤 생활에
1: 그렇죠.
0: 필요한 것들도 해야 되는 거니까
1: 네.
0: 저희가 고등학교
1: 네.
0: 학생 9학년부터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에서 상용화까지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거 어떤 아이디어를 과연 내면 되는지 조금 막연한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0: 그 이제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1: 그렇죠.
0: 했었는데
1: 네.
0: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잘못 얘기를 하면은
1: 네.
0: 그 디렉션만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예를 들으면은
1: 네.
0: 지금 이번에 우리가 LG 공모전에 이제 1등상이 이제 스타일러인데.
1: 아, 그래요?
0: 이제 예를 들으면은.
1: 네.
0: 학생들 자신이 자신에게.
1: 네.
0: 자, 앞으로 LG 스타일러에는 어떤 기능이 더 있으면 좋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1: 네.
0: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스마트하고.
1: 네.
0: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학생의 입장에서.
1: 네.
0: 자유롭게 생각해서.
1: 네.
0: 그거를 내는 거죠.
1: 아, 그런 질문을.
0: 자기스럽게.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어른한테 질문하는 거하고
1: 네.
0: 아이들은 물론 경험치가 작지만
1: 네.
0: 근데 아이들은 하얀 백지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너무 많은 걸 생각을
1: 맞아요.
0: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1: 네.
0: 생각을 해가지고
1: 네.
0: 그래서 아 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
1: 네.
0: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애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려운 기계공학이나 뭐 전자공학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제가 이제 그걸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
1: 네.
0: 제품을 완성해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일단은 고등학생에게 완성된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 뭐 설계를 요구하는 그런 공모전이 아니라
1: 그렇죠.
0: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1: 네.
0: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솔루션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렇죠.
0: 그래야지 그다음에 솔루션을 위해서
1: 네.
0: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1: 맞네요.
0: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네요. 네.

0: 문제부터 알아야 뭐가 나올 것 같네요.
1: 그렇죠.
0: 진짜.
1: 그러니까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솔루션만 잔뜩 나오게 되면 네. 그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그렇죠. 모르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네.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네. 뭐 이제 스타일러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그렇죠. 집도 있겠지만 뭐 요즘엔 전부 다 커머셜에서 다 나오니까 네, 아 이런 기능이 더 있으면 네. 우리 가족에게 혹은 나에게 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지
0: 맞습니다.
1: 않을까?
0: 네.
1: 혹은 에너지를 조금 더 절약하면 어떨까? 요즘에 사실 아. 에너지 문제가 또 엄청나니까는
0: 그러네요. 네. 네.
1: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자 AI를 이용하면 네. 우리 사용자의 옷을 더 어떻게 오. 잘 관리할 수 있을까?
0: 오, 상당히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1: 그렇죠.
0: 나올
1: 그리고 것뭐 환경과 건강을 또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또 건강이 또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1: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또 귀신 신하라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사실은 거기에서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반짝반짝한 그 아이디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그렇죠.
0: 네네. 지금 아까 점심 시간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청취자께서 그럼 점심 도시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싸가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1: 아 점심은 네. 거기서 저희가 약간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0: 아,
1: 뭐
0: 그래요?
1: 김밥 같은
0: 오.
1: 거를 뭐 별로 그렇군요. 비싼 가격이 아니고
0: 네.
1: 점심을 싸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제출하고 발표하는지 또 LG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생활 상담은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 지부가 주최하는 KMSO 수학과학경시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이죠. 세인존스 대학교에서 본 행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12월 12일은 LG전자 사옥에서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올해로 벌써 33회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그런 대회네요.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kmso@kseany.org로 연락을 주시고요.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또 LG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kmso.kseany.org로 들어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상담 곧 돌아올게요.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상담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KMSO죠. 수학과학경시대회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세인존스 대학교에서 본 행사가 이제 치러지고요. 그리고 12월 12일에는 LG전자 사옥에서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수학과학경시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 이곳에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kmso@kseany.org로 연락을 주시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kmso.kseany.org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2026년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또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아이디어, 우리 LG전자 또 공모전 같은 경우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출하고 발표하는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1: 그렇죠. 요거는 네. 이제 뭐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요.
0: 네.
1: 아마 학생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아마 다 배웠을 건데.
0: 그래요?
1: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스터가 이런 어떤 사이언스의 포스터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서론, 그리고 그렇죠. 실험, 그리고 결과및 토의.
0: 네.
1: 요거를 그냥 기본 어떤 토대로 하는데 뭐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뭐 과학에서 이런 포스터 발표를 할 때는
0: 네.
1: 서론 부분에 어떤 히스토리, 배경 요거를 쓰고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떤 결과 실험을 어떻게 했다.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0: 네.
1: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토의.
0: 토의.
1: 요거를 기본으로 삼으면은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지금 너무 막막하신 분들은
0: 네.
1: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셔가지고
0: 네.
1: 이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그거 발표를 하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1: 예, 그러니까 뭐 서류만 제출해서 이거 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발표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0: 네.
1: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0: 네.
1: 혹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0: 네.
1: 혹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 앞에서 간단하게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설명을 하고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은 한 1분 스피치 정도의
0: 네.
1: 그걸 준비를 해갖고 오는 것도 좋아요.
0: 좋겠네요, 네. 진짜.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심사하는 심사관들이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나요? LG전자.
1: 네, 그 LG전자에서도 오시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우리 또 박사님들,
0: 박사님들
1: 다 가시고,
0: 같이.
1: 네. 가서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0: 네.
1: 왜냐하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부모님이
0: 네.
1: 토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부모님의 아이디어,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하면은 학생들이 답을 못 해요.
0: 그렇겠죠. 네. 내 것이 아니잖아요.
1: 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0: 네.
1: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뭔가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0: 네.
1: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AI 물어볼 수 있고 학교 네. 선생님 물어볼 수 있고
0: 네.
1: 이건 다 학생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만들면
0: 네.
1: 그걸 갖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개념도도 있고 그림도 네. 있겠지만
0: 네.
1: 그런 걸 약간 AI한테 도움받으면 예쁘게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0: 아, 맞아요.
1: 그걸 수단으로 애들이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발표는 내가 하고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도 내가 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일반적인 좀 학생 경시대회하고 심사도 좀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이제
0: 네.
1: 우리가 완전하게 뭐 이런 석박사들은
0: 네.
1: 거기 나름대로 있지만 이거는 뭐 아이디어 공모전이니까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
0: 그렇죠.
1: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0: 네.
1: 뭐 이런 거.
0: 아.
1: 근데 반드시 그러니까 아까 뭐 결과 및 토의가 있는데
0: 네.
1: 결과가 없어도 되는 거죠. 요게 요런 식으로
0: 맞아요.
1: 난 될 것 같다. 요런 아이디어만 내는 것도
0: 네.
1: 굉장히 좋은 거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본 행사가 열리는 11월 21일에도 이제 LG전자 미주법인에서도 참여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1: 그렇죠. 우리 아마 허철호 VP님께서는 당연히 참가를
0: 네.
1: 하실 거라고.
0: 그렇겠네요.
1: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좀 궁금할 게 그러면 이제 어떤 상 우리가 좀 받게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알려주실
1: 네.
0: 수 있어요?
1: 먼저 LG에서 지금 이제 1등 학생에게는요.
0: 네.
1: LG 스타일러 한 대가 수여가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0: 와, 좋죠.
1: 네. 네.
0: 어머니가 기뻐하시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누가 쓸 것인가 아마 그렇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우수 학생 두 명에게는 이제 LG 블루투스 스피커
0: 아, 그렇죠.
1: 각각의 지금 최신 버전이 제공될 거고.
2: 네.
1: 그리고 기존에 KBS 경시대, 요거는 늘 해오셨던 것들. 네. 경시대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는 LG 34인치 모니터 3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 오, 그렇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올해가 LG 30주년이기 때문에.
2: 그렇죠.
1: 이것을 기념해서.
2: 네.
1: 30명의 학생에게.
2: 아.
1: 네. LG.
2: 그 30명에게 줘요?
1: 네, 30명한테.
2: 네.
1: 네. 그 LG 그랩 콜 블루투스 스피커가 특별상으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2: 그렇군요. LG 후원 30주년을 기념해서 30명에게 또 특별상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상위 꼭 목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경험이라고 하셨나요?
1: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상을 받아가는 거는 정말로 네. 좋지만 뭐 그것도 막 굉장히 뭐 기분 좋고 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이 나왔을 때
2: 네.
1: 저는 아이들이
2: 네.
1: 나 한번 나가볼래.
2: 맞아요.
1: 그 마음 도전 자세가 또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보고요.
2: 네.
1: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한 거의 한 달 정도,
2: 그렇죠.
1: 한 달 반 네. 정도 남았는데 아이들이 본인의 수업을 하면서
2: 네.
1: 엑스트라 시간에 그거를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러 오잖아요.
2: 맞아요.
1: 저는 그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어디를 갈 때 정말로 나 열심히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라고
2: 네,
1: 저는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 맞아요.
1: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2: 네.
1: 꼭 상을 탔다기보다도 이 네. 과정에 내가 어떠한 심리로 했었던지
2: 그렇죠.
1: 그리고 또 가서 내가 무엇을 내가 느꼈는지
2: 맞아요.
1: 그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보거든요.
2: 맞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좀 해보라고 해야겠다. 이 정보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주시면 가장 좋을까요?
1: 저는 부모님들한테
2: 네.
1: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 네.
1: 아이디어를 대신 만들어주지 마세요.
2: 맞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1: 네.
2: 절대로
1: 아이디어는 만들지 마시고
2: 맞아요.
1: 아이들한테도 강연을 하지 마시고
2: 네.
1: 그냥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네가 나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2: 네.
1: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기에 어떤 그런 공모전이잖아요.
2: 그렇죠.
1: 말하자면 컴피티션이잖아요.
2: 맞아요.
1: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용기를 좀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 역할은?
1: 저는 부모님 그렇죠? 역할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맞습니다.
1: 네.
2: 예, 도전할 수 있게 정보 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네, 박수 쳐 주시는 걸로 끝.
1: 그걸로 사실 그게 가장 큰데
2: 네.
1: 부모님이 조금 더 앞서가시잖아요.
2: 그렇죠.
1: 뭐 우리도 부모였기 때문에 지금도 부모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제를 하듯이
2: 네.
1: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2: 네.
1: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이런 게 있다더라.
2: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은 나 싫어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2: 네.
1: 이런 건 나가면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2: 네.
1: 그냥 이 가을에
2: 네.
1: 우리가 가을 페스티벌 가는 것처럼
2: 그렇죠.
1: 네. 세인전 캠퍼스도 되게 좋거든요.
2: 네.
1: 그냥 한번 같이 가보자.
2: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2: 네.
1: 같이 오시는 게 저는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2: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스타일러 얘기하셨는데 내가 스타일러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1: 그렇죠.
2: 못했거나.
1: 네,
2: 그러면
1: 네.
2: 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1: 아, 그거는 이제 네. LG전자 공식 홈페이지
2: 네.
1: 그 웹사이트에 LG.com에 들어가시면 네. 뭐 스타일러의 어떤 기본 기능, 뭐 제품 정보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2: 네.
1: 그거를 보면은 학생들이
2: 네.
1: 그거를 보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My Life in Jesus님 지금 질문 주시는데요. 제가 걱정 마세요. 저 방송 끝나고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그 식사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혜연 부회장님께서도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정말 평생 오셨는데 학생들도 참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이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 제가 지난주도 이 STEM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2: 네.
1: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2: 네.
1: 지금 무엇을 잘하는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전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2: 그렇죠. 그러니까
1: 지금 전부 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2: 맞아요.
1: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꼭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2: 네.
1: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가 부족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맞습니다.
1: 이제 딱 스타트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1: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2: 아, 얼마나 좋아요.
1: 네.
2: 네.
1: 그래서 저는 정말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2: 네.
1: 그리고 한번 행동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어떤 생각들과 그다음에 실행들이 나오니까
2: 네.
1: 직접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늘 하고 있어요.
2: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스타트 지금 그 선상에 서 있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네 앞으로의 그 또 LG도 그렇고 KMSO 지금까지 한 32년 앞으로의 30년은 또 어떤 행사들이 앞으로 나올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1: 그렇죠.
2: 네.
1: 저는 이제 이 KMSO가
2: 네.
1: 한 단계 더 이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 그렇죠.
1: 이제 과거에는 어떤 수학과 과학의 실력을 발견하는 행사였다면
2: 네.
1: 앞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과
2: 네.
1: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2: 네.
1: 그런 행사로 저희가 이제 발전을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뭐 매스 컴피티션, 사이언스 네. 컴피티션 이렇게 하고 있는데
2: 네.
1: 뭐 이제 다음부터는
2: 네.
1: 조금 이제 요건 더 필요한데 뭐 이노베이션, 그다음 뭐 기업인들,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같은
2: 네.
1: 어떤 다양한 영역으로 어떤 학생들의 경험을
2: 네.
1: 지금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2: 네.
1: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2: 네.
1: 이제 이렇게 분포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잘 살살살살 지금 넣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예.
2: 네.
1: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네. 지금은 이제 LG에서
2: 네.
1: 저희가 30년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셨는데
2: 네.
1: 어떤 다른 기업들이나 그리고 대학들 그리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도와주시고 있지만
2: 그렇죠.
1: 더 많은 이제 과학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2: 네.
1: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2: 맞아요.
1: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 네.
1: 지금 LG전자와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그 파트너십은
2: 네.
1: 그런 점에서는 정말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예, 참여하는 학생들 정말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작은 아이디어가 이 미래의 기술 미래의 제품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kmso@kseany.org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 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던 중 연봉열 마냐 저쪽으로 간 거냐 등의 질문을 받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헛웃음을 짓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국정감사 주요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진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치 평론계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방송이 많으셨어요. 자, 그래도 의리로, 예, 한판 승부 와주셨고요. 아,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원의 파트너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아, 좋습니다. 아, 강수영 변호사님 좀 방송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5: 어, 왜 그러시죠?
1: 한판 승부에도 힘을 써주시고. 아, 예, 예.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예. 건강관리 좀 잘하고 계시죠, 그죠?
5: 아유.
3: 예. 요즘 그래도 안색이 괜찮아요.
1: 안색이 괜찮아요.
5: 네. 아, 뭐 매달
3: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우리가.
1: 어제 재판 결과 때문에 좀 기분이 더 좋아지신 것도 있겠군요, 그죠?
5: 아이, 뭐, 내란이 무죄가 돼야죠.
1: 오. 자, 일단은 재판장에 좀 이따 하고, 자,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있었어요. 시작부터 충돌이 강했는데, 아, 요즘 법사위 좀 고성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곽규택 의원, 원래는 평상시 법사위 때 곽규택 의원이 많이 주목받으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 발언 시간 중 3분의 1이 법사위원장 발언이다. 이를테면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 중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러자 서영경 위원장이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한 상황이긴 한데 어제는 김태기 의원이 또 엄청 고성을 질렀는데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쪽 유인석 대변인.
3: 비유를 한 거죠.
1: 비유인데.
3: 박규택 의원 얘기는 네.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한 건데 서은교 의원 입장에서 이제 먹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좀 불쾌하실 수는 있겠으나.
1: 그죠.
3: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했던 거를 돌아보는 말씀 한두 마디 정도는 붙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제가 예. 이 말씀을 드리냐면
1: 예.
3: 7분의 한 번꼴로 고성이 나오고 볼성사 나온 장면이 연출되는 법사위라면 예. 대표가 누구예요? 위원장이잖아요. 예. 지금 이때 본인의 정치적 공력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고 일하는 법사위 모습을 보여주면 서영교 위원장 오성 가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서영교 의원의 정치적인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잘 잡으세요. 그 말씀 드립니다.
1: 경선비 대변인.
6: 근데 우리 유인석 대변인도 마음속으로는 예. 김태희 의원 해시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3: 아니, 저 곽규택 요것만.
6: 자, 근데. 근데 보세요. 곽규택
1: 그러니까 요거.
6: 곽규택 이분이 야. 김태규 의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빌런이었는데
1: 예, 예.
6: 이분은 김태규 의원 오고 나서 완전히 존재감 사라졌잖아요.
3: 목소리가 안 들려요. 화력이 달라.
6: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 새로운 네, 캐릭터를 네. 보고 있는데
1: 야.
6: 그래서 저는 곽규택 의원이 분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아.
6: 근데 좋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입니다.
1: 그렇죠.
6: 근데 여성에게 뭐 18인분에 6인분이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얼마든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 우리 밖에 대기실에서도 작가님이나 뭐 여성 PD님한테 진짜 말 조심해요. 이러면 안 돼요.
3: 그래서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6: 괜찮아.
1: 예. 야,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6: 예.
1: 이러면 안 되는데
6: 예.
1: 예. 자, 또 신사인 우리 서정 변호사님. 서정 변호사님 이런 말 절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5: 아니 옛날에도 이거 18개라고 해가지고 뭐 논란이 많이 했었죠.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논란 발언이 뭐, 있었잖아요. 고소도
3: 아니고 얼마 전에.
1: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5: 뭐 요 서영교 18개 반은 뭐 김재형 고소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1: 예, 예. 근데 아, 저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전하신 겁니다.
6: 아, 자, 별칭 예. 쓰지 맙시다.
1: 예, 진짜. 예.
5: 근데요.
1: 주의해 주세요.
5: 저는 법사위원장들이 예. 정청래 때부터 이상해요.
1: 아.
5: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정상적인 법조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이 모양이니까 법사위가 매일 시끄럽고 이게 고성에 그렇게 되는 거죠.
1: 예.
5: 저는 위원장이 좀 품격 있게 공정하게
1: 무게감 있게
5: 예, 좀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잘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1: 예.
5: 너무 이렇게 편파적인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 법사위가 제일 문제 상임위가 된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일보 보던데 7분에 한 번꼴로 고성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기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여야 간에 싸우니까 위원장이 그 진행자 역할이다 보니까 그만 좀 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을 텐데. 네, 필요했으니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3분의 1이다,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강 변호사님은.
4: 근데 이제 아마 문제 제기하신 거는, 그, 이렇게 제지하거나 이거 말고, 그냥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아서, 예, 의견을 밝히는 부분이 너무 길다.
1: 아.
4: 그런 말씀하신 건, 저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공간을 더 의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1: 예.
4: 그 다음에 이제 여야 가릴 거 없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지르니까 본질이 다 흐려져요. 도대체가 이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1: 어.
4: 본질적인 걸 하나도 정보를 습득을 못하고.
1: 시간이 잘 가죠.
4: 네. 이게 아무 쓸데없는 소음 공예밖에 없고요. 이거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요약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데
1: 예.
4: 너무 고통스럽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질의 시간도 다 주어져 있고 답변 시간도 있고 시간이 주어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마이크가 주어진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거는 뭐 여야를 막느라고 누구든지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가지고
1: 네.
4: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럴 바에 차라리 서면으로 하는 게 낫지. 뭐 아니면 채팅으로 하시든가.
1: 그렇죠.
4: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1: 줌을 해가지고
4: 요즘은
1: 네. 끄고 뭐 이런 거 어떨까.
4: 그러니까요. 그 김태규 의원이든 뭐 여든 야든
1: 예.
4: 이게 그 이제 요즘 쇼츠 세상이 되다 보니까
1: 예.
4: 강하고 임팩트 있게 뭘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따서
1: 예.
4: 자기 진영에 자꾸 소구하려는 모습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
1: 예.
4: 그럴 때는 뭐 유행하겠죠.
1: 예.
4: 근데 본질을 알아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등이 쓸데없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1: 김태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막 소리 질렀던 거, 이제 서영교 위원장을 싸우는 거, 또 박준호 의원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 뭐 그런 장면들.
4: 네.
1: 저는 이제 유튜브에 뜨기를 봤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진보진영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올린 효치나 그런 영상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김태규 의원 유튜브예요. 김태규 TV에 쇼츠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법사에서 굉장히 잘 싸우는 영상을 그러니까 본인 쇼츠로 올리셔가지고 지지자들이 댓글을 엄청 호의적으로 달았어요. 잘 싸운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달렸어요. 한번
3: 그래서
1: 봤다, 보세요.
3: 일부
1: 네.
3: 예, 저도 하나 본 것 같아요.
1: 네.
3: 일부 국민의 의원분들이 김태규 의원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래요? 부러워요?
3: 예,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제가. 뭐 지지자들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1: 예, 예, 예.
3: 저 방향이 맞는 거냐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긴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분인데
1: 예.
3: 전체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그런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린 다 믿고 있는 가운데
1: 예.
3: 김태규 의원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어떤 화력을 보여주셔서 제가 참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 예. 아니, 곤란해요. 박근태 의원이 이전에는 굉장히 화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랑 막 소리 지면서 싸웠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또 마이크 꺼지면 사과하러 가시고
3: 나왔어요.
1: 사과하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3: 네.
1: 아, 그래도 이제 여야 간에 또 선배 의원에 대한 그런 예의는 있으시구나라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김태규
5: 지금 이게 그 인기 폭발이고. 어떤 여론조사에게
1: 서정 TV에서
5: 아니야
1: 우리 TV도 변호사에게
3: 그러면 안 돼.
5: 근데 대선 주자로 3% 놓은 것도 있어요.
1: 아
5: 김태규 의원이 대선 주자로
1: 예몇 예. 한 자리 수
5: 그러니까 연도 돼 있고요.
1: 예, 예. 한 자리 수
5: 지금 구독자가 이제 그 10만에 육박합니다. 하루에 막 1,600명 2,000명씩 늘어. 10만에 육박할 거예요.
1: 예.
5: 구독자 지금 9만 얼마까지 확인했거든요.
1: 예예. 예.
5: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론 보면
1: 예.
5: 이제까지. 막 소리 지르고 고성 이거는 전부 이게 민주당 좌파들의 전유물인데.
1: 좌파들의 전유물.
5: 근데 김태균이 목소리도 좋고.
1: 예. 목소리가 좋아요?
5: 맞받아 치니까, 아, 제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3: 눈빛은 어때요?
5: 카타르시스.
3: 눈빛은?
5: 눈빛도 똑똑하죠. 판사 출신이거든요?
1: 판사, 그렇죠, 판사 출신.
5: 판사 출신은 원래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시키려고 나왔는데.
1: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5: 근데 그때 네. 법원행정의 반대가 방통이 부위원장 갔거든요. 제하고 이게 다 동기입니다.
1: 아.
5: 제하고 친해요.
1: 아.
5: 그 지금 이게 인기가 아주 폭발하고 있더라고, 법 쪽에서는.
1: 아.
5: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죠.
1: 예, 예, 예.
4: 근데 예. 진짜가 나타났어요.
1: 진짜가 나타났어요? 아, 근데.
5: 꼭 사과라고 하니까 손설려. 네, 사과는 저 첨가물에 가면 많다.
1: 아.
5: 첨가물 상에 가봐라, 사과 많다. 아. 이러더라고. 아. 야, 얼마나 이게 시원합니까?
4: 뭐 시원해, 재미 하나도 없어요.
3: 저는 그 네. 최근에 이제 법사위 네. 관련된 이 모습들을 보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저도 웃었는데.
1: 예,
3: 한 서너 번 지나가니까 제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니까 좀
3: 불편해요.
1: 그죠?
3: 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언짢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도 사실 이제 그 우리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1: 예.
3: 근데 누가 이제 저희 당의 관계자가 저한테 해준 말이 나름대로 조금 정확성 있게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성 지지층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민주당이 100만이 넘잖아요, 당원이. 그러다 보니까 5%가 안 돼도 5만 정도가 되니까
1: 예.
3: 이런 5만 정도에서 또 뭐 10%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하면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화력이 있는 것처럼
1: 보이는 거죠. 천 개 막 2천 개 막 댓글 보면. 예.
3: 근데 사실 이 천 개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예. 그 정도의 댓글만 봐도 느껴지는데 이게 얼마나 한 줌에 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 예.
3: 정신을 차려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인기가 폭발이라고 하니까 저는.
1: 아까 서정호 변호사님 인기 예. 폭발이라고 했던 거 3.1% 대선 후보 적합도 천지일보가
5: 예.
1: 아, 여론조사 중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해 28일에서 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하면 1,002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한 거고 휴대전화 번호 RDD 방식이고요.
4: 그렇죠.
1: 아, 무선 자동답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요 수치를 보고 이제 폭발적이다! 라고, 예, 범야권 성향.
3: 그거는 예. 서정욱 변호사가 그 조사에 들어가도 그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ARS이기 때문에 불러줍니다.
1: 예, 예, 맞아요.
3: 예를 들어 8명,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없음 모름이 아닌 이상 일정 부분은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 질문이 범야권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대. 그러니까 여당은 없어요. 네. 그래서 1위가 오세훈 19.2, 한동훈 18.7, 장동혁 12, 이진숙 8.3, 김태규 3.1, 없음 34.4예요.
3: 그러니까요.
1: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님 폭발적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폭발적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 주실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법사 요즘 굉장히
4: 네.
1: 어려운 상황이 나는데, 법무부 국정감에서 오늘 나온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아,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자, 이분이 이제 가석방 공개 요구했다. 아,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가, 아, 이화영 전 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김광민 변호사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SBS가 단독 보도했는데 이화영 전 지사의 옥중 자필 입장문이 나왔어요. 요거 나왔는데 뭐냐면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에서 정정하려 한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용생활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입니다. 쌍방울 대극송 관련 검찰의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 지체되는 거 답답합니다.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합니다. 근데 방점은 그러니까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에서 정정하려 한다. 요 진위와 다른 부분은 아마도 김광민 변호사가 진짜 화가 많이 나 있다. 요거에 대해서
4: 네.
1: 아마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또 이걸 또 써서 언론을 통해 얘기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뭐 몇 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면
1: 예.
3: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김광민 변호사한테.
1: 아, 예.
3: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금 긍정적인 뭐 영향을 주냐고 이건 아닙니다.
1: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석방 못해요.
3: 가석방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1: 돼도 안 돼요 이제.
3: 그러니까
1: 못해요.
3: 교정 당국도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언론에서 회자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은 일단 홀드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1: 예.
3: 일단은 지나고 보자예요.
1: 예.
3: 근데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강민 변호사가 이번 출마도 하셨던 분입니다.
1: 맞아요.
6: 근데 이런 분이 그러면 변호사도 하면서 출마도 하셨던 분이 이런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저는 이분이 개인적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저는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전 그 뒤에 전 대통령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공범들이 있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수밖에
1: 배우가
6: 없어요.
1: 있다. 배우가 있다.
6: 네. 근데 또 뭐 이게 사방돼서 뭐 비판받고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머리 식힌다고.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네. 반은 정말 이거
3: 더운데인데.
1: 해변이 있어. 해변이 있어.
3: 아, 네. 있죠.
6: 네. 맞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참 그 요즘 왜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그리고 이게 법률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뭐 본인 김강민 변호사가 예를 들었던 김용 씨나 정진상 씨하고 아. 상황이 달라요.
1: 그러니까.
6: 네. 그래서 이건 법률 절차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1: 네.
6: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대통령이 뭐 가석방 해준 사람 아니잖아요. 네. 차라리 뭐 복권을 해주라고 하든 사면 복권을 해달라고 하든지.
1: 법무부가 이제 올리면 이제 네. 결제를 하긴 하긴 하지만. 네. 예, 어쨌든.
6: 그래서 이건 변호인이 했기 때문에 더 의도가 불순했다고 봅니다.
1: 서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한 말씀.
5: 저는 이게 이거 김광민 이분이 뭐 자기 정치 지금 할 일이 뭐 있어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이화영 의뢰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변호사로서 저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 봅니다. 제가 이게 이화영이라도
1: 예.
5: 얼마나 억울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북한 가려고 돈 보낸 거 아니잖아.
1: 예.
5: 이재명 대통령 방부 스마트팜 이것 때문에 800만 불 보냈는데 자기가 진실을 밝히면 본인은 종범으로 가벼워지잖아요.
1: 예.
5: 근데 지금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 그렇게 구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예.
5: 그러니까 이화영 이분이 진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1: 예.
5: 그걸 대변해서 변호사가 한 말이고 그러게 그 가석방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두
1: 예.
5: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게 4개월형 있죠.
1: 예.
5: 요게 확정이 안 됐거든요. 항소해 놨어요.
1: 예.
5: 근데 요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형을 변경 신청해야 돼. 4개월 먼저 살고 그다음에 7년 8개월 살겠다 이래가 3분의 1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또 이게 5억 얼마짜리 또 재판이 있어.
1: 예.
5: 그러게 판사한테 공문을 보내야 돼.
1: 예.
5: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가석방 될까요? 이게 또 답을 받아야 돼요.
1: 예.
5: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봤을 때 가석방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1: 그 두 가지를 김강민 변호사 몰랐을까요?
5: 그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법무부 차관도 예. 발표했잖아요. 4개월 확정이 안 됐거든요.
1: 요건도 안 된다.
5: 그러니까 1심에 4개월 그 예. 배심 재판 낸 거 그게 국회 위증이잖아요.
1: 예.
5: 그게 항소를 해놨어요. 확정이 안 되면 가석방이 안 돼요.
1: 예.
5: 형이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재판 또 개인 재판이 있고
1: 예.
5: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아마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1: 어떤 뜻이는 아니고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뜻 아니에요?
5: 아니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을요 이거라도 빨리 해달라고 오늘 이화영 그러잖아요. 조작기소특검법
1: 예.
5: 근데 이걸 김민석 대표가
1: 예.
5: 아이 그 국감위원 미루자
1: 아.
5: 안 할 것 같아
1: 예, 예.
5: 김민석 대표 벌써 배신 때리는 거죠? 원래 10월 달에 이거 제일 먼저 우선 처리하기로 했어요.
1: 아.
5: 옛날에 지방선거 전에도 하기로 했는데 한번 연기했죠?
1: 배신을 한다라 표현해 주세요. 때린다는 말.
5: 그러니까 예, 예. 이번에 예. 국감 이후에 하자는 말은 내년에 하자는 말이거든요.
1: 예.
5: 그럼 이제 또 총선이잖아요.
1: 예.
5: 그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을 안 하려고 하나? 이화영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1: 예. 자, 강성현 변호사.
4: 일단은 김강민 변호사라는 분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1: 예.
4: 이제 원래는 이제 부천시장 출마 이제 원래 도의원 하다가
1: 맞아요. 도의원이었죠.
4: 예. 그제 부천시장 출마의 뜻을 이제 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많이 했는데
1: 예.
4: 어쨌든 민주연구원 그 연구원 부원장 이후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쪽을 많이 이제 지지하는 센스였어요.
1: 아.
4: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거의 뭐 지방선거하고 전당대회 국면까지는 거의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자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고
1: 예.
4: 페이스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제 거의 조국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고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그런 메시지를
1: 예. 예.
4: 계속 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인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 그 김어준 월드를 소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1: 예.
4: 그러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건 방금 말씀 잘해주셨지만 안 되는 가석방이고 변호사가 그걸 체크를 못했다면 매우 무능한 거예요. 그 본인 글을 보면은 여러 경로로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1: 예, 예.
4: 그 여러 경로로 말할 때 검토를 해야죠 본인이. 근데 이건 저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고
1: 네.
4: 이렇게 오픈하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은 물 건너가는 거라서 예.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공소취소를 걸고 넘어졌어요. 이분이 보면. 대통령께서 공소취소를 원하는,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아하.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방치하냐. 여기서부터 가석방을 해야 이게 조작 기소인 게 딱 그 명징하게 나오는 거지. 예. 라는 식으로 빌드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건데 이 정권 임기 안에 공소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예.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모험수 안 되는 건데 그걸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법조인이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외통수로 대통령을 모는 듯한 행동은 예. 본인의 그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1: 아, 예. 그래요. 강수표 재미.
6: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그 구성원들 중에서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무극화.
6: 네.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자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이 계속 문제가 생겨야지 자기가 계속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계속해서 인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 예.
6: 저도 지금 한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란군들, 탈영병들이 예.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지 예. 그래야지 본인들이 존재감이 계속해서 돋보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것저것 집어 던지는 것 같은데
1: 예.
6: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단호한 대처 당에서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강경파들 향해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절제는커녕 취미지선 일곱 번째 SNS를 올렸습니다. 김지용 반대 아, 부적격 사유 검증을 요구한다. 크게 세 가지다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변인.
3: 네. 이건 뭐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 뭐 자제해달라고 하신.
1: 절제. 절제가 뭐예요, 절제.
3: 절제. 글쎄요, 이게 절제 단계를 이미 넘어선 거 아닌가요? 이 얘기는 이제 당 대표로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제의 의미잖아요.
1: 네.
3: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2단계라면.
1: 하지 말아주세요.
3: 예, 그제 이제 부탁이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단계가 없고 뭐 징계를 할 거니까 뭘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자제를 할 거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걸 꼭 본인의 의사를 관찰해야 됐던 이유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3: 적어도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장관할 때 이 사람을 겪어봤는데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한탄할 정도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럼 추미애 지사를 설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써봤는데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뭐 계속 타겠죠. 계속 연기가 날 것 같다.
6: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
3: 어쩔 수 없지만
6: 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당대회 때
1: 예.
6: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6: 근데 전당대회 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국면을 보면 정청래 전 대표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뭐 김어준 씨,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1: 예.
6: 근데 추미애 지사는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하면 그쪽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방금 언급한 분들.
1: 예.
6: 근데 추미애 지사를 이 나머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괘씸해하고 있어요.
1: 아하.
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는 그냥 고립이 될 것이다.
1: 아하.
6: 그러니까 지금
1: 고립될 거다.
6: 김민석 당 대표께서 물 밑에서 정무적으로 조국 혁신당하고
1: 네.
6: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조율을 해버리잖아요.
1: 네.
6: 그러면은 조국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 김호준 씨는 그냥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1: 예.
6: 그러면 누가 남아요? 그러면 추미애 지사 혼자 남는 거예요.
1: 예.
6: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자 밑에서 지금 물 밑에서 얘기 잘 하고 있어요?
6: 그러길 바랍니다.
1: 확인은 안 됐지만
5: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영을 뭐 알거나 좋아서 지명한 게 아니에요.
1: 중수청장 후보자
5: 이분을 이게 어떻게 알 수도 없고
1: 예.
5: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4명을 추천했거든요.
1: 예.
5: 11명이 추천해 4명을 했는데
1: 예.
5: 전부 이게 김관정이 된다 그러세요. 동부지검장
1: 예.
5: 추미애 아들 수사한 근데 그분이 다 된다고 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4조 원대 코인 변호를 한 거야. 그래서 금융 피해자 연대에서 절대 안 된다고 막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낙마한 거예요.
1: 예.
5: 근데 두 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윤재 명지대 교수 검사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문홍주 판사 출신이 있어요.
1: 예.
5: 이 둘이가 원래 하려 했는데 근데 한 명은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 한 명은 이제 내란 특검보예요.
1: 아하.
5: 근데 원래는 이해 충돌이 없는데 원래 지방청장들 중에는 특검보 많거든요.
1: 예.
5: 근데 왜 이번에 경찰하고 중성이 합동으로 또 내란 특수부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1: 아.
5: 내란 몰이 또 한다고. 그러면 중수청장이 특검보가 했으면 이해 충돌이 되죠.
6: 아.
5: 그래서 도리가 결정돼 버린 거야.
6: 예.
5: 세 명이 결정자니까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은 누군지도 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되니까 이제 추미애나 이쪽은 난리가 났고.
6: 아.
5: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제재청에 조이대 대법 제재청에 이것도 안 되잖아. 세 명이 결격자니까.
6: 예, 예.
5: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6: 아, 여기 설명은 되니까 좀.
4: 심각할 게 없고 임명하면 되죠. 뭐가 심각하지?
5: 반발이 심하니까.
6: 아, 반발
4: 누가 반발해요?
3: 네. 아, 지금 하고 있잖아.
4: 아니, 주민 도지사 뭐 한 명이 반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제가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6: 네.
4: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합시다 라면서 막 의견 올리는 글이가 엄청 많대요.
6: 아, 왜 보도가 안 되지 근데?
4: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떠드시라고 밖에 나와서 요령들이 떠드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6: 출입 기자들 일 좀 하세요. 당 그 네.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4: 뭐 하여튼 그렇대요. 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크게 다른 의견도 없고 임명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다들 있고
6: 예.
4: 중수청이 지금 개문발차해가지고 이제 자빠지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가다가 국민들한테서 대단한 지탄을 얻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놀랍게도 합니다.
6: 예.
4: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임명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럼 그 다음에
6: 예.
4: 추미애 지사가 그러면 임명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못 하거든요.
6: 아하.
4: 못 하는데 그러나 다만 저는 김민석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껏 김민석 대표님이 말씀이 좀 앞서고 말은 세게 하시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느낌 때문에
6: 예.
4: 지금 당원들 구성원들 중에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김용민 의원하고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친일파 취급을 하고 민주화 영향 앞에 와서 빌어라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건 당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는 얘기고 뭐 최소한 이제 가장 경징계라도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화합이든 뭐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자제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당에서 할 수 있는 뭐 질서를 뭐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겉보기에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 민주당 그러니까 TV. 민티.
4: 민티에서 말씀만 하시지. 아니, 그래, 솔직히, 최고위에서 말씀하셔도 다 보도 돼요.
6: 아.
4: 민티 안 나오셔도, 최고위에서 말씀하셔도 당대표의 언급은 다 보도가 됩니다.
6: 아.
4: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행동하실 때가 됐다.
6: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현역들이 연판장으로 돌려야 돼요. 징계하라고.
4: 그러면
6: 이제 위시에서도 최고위에서 안건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하.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죠.
3: 연판장에 돌려라.
6: 네.
3: 아, 연판장 하면 또 국민의힘 생각이 나긴 하는데 갑자기.
6: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3: 연판장 해본 당에서.
6: 다른 걸로.
3: 네.
6: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3: 예, 후유증이 좀 있다라는 설. 예, 자, 또 한판 승부 시그니처 코너인 승부석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모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네, 박정현 판승만 깨우고 계십니다. 아, 승부사들. 자, 후반전 시작할 텐데요. 자,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이 이제, 이 또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가고 싶다. 정인홍은 참고인자격으로 불러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채택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할 것이다. 많이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얍불했는데, 임은정 중수, 그 지방 중수청장을 잘 아시는 서 변호사님. 이분은 왜 이런

0: 모르겠어.
1: 대행이.
0: 대행이.
2: 대행은 하면
0: 대행도 그 사람이 누가 채청해야 대행, 대행이 되는 거죠.
1: 아.
0: 그 중수차장.
1: 아하.
0: 그 사람들이 임명을 누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절차가.
1: 아, 예.
0: 그래서 원래는 김정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분이 지금 계속 그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기 직속 상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1: 그러니까요.
0: 그 이거는 진짜 저는 이게 징계사유를 봐요.
1: 징계사유.
0: 이거 징계 안 하면
1: 예,
0: 공무원이잖아요.
1: 공무원이죠.
0: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저는 품위 유지 의무 정도. 이거는 진짜 징계인데 보면. 시원합니다.
2: 이문정 이제 검사입니까?
1: 중수청장.
2: 광주지방 중수청장.
0: 검사는 아니죠.
2: 하여튼 이문정 광주청장이 아 모르겠다.
1: 무튼간
2: 그분이 뭐 직속상관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굳이 자기가 청문회까지 나가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겁할 일이라는 거죠. 이제는 뭐 언론 상대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 가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뭐 이 얘기는 그냥 뭐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진압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없느냐. 대통령의 차관급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도드라지게 하는 이 상황이
1: 예.
2: 여권이 과연 정말 여권, 여당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냐. 정말 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남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다르신 분이 있고
1: 네.
3: 어디 가나 이렇게 탁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2: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3: 그러니까 언제나 운동권이 있어요. 언제나 주류인 분도 있지만 언제나 비주류인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문정 그 광주 지방 중수청장이
1: 예.
3: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지영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예.
3: 지금 과거에 이제 그 진동균 검사장 성추행 사건 가지고
1: 예.
3: 당시에 김지영 후보자가 예. 침묵했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3: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도 한번 객관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비판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 이 사건이 박근혜
1: 예.
3: 정부 김진택 전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죠.
1: 예.
3: 그래가지고 진동균 검사가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1: 예.
3: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1: 예.
3: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투 서지현 검사가 미투 이게 일어났습니다.
1: 예.
3: 그때 또 문제 제기를 이 이문정 검사가 해요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검사를 하면서 김지용 그 지금 후보자가
1: 예.
3: 그때 대검 감찰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3: 근데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 검사는 징계 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 쇼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고 또 감찰부서도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단한테 자료를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용 후보자가 과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무마를 시키고 입을 닫고 침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문정 당시 그분도 부장검사였고 이 김지용 후보자도 부장검사였어요. 물론 사법고시 두 개수는 선배이긴 하지만 같이
1: 예.
3: 부장검사예요. 자,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지적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그 광복 되고 나니까 독립운동 만세 외친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런 분이 또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기가 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1: 박지원 의원이 주저지 게임에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
4: 근데 이거 가만히 시간을 좀 이렇게 재보면은요. 이 이문정 검사가 그 SNS에 이 김지용 중수청장 그 후보에 관련해서 비판을 처음 한 게 10월 2일이에요.
1: 예.
4: 그 본인이 광주 그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된 날.
1: 예.
4: 그때 SNS에 올렸거든요. 그게 금요일이고 주말 3, 4 지나가고 5일 날 이제 초대로 임명되고 반대한 게 10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그전에는 조용하다가 본인이 광주 중수청장이 되고 관련받고 SNS에 글을 올려요. 그러고 6일날 첫 출근하거든요. 출근길 막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이분이 어떤 공직자로서 이 초대 이 중수청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으면 그 전에 뭔가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1: 예.
4: 본인이 만약에 그 전에 메시지를 냈더라면
1: 인사가 진행 안 됐을 텐데
4: 자기 인사가 안 됐겠죠. 임명이 됐겠습니까?
1: 서버로세 외워주세요. 네.
4: 맞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코 있다가 본인이 광주 중수청장 되고 나서 딱 글 올리는 거예요.

0: 이 주말 딱 지나자마자.
1: 이분은 혹시 본인이 그럼 중주청장 했나 생각했을까?
0: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2: 아, 그럼
0: 그거.
2: 지금이라도 그 직에서 그 내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장관이 하든. 네. 왜 그런 거 안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장악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일으키면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해버리면 저 동의해요. 이 국가 전체 입장에서 국가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중립도 완전히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징계해야죠.
3: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저는 이번 사태 때 조금 전에 그 박지원이가 뭐 뿅망치로. 근데 박지원 이분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봐요.
2: 왜 또?
3: 모르게 반대하는 추미애나 김용민, 예. 윤건영, 예. 박주민이가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아. 지금 이게 벌써 네 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구이라도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죠. 이거는 논쟁이 없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죠.
2: 그렇죠.
3: 근데 박지원이 뭐랬습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4: 아니, 그러니까 의원을 충분히 내라.
3: 아니, 의원총회에서 끝장이니까 의원들이 반대하면. 예.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왜 대통령이 지명에 임명하면 되지? 이걸 의원총회에서 다수로 결정하자? 이 제안이 저는 아주 법적으로 잘못된 제안이다.
4: 아, 그 이전에 좀 나왔던 얘기인데.
0: 그거는 절대 다수가 임명하자는 중론인 걸 알고
3: 모르죠. 지금 네 명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모르죠. 그럼 남은 친구하고.
0: 민주당이 몇 명인데.
3: 남은 친구하고.
2: 네 명?
3: 네 명은 좀 확실하게 반대했고.
0: 아니, 박은정 빼면 세 명이야.
3: 김건정, 박주민, 김용민. 아, 주민 아니네.
4: 아니에요. 서현표에서 약간 참고가 있으셨어요.
3: 주민.
4: 자, 일단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라라는 게 서 변호사님의 의견이에요. 또 공무원 사회인데. 정말 기강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2: 문제였습니다.
4: 예. 자, 일단 인사청문회 14일이기 때문에 아직 6일인데도 남았어요.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또 SNS 올릴 거기 때문에. 예. 박진영 씨, JYP. 예.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고. 네. 진짜 JYP. 네. 진짜 JYP가 국정감사에 등장했어요, 이분이. 네. 배현진 의원이 뭔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 추석할 때 내가 내일 얘기하겠다. 네. 해갖고, 그, 막 김태현의 정신적으로 출연하고 이분이 그랬는데, 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증인으로 나왔는데 상표권과 특혜 문제, 이게 정말 특혜냐? 왜 정부랑 끼고 하냐? 막 이런 질의가 있었고 연봉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울컥하게 됐는데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연봉이 이제 얼마나 되죠, 우리 박진영 대표? 연봉.
6: 연봉이 예. 얼마지?
5: 연봉이 한 20억, 3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연봉을 치면 일당이 800만 원씩 넘
6: 예. 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한 번도 누가 뭐 하라고 해서 겁먹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거 잘 되면 진짜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 조카 다 진짜 덕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기회고요. 절대 이거를 무슨 대통령을 위해 뭐 민주당을 위해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7: 페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2배 3배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거를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4: 예, 이제 박진영 위원장. 이거 잘 되면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아요. 이분이 정말 호소하고 있고.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국위 위한 거 아니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저 이 말에 진정성 느꼈어요. 이분이 뭐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사실은. 강 변호사.
0: 그렇죠. 그건 뭐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이득 준다고 해서 따라가고 이런 분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예. SNS에 중수청장 이제 이름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착오를 했는데 10월 1일에도 예, 반대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10월 1일.
4: 정정했습니다.
0: 예, 죄송합니다.
4: 예, 임은정 변호사 사실 확인 잘 해주셨고.
0: 선생님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성함은 안. 정시를 안 하셨지만 예. 반대하긴 내셨습니다.
4: 자, JYP.
0: 죄송합니다.
4: 자, JYP로 돌아가 보면.
0: 그 박진영이라는 분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질의 받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편드는 예술인은 한번 망신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물론 본인이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시긴 했으나 예. 이게 이제 경비는 이제 실비 차원에서 이제 200만 원 지급되는 게 이제 기본값으로 있는 건가 봐요.
4: 네.
0: 그러니까 원해서 이분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책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약간 당신 무보수로 한다 그래 놓고 왜 돈 받아? 근데 이제 이게 수조원에 달하는 JYP 이제 회사의 어떤 가치를 생각했을 때.
4: 예.
0: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 한 게 조금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4: 예.
0: 그다음에 이제 뭐 페노메논의 그 특허권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합작해서 그 사이도 좋지 않은 그 기획사들이 라이벌들끼리.
4: 라이벌이죠.
0: 예, 같이 하이브, 하는데.
4: JYP, SM.
0: 예. 예. 그들이 과연 만약에 그 정부하고 뭐 JYP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JYP가 압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협력 당연히 안 할 거고
4: 예.
0: 이 프로젝트는 진작에 좌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 있잖아요. 이게 그 상표권 브로커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을 노리고 해외에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다음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선점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먼저 이제 박진영 씨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이득 얻을 뭔가 조금의 낌새라도 있었으면
4: 예.
0: 이 판은 애초적이 깨졌다.
4: 예.
0: 그러니까 저는 그 설명이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예.
2: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진영 씨의 답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고 본인의 어떤 회사나 그런 본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궁색한 질문을 했다. 연봉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 안 했겠어요. 그렇게 연봉이 많은 분이 이 정도 금액을 탐해서 그러진 않는다고 보지만
4: 예.
2: 장관급 직에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박진영 씨도 제가 그 부분은 뭐 불찰이었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4: 예.
2: 건데
4: 예.
2: 이게 뭡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4: 혹시 예. 박진영 위원장은 저쪽에 섰나요? 조은희 의원이 딱 질문. 저쪽에 섰습니까?
8: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4: 어느 쪽이에요? 강성필 의원.
8: 아니 뭐 저는 이거 예술인에게 이거 따진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4: 저쪽에 섰냐?
8: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4: 공동위원장이잖아요. 박진영 씨는.
8: 네, 그러니까
4: 공동위원장.
8: 저는 조은희 의원의 그런 질의는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 저는 본인도 그 질 하면서 상당히 쪽팔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4: 창피하는 것 같았다.
8: 네. 그리고
4: 머쓱해 하는 것 같았다.
8: 쇼츠 뽑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4: 아.
8: 근데 제가 배현진 의원하고 조은희 의원의 질의는 제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게
4: 예.
8: 배현진 의원의 질의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박진영 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고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고 또 뭐 업무 추진비 200만 원과 관련돼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항상 의원들이 뭐 100% 다 맞는 질의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봐요.
4: 예.
8: 어쨌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 조은희 의원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가서 줄 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4: 네.
8: 정말 이 박진영 씨를 모욕하는 거고
4: 네.
8: 이게 뭐가 더 안 좋은 거냐면 앞으로 어떤 전문인들이 국가에 어떤 와서 봉집을 할 때 재능 기부하는 이런 거 하고 싶겠냐고요. 이런데 국회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이나 받게 된다면.
4: 예.
8: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은희 의원이 좀 사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2: 그 첨언을 제가 좀 하면
4: 예.
2: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의 전문성을 우리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4: 예.
2: 질의는 제가 봐도 좀 합리적이 않았다고 지적을 하는데
4: 예.
2: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뭐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분을 문학에다 이렇게 인사를 소위 말해서 꽂은 경우가 몇 건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누군지 특정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4: 예.
2: 개그하셨던 분이 무슨 극장장으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반발을 많이 하잖아요. 문학에서. 아마 거기에 빗대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빗댔던 여러 가지 사례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권위를 보여주세요. 정말 부적절한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문학에.
4: 네, 문화에 또 이 소양이 깊으신 서정은 변호사님 한 말씀 기대합니다.
3: 소양 깊은 게 아니고요.
4: 예.
3: 전 저 같은 게 이 사람을 왜 정인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4: 아.
3: 기본적으로 이게 민간인입니다.
4: 그렇죠.
3: 물론 장관급 대우는 받지만. 뭐 때문에 불렀죠? 그게 돈을 뭐 엄청나게 받은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
4: 그 뉴스가 되니까
3: 그
4: 박진영이 그만... 박진영이 국감에 나왔어.
3: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분을 정인으로 신청하느냐
4: 예.
3: 이 말입니다. 저는 정인은 민간인일 때는 신중해야 돼요. 진작에 꼭 필요할 때 불러줄 수 있지만
4: 예.
3: 이번에는 정인 채택 자체가 전 잘못됐다.
4: 아, 합리적이네. 네.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국회 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
0: 그러니까
4: 고성 안 지르고 그죠?
0: 이 테마와 관련해서 가장 예. 좀 제가 유감인 건 배현진 의원이
4: 예.
0: 문학예판 대장동 사업이다.
4: 아, 갑자기 왜 대장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0: 그러니까 대통령이
4: 건국의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0: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민간인에게
4: 예.
0: 이익을 몰아줬다. 페노메논이라는 이 대형 프로젝트의 특허권을 JYP가 가지게 함으로써 아, 수천억 원의 엄청난 이익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4: 예.
0: 예, 그런 시각에서 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경솔한 저는
4: 여기까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8: 네. 네.
4: 자, JYP 여기까지 하고. 자, 정봉주 전 의원. 이분이 아. 당대표 기획특보인데. 아, 이분이 뉴스 공개 나와서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특히 이제 세 파트를 구성하겠다. 어? 아, 디지털 팀, 그리고 현대고 팀, 그리고 또 뭐 하나. 그 자녀 관련한 네? 뭐 이게 팀을 구성하겠다면서
8: 가족팀
4: 가족팀을 하겠다면서 이분이 또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은 전과자 정책 깡패까지 키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 반론까지 하신 상황인데 한동훈 검증 전담팀이 뭐예요 이게 유석 대변인
2: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
4: 아니 이분들이
2: 예 뭐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여쭤보고 네. 했는데. 뭐 당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개인 의견 얘기한 것 같아요.
4: 아 정봉주 네. 특보가?
2: 예, 제가 볼 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무슨 뭐 사찰하겠다는 거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 뒷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것도 예. 세 파트로 나눠서.
4: 예.
2: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 뭐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나간 거 당 차원에서 정말 뭐 해임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잘못 짚은 것 중에 보면 이제 현대고 팀 한 의원을 지원하는 인사들을 들여다보는 팀을 현대고 팀이라고 한 것까지 보면 정말 뭐 모르시는 것 같다. 이 얘기는
4: 동성들이?
2: 현대고 동문이나 뭐 동기나 뭐 선후배가 네. 동문이 한 의원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뭐 이런 현대고라는 네이밍을 한 거 아니에요.
4: 네.
2: 뭘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런 분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4: 예, 참고로 윤석 대변인 가장 가까운 지금거리에 뭐... 있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 현대고 팀 있어요?
2: 도곡동 팀이 있을 순 있습니다.
0: 김민우 바꿔.
4: 김민우 바꿔.
2: 뭐냐고 이게.
0: 아니 저 좀 부끄러운 게요.
4: 부끄러운 게.
0: 정봉주 의원님께 좀 충원을 드리면 이걸 진짜 할 생각이셨으면
4: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생방송 중에 그냥.
0: 겸손은 힘들어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4: 네.
0: 이게 진짜 이런 걸 뭘 할 생각 있으면 이런 걸 왜 말해요 도대체 유튜브 나와가지고.
4: 그러니까.
0: 그럼 도움이 됩니까 유튜브 나와서 그리고 이게 무슨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뭘 한다는 거지 뭐 본인이 뭐 수사 권한인 것도 아니고 뭘로 해요.
4: 아니,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을 왜 민주당에 조사를 해요. 하려면 국민의힘에 해야죠. 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0: 빗대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 다 쓴 누구 겁니까?
0: 예, 그 이제 세계 팀을 이제 운영했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도 공을 세웠듯이 한 번 더
4: 예.
0: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4: 예?
0: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뭐 벌써 인터뷰 기사들이 나온 거 보면 당에서 예. 하는 건 없고 내가 그냥 얘기한 구상을 얘기한 거다라는 아.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후속 보도를 보니까.
4: 아, 구상이다?
0: 네, 당에서는 없고 본인이 그냥 구상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또 말이 엄청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너스레 떨다가 지금 또.
4: 우리가 한번... 너무 좀 깊이 다루고 있습니까?
0: 예, 본인이 본인 자랑하려고 하다가 너스레 떨다가 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4: 예. 서 변호사님.
9: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을 공격하니까 네.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4: 아.
9: 계속 띄워주잖아요.
4: 예.
9: 우리 공격하면서. 제가 볼 때 정봉주 이 사람한테 세계팀이 필요해요. 정봉... 제일 첫째는 그 가정폭력팀. 옛날에 가정폭력 벌금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BBQ팀. 애들 이명박 BBQ 해봐 실험
4: BBQ
9: 그러니까
4: BBQ 말고 BBQ
9: 그러니까요 지금 치킨하고 비유해가지고 하잖아요
4: BBQ
9: 그렇게 계속 끝낸 돌려
4: 뭐
9: 실험 받았잖아요
4: 예.
9: 그 팀 필요하고요
4: 예.
9: 그다음에 세 번째가 DMZ 지뢰팀
4: 아
9: 그러게 목발 줄줄줄 목발 선물해야 된다고
4: 예.
9: 한 본인 검증이나 좀 제대로 게 팀 만들어 하시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4: 예. 자, 우리 강승필 대변인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8: 아니,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청봉주, 뭐, 전 의원께서, 뭐, 들으실 분은 뭐, 들으시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 네.
8: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도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본인 페이스북에서 조금 지적을 하면 괜찮을 텐데.
4: 예.
8: 오늘 국회에서 정동영 장관한테 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한 지뢰 사건 얘기하다가.
4: 예.
8: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지뢰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송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갑자기 이분이 나한테 방금 말씀한 뭐 가족팀, 뭔팀을 해야 된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당에서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것은 통일부 통일부 장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여이 앞섰다.
4: 마지막 한 포인트.
2: 할 수 있죠, 뭘.
4: 마지막 한 포인트. 오늘 이제 한겨레에서 나온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국제공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체 중단했다. 검찰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중단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당 쪽에서는 아, 이거 검찰에서 수사 무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2: 무혐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검찰 없어졌으니까 다시 무슨 아, 공소청은 수사기관 없고 뭐 중대범죄수사처에서 할 겁니까? 뭐 경찰에서 다시 할 겁니까? 뭐 그건 뭐 자유겠지만 무혐의를 예. 내렸다는 거 더하기 그 사실관계 잘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허술한 의혹 제기였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정치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자, 서 변호사님 짧게.
9: 저는 이제 이거 한동훈 딸하고 조국 딸하고는 틀리다 봐요. 조국 딸은 이게 제대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특례. 한동훈 딸은 천재입니다. 그 점수 보면. 제가 그냥 편드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많이 연구했거든요.
4: 연구해.
9: 아니, 그때 저도 한동훈 공개하려고 아, 많이 연구했는데, 예. 그 전혀 틀립니다. 문제 없어요.
2: 이미 든든합니다.
4: 아, 한번 공개하려고 좀 조사해 보셨구나.
9: 예. 점수나 이게 보면 천재이더라고, 딸이.
4: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승부사들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시그니처 코너에서 동접자도 많이 나오고, 예, 네 분의 활약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서변을 하는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예, 자, 오늘은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저기 할로였습니다. 한글날 연휴인 내일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활동 많이 하시면 더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건강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사람의 뇌는 무게로 치면 체중의 2% 정도에 불과돼요.
1: 네.
0: 아, 물론 그중에 이제 머리가 좀 크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 야, 체중은 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1: 네.
0: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 그런 거대한 발전소가 바로 뇌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0: 그럴 수밖에
1: 몸에
0: 없잖아요.
1: 사용하는 네. 것보다
0: 이걸 안 쓰면 안 되죠.
1: 네. 하긴 그럼 그렇죠. 또 뇌가 잘 써야지 우리 신체도 같이 연결해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만큼 저희가 이제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 매연이 나오고 이렇듯이
0: 네.
1: 이 몸속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또 찌꺼기도 쌓이게 되니까요.
0: 그렇죠. 그 찌꺼기의 대표 주자가 바로 치매를 유발한다는
1: 네.
0: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제품이래요.
1: 제품?
0: 네, 제품이죠.
1: 제품이에요?
0: 생산되니까요.
1: 저는 찌꺼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안 쓸래요.
0: 원래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도 아마 찌꺼기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 않고서.
0: 그런 뇌를 순수한 뇌라고 하죠. 순두부뇌.
1: 저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없을
0: 그러니까.
1: 것 같습니다.
0: 정말 청정지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 뇌신경학계에서 발표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기사에 나왔는데,
1: 네.
0: 우리 뇌 속에 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1: 네.
0: 요, 글림프계라는 게 있는데, 네. 요 스위치, 이 청소하는 이 스위치가,
1: 네.
0: 얼굴에 있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1: 우리 얼굴에 그 스위치가 있다.
0: 있다.
1: 우리 얼굴 어딘가에 그 스위치를 누르면 찌꺼기를,
0: 요 찌꺼기를
1: 다 없앨 수 있다.
0: 바로 우리 PC에서 딜리트 하듯이, 치워버릴 수 있다.
1: 그럼 알려주세요.
0: 자, 요거는
1: 네.
0: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는 분
1: 네.
0: 4부에 저희가 요 자리를 그리고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1: 네.
0: 어디를 하시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저처럼 찌꺼기가 없는 분들은요 괜찮겠지만
0: 순두부네 네.
1: 여러분은 분명히 머리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자, 그 찌꺼기도 청소해야 되시지만
1: 네.
0: 또 치매를 예방하는 이런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뇌세포를 직접 굴려서
1: 네.
0: 지적으로 자극해주는 건데요.
1: 네.
0: 네.
1: 어떻게 뇌세포를 좀 자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0: 자, 오늘 뇌세포를 번쩍 깨워드릴 뇌주목일 여러분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드릴 목요 퀴즈쇼가 또 오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드리는 목요 퀴즈쇼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얼굴도 맑아지고 두뇌도 팽팽해지는 시간 10월 8일 목요일 한우의 중심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뇌 얘기가 나왔으니까
1: 네.
0: 한국 밴드 중에
1: 네.
0: 아예 뇌가 없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1: 아, 뇌가 없다고요?
0: 네.
1: 그러면 제가 밴드를 만들었나요?
0: 네, 리드싱어는 성룡아 씨가 되겠습니다. 노브레인이라는 팀이에요. 넌 내게 반했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없는 밴드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0: 네, 그 한국의 노래방을 많이 다니던 그 시절에 마지막 곡으로 많이들 불러지키던 말 달리자.
1: 그렇죠.
0: 말 달리자 막 이러면 그럴 때 그 노래를 만들었던 그 팀입니다.
1: 노브레인. 비슷해요. 말 달리자.
0: 네, 네 비슷합니다. 나중에 오면 물어봐야 되겠어. 왜 비슷하게 만들었냐고.
1: 제가 지금 막간 상식으로 여쭤봤더니요. 이 넌 내게 환했어. 그리고 말 달리자 이런 종류의 음악이 네. 펑크 음악이라고 네, 합니다.
0: 펑크 음악이 아주 네. 대표적인 네,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저기 밴드가 예, 노브레인이 되겠습니다. 반했어. 아 그러네요. 아 착각을 했네요. 아, 말 달리자는 크라잉 넛이었습니다.
1: 아, 네.
0: 두 개의 펑크 밴드가 비슷해가지고.
1: 아, 두 밴드가 아우, 다 펑크 밴드군요.
0: 네, 제 음악 인생에 위기를 맞을 뻔했네요. 네, 크라잉 넛의 노래였습니다. 자,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에이치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아, 발음에 큰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내게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게임을 스마트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고요.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 혹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셔서 KCS에서 간 건강팀이 여러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또 활력을 드리는 한식의 음악대방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들로 묶어서 특집으로 매주 보내드리는 주간베스트 네, 주간베스트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 노래입니다.
1: 여러분 정말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가슴 속에 누구나 노래 한 곡 품고 살잖아요. 이렇게 노래방 갔을 때 그 번호까지 기억해 뒀다가
0: 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1: 네. 그냥 뭐 고민하지
0: 보지도 않고 네, 4508 네. 이런 분들 계세요.
1: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28번도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유는 내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음이 없어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0: 이유가 되네요.
1: 네. 성훈 씨는 18번이 뭐예요?
0: 저요?
1: 네.
0: 뭐 많죠. 18번, 19번, 20번. 저는 46번까지 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들이 꽤 많은데.
1: 네.
0: 그렇죠. 뭐 임재범 씨 노래도 많이 좋아하고요.
1: 아 여자분들,
0: 노래방 가면
1: 여자분들이요. 네. 남자분들. 그 신성호 씨의 서시 부르는 거랑 임재범 씨의 고해, 고해. 부르는 거 참 안 좋아해요.
0: 어찌야?
1: 혹시 그 노래가 18번으로
0: 고해는 안
1: 부르신다면 네. 네.
0: 고해는 안 부르.
1: 워워워워워. 네.
0: 주로 이제 저는 히트곡, 히트한 노래들, 네. 네. 너를 위해 뭐 이런 거 부르죠.
1: 너를 위해도 아, 그 끝자락 어디쯤에 있는데. 네, 여러분의 내 인생의 노래. 저희와 함께 그 사연과 함께 K-Radio US 카톡에 친구 추가하시고요.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잊지 말고 보내주시면 돼요.
1: 이번 주 장원을 차지하시면 저희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그 사연들 나눠보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의 사연을 보내주신 그 사연자분께
0: 네.
1: H마트 상품권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등을 하셔도 네, H마트 상품권. 네, 20불짜리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사연이 와 있지만, 계속 오늘 2시까지 보내주시는 사연들 다 모아서,
1: 네. 네,
0: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밴드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영국 밴드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천만 고정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밴드인데, 전주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천만 분 중에 들어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퀸의 레디오 가가. 이거 무슨 뜻이지? 레디 가가를 찬상 노래하는 건가? 아니고요.
1: 와, 제가 라디오, 생각했던 건데
0: 네,
1: 방금.
0: 네, 라디오요? 영원하라. 네, 이런 뜻의 노래입니다.
1: 레디오 가.
0: 레디오 꺼지란 얘기로 들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업 홈 홈모기지.
2: 뱅크업 홈 홈모기지.
3: 뱅크업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4: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퀴즈쇼 내 안에 누 있다. 아따시바 한시의 음악다와 가족 여러분들, 그냥 귀가 번쩍 뜰 목욕 퀴즈쇼 시간이 그냥 돌아버렸어요. 임자, 오늘 퀴즈 준비 단디 않는가?
1: 아이고, 이 응감탱이 와이 가노. 내가 늦고, 어? 뉴욕에서 잔뼈가 굵은 이 승려사 아이가.
0: 어제 나왔던 그 박첨지 아니요?
1: 마주름 자글자글한 얼굴로 그냥 폼 잡지 말고 그냥 펀뜩 문제나 내봐라.
0: 승질도 참으로 급해요. 오잉. 아, 오늘 퀴즈 제목이 뭐냐? 바로 내 안에 느 있다. 느 있다.
1: 아유, 어서 또 주사 들어갔고. 아,
0: 노래 시곡에 또 다른 기가 막힌 노래 한 곡이 아따 숨어 있다 그 말이요.
1: 아니, 노래 속에 노래가 숨어 있다고. 아따 영감탱이야. 뭐 그게 뭐 트로이 목마가.
0: 아따 왜 유식한 거?
1: 노래 속에 노래가 어찌 숨어 있단 말이가.
0: 아마 잘 그런 게 잘 들어보는 게. 시방부터 팝송을 그냥 시곡을 연달아, 예? 메달려로,
1: 메달려로
0: 들려줄 것인데, 그 시곡의 제목에서 단어를 한 단어씩 똑똑 떼어갖고 합쳐보면, 1980년대 대한민국 아주 레전드 명곡 제목이 득하니 튀어나온다, 이 말이지.
1: 아, 호라, 그러니까, 세 곡의 제목에서, 한 곡에서 한 개씩 한 단어씩 조합을 해갖고.
0: 아, 그러지.
1: 버무려갖고.
0: 그러지.
1: 80년대 한국 가요 제목을 맞추는 기네. 그럼 뭐 첫 번째 노래는 뭐고?
0: 바로 첫 번째 곡은 바로 이 곡이요.

0: 봄에 내 소녀 시절에 억시로 좋아했던 노래 아이가. 이거 막 엄청실이 유명한 영화. 그 무시겠고. 그? 그 영화 무시겠고. 그 영화.
1: 왜 본인 대사를 나한테 강요를요?
0: 무슨 영화냐고.
1: 거기 대사에 딱 되어 있구먼.
0: 아이고. 내일을 향해 쏴버린 그 영화에서
1: 그러제,
0: 나옵니다.
1: 그러제.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말이요. 아직도 한겨울에도 수영복을 입고 나댕기면서 공연을 하는 그 마돈나. 예? 마돈나 말이요.
0: 아, 우리 언니.
1: 언니요?
0: 언니지.
1: 정상이제 지금. 정신이 지금 캐릭터에 확실하게 지금 몰입이 안 돼 있구먼.
0: 맞아 맞아. 내 동생이지.
1: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 동생이요.
0: 착각했구만.
1: 이거 70대밖에 안 돼. 새파란 놈 새파랗게 젊은다니까.
0: 한참 동생이지.
1: 한참 동생이지. 바로 이런 거요.

0: 아주 아이고 그냥 목소리 그냥 기가 막히는구만. 그러면 세 번째 곡은 10번째 곡은 뭔 곡이고
1: 10번째 곡은 요 곡이요.

0: 여기가 제목 구간이야. 밴드는 아바요.
1: 아야, 이거 다 꼬부란 것이라서 그냥 내 맞출 수가 없겠네.
0: 이 시곡의 제목에서 한 단어씩 시계를 머릿속에서 잘 조합을 해 부르면 80년대 한국 노래, 유명한 노래가 나와 봅니다. 자꾸 이 전라도 사투리를 하다 보면 금방 돌아갔다. 이게 문제다.
1: 나는 자꾸 과묵해진다.
0: 그러면 우리 마단나 동생의 노래를 듣고 돌아와 부르겠어요.
1: 라이크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정보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저희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은 후코이단만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답게 파우더, 캡슐, 드링크 타입의 후코이단 제품군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취향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희소성이 매우 강한 가고메 콤부 후코이단 등 세 가지 후코이단만으로 구성된 일본 내 특허를 획득한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을 선보이며 보다 강력한 면역력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가지 제품들 모두 고분자, 고순도로 구성된 가장 이상적인

0: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코이단 제품에 JHFA 자파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파는 일본 내 건강 유지 증진 및 지식 보급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공익재단 법인기관으로 건강 및 영양식품을 선별평가해 인증 마크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JHFA 자파 마크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출처와 그 분자량, 분자 구조에 더불어 제조 공장까지 여러 체크 항목 등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인증받을 수 있는 안심, 안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후코이단 제품들 중 유일하게 저희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제품만이 소개해드린 자파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계 최초 후코이단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으로 성장시켜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여러분들의 건강한 미래가 저희의 소망입니다. 866-566-9원9원 의학박사가 실제 연구에 사용하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나는 잘했지.
1: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 필드에서 LAFC 대 NYCFC,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십시오. 30% 할인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기 원하시거나 단체 문의를 하실 분들은요, 908-461-11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08-461-1178.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0: 저도 이번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 봉선장 개장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잡아서 만든 그 배에서 직접 그 바로 담근 그런 꽃게 게장이라고 해요.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요. 믿을만한 게장은 봉선장.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2: 6년을 기다렸다.
3: 쏠 수 있어!

0: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1: 야.
0: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배우가 주연을 하고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1: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이 편이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마지막 타짜가 되겠습니다.

0: 나한테 힌트를 안 준다고.
1: 오브랑 노래만 그냥 연장 틀어놓고 그냥 힌트를 안 줘. 퀴즈를 그냥 맞추고 싶어서 줄 수가 없어
0: 터져,
1: 그냥.
0: 속에 터져버려.
1: 아이고 그냥 난리 났어 난리 났어.
0: 아따 거시기 나가두고요. 자상하기로는 뉴욕 뉴저지에서 완전 최고를 먹어보는 성훈인디. 인자 노래 제목 그리고 힌트를 알려드려보려요.
1: 빨리 달랑게
0: 알려드려보려요. 오늘의 퀴즈는 노래 시곡의 제목을 조합해서 80년대의 유명한 가요 제목을 맞춰보는 그런 퀴즈가 되겠어요. 자투리가 자꾸 어디로 가는지 이게 춘천든지 이북인지 아니더래요. 강원도인지 알게요.
1: 인자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제목을 시곡. 잘 생각해보고 그 제목들 세 가지를 잘 그냥 이렇게 저렇게 믹스를 해갖고 그라지. 노래 제목을 맞춰보시오.
0: 첫 곡이에요.

0: 이 노래 제목은 B.J. 토마스가 부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1: 이것을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바로 이 가수의 이름도 힌트가 되거니와 노래도 힌트가 됩니다. 이것을 무슨 날씨에 주로 들으시는가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따 이것이 그냥 입방정으로 거의 정답을 알려드려버린 것 같은데 나는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따 끌쩍지근하구만. 자, 요 제목에서 단어를 하나 솔랑 갖고 오시고 두 번째 노래예요. 노래 제목.
0: 이 노래는 마돈나 동상의 Like a Virgin.
1: 처음인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되겠어요. 굉장히 사투리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0: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아이, 사투리 이거 힘든데요? 지는요, 그냥요, 충청도로 갈래요.
1: 아, 충청도? 네,
0: 충청도만이 제가 이 대본 없이도 이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수 있것이요.
1: 어릴 적에 살았다면서 잘 못하는.
0: 4살까지 살았어요.
1: 4살까지. 그렇죠. 그때 뭐 말이 필요해요? 그냥 두드려봤다가 끝나는 세월이지.
0: 아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노래 들려줘봐요.
1: 세 번째 곡은 이 곡이에요.

0: 우리 한시의 음악다방의 시그널 음악을 완전히 책임져 물고 있는 아바.
1: 아바.
0: 아바. 아바. 아바의
1: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요.
0: 음악은 고마워. 요런 노래가 되겠지요.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이요. 요기요. 요게 제목 구간이요. 요 시곡의 제목을 잘 붙여서 연결하면 80년대 한국 노래가 나와보러요. 자, 우리 아바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고요. 정답으로 돌아올게요. 광고 끝날 때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한시에 음악다방 함께하고 가셔요.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4: 뉴 택시.

0: 자, 목욕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노래 세 곡, 저희가 또 음악 대방이다 보니까 음악으로 네. 여러분 매주 목요일 즐겁게 또 좋은 노래 듣고 퀴즈도 맞추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세 곡, 뭐, 내일 향해 써라. 나왔었던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네, 또 비 오는 날에 또 저희 음악다방에서 가끔씩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는 노래기도 하고요.
1: 네,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단어는 비였죠.
0: 비였습니다. 비. 네. 비. 그리고 두 번째 노래 80년대 81년도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나왔었던 맞아 83년인가요? 네. 네. 나던 나의
1: Like a Virgin.
0: 여기서는
1: Like를 뺐었어야 됐죠.
0: 처음처럼 제목이 그러니까
1: 처럼을 뺐어야 돼요. 처럼.
0: 그러면 앞에서 벌써 거의 나왔죠. 그렇죠. 비처럼 야, 세 번째 노래
1: 들어도 대충 나오죠.
0: 저희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아바의
1: Thank you for the music.
0: 뮤직. 여기서는
1: music.
0: 고마움 말이 안 맞잖아요. 비처럼 고마움, 비처럼 당신, 비처럼 for, 비처럼 위하여, 비처럼 더, 비처럼 너 안 되잖아요. 비처럼 음악. 아, 이건 뭐가 있네요. 바로 오늘의 정답은
1: 비처럼
0: 음악처럼이었습니다. 아, 한 두세 분 정도가 지금 라디오를 끄시는 분들이 좀 어려웠나요?
1: 네.
0: 저 한시의 음악다방은 조금 퀴즈가 쉽진 않아요.
1: 맞아요. 네,
0: 쉽진 않아요.
1: 오늘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조금 더 어려웠나요?
1: 네. 네.
0: 다음 주에 조금 더 쉬운 퀴즈로 또 준비해서 재미난 음악 퀴즈로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또 예뻐프님은 직접 또 포스터까지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1: 네,
0: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비처럼 음악처럼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답 맞추신 분 중에 한 분을
1: 추첨을 네, 해서
0: 추성환, 영문성환과 추성환 겨달라고 저희가 밑에다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음악 퀴즈. 내 안에 너 있다. 요거는 오늘 고 김현식 씨의 1986년도 명곡 빛처럼 음악처럼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프닝에서 약속드린 기적의 뇌, 우리의 뇌를 치매를 예방하고 그 뇌에 쌓이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청소 마사지를 통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께 준비해 드릴게요. 분들 또 혹은 일터에 계신 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딱 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 여러분 지금 이제 퀴즈 맞히시려고 머리 쓰셨으니까 쓰레기가 쌓였을 거예요. 그 쓰레기를 싹 제거를 해보자고요.
0: 청취자분들 쓰레기란 얘기예요?
1: 머리 쓰면 쓰레기가 쌓인다면서요. 쓰레기 저희가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오프닝을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논문이 하나 나와서 세계적으로 큰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논문인데 이 머리 안에 쌓이는 우리가 뇌를 쓰고 생각을 하면 쌓이게 되는 이 노폐물들이 뇌에 쌓이는데 얼굴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어서 거기만 쉽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치매도 예방하고 이 쓰레기를 완전히 청소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논문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1: 네. 그 노폐물 쓰레기통을 네. 비워주는 방법인 거죠. 네.
0: 그렇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서 싹 지워버리는 네. 네.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1: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네.
0: 자, 딱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1: 네.
0: 역시 생각했던 대로
1: 네.
0: 양 눈썹의 정중앙, 여기를 인당혈이라고 한대요.
1: 눈썹의 정중앙. 네. 네.
0: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손가락으로 보통 이제 검지 손가락이 쉽죠. 요거를 눈썹 사이를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10초간 돌려주세요.
1: 아, 그러니까 이 양쪽에 눈썹이 있잖아요. 네. 눈썹의 가운데 부분이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눈썹이 붙어 계신 분들은 그 사이에 대충 이제 하세요. 양쪽 눈썹에 붙어
1: 그러니까
0: 계신
1: 분들. 미간이 아니라 눈썹의 정중앙입니다.
0: 네, 양쪽 눈썹의 정중앙.
1: 네.
0: 여기를 이렇게 10초간 둥글둥글 해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관자놀입니다. 네, 역시 관자놀인데 여기를 태양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네. 손가락으로 하시면 안 되고
1: 네.
0: 어떻게 하시냐면 요 가운데 손가락 있죠?
1: 네. 네
0: 가운데 손가락 똑 튀어나온데.
1: 아, 일단
0: 여기를
1: 주먹을 쥐고.
0: 주먹을 쥐고.
1: 주먹을 쥐고.
0: 네. 관자놀이를 네. 부드럽게 지압하면서 뒤쪽으로 쓸어 넘겨주시는 거예요.
1: 아,
0: 뒤쪽으로.
1: 네.
0: 요거를.
1: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네.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은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실 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0: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하셔도 되고
1: 네.
0: 뒤로 이렇게 뒤로 미셔도 되고요.
1: 아,
0: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시원하네요.
1: 아, 뭔가 좀 시원하네요.
0: 시원하네요.
1: 아니 아까 눈도 굉장히 시원했어요.
0: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귀로 갑니다.
1: 네.
0: 귀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예풍혈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 뼈가 있을 거예요. 귀 뒤에.
1: 네. 귀 뒤쪽에 이렇게 뼈가 톡 튀어나와
0: 있어요.
1: 있네요.
0: 여기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은 바로 지금 라디오 끄고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거예요. 뼈가. 고기를 예풍혈이라고 하는데
1: 네.
0: 여기를 쇄골 안쪽으로 이렇게 쭉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쓸어 내려주세요.
1: 아, 이 뼈 아래 오목한 곳으로 네. 이렇게 내리면 되는군요.
0: 네. 저는 지금 검지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1: 이 귀 뒤에 그 툭 튀어나온 뼈 밑에
0: 밑에서부터
1: 곳으로
0: 목 밑으로
1: 쇄골 쪽으로
0: 쓸어 내려주세요.
1: 네, 이렇게
0: 시원하네요.
1: 노폐물을 밑으로 이렇게 버리는 거군요.
0: 네. 여기가 바로 그 림프 터미널의 하수구라고 불릴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래요.
1: 이게. 네, 그러니까 눈썹 정중앙,
0: 네.
1: 그리고 관자놀이.
0: 관자놀이는 주먹으로.
1: 네, 하시고. 그리고 귀 뒤에 네. 튀어나온 데부터 쇄골까지 네. 쭉쭉 이렇게 내리는
0: 여기를
1: 동작을.
0: 1분 정도만 하셔도 아침에, 네. 저녁으로 1분 정도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하셔도 이 뇌 치매 예방에 참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1: 네. 아침 저녁으로 세수한 다음에 혹은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사지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건강과 웃음과 즐거움과 정말 모든 게 다 있는 하루의 중심 한시의 음악다방.
1: 오늘은 이제 뇌 쓰느라 머리 쓰고
0: 맞아요.
1: 또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그 에너지에 쌓인 그 노폐물 잘 없애고 좋습니다. 네.
0: 자, 다 같이. 둘, 셋, 넷. 남자분들만 불러주세요.
2: 비가 내리고.
0: 비가 내리고.
3: 비가 내리고.
0: 예, 내일에, 아, 오늘도 캐나다와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아,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 금요일,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1: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주연입니다. 점심은 먹었고 커피도 한잔 했고요. 비타민 하나 상큼하게, 아니면 오리 만다린 하나라도 비타민 챙기시고요. 거기에 귀로 듣는 비타민까지. 여러분, 문어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재료가 문어랍니다. 오늘 그래서 문어 한 마리 잡아왔어요. 10월 8일, 오늘은요, 세계 문어의 날이라네요. 10월 8일 문어의 날인데 여기에는 또 재미있는 언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문어 다리는 8개죠. 그리고 영어로 10월은 October. 여기 들어있는 옥토는 라틴어로 8이라는 뜻이고요. 게다가 문어를 뜻하는 옥토퍼스도 8을 뜻하는 말과 또 발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없죠.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들이 생각이 나네요. 뭐 영원한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제발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어차피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막살자가 아니라요, 삶을 지나치게 무겁게 붙잡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완전 공감하는 2시의 비타민 김지영과 함께 8개의 팔을 가진 문어처럼 우리도 팔 쭉, 기지개도 한번 쭉, 기분도 쭉 올려보실게요. 유용 유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김지영의 2시의 비타민. 벌써 목요일이라니. 이 좋은 햇살과 따뜻한 라떼가 있고요, 여러분과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목요일이네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문어가 뇌가 9개라네? 문어 머리에 뇌가 9개나 있다고요? 아, 그런데 이거 조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어에게 사람의 뇌처럼 생긴 중앙뇌가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문어의 8개 팔에는 아주 복잡한 신경계가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중앙의 뇌 하나에 8의 분산된 신경계까지 더해서 뇌가 8개라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죠. 와, 머리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문어의 신경세포가 약 5억 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머리가 아니라 이 8개의 팔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문어의 팔은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단순한 팔이 아니라는 거죠. 자, 팔이 주변을 먼저 보고 또 탐색을 하고 또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 있잖아요. 문어발식으로 일을 벌인다. 하여서 문어발이다. 뭐 이게 사람한테는 보통 뭐 이것저것 뭐 너무 많이 벌린다 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나는 원래 8개를 동시에 잘 하는데 말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문어는 그 멀티태스킹의 원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럽네요. 머리 하나로 8개의 팔을 가지고 또 동시에 주변을 탐색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야, 그러니까 이 문어가 머리가 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문어의 두뇌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또 문어가 갑자기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문어 먹을 때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어 요리 앞에서 잠깐의 묵념 타임을 갖고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세계 문어의 날. 문어처럼 8팔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척척해 내봐보자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요. 안예은의 문어의 꿈이라는 곡이에요.

그쵸. 아, 지연님, 전 문어 완전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저도요, 완전 사랑해요. 자주 먹기도 하고요. 다시마에 초장 싸서 먹어도 맛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그릴해서 먹어도 맛나요. 그쵸, 그쵸, 맞아요. 완전 그 요즘 말로 존 맛행이죠, 진짜. 저도 참 좋아합니다.

퀴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요.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가을에 듣고 싶은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물고 뜯고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0: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3: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0: 루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0: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2: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3: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주말로 향해 가고 있는 목요일 2시의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4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S4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 이젠 추워요.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받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문어를 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문어를 자주 먹으면 참 좋을 시즌이 또 이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영양가도 풍부하고 이 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이거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동물이죠.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녀석, 문어라는 녀석. 그래서 오늘 세계 문어의 날을 맞아서 문어라는 녀석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문어가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지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도구를 사용하는 행동도 보이고요. 바닷속이니까 조개 껍질이라든지 소라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구별하는 듯한 행동도 관찰이 됐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문어의 학습 능력과 기억, 또 행동은 물론이고요. 신경계와 수면 중 뇌 활동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렇게 영리한 문어의 삶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다는 거죠.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몇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문어도 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먹고, 배우고, 사냥을 하고, 짝을 만나고, 또 알을 낳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짧고 굵게 사는 멋진 인생.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어를 보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한 구석도 있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문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먹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문어는 또 영양면에서도 꽤 괜찮은 식품이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고 또 신경과 혈액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12, 또 산소를 온몸에 운반하는 데 중요한 철분, 그리고 항산화와 면역 기능에 관해서는 셀레늄까지.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만 좋은 줄 알았던 문어가 알고 보면 꽤 알찬 영양식품인 거죠. 문어야, 네가 영양가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이 되면은 또 전 세계 과학계와 문학계가 조금 술렁술렁해집니다. 바로 노벨상 수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인데요. 올해는 또 누가 받을까?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나올까? 그런데 올해 노벨상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이야기 하나를 또 만났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프랜시스 할젠이라는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정확히는 남극의 얼음 속의 거대한 아이스 큐브, 중성미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주를 가득 채우고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물질과 부딪히지 않는 유령 같은 입자를 중성미자라고 한대요. 미자야. 아무튼 중성미자를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과학자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연구를 대신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분이요, 노벨상을 받기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이 아이디어가 2013년 실제 발견으로 이어졌고요. 2026년에 드디어 노벨상으로 결실을 맺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랬대요. 매년 10월 노벨상 시즌만 되면 혹시 올해는 하는 기대가 생겼다고. 이렇게 생기다가 또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동료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번 후보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노벨상 후보 관련 기록이 5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수십 번의 10월을 지나온 과학자인 셈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어렵고 대단한 걸 연구하는 분도 참 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연구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10월이 되면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학창시절 그랬잖아요. 시험 보고 성적 우수상 받으려고 뭐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이번에 성적 우수상은 두구두구두구두 막 이러면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고 혹시 내 이름 그러다가 딱 이름이 불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치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역시 내가 좀 했지. 그렇죠. 노벨상이라고 사람 마음이 뭐 그렇게 다를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노벨 문학상도 발표가 됐는데 올해는 캐나다의 시인 앤 카슨이란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수상 소식이 얼마나 뜻밖이었을지 요 노벨 위원회에서 전화를 딱 했잖아요. 한강 작가도 이제 전화로 수상을 알게 됐잖아요. 전화를 딱 했을 때 이 카슨 씨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었다고 해요. 아니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죠. 너무나도 뜻밖이고 믿기 어려워서 나온 놀라움과 유머가 섞인 그런 반응이었겠죠. 아니 평생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일을 해온 분도 노벨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머나 나한테? 웬일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나 또 노벨상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고 참 잘했어요 해주면 기분이 좋은 건 똑같은가 봅니다. 아, 오늘이 계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한로예요. 한로. 한로는 말 그대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의 절기인데요. 오늘 아침 차를 딱 탔는데 앞에 창문이 이렇게 서리가 낀 것처럼 이렇게 푸연 거죠. 와이퍼로 여러 번 닦아냈어요. 얇은 얼음막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차 앞에 성에가 낀 것처럼 이렇게 짜얗고 뿌연 연기 느낌. 아 정말 춥구나. 이제는 벌써 온수 매트도 벌써 켰고요. 전기 매트도 켰고요. 겨울 이불도 벌써 꺼냈습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 준비 들어간 것 같아요. 낮에는 또 햇살이 참 좋잖아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가을 햇살 많이 많이 흡수하시고요. 또 저녁이 되면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서 포근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나에게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마디 해주시고요. 또 따뜻하고 편안하게 깊은 잠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도요. 결국 하루를 잘 살아내고 나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 따뜻한 가을, 편안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비타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 100%의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30% 디시된 가격으로 지금 티켓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908-461-1178 908-461-1178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 부각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에서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제법 차가워졌지만 낮에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듬뿍 있습니다. 햇살 아끼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살 듬뿍, 기분도 듬뿍. Do you remember? 자, 마음속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오늘 참 좋다. 남은 오후도 어깨 쫙 펴시고요. 기분은 한 톤 더 올리시고요. 가을 햇살처럼 환하게, 가을 바람처럼 산뜻하게. 여러분의 오후에 기분 좋은 비타민 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실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out.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한때는 아무도 모르는 앨범 B면 두 번째 곡 같은 노래 알고 좋아하는 게 자랑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해 보이고 남들과 다르다는 게 괜히 뿌듯했죠. 모두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애써 멀리했던 노래들. 이젠 좋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무엇보다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결이 맞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알거든요. 오늘도 결이 잘 맞는 노래와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잊혀진 사랑, 조용필입니다.

0: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결이 맞으셨나요? 정말 예전엔 옷도 누군가 똑같이 입으면 입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필이나 이선희 또 이상은 같은 가수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들 좋아하니까 굳이 뭐 나까지라는 생각에 음악도 애써 찾아서 듣고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조용필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아시죠? 저는 그때 그 노래가 노래 같지도 않고 아니 왜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추 잠자리도 그랬고 단발머리도 딩딩딩 막 좀 약간 노래가 초상맞아 초상맞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무슨 노래야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기다리는 아픔 그리고 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잊혀진 사랑 정 뭐 이런 조용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차 안에서 어머님이 문준한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그 카세트 테이프를 빼더래요. 그러고선 클래식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찾아뵙을 때 울고 넘는 박달재 부르시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물론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별로였던 것들이 좋아지고 또 싫은 것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고 또 약간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너그러움까지는 아니지만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도 보기 좋고요. 뭐 아직도 오지랖에 의협심이 있긴 합니다. 지나가 보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싶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빠서 그런가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2시간도 빨리 가겠죠.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흥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2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또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 지구촌 소식 1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늘 우리에게 보험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 주시는 분이시죠.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 나오셔서 오늘은 또 보험에 대해 어떤 전문 지식을 알려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움 주시는 분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 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정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7: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으면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가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아서 집을 나갔던 며느리마저 그 냄새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가을 전어의 뛰어난 맛과 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을 전어가 귀해지고 있다는 본국의 소식이에요. 한국 내 전어 어획량이 5년 전과 비교해 45% 이상 줄어든 가운데 올해 역대급 고수온까지 이어지면서 어장 형성과 어획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어는 보통 여름부터 가을 사이 연안에서 많이 잡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을철 대표 수산물로 소비됩니다. 전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 전어 집산지인 경남의 사천 지역은 매년 전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축제 기간 어획량이 크게 줄고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동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전어가 이렇게 귀해지면서 가격도 덩달아 뛰어 가족끼리 먹는 것은 고사하고 손님상에도 쉽게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올해 남해의 바닷물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뜨거웠다고 하죠. 사천 앞바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온이 오르면 어류가 머무는 장소도 달라지게 되고 종마다 생존과 성장에 적합한 수온 범위가 있는데 바닷물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더 적합한 수온을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전어 역시 이 변화에 따라 서식 해역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해수부도 고수온의 영향으로 전어가 자신에게 적합한 수온대를 찾아 이동하면서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어가 소비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9월에도 감소폭은 여전히 큰 가운데 전어 부족은 단순히 한 해의 어획량 감소로만 볼 수 없는 현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전어 어획량은 수온뿐만 아니라 해황과 또 어장 형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고수온을 올해 감소의 단일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고수온이 반복되면서 전어의 서식 해역과 어획 시기가 계속 달라진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을 전어의 계절과 어장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전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글쎄 잘 모르겠어요.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먹었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전어가 얼마나 맛있으면 집을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속담까지 있을까 싶어 올해는 이 전어라는 생선 좀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 전어 맛있게 하는 데 없나요? 오늘 저녁은 맛 지은 구슬구슬한 밥에 전어구이가 먹고 싶네요.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 오늘 목요일 오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늘 목요일 낮 현재 기온은 77도, 섭씨 25도입니다. 찬 공기 전선이 지나가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으며 바람의 방향은 남서풍에서 서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더욱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가운데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이 20마일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엔 구름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지는 조용한 밤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쾌적한 날씨로 마무리되겠지만 목요일 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70도 중반까지 오르겠고요. 햇살과 함께 구름이 간간히 보이겠네요. 바람의 풍향은 북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로 약하게 불겠으며 저녁까지 건조한 날씨 이어지다가 밤사이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시작되겠으며 햇볕이 비치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50도 중반에서 오후에는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 바람은 동풍에서 남풍 및 남동풍으로 바뀌겠고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은 대부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열대성 습기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토요일 밤늦게 비가 내릴 찬스 약간 있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흐린 하늘과 함께 점차 비가 내리는 날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오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강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에서 선선하게 유지될 것이고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뀌는 바람이 약 20마일까지 불겠고요. 곳에 따라 30마일에 육박하는 돌풍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야스의 잔해가 포함이 된 습기가 비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지만 이 폭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강수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습한 날씨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르게 다음 주 월요일도 비 소식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1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와,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전어 인생.

하나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특허를 포기하는 순간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안전벨트 발명과 닐스 볼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의 비상탈출 장치를 연구하는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 볼보가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죠. 당시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허리만 덜렁 잠기는 것이 정식 벨트였는데 사고가 나면 복부와 척추가 반으로 꺾이며 더 끔찍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 기계였던 겁니다. 그는 볼보에서 연구에 몰입해 마침내 어깨와 골반을 대각선으로 완벽하게 감싸는 혁신적인 3점식 안전벨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 침해다. 불편해서 누가 이걸 메고 운전하겠냐. 이러한 비난과 외면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벨트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50%로 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발명품을 사겠다며 줄을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볼보와 그는 전 세계를 경악할 만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인류의 생명 앞에 돈을 매길 수 없다며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특허의 문을 완전히 개방해 버립니다. 독점권을 포기하고 경쟁사들에게 이 벨트를 공짜로 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허를 독점해 부를 거머쥐는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공짜로 살려낸 영웅. 그는 늘 말합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전투기 엔지니어에서 생명의 수호자로 남은 그는 3점식 안전벨트 개발자 닐스 볼린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좋은 게 엄청난 부자가 된 발명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발명품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자동차 업계에 공개했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찰칵하고 매는 안전벨트에는 누군가의 고민과 배려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차에 타시면서 댕댕댕댕 하는 소리 듣기 싫어 억지로 안전벨트를 매셨다면 오늘부터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벨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그 작은 찰칵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발명은 단순히 자동차 부품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닐스 볼린은 2002년 미국 국립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고 2003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동차에 타고 계시다면 잠깐 안전벨트를 만져보세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안전벨트에도 한 사람의 고민과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닐스 볼린이라는 스웨덴의 한 엔지니어가 만든 3점식 안전벨트. 무엇보다 이 사람이 자신의 발명품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데 그래서 특허를 자동차 업계에 공개했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발명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펙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약 40일이 지난 가운데 네팔 당국이 긴급 상황을 제외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지역의 재건 및 복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관계 기관들에게 필수 수색 작업은 계속하는 동시에 재건 및 복구 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500여 개에 대한 계획에 대해 약 4조 8,65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도록 재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비상작전센터의 책임자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색 및 구조 단계에서 수색 및 재활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실종자들을 법적으로 사망자로 선언해 가족들이 보험, 은행 업무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재난위험경감관리청 또한 당국이 더 이상 시신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 지만 복구 과정에서 발견이 된 유해, 재산, 기타 귀중품은 수습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긴급 구조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물과 진흙,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급류가 트리슐리강 일대를 덮치면서 수력발전소 12곳을 비롯한 도로, 교량, 마을들이 파괴됐는데 이번 홍수로 최소 1,455명이 숨졌으며 6천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여기에 36개국 외국인 관광객 606명이 실종이 됐으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이 된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긴급 피해 복구에 약 50억 달러, 6조 7,120여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피해 규모가 큰디 무어치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니 화마도 무섭지만요 홍수는 더 무서운 것 같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예, 예.
0: 반포대교 난간에서 한강으로 뛰어드는 외국인 남성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영이나 다이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인력과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강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는데 영상에는 저녁 시간 반포대교 난관위에 올라선 외국인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별다른 망설임 없이 한강으로 뛰어들었고 물속으로 다이빙한 남성들은 이후 헤엄쳐 이동을 했으며 별다른 사고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 네티즌은 저러고 사라지면 출동한 구급대원과 해경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저러느냐라고 지적을 했으며 인명사고가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텐데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다,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장소와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과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는 저런 행동이 일상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한국에 왔다면 그에 맞는 문화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죽고 잡아 환장한 놈들이 어디 한둘이 가니. 죽을라면 혼자 곱게 뒤지지 뭔지 알게 된지 모르겠네. 두두두두두.

0: 전봇대에 설치된 전기 설비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NS는 전기 충전 전봇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동네 인근을 걷던 중 전봇대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번에 동네 근처 걷다가 전봇대에서 전기 충전 중인 수입차를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전기차가 전기 충전 중인 것을 목격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봇대에 설치된 전기 설비와 연결이 된 전선이 차량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별도의 전기차 충전소나 개인 충전 시설이 마련된 곳이 아닌 전봇대에서 차량이 충전되고 있어 네티즌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개인 충전 시설도 아니고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그냥 꽂아서 사용하는 것 같다. 전기 사용이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반면 사진만으로 전기 도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한 네티즌은 전봇대에 설치된 설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봇대와 다른 용도의 전기 시설일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아니 외국 차 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는 양반이실 텐데 참 추접스럽게 웬 전봇대 비나 확 쏟아져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22명의 자녀를 얻은 한 중국인 부부가 자택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를 방치하고 입주 육아 도우미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에 거주하는 65세 시앙커 준과 35세의 실비아 장은 아동 학대 공모와 증인 협박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부는 모두 2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대리모 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아카디아의 대저택에서 여러 명의 입주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 아이들을 돌보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폭행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사는 부부가 아이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도우미 가운데 한 명은 생후 2개월이 된 아기를 심하게 때려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성도 일부 폭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밝혔는데 남성은 해당 도우미가 체포를 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아동학대 혐의 한 건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우미들이 아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들이 강제로 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기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법원 기록과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부부는 도우미들이 아이들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으며 대저택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도우미들에게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폭행 등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자녀를 두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의 변호인은 아이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배 아파. 나은 내 자식 하나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디. 한두 명도 아니고 뭐? 22명? 개요? 이? 개도 그렇게 많이는 못 키우겠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학교가 1인당 1억 원 안팎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가 개별 학생을 위해 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실상 유학생에게 1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F1 비자 유학생들이 전공 분야와 관련이 된 현장 실습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위해서는 1인당 최초 신청 시 7만 달러, 이후 신청 시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수료는 유학생 본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학교가 납부해야 했다는 건데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학교 담당자가 관련 시스템에 OPT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앞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학교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민서비스국은 해당 학생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개별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지는 한마디로 미지수입니다. 일부 또는 전부가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OPT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로 재학 중이나 졸업 이후 최대 12개월간 참여할 수 있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는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이 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등 장벽을 쌓아올리면서 문턱이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값싼 노동력의 미국 유입을 줄이고 미국 시민들이 고용시장에서 더 쉽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고 하네요. 아니, 언제부터 국토안보국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디야? 이? 아, 이런 것이 당신들이 야구하는 마가요? 이? 일 헐놈은 하고 안 할놈은 죽어도 아니야. 쓸데없이 원성 살릴 하지 마시고 지대로 다른 일이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나체 동상이 프랑스 유럽의회 건물에 전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예술가 옌스 갈스키오트가 제작을 한 2.5m 높이의 이 풍자 조각상의 이름은 오렌지 역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체로 눈을 감고 오른손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작가는 이 조각상이 23캐럿 금으로 도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상 옆에는 King of Injustice, 불의의 왕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라앉는 남자의 등에 앉아있다는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설명 카드에는 나는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단 그의 등에서 내려오는 것만 빼고는 하는 말도 이어져 있습니다. 조각상은 의회 건물 두 채를 연결하는 곳에 세워졌으며 오늘까지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각가는 이 작품이 트럼프가 세계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자신의 조각상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는 현시대의 세계의 모습, 권력자와 무력한 사람들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한 조각가는 트럼프를 쥐고 있는 작은 남자는 유럽연합을 상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예술가를 초청한 좌파 성향의 덴마크 유럽의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누군가가 유럽의회에 이 조각품이 전시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세계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각상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1: 아이고, 흔히 요즘 중간 선거 당시 정신 없을 경우 알면 흔히 성격에 난리 나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니오?
0: 파리바게트가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 파란 라벨의 판매를 싱가포르 전 매장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에 따르면 파란 라벨은 지난해 2월 한국 내에서 론칭한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로 독자적인 발효 기술과 원료 영양 설계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2월 싱가포르 파라곤점에서 파란 라벨을 해외 최초로 선보인 뒤 시범 운행을 거쳐 최근 현지 28개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는 고식이섬유, 저당, 고단백,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별 건강 요소를 강화하는 동시에 빵과 샌드위치 등 한 끼로 즐길 수 있는 건강 메뉴 구성을 통해 현지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에 MUIS,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하랄 인증도 완료해 무슬림 소비자를 포함한 고객층의 접근성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싱가포르 매장에서 파란 라벨이라는 한글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K푸드와 K베이커리를 소개하는 안녕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향후 미국 등 다른 진출국의 판매 확대를 추진해 파란 라벨을 글로벌 건강 베이커리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파리바게트 이미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 그거하고 어찌게 다른가?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 파리바게트잖요 파리. 파리 사람들이 지들 빵이라고 우기지는 않을까도 모르겠네. 요새 워낙 우기는 것들이 많아놨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스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소개가 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6일 한국 대표팀의 주장 이기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의무 군 복무를 피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을 한 뒤 바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26세의 이기혁은 귀국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군 복무 중인 팬들과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한국 남성은 대부분 만 28세가 되기 전에 18개월에서 2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서 교수는 BBC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외신에서도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박승수는 자신의 SNS에 전용모를 쓰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 최우진은 자신의 SNS에 한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들고 금메달을 보여주다가 공분을 샀다며 국가대표라면 언행에 관한 기본적인 품격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병역 면제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번 논란을 촉발한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1: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고 중. 아니 말로 군대 가고픈 사람 어디시오? 이? 솔직히 야그여 봐요. 아니 미친놈 아닌다매야.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나이들 본게 이제 2000년대생들이더만 어린매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오? 이? 군대 면제 없애면 그 고생들을 허겄냐고요. 그래도 국가 대표식이나 됐으면 좀 자제는 해주셔야지. 이그 철딱선이 없는 걸더니. 그래도 이 노래는 참 좋더만. 김민우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Yeah!

오늘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원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복별님 정말 일찌감치 카톡 보내주셨는데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참모습의 세상을 평화로 보호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이길 힘을 주시오니 생명 있는 만물들이 모두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패티김의 초우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을인데 이 초우 원 없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은경님. 오늘은 딸의 생일날이네요.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보내준 딸이라 정말 정말 감사해야겠죠? 그럼요. 정말 감사하셔야죠. 더군다나 딸인데. 그러면서 글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아름다운 간격. 함께 같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같음을 감사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아름다운 간격. 사랑을 지켜가는 간격이라 생각합니다. 불이 지속적으로 밝게 타려면 두 개의 통나무가 서로의 따뜻함을 충분히 유지할 정도로 가까우면서도 숨쉬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의 뾰족한 추위와 붙어 있을 때의 뜨거운 구속감 사이를 반복하면서 둥근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둘 사이에 아름다운 간격을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별을 들여다볼 뿐 태양계를 개조하려는 따위에 부질없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선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대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간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간격으로 인하여 함께 꿈을 나누며 성장하고 서로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님 생일이신데 축하송은 보내드려야지 않을까요? 예. 우리 따님, 지니 리, 이진이 양 생일 진심으로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Lights. Music.

우리 골드님의 따님 이진희 양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 100%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신청곡은 지선의 감사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들으시고 알뜰 전문 우리 옴니화자의 대표 강고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알쓸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우리에게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 지식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의 대표이십니다. 강가훈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오, 날씨 어떡할 거야.
1: 맞아요.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날씨입니다.
0: 근데 바빠서 이 좋은 날씨를 엔조이를 못하네요.
1: 그래도 운전하면서 잠깐 화창한 날씨를 엔조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0: 살면서 가끔 하늘 보세요?
1: 옛날에는 그런 찬스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제가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0: 와, 저도 그렇거든요.
1: 네. 일부러 하늘도 그런 여유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진짜 필요합니다. 그 하늘 잠깐 보는 채 1분이 안 되는 그 몇 초가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힐링받는 포인트가 되죠.
0: 맞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1: 네. 같이 나가시죠.
0: 방송 계류하고.
1: 네,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
0: 시작하자마자. 또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몰랐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보험과 관련해서 저에게 알려주실지.
1: 최근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이란 게 있잖아요.
0: 예, 예.
1: 우리가 흔히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라고 예.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어요.
0: 단속이라면은 워커스 폼 그 아니 뭐라 그러죠? 워커스 컴.
1: 네, 워커스 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장을 방문해서
0: 네.
1: 만약에 보험이 없을 시 페널티를 매기는 거죠.
0: 그거 해보틉니까?
1: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연방노동부 및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주정부의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0: 와, 요새 뭐 진짜 보험 쪽에 난리도 아니에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부터 뭐 홈케어까지 지금 막 빵빵빵 막 터지고 있는데
1: 규제가 네.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0: 글쎄
1: 말이에요. 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많이들 뭐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 컴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임플로이들이 다쳤을 때 커버하는 보험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0: 그렇죠.
1: 근데 임플로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종업원들을
0: 그렇죠.
1: 얘기하잖아요.
0: W2를 받는. 네.
1: 그렇죠. 근데 혹시나 저희가 1099
0: 1099
1: 네. 예. 그거를 주면서 그 친구들은 내 직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0: 그것도 그냥 나중에 택스를 본인이 내는 거일 뿐이지 그 직원 아닌가요?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1: 아니, 보통은 직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1099를 받으시는 분들은
0: 네.
1: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예. 하는데 뭐 레귤러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즌에만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떤 일을 맡으면서 받으시는 분
0: 예.
1: 혹은 뭐 커미션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1099를 받거든요.
0: 아 저는 오늘 지금 이거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1099으로 받을래? W2를 받을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체 중에.
1: 네.
0: 그래서 그냥 1099으로 받으면 나중에 내가 택스를 알아서 내는 거고 W2는 회사에서 그냥 띄워주는 거고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었네요.
1: 아니에요. 1099는 와. 나의 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예. 개념이에요.
0: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택스를 안 떼고 받고 나중에 내가 뺄 수 있는 익스펜스를 빼고 택스복을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거는 나의 온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0: 아, 그러면은 익스펜스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W2보다는 1099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1: W2는 예.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게 W2예요. 근데 1099는 내가 내 시간 알아서 쓰고 내 비즈니스를 알아서 하는데 그 사업장에 도움을 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0: 네네.
1: 내가 일한 만큼 버는 세일즈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게 1099거든요.
0: 다시.
1: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이 1099를 받는 거예요.
0: 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헷갈렸으니까.
1: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0: 네.
1: 종업원 상해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W2 임플로이들의 페이롤의 어마운트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돼요. 네. 그리고 1년 후에는 CPA분들한테 텍스 자료들을 받아서 그걸로 오딧을 해서 네, 혹시 페이롤이 많았으면 더 물어내게 되고 네. 페이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으면 크레딧을 받게 되고 해요. 그때 1099를 받는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1099 어마운트는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컴에 애들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신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요. 세금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가 얼마나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가예요. 그 뜻은 서로 합의하에 1099를 줬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사장님이 출퇴근 시간을 정한다든가 예. 사업장의 도구나 장비를 쓰게 해야 한다거나 네. 일하는 방식을 직접 감독한다라고 네. 된다면 그거는 인디펜던 컨트랙터가 아니라 네.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0: 와, 그거 애매한데요?
1: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감독 지시하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워커스컴 안에 1099의 어마운트를 넣으셔서 네. 직원으로 간주하게끔 오딧이 되어야 해요.
0: 아, 그럼 직원 입장으로서는 해당되는 게 좋겠네요.
1: 1099 그 어마운트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포함되어 있을 시 네네.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예. 이제 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시는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그러니까요. 와,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안 할수록 그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야, 요 미묘한 차이 요. 야.
1: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예, 예. 계시면 좋으실 게 네. 우리 직원은 다 W2지만 1099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네. 그분들 자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디펜던 컨트랙터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컴을 갖고 계셔야 돼요.
0: 아, 이것도
1: 네, 아니, 그렇게 해야
0: 잠깐만요. 네. 그것도 걸리면 될까?
1: 네. 그렇게 해야 그 사업장에 1099의 어마운트를 빼고 내 W2 임플로이들의 네. 페이롤로만 보험료를 책정할 수가 있어요.
0: 와, 요거 저기 에이전트한테 다시 한번 천천히 마주 앉아서 좀
1: 네, 하나하나 네.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요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네. K 사장님을 위한 다섯 가지 필수 네.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 업무 지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를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사업장의 장비나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일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냐에 따라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네. 버지니아는 3인 이상, 메릴랜드는 1인 이상이 있을 경우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야 해요.
0: 반드시.
1: 근데 1인 업장인 경우 나는 주인이지만 나 혼자니까 커버 안 받아도 돼요 한다면 네. 익스클루드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지금 보험 에이전트 분들하고 내 비즈니스의 상황을 네. 잘 설명하셔서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장해드려요.
0: 아, 반드시 해야겠는데요.
1: 네, 왜냐하면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은 부분이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1099 컨트랙터들을 쓸 경우 그분들이 워커스컴을 갖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해요.
0: 아, 오너 입장에서. 만약에 안 갖고 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오너한테도 피해가 오나요?
1: 이 오너가 1099 어마운트를 주시는 어마운트를 워커스컴에다가 애들을 안 해놨을 경우 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0: 아, 소지가 있다.
1: 네. 그거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네. 이제 다섯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1099 컨트랙터들이 지시 감독을 받는 인력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분들이 따로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내 보험에 인클루드를 시켜야 되냐 이것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고요. 1099 방식을 통해서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업주분들이 읽어놓은 평생 갖고 놓으신 사업체의 안전입니다.
0: 그렇죠. 그거 보호해야 되죠.
1: 그럼요. 네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노무관계를 냉정히 점검하시고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서 이런 산재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등의 함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꼭 인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0: 이야. 우리 오너분들도 오너분들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케이스는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보험과 관련해서 늘 우리에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이셨는데요.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703-642-2225.
1: 메릴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메릴랜드 오피스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오피스가?
1: 엘리커시리에
0: 엘리커시리에. 우리 대표님은 주로 어디에 많이 계세요?
1: 저는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0: 예.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옴니화재의 강가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화창한 목요일 오후입니다. 신청곡만 쏙 부탁드려요. 이 생명 장한별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안녕하세요, 송은경 씨. LA to Baltimore 대륙 횡단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나의 이미 초기 시절 벌써 2년째 연재해 주고 계시는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이민 초기 시절. 저와 제 아는 조플린 미주리에서 한국 식당이 없어 차이니스로 대신한 다음 I-44와 I-40라는 큰 고속도로를 타고 조플린서 하룻밤을 지낸 후 리틀 락, 알칸사스를 경유해 털사와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 주로 향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클라호마와 알칸사스는 여행하고 싶다면 좋은 코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플린서 리틀 락 알칸사스까지는 약 5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중간 거리인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쉬어가기로 하고 약 250마일을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조플린 미주리 오클라호마 경계 지역으로 나무가 많으며 완만한 언덕과 목초지는 물론 농촌 풍경 특히 오자크 지역 특유의 구릉지대로 전체 구간 중 경치가 가장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대체적으로 평평해지면서 넓은 초원과 목장, 탁 트인 하늘, 그리고 길게 뻗은 고속도로가 이어집니다. 나무가 많은 동부 오클라호마보다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리의 오후에 도착을 해 돌아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힘든 것 같다고 해서 그곳의 최고급 르넥상스 오클라호마 시리 다운타운 브릭타운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호텔 브릭타운과 다운타운 관광에 매우 편리하며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원하신다면 단연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르네상스 오클라호마 시리 다운타운 브릭타운 호텔은 오클라호마 시리의 브릭타운 중심부에 있는 고급 호텔로서 메리엇 계열이라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편입니다. 장점이라면 브릭타운 식당과 관광지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페이컴 센터, 야구장, 컨벤션 센터도 가깝습니다. 객실 또한 현대적이고 깨끗한 편이어서 호텔 안에 스테이크하우스와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자쿠지와 사우나도 있는 피트니스 센터도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잠깐, 오클라호마 시리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인구 약 70만 명의 도시이며 광역권까지 포함을 하면 150만 명 이상입니다. 면적이 매우 넓어서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도시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형태인데 교통체증은 뉴욕, 워싱턴, LA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분위기는 대도시이면서도 상당히 여유롭고 조용한 편이며 다운타운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브릭타운에는 식당, 바, 호텔 등이 모여 있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곧바로 넓은 초원과 교외 지역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LA부터 시작해 벌써 약 1,500마일이나 달려왔더라고요. 반 정도만 왔는데도 여독이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미 대륙이라는 곳이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큰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신청곡은 임재범의 너를 위해입니다. 카톡 사연을 읽는데 자꾸 목이 잠겨서 완전히 지금 낫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꿀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예, 임재범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새 자주 보내주시는 것 같고 자주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평온한 삶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끔 심하게 흔들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잠들지 못하는 인생의 계시를 주셔서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러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심어 주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글 보내주셨어요. 예, 이거 제가 이걸 써서 제 방에다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내주신 글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 닿은 것이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마치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가는 지금 이 시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은 무슨 건수 없을까? 오늘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막 긴장하고 기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 음악을 좀 뭔가 우아, 뭐 이 노래가 뭐 우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예, 댄스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백지영입니다. 대쉬. 아이, 눈물이 나올래다 그냥 쏙 들어가 버렸네요.

가수가 부르는 다섯 노래 들으시고요.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도 퀴즈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래도 내일까지 또 어떤 또 소중한 글을 써서 카톡에 보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곡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다음 주에 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퀴즈 때문에 소개도 못하고. 뭐 워낙 목소리가 특이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장필순이죠. 자, 이렇게 네 번째 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에 이어서 다섯 번째 곡. 이렇게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고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함께 하셨고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도 역시 늘 나라랜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3: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달란트에도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했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손에 쥔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를 지납니다.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친히 이끄시어 다가오는 계절에도 걱정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숭실대학교 120명 성가대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성수의 음성으로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선하신 목자 들으시고요. 박순복의 곡으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김요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속죄하신 구세주를 서울 모태탑창단이었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정은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0: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엔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순천으로 여행길에 오르신 라베리떼 301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문숙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백합님 샬롬 샬롬 인사건네 주셨어요.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 성실한 시작을 배웁니다. 준이빈님께서는 공기 좋은 새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며 감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고쳐 주옵소서. 딸기 공주님께서 오늘 허리 수술을 하게 된 허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넘어져서 허리와 꼬리뼈 골절돼 수술한다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수술 잘 되어 빠른 회복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리고 옥상 딸기님, 어제는 제가 주차한 오른쪽에 시야를 가리게 대형차를 대놓은 사람이 있어 출발하면서 오른쪽에서 급히 오던 차를 못 봤습니다. 결국 이 차는 오면서 경적을 3개 울렸는데 제가 못 본 것도 자책스럽고 시선에 가린 주차도 참 원망스럽네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그 시선 가린 주차,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원망스럽네요. 근데 사고로 이어지는 않으셨죠? 그랬길 바랍니다. 이스크라니 매일 새벽 운동하며 찬송 들으니 너무나 은혜스럽네요.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께서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DJ로 활약한 우리 이수영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 아드님의 아픔, 빠른 쾌유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영 DJ님과 가족분들에게 위로 전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주리의 힘내세요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홍순관입니다. 계절이 우리 아름답게 하기를 신예숙님의 신청곡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두 배로 춥네요. 독감 예방접종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겨울 같은 날씨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김명희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최유정의 찬양 정해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바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하느냐?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순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순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의하면은 순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이고 테러는 자기 믿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고 자기들의 믿음을 위해서 남을 기꺼이 죽이는 테러 분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53절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었던 그 공회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번역을 사실은 좀 더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이 찔렸다기보다는 그들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맞죠?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 마음이 찔렸는데 왜 이를 갈죠? 자, 우리가 이를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원 막 그 분도가 끝까지 치밀어 오는 때 막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는 게 아니고 격분해서 화가 치밀어서 그 치민 화를 겉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부덕부덕 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 설교를 듣고 격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마지막 설교 때에 지난주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을 지으면서 스데반이 성전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전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은 성전을 절대화하고 성전을 금송아지 섬기듯이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질책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더 심한 말을 했죠. 당신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당신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의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화를 낼 만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 본문을 정확히 보면은 이 지금 스데반은 성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공회 앞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동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피조물 가운데,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원통해하거나 격분해한다면 그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건 짐승하고 똑같죠. 여러분, 짐승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맞습니까? 짐승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뭔가 그 짐승이, 그 개가 자기 밥 먹는데 옆에 가다가 약간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더 좋은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개가 어우, 주인님 제가 잘못했네. 부끄럽습니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화를 내죠. 공격적인 본능이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짐승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정당한 피조물이라면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부끄러움을 아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장까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장 요셉 이야기를 하고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그런데 이 유다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 내용은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이 아주 불륜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결혼이 계대계약제라고 해서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유다도 자기 집안에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다말인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유다의 둘째 아들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다말은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아직 셀라가 장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뭡니까? 아, 이 여자는 남자 다 잡아먹는다 그런 거죠. 우리는 참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셀라가 어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불러가지고, 야, 셀라가 아직 어리다. 결혼하기 아직 나이가 차지 못해. 장성하면 너를 부를 테니 너는 친정으로 가 있어라라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보니까 아직까지도 유다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셀라를 자기 남편으로 안 보내요.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다말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곳에 자주 가는 곳에 그곳에 창기로 변장하고 그곳에 가서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참 이게 불륜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그러면 화대를 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아직 그 가지고 온 양도 염소 새끼도 없으니까 대신 그 표징물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준 표징물하고 나중에 염소 새끼하고 바꾸자. 그렇게 해서 준 게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유다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양털는 끝에 가서 그 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런 여자 없다 그래요. 우리 마을에 그런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헷갈려냈다가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유다가. 아니, 어디 내 며느리가 아직 셀라고 내가 셀라를 자기 남편으로 주는데 임신을 했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살라서 죽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살라서 죽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다말이 말하죠. 잠깐만. 이 아이의 아버지, 내가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의 주인은 이 물건의 주인이다 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준 그 누구 겁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 거란 말이죠. 자, 이때에 유다의 반응이 어떠냐? 그게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 뭡니까? 자기 소유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죠.

0: 나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은 내보다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불살라라고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유다는 뭡니까? 이 여자가 내보다 옳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인정한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 이 당시 상황과 그 당시 풍속으로 볼 때는 충분히 유다는 화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도. 네가 나를 속였구나. 네가 나를 속이고 창기 분장으로 해서 왔으니 속은 내가 잘못되었지 속이 너는 더 잘못되라고 더 격분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더 원통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끄럽다.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셀라를 안 주었지 않느냐. 다시는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게 그 장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창세기만 보면은 요셉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나오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메시아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 왜? 랍비 전통에 의하면 유다가 유일하게 회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한 자리에는 설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유다가 여기서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 부끄러움을 아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회개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랍비들은 아직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왜? 유다는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회개의 근본이 어디냐?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렇죠. 우리가 뭐 잘못했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잘못을 딱 지적할 때는 어떡합니까? 일단 권위로 제압부터 시작하죠. 네가 뭐 한다고?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잘못했네.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도 이 부분은 좋은 겁니다. 집에 그 방에 들어가서라도 자기 잘못을 알았으니 어떨 땐 네가 뭘 안다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은 결코 회개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이 그 당시 성전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테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잘못이 그 앞에 노출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을 보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진짜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우리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격분하고 핑계대고 남탓이라고 말을 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것. 잘못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잘못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으로 시작해서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격분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자,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였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참 독특하게 스데반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스탠딩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된 거죠.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실제로 이 삶 속에서 이 지상에서 내 두 발이 땅에 붙어있는데 땅에 붙어있는 내 두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온몸으로 체득하고 나를 위해서 환영하고 있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체득하게 된다면 저 사람이 내게 돌을 던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험악한 말을 한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칼을 찌른듯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했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세례받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로 치는 자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진짜 초월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부부가 남편이 막 억지로 우겨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좋다고 해서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옵니다. 아 부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이 돈 가지고 오면 이 돈 가지고 태국을 몇 번 갔다 올 수 있는데 아 굳이 남편이 그랜드 캐년까지 가래. 야 그 달력 보면 다 되는데. 아 부인이 좀 기분이 나빠서 또 비행기를 타는데 LA까지 온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죠. 아 비행기 10시간 타는 것도 피곤하고 또 LA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한 10시간 또 와야 됩니다. 그까지 왔는데 아이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죠. 시간은 뭐 하루 종일 걸려 20몇 시간 걸려가 와야 되는 거죠. 환율도 마침 올라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호텔에 하루 자고 보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김치도 안 줘. 고추장도 없어. 부인은 막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놈의 남편 말이지 뭘 그 그랜드 캐년 하나 보겠다고 말이지 이까지 데리고 왔냐고. 근데 피곤해서 자려고 내 남편이 또 말합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돼. 이렇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니까 그랜드캐년 사우스림에 가서 일출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남편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잤습니다. 남편이 5시에 깨우고 막 눈도 막 머리도 헛그렇게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이번에 막 한국 돌아가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우스림에 딱 섰는데 해가 떠오르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의 일출을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단 한순간에 눈높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이 자연을 보면서 자기 속에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과 구석구석 배여있던 투덜거림이 그 웅장한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자연환경이 다 녹아버렸어. 그 다음부터 남편이 어디 가자 무조건 따라가게 됩니다. 요것처럼 여기 사투리입니까? 미안해. 그럼 이것처럼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향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이 경험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모함했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충분히 녹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사로운 일에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가슴에 품고 다니고 왜 우리가 조그만 일로 가지고 그것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얽혀 넘어지는지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속 좁고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데 불평이 많은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참여했었더라면은 그 영광을 보았더라면, 경험했더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다 눈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 자기들이 사람들이 돌로 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세례받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라면 우리에게 돌로 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경험이 우선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감정과 자기 교리로서 여러분 돌로 치는 사람들 용서 못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죠. 누가 내게 죄 없는데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웃으면서 주님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은 봤지만 스데반은 봤지만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생기죠. 랍비 전통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려고 작정했고 우주를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지력이 있으니까 먼저 앞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피조물이 창조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또 보니까 한쪽에서는 피조물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사악한 일을 다 한단 말이죠. 그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은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됩니까? 심판할 천지를 창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다 심판하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피조물을 창조해봤자 죄를 지을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미리 모든 피조물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악을 지을 때마다 미리 용서한 그 용서가 작동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전통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서에 기초해서 그것이 우리의 용서가 되어서 용서를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해서 내가 감정이 더 풍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기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기초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에 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미리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용서의 DNA가 배어 있는 겁니다. 이 용서의 DNA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착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는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는데 7번과 77번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한 이 부분 외에 또 한 부분 더 나타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 살인자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죠. 두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지 상처당해가지고 소년 죽였고 내가 상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 가인의 피 아닙니까? 자기한테 누구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걔 죽였어. 제가 내한테 여기서 내 왼쪽 손에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사람 죽였다고.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때문에 나를 징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77배로 보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뭐랍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진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누구를 다치게 했는데 이 다치게 했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보복해? 내가 77배로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라멕이. 공매하래요. 그런데 그거 말하기 전에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이 77배의 응징은 철저한 응징입니다. 복수하는 응징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철저히 응징하는 만큼 철저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7을 더 붙이는 거죠. 라멕은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말하는, 77배로 응징하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7번을 더 붙여서 7번씩 77번이라도 철저히 라멕이 응징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 이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확실한 자라면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응징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DNA로, 용서 DNA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용서의 DNA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억울합니까? 분통이 터집니까? 남 탓을 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삶에서 고통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 눈에 의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과 사트 감정과 개인적인 모든 얽힌 원한들이 눈 녹듯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는 끝까지 응징하는 것 이상으로 더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부끄러움에서 회개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얽힌 모든 원한과 얽힌 것들, 불평과 원망이 다 용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라디오 7시 모닝 뉴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워싱턴 DC 인근에서 67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미 육군이 사고 헬기의 고독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는 11월 3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뉴욕 연방검찰이 현재 구금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프로레스에게 미국인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가혹한 고문 공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억류자들에게 정기 고문, 질식, 폭행을 가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기술 대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키로 했습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6명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10명 중에 7명꼴로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출신 시인이자 고전학자인 앤 카슨이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캐나다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2013년 앨리스 멀로 이후에 13년 만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를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축하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대 로봇 격투 경기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법원 판결로 중단될 뻔했던 이른바 세컨하우스의 추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뉴저지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올봄보다 훨씬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더브롱스에서 23세 여성이 8개월 된 딸과 함께 15층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이의 아버지이자 숨진 여성의 전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인도에서 1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을 끌고 학생 무리를 덮쳐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아래에 갇힌 학생이 중상을 입고 헬기로 이송된 가운데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도주하려는 운전자를 제압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7시 모닝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K라디오 7시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워싱턴 DC 인근에서 67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육군이 사고 헬기의 고도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제공된 미 육군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아메리카 항공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 블랙호크가 공중 충돌하면서 탑승객 67명이 전원 숨졌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군용 헬기와 민간 여객기의 비행 경로를 지나치게 가깝게 설정한 연방항공청에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육군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배경에는 육군 내부의 구조적 결함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은 사고가 난 블랙호크 헬기를 비롯해서 구형 기종의 고도계가 부정확한 수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종사들이 이런 결함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형 블랙호크에 장착된 기압식 고도계는 최대 140피트, 약 43미터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육군의 비행 허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블랙호크 고도계에는 200피트가 표시됐지만 실제 비행 고도는 포토맥강 상공 278피트였습니다. 사고 헬기에 장착된 추가 연료 탱크도 고도계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고도계 오류 가능성을 전군에 공지했지만 관련 내용이 운용 매뉴얼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육군은 아직 기상 조건이나 비행 환경의 변화가 고도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체 헬기 대상 조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육군의 위험관리 체계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지휘부는 수년 항공기관의 근접 충돌 위기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며 항공교통이 혼잡한 워싱턴 DC 일대 상공의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 조종사 교육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헬기 승무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면서 주변 도시 불빛 때문에 접근하는 여객기의 조명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사관들은 헬기 승무원들이 실제 충돌한 여객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의 주의를 집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항공교통관제사가 접근하는 여객기의 방향과 거리를 헬기 조종사들에게 알려줬다면 충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는 11월 3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러스 소셜을 통해서 우리는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11월 3일 미국에서 실시되는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떤 시점에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기록적인 규모의 원유가 통과하고 있다면서 어젯밤에만 해도 2,200만 배럴이 통과했고 이란에서 나오거나 이란으로 가는 원유는 단 한 배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란전 장기화와 고유가에 대한 미국 내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중간선거 이전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유보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로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전날 온라인 매체 악셀스는 국방부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에 대규모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며칠 전에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공격 개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악셀스는 소식통들 전원을 토대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가 미 중간선거 전에 단행될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8일 현재 구금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프로레스에게 미국인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가혹한 고문, 공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억류자들에게 전기 고문과 질식, 폭행을 가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은슬 기자입니다.
1: 뉴욕 연방검찰은 8일 목요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에게 미국 시민권자 및 정적들을 상대로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이를 공모한 혐의를 추가한 변경 기소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은 2013년 재임 당시부터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고문과 불법 체포를 적극 지시하고 체계적인 압제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고문 정황은 충격적입니다. 억류된 미국인들과 베네수엘라 군인, 반체제 인사들은 정기고문, 물고문, 질식유도, 성폭력 위협, 정신 이상을 유발하는 약물 강제 투여 등 가혹한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한 미국인 억류자는 구타 후 유독물질을 강제로 마시고 구토를 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먹도록 강요받았으며 또 다른 미국인은 이틀 동안 매시간 머리와 얼굴을 맞아 눈에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고문 행위가 단순한 과잉 진압이 아닌 마두로 정권 수뇌부가 직접 주도한 잔혹한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고문 혐의 추가는 마두로 측의 보석 신청을 저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부인 플로레스 측은 심장질환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택연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8일 열린 심리에서 막대한 자금력과 해외 도주 위험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을 들어 보석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올해 초 미군의 전격적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체포되어 뉴욕으로 이송된 후 대규모 마약 밀매 및 마약 테러 공모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마약 혐의에 더해 이번 미국인 대상 고문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법정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던 마두로 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한편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현지는 임시정부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을 통한 정세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K라디오 이윤슬입니다.
0: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로 뽐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 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5: Let's go! New 택시?

0: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2: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조정사.
3: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7시에 만나는 모닝뉴스, 7시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8개 기업이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미국인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웠다는 이유인데요. 하버드와 MIT 등 명문대 9곳도 교환 방문 비자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J.D. 벤스 부통령은 8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8개 기업을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그리고 정보기술 컨설팅 업체인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 캡제미니입니다. 키스 손더링 노동부 장관은 이들 기업이 앞으로 영구 노동인증, 이른바 펌을 새로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된 신청도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펌은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채용할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로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취업 영주권을 후원할 때 거쳐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미국인 노동자 6천 명을 해고하면서도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3천 건 가까이를 받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이 작은 지역 신문에 형식적으로 구인 광고를 내고 지원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뒤 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계약 노예로 바꿔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도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는 기업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 감찰관실은 비자 사기 전담팀을 새로 꾸리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퍼드, 브라운, 피츠버그대, UC 데이비스, 칼텍, 애리조나 주립대, MIT 등 9개 대학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이 연방 연구비 지원 사업에서 교환 방문 비자인 J1 소지자를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고용해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던 외국인 직원들은 당분간 절차가 멈추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거나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인들은 자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미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7명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함께 미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미국인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인식조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64%였고 민주당 지지층은 56%가 찬성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는 응답자의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가 9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한국은 호주 66%, 일본 67%, 독일 69%보다도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미동맹을 비롯해 유사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 견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71%가 찬성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6%였으며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12%,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습니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64%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68%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관세 분야에선 응답자의 37%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지난해 33%에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첨단 제조 시설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59%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인의 68%는 북한에 대해 비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18%는 전제 조건 없는 회담을, 16%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을 전제로 한 회담을 지지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회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였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7%였습니다. 응답자의 87%는 북한의 핵 능력 포기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됐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183m 거구의 강철로 만든 팔, 해골 모양의 얼굴까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 속의 기계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대 로봇 격투 경기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트업 REK가 진행한 이 이벤트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형 로봇이 등장했고 키 167cm 미터의 유명 유튜버 프랭키 라페나가 상대로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한 로봇은 영화 터미네이터 속에 인간을 해치려는 로봇 T-800의 이름을 그대로 땄습니다. 영상을 보면 당시 경기에서 리페나는 몇 번 팔을 휘둘러 로봇을 넘어뜨렸지만 로봇은 끄떡없다는 듯 일어나며 발로 라페나를 세차게 걷어차며 반격했습니다. 라페나가 첫 번째 로봇을 때려 눕힌 뒤 로봇이 실려나가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당 로봇은 인간 플레이어가 가상현실 VR 장비를 장착하고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온 가운데 마치 터미네이터를 연상케 하는 로봇이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모습은 우려를 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는 REK 측이 승인 없이 인간이 포함된 격투기 경기를 한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마추어 프로복싱과 킥복싱, 이종 격투기 등을 규제하는 곳입니다. 반면 REK 측은 법망의 허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대결을 담은 경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한때 누적 조회수 59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혼의 로맨스는 옛말이 되고 이제 그만 각자 살자며 갈라서는 중장년층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일본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의 이혼, 이른바 숙련이혼, 황혼이혼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4쌍 중 1쌍, 24.2%가 20년 이상 한솥밥을 먹은 부부였습니다. 2019년 처음 20%를 돌파하더니 매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건데요. 이혼 도장을 찍자고 먼저 요구한 건 남편보다 아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혼 사유 1위는 남녀 모두 성격 차이였지만 아내들은 생활비도 안 준다, 폭력을 행사한다며 그동안 참아온 울분을 터뜨렸고 남편들은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한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SNS로 이혼 정보나 법률 상담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된 데다 남편 수발들며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던 옛 가치관이 깨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고 살 바엔 혼자 멋지게 살겠다는 어르신들의 화끈한 반란이 일본 사회를 흔들고 있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 터진 기막힌 사건인데요. 대표적 외국계 대형 보험사인 프루덴셜 생명보험의 베테랑 영업사원들이 무려 30년 동안 고객 돈을 꿀꺽 가로채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로챈 고객 자금이 무려 61억 6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520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수십 년간 쌓은 고객과의 친분을 악용해서 수익률 대박나는 비공개 투자 상품이 있다며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는데요. 회사가 무조건 실적대로 돈을 주는 완전 성과급제를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돈에 눈이 뒤집혀 도덕적 해이에 빠졌고 사내 감시망도 완전히 뚫려버린 겁니다. 사태가 터지자 연루된 직원 157명이 징계를 받았고 사장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영업 자제 기간에도 비슷한 의혹이 또 터져나오는 등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객의 미래를 지켜준다던 보험사가 오히려 고객 발등을 찍은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극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턱금 펭귄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턱금 펭귄은 마치 머리에 턱끈이 달린 모자를 쓴 것처럼 뺨에 검은 선이 그어져 있어 큰 사랑을 받는 펭귄인데요. 세계 최대 턱금 펭귄 서식지인 남극 자보도프스키 섬에서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50만 마리의 펭귄이 자취를 감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찾아온 정말 심각한 먹이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남극 해수온이 크게 올라가자 턱금 펭귄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인 크릴 새우들이 견디지 못하고 더 차가운 남쪽 바다로 멀리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문제는 입맛이 까다로운 턱금 펭귄들이 다른 먹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무거나 잘 먹는 옆집 마카로니 펭귄은 개체수가 30%나 늘었다고 하니 식성이 운명을 갈라놓은 셈입니다. 연구진은 생태계는 블록 하나를 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젠가 게임과 같다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교통사고,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이번 겨울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오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곡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2: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스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합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살충제, 배터리, 자동차 관련 화학제품 등은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버리기 전 거주지역의 카운티나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HHW를 검색해 수거 장소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정에서 사용한 화학제품은 서로 섞지 말고 가능하면 원래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가을 맞이 집 정리를 할 때 일반 쓰레기와 유해 폐기물을 구분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손흥민 선수의 LAFC와 NYCFC 경기를 앞두고 합동 응원전을 준비합니다.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뉴욕 뉴저지 월드컵위원회는 지난 7일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준비 모임을 열고 전창덕 뉴욕 뉴저지 월드컵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일 플러싱에서 모임을 갖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단체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단체가 구입한 티켓은 모두 700여 장으로 준비위원회는 경기 당일까지 한인 응원단 1,000명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장 측과 개막식, 경기 중간 공연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 일정은 10월 17일 토요일 퀸즈 플러싱의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경기 일정 변경 전에 구입한 티켓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의 가을 단풍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뉴욕시의 가을 단풍이 언제 절정에 이를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온과 강수량, 나무의 종류, 또 지역에 따라서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뉴욕시 공원국에 따르면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나뭇잎의 엽록소가 줄어서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와 서늘한 밤이 이어지면서 단풍색이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심하면 잎은 일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단풍을 즐기기 좋은 곳은 센트럴파크와 이누드 힐파크, 그리고 퀸즈의 포레스트파크, 그리고 더 브롱스의 펠햄 베이 파크, 벤 코틀랜드 파크 등이 꼽힙니다. 브루클린의 포트그린 파크와 스테튼 아일랜드 그린벨트도 추천 장소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가을 단풍 추적기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치구별 단풍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 7시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네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입니다. 뉴욕시가 법원 판결로 중단될 뻔했던 이른바 세컨하우스의 추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세컨하우스 추가 과세와 관련해서 실거주를 입증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10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면세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에게는 11월 15일부터 첫 과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과세는 뉴욕시에 있는 주택 가운데 소유주나 가족 또는 세입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뉴욕시 재무국이 산정한 시장가치 500만 달러 이상인 1에서 3가구 주택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인 콘도와 코앞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을 하면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 재무국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실거 거주 여부를 입증토록 한 과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 통지서를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는 곧바로 항소했고 이후 뉴욕주 제2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시정부가 과세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11월 10일

0: 17일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과세 절차가 중단된 것도 아니란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9,300건의 면세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00건 이상이 면세 대상으로 승인됐습니다. 재무국으로부터 세컨하우스 추가 과세 대상일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는 10월 13일까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 추가 과세는 조란 맘더니 시장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시정부는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에서 추가 세금을 걷어 서민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올 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름값과 교통비, 학자금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 10명 중에 8명 가까이는 뉴저지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러커스대 이글턴 여론조사센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비용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74%, 육아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3%였습니다. 또 기름값과 교통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6%, 주거비는 65%, 의료비는 63%, 공과금과 식료품비는 각각 61%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부담의 정도입니다. 교육비가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지난 3월보다 10%포인트 늘어난 45%였고 기름값과 교통비가 매우 어렵다는 응답도 10%포인트 오른 34%였습니다. 조사를 이끈 애슐리 코닝 이글턴 센터장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보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해졌는지가 더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뉴저지 경제를 나쁘다 또는 그저 그렇다고 평가한 응답은 77%였고 미국 경제는 51%가 나쁘다, 29%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뉴저지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K-Radio입니다.
0: 메릴랜드주와 볼티모어 카운티가 첨단 방산 기업인 안드릴 사업으로부터 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스페로스 포인트 지역에 들어설 초대형 첨단 조선소를 통해 3,1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코시티 등 한인 밀집 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인 2세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메릴랜드주와 볼티모어 카운티는 8일 목요일 첨단 국방기술기업 안드릴 산업이 37억 달러를 투자해 200만 제곱피트 규모의 소프트웨어 기반 첨단 조선소 Arsenal2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메릴랜드주 역사상 단일 민간 투자로는 최대 규모이자 최근 10년 내 가장 큰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입니다. 새 조선소가 들어설 스페로스 포인트 부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 전력을 책임졌던 역사적 요충지입니다. 안드릴 측은 이곳에 최첨단 생산시설을 구축해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수요를 지원하고 미국 잠수함 산업 기반을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100개 이상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나며 연간 2억 5천억 달러 이상의 임금 지급을 포함해 매년 2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는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고성장,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인 스페로스 포인트는 엘리코시티와 콜롬비아 등 하워드 카운티 내 한인 밀집 지역에서 차량으로 30분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한 한인 1.5세 및 2세 전문직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부동산과 상권 활성화 등 한인 사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릴랜드주와 볼티모어 카운티는 투자금의 최대 13%에 달하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현장 인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개발센터, Center of Excellence를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K-Radio입니다.
0: 뉴저지주에서 1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을 끌고 인도를 덮치면서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밑에 갇힌 학생이 중상을 입고 헬기로 이송된 가운데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도주하려던 운전자를 제압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뉴저지주 린든월드에서 10대 운전자가 몰던 대형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하교 중이던 고등학생 6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린든월드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오후 2시 11분쯤 린든월드 고등학교 인근 이스트 킵스버로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14세에서 16세 사이의 고등학생 무리가 인도를 걸어가던 중 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인도 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학생들을 친 뒤 금속 울타리를 받아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한 명의 학생이 차량 밑에 깔려 중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나머지 5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부상자 모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슈퍼마켓 직원인 데니스 우들리 씨와 동료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들리 씨는 차 밑에 깔린 학생을 확인한 뒤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던 16세 운전자를 발견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제압해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체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10대에게는 2급 중상해죄 1건, 3급 중상해죄 6건, 그리고 무단운전, 조이라이딩 혐의 등이 적용되어 캠든 카운티 청소년 감금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크리스틴 오닐 린덴월드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당한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지난 6일 더 브롱스에서 23살 여성이 8개월 된 딸과 함께 15층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이의 아버지이자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31살의 엔젤 카라스코입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31살 엔젤 카라스코는 살인과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6일 화요일 새벽 3시 4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더 브롱스 울러튼 지역의 올링빌 에비뉴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아래에 추락한 23살 나탈리 라미레즈와 8개월 된 딸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부상을 입었으며 추락한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8개월이었던 딸은 중태였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단순 추락 사고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발코니에서 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건 직전 아파트에서 고성이 들렸고 피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직후 달아났던 범인 카라스코를 공개 수배했고 수요일 밤인 10월 7일 밤 10시 30분쯤 더 브롱스의 한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카라스코의 형제가 경찰에 그의 위치를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 또 범행 동기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여성인 라미네즈를 추모하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앞에는 촛불과 꽃이 놓인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찰 특수기동대와 마약 전담 수사팀이 합동 단속을 벌여 3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가 압수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마약 소지 및 소지 판매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찰 특수기동대와 마약 전담 형사들이 수사 끝에 마약 사범 3명을 체포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요일 밤 10시경 스프링필드 아모스트 에비뉴 5800블럭에 위치한 건물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현장에 있던 피의자 3명을 모두 체포해 페어팩스 카운티 성인 구금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스프링필드 거주자인 50세 청 응우옌, 50세 보, 그리고 애넨데일 거주자인 57세 투안 응우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청 응우옌에게 1급 및 2급 마약 소지 및 판매 목적 소지 혐의를 적용하고 보석금을 지불해야 보석이 허용되는 유보석 조건으로 구금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2명에게는 단순 마약 소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보석금 없이 출석을 약조하는 무보석 상태로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캐나다 출신 시인이자 고전학자인 앤 칼슨이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캐나다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2013년 앨리스 멀로 이후에 13년 만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를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이윤슬 기자입니다.
5: 올해 노벨문학상은 캐나다 여성 작가 앤 칼슨이 차지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카슨의 고전적 전통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현대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낸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인정해 그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천재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카슨은 여러 글쓰기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창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 주제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시, 수필, 소설 요소를 결합한 작품을 주로 집필했습니다. 이런 독창성 덕분에 오랫동안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이름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생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문학상은 1901년부터 올해를 포함해 총 119차례 수여됐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123명으로 과학 분야와 달리 공동수상은 1904, 1917, 1966, 1974년 등 4차례가 전부였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 등에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수상자는 여성이 19명에 불과할 만큼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2017년 이후로는 예외 없이 매년 남녀가 번갈아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여성 작가로는 역대 18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국적은 미국과 유럽이 주를 이뤘습니다.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명, 영국 12명, 스웨덴 8명, 독일 8명 등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문학계 안팎에서 스웨덴 할리먼이 작가의 문학적 성취보다 반체제 정신 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수상자들이 논란에 휩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미 포크록의 전설인 가수 밥 딜런이 문학상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설 닥터 지바고 등을 쓴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트레나크는 1958년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당시 소련 정부 압력과 소련 작가 동맹의 비판에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최고령 수상자는 2007년 87세의 나이로 상을 받은 영국 작가 도레스 레싱입니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8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자국 작가 앤 카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캐나다에도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 시인 앤 카슨은 재치와 상상력 그리고 온전히 그녀만의 스타일로 고전을 재창조했다며 그녀는 고대 이야기를 새로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문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다고 적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캐나다 여성 작가 앤 카슨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토론토대에서 고전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캐나다와 미 대학 여러 곳에서 고전을 가르쳤습니다. 2022년 아이슬란드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로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이윤슬입니다.
0: 허리케인 이사야스가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야스는 현재 올 시즌 첫 대서양 허리케인으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루이지애나와 엘레베마, 플로리다 등 걸프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이후에는 열대성 특징을 잃고 세력이 약해지겠지만 남아있는 수증기를 머금은 잔해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요일부터 뉴욕과 뉴저지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와 인근 뉴저지 지역은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때때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1에서 2인치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국지적으로는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해안 지역에는 일요일 밤 시속 20에서 30마일 안팎의 남동풍이 불 수 있지만 심각한 해안 침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주말 외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최신 일기예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다소 어려운 한자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도 K매거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자주 만나는 이들, 바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저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가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으로 꼽히고요. 우리가 사는 물건부터 방문하는 맛집, 듣는 음악까지 이들의 영향력이 폭넓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노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벌지 하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장된 소문이라던가 일탈 행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K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이 시간에는요, 인플루언서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그늘과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의 뜻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영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이 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SNS나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 소비,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정치인 같은 이런 전통적인 대중스타들이 주로 영향력을 가졌죠. 하지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컨텐츠로 대중과 직접 소통을 하고 영향력을 쌓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 인플루언서를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 수에 따라서 보통 네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물론 구간의 기준은요, 업체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먼저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1,000명에서 10,000명인 경우는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규모는 작지만요, 팔로워와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특정 소모임이라던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구독자가 10,000명에서 100,000명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뷰티, 패션, 운동, IT 이런 특정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요. 구독자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구독자가 100,000명에서 100,000명 사이인 매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서 기업들이 마케팅 파트너로 많이 활용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구독자가 100,000명 이상인 메가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들은 연예인에 준하는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팔로워 수가 적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마케팅 시장에서는 팔로워 수 못지않게 구독자들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느냐, 그러니까 참여율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걸까요? 단순히 좋아요나 조회수가 바로 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직접 정산 수익입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들은 컨텐츠에 붙는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크리에이터들과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의 경우에는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조건을 충족한 채널이 광고가 노출되고 또 시청된 횟수, 광고 단가 등에 따라서 산정된 수익을 배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브랜드 협찬 그리고 광고 컨텐츠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제작비를 지원을 받고요. 자신의 컨텐츠 안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단순 제품 협찬부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브랜디드 컨텐츠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금액은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제휴 마케팅과 공동 구매입니다. 자신의 채널에 특정 제품의 구매 링크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팬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매된 제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이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또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와 협상을 해서 특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공동 구매 역시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익 모델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혹은 실물 상품의 판매 및 커머스입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직접 론칭을 하는 거예요. 패션 브랜드라든가 화장품, 굿즈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운동 튜토리얼 또는 강의 PDF라든가 사진 필터 같은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팬덤 기반의 후원 및 구독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팬들이 직접 보내주는 후원금이라든가 월정액으로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전용 컨텐츠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 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기업들은 왜 연예인 모델을 쓰던 전통적인 광고 방식에 더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요, 친밀함과 타겟의 정교함에 있습니다. 연예인이 나오는 TV 광고는 화려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 뭐 광고 모델이니까 저런 말들을 하겠지 하면서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일 SNS로 소통을 하고 일상을 공유하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상품이라면 마치 친한 친구라던가 아는 언니가 진짜 자신이 써보고 추천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방법을 준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미디어 속의 인물에게 일방적으로 느끼는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친밀감이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광고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면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TV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 캠핑을 전문으로 하는 인플루언서의 구독자처럼 관심사가 분명한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요,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인플루언서 시장에는 명확한 그늘과 또 해결을 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뒷광고 그리고 과장, 허위 광고입니다. 협찬이나 돈을 받고 제작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직접 돈을 주고 내가 산 제품이다 라고 속여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을 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짜 영향력 문제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팔로워 수나 좋아요의 수를 부풀리는 부작용입니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댓글을 남기는 진짜 유저의 비율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검증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유출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일상 자체가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악플이나 또 사생활 침해, 그리고 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인플루언서 사례도 알려져 있는 건 역시 이 산업의 안타까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플루언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할까요? 첫째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AI의 결합입니다. 이미 컴퓨터 그래픽과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거나 가수로 데뷔한 사례가 있죠. 사람에 비해서 스캔들 같은 사생활 리스크가 적고요. 시간과 체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성과 진정성 중심의 재편이라는 전망입니다. 단순히 예쁜 사진이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 지식을 갖추었거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크리에이터가 신뢰를 얻고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달하는 인플루언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개인을 넘어서서 현대 미디어와 광고, 유통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플루언서 세상을 짧게나마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즐길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 이렇게 또 이해를 한다면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보다 현명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승리를 향한 야구 관중의 무모한 손길 하나에 17년간 누적된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의 가을 야구 진출이 허탈하게 멈춰섰습니다. 2016년 10월 7일 브롱스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뉴욕 양키스가 템파베이 레이스에 3-4로 무릎을 꿇으며 시리즈 전적 3전 전패, 굴욕적인 스윕 탈락으로 이번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장면은 2-4로 뒤지던 6회 말 2사 1루 공격에서 나왔습니다. 양키스의 유격수인 앤서니 볼피가 좌측 담장을 향해 날카로운 궤적에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습니다. 타구는 좌측 펜스 상단량에 날아갔고 템파베이 좌익수 빅토르 메사 주니어가 이를 잡기 위해 펜스를 짚고 뛰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찰나 외야 관중석 최전열에 있던 양키스 팬이 글러브 너머로 손을 뻗어 공을 가로챘습니다. 현장 심판진의 최초 판정은 4-4 동점을 만드는 극적인 2점 홈런이었고 양키 스타디움은 홈런 콜과 함께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리플레이 센터의 정밀 비디오 판독 결과 관중이 필드 구역 안쪽으로 팔을 뻗어 수비수의 정당한 포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규칙 제6.01조 관중의 수비 방해 조항이 엄격히 적용된 것입니다. 이로써 타구의 궤적상 담장을 넘어갈 타구가 아니었다는 결론과 함께 홈런은 즉각 무효 처리됐고 볼피에게는 1타점 인정 2루타가 부여되었고 1루주자 조지 롬바드 주니어의 득점만 인정되면서 스코어는 3-4로 다시 재조정됐습니다. 동점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1점이 사라진 뒤 양키스는 2사 2루 기회에서 후속 타자 스펜스 존스가 아쉽게 삼진으로 돌아서며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템파베이 불펜의 철벽 방어에 막혀 그대로 3-4 1점차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6년 11세선은 제프리 마이어가 데릭 지터의 평범한 뜬공을 가로채 동점 홈런으로 둔갑시켰던 역사가 30년 만에 정반대의 불운이 되어 양키스의 심장을 찌른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탈락의 본질이 이 판정 불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 타선의 기둥이었던 주장 에런 저지가 종아리 부상으로 디비전 시리즈 엔트리에서 완전히 제외되면서 중심 타선의 화력이 붕괴되었습니다. 3차전에서는 선발 맥스 프리드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며 4실점에 패전을 떠안았고 양키스 타선은 3경기 합산 타율 1할 3푼 5리라는 극심한 빈타에 허덕였습니다. 2009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17년째 월드시리즈 우승에 목말라 있는 양키스는 에런 분 감독의 리더십, 프런트의 전력 구성 전반에 걸친 혹독한 비판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이런 혼돈과 달리 내셔널 리그는 정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둔 두 거인이 챔피언스 시리즈 무대에서도 정면 충돌합니다. 정규 시즌 103승 59패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차지한 밀워키 브루어스와 100승 62패로 서부지구를 제패한 디펜딩 챔피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7전 4선승제 맞대결입니다. 밀워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난적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3승 1패로 물리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22세의 특급 외야수 잭슨 슈리어가 시리즈를 지배하는 맹타를 휘둘렀고 마무리 트레버 매기를 중심으로 한 불펜진은 경기 후반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1차전 9회 초 샌디에고 타이 프랑스의 홈런성 타구가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천장 케이블을 맞고 아웃 처리되는 후 홈구장의 구조적 특성까지 밀워키의 상승세를 도왔습니다. 반면 LA 다저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3승 1패로 완파하고 가을의 지배자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포진한 타선의 막강한 화력과 가을 무대에서 집중력을 뽐내는 앤디 페이지의 클러치 타격, 그리고 타닉 스쿠발과 야마모토 요시노부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의 안정감은 다저스를 시리즈 우세로 점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1차전 첫 경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0월 11일 일요일 저녁 8시 8분에 펼쳐집니다. 도심 아스팔트를 달리는 로드러닝 열풍이 자연의 비포장 지형을 정복하는 트레일러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속도와 완주 시간을 다투는 로드 마라톤과 달리 트레일러닝은 흙길, 암릉, 너덜지대, 가파른 산악 능선을 주파하며 자연의 고도 변화에 맞서는 고난도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현대 트레일러닝의 기원은 지난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마일 산악 승마대회인 데이비스컵 참가를 앞두고 말이 다리를 다치자 산악인인 고디 에인슬리는 말을 타는 대신 자신의 두 다리로 산악 코스를 달리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무려 23시간 42분 만에 100마일 험로를 완주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레이스는 1977년 세계 최초의 100마일 산악 달리기 대회인 웨스턴 스테이츠의 창설로 이어졌고 2003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시작된 몽블랑 일주대회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을 통해 글로벌 익스트림 스포츠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트레일 러닝의 신체 메커니즘은 로드러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지의 페이스가 아니라 누적 고도 상승이 체력 소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20도 이상의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대퇴사 두근을 손으로 밀어내며 걷는 파워 하이킹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내리막에서는 근육의 원심성 수축으로 인해 체중의 서너 배에 달하는 충격이 대퇴근과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정교한 착지와 케이던스 조절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경우 12월 대회를 몬주익의 영웅 황응조 감독이 직접 코스를 개발했고 202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근대오전 금메달리스트인 성승민과 크러쉬 금메달리스트 김민영을 비롯해 복싱, 양궁, 골프, 태권도 등 종목별 메달리스트 등 국내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도 함께 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엄마, 별일 없죠?
5: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접하는 뉴스 속에서 자주 듣지만 막상 누군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선뜻 설명하기 주저해지는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다 보니까 생소한 한자어라던가 법률, 경제 전문 용어가 자주 쓰이곤 합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뉴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 계류입니다. 국회 관련 뉴스에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라는 말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계류, 매일 계자에 머무를 류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배가 항구에 줄로 묶여 멈춰서 있는 상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법안이 폐기된 것도 아니고요. 통과된 것도 아닌 채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매여서 멈추어 있는 상태를 바로 계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함께 이렇게 커플로 기억을 해야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기각 그리고 각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법원이 신청을 거절할 때 쓰이지만 거절하는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하일 때는요. 서류나 접수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가 바로 이 각하에 속합니다. 반면에 기각은요. 일단 서류 접수는 잘 받아줬고 내용도 꼼꼼하게 들어봤는데 주장하는 내용에 이유나 근거가 없다라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하는 입고에서 컷되는 거고요. 기각은 내부 심사 후에 거절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법원 판결 뉴스에 함께 등장하는 인용 그리고 불복입니다. 인용은요. 인정할 인에 받아들일 용자를 씁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면서 요청을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각의 반대 개념인 셈이죠. 또 불복은요.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나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청구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거슬러 올라갈 소자를 쓰는데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어떤 법이나 규칙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 효력을 과거의 이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새로 제정된 이후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과거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요. 경제 뉴스의 단골로 나오는 동결 그리고 상쇄입니다. 동결은 얼릴 동자를 씁니다. 얼음이 어느 순간 그 상태로 딱 고정이 되듯이 금리나 물가, 임금 등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것은 금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상쇄, 서로상자에 덜어낼 쇠자를 씁니다.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서로 부딪혀서 효과를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늘어났지만 내수 부진이 이를 상쇄했다라는 말은요. 수출로 얻은 이익이 내수 불황이라는 손실 때문에 깎여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요. 정치 및 사회 뉴스의 분위기를 전하는 경색과 난항입니다. 경색은 막힐 경자에 막힐 색자를 씁니다. 의학에서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처럼 남북관계나 여야관계 같은 사람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가 꽉 막혀서 냉랭하게 경직된 상태를 비유할 때 이 경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난항은요. 어려울 난에 배 항자를 쓰는데요.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항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바로 난항이라고 표합니다. 어떤 협상이나 공사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지탄을 받답니다. 손가락 지에 튕길 탄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물이나 단체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대중의 거센 비판 또 비난을 받을 때 지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계류부터 지탄까지 뉴스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한자 속에 명확한 이미지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단어의 본래 뜻과 쓰임새를 정확히 알면 지나치는 뉴스 한 줄도 훨씬 쉽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원해.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1: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0: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1: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0: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1: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0: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2: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단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아, 오랜만에 이분을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도시여행의 참맛을 일러주는 도시 맛잘알리죠.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이자 책 도시의 맛의 저자이신 정희석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도시인문학자 정희석입니다.
7: 야, 오랜만에 뵀는데도 아, 너무 이렇게 반갑게.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8: 네.
7: 여전히. 자,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됐는데. 자, 도시의 맛. 몽골 울란바토르로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울란바토르 이 수도 이름은 뭐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8: 이 몽골 말로 그 붉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울란바타르가. 그래서 울란이라고 하는 것이 북다라는 뜻인데 그 담딘 수후바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징기스칸의 버금가는 영웅입니다.
7: 아, 그래요?
8: 이 사람이 1924년에 네. 몽골 인민공화국을 이렇게 건국한 국부인데요. 이 사람의 그 수후바타르에서 바타르를 따서 이 울란바타르 이렇게 개명을 한 것입니다.
7: 예.
8: 그런데 사실은 울란바타르의 그 이름은 좀 변천사가 있는데요.
7: 네.
8: 1639년에 청나라 집권 시에는 그 우르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우르구가 궁궐이라는 뜻이고요. 궁궐.
7: 궁궐. 예.
8: 그러다가 1706년 때는 또 이레후쿠라고 불렀습니다. 이레후쿠는 큰 수도원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7: 아, 네.
8: 그러다가 1911년부터 1923년까지는 나슬렐후레, 이게 수도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다가 이게 건국이 되면서 1924년도에 몽골 그 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면서 비로소 울란 바타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천사가 있습니다.
7: 그렇군요. 수도 이름의 주인공이 될 정도면 아까 그 사람 남딩 수우바타르라는 영웅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모양인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 전에는 징기스칸이 있었다. 근데 100년 전에는 위대한 수우바타르가 있었다.
7: 아, 그 정도예요.
8: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몽골 지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들어가 있고 수우바타르가 들어가 있고 양대 산맥이죠.
7: 그렇군요.
8: 엄청난 영웅입니다.
7: 네.
8: 그래서 이 수우바타르라는 사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유목민에서 태어났고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렸을 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영웅은 항상 좀 가난해야 뭔가 더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1921년도에 28살의 나이에 그 인민의용군을 조직해서 중국군과 싸우고 또 러시아군을 물리쳐서 몽골을 개국을 시킨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러시아군이 울란바타르에 와서 이 몽골 사람들 막 학살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7: 독립투사네요.
8: 독립투사입니다. 아, 독립영웅이고요. 예, 예,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7세기 후반에 이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내몽골은 지금도 중국 땅이고요. 네. 그래서 이 외몽골이 1911년도에 신해 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독립을 시도했는데 불발이 된 겁니다.
7: 네.
8: 그 불발이 돼서 계속 불발 됐는데 이 수우바타르가 나타나서 독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웅입니까?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기계수리공이었습니다. 기계수리공이었는데 군인이 되고 사령관이 되고 독립영웅이 되고 네. 지금은 집회에 나올 정도의 개국공신인 것이지요.
7: 예.
8: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7: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면 이제 이 수우바타르 덕분에 몽골이 독립을 되찾게 되는 거잖아요.
8: 그렇습니다. 예.
7: 그때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던 거죠.
8: 그렇습니다. 70년 정도 사회주의 국가였고요. 1990년대에 들어서 1992년도 93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인민자를 빼버리고 다당제 국가로 가면서 우리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공화국이다.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7: 네.
8: 70년간은 공산주의 국가로 살았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다당제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7: 다당제 민주국가. 예. 자, 20세기 초 몽골의 독립을 이끌어서 이제 울란바토르를 탄생시킨 수우바타르라는 인물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몽골 하면 떠오르는 전설 같은 영웅, 징기스칸 얘기도 우리가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8: 그렇습니다. 네. 징기스칸 얘기를 뭐 안 하고 가면 뭐 이순신 장군을 안 하고 가는 한국의 역사에서 네. 그 정도고요.
7: 네.
8: 정말 이 몽골 제국같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방대한 영토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7: 그렇죠, 그렇죠.
8: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못했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도 못했던 엄청난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1162년에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태무진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네. 징기스칸의 어렸을 때 이름이 태무진인데 네. 이 태무진이 뜻이 뭐냐 그러면 단단한 쇠.
7: 아.
8: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뭐 벌써
7: 단단한 쇠.
8: 예, 단단한 쇠라는 태무진.

0: 1309년 기준으로 몽골 제국의 땅이 24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1: 야.
0: 근데 이러면 감이 안 잡히는데 네. 육지의 18%.
1: 아, 육지의 18%.
0: 지구의 육지의 18%가 한 나라가 18%를 잡은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로마 제국이 네. 500만 제곱킬로미터.
1: 어,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네.
0: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예전에 얘기했던 뭐 팍스 브리타니아, 네. 팍스 로마나를 넘어서 네. 진정한 팍스 몽골리카를 실현했던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니까 참 추앙을 받아야죠. 그렇죠. 추앙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추앙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리더십 중에서 이렇게 아부자라고 끈으로 연결돼서 올라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1: 아 그래요?
0: 철저하게 능력제 능력을 발휘한 사람만 장교를 시키고
1: 네.
0: 그리고 천호제, 백호제, 만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식진법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대, 소대, 뭐 대대, 연대식으로
1: 네.
0: 그렇게 현대적으로 조직을 하고 또 대야삭이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을 해서 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웅인 것이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웅이었던 것이죠.
1: 네. 또 울란바타르에 가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0: 출발점은 그 수후바타르 광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후바타르의 이름을 따서 네. 만들어 놓고 그 수후바타르의 동상을 가운데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1: 어, 멋있다.
0: 요 주변에서 신혼부부들이 웨딩 촬영을 하고
1: 아 그래요?
0: 또 자전거를 타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당제다 보니까 어떤 당이 집권을 하면 징기스칸 광장 이렇게 이름이 됐다가요. 또 어떤 그 뭐 집권당이 또 생기면 어떤 당이 또 집권을 하면 이렇게 수바타르 광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재미있다.
1: 아.
0: 어떤 당은 징기스칸을 더 평가라는 거고.
1: 또 정치적으로 뭔가 상징하는 게 있나 보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무슨 당이 있는데요. 네. 그 당은 그 징기스칸을 높게 하는 거고 인민당이라고 끝나는 어떤 당은 또 이 수바타르를 아, 영웅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 거고 당마다 어떤 그 부르는 광장의 이름이 다르다. 그것도 참
1: 아,
0: 재미있었고요.
1: 그러네.
0: 또 하나는 그 나랑톨 시장이 있습니다.
1: 시장이요?
0: 네, 네 시장. 저는 항상 시장을 가니까요.
1: 아, 맞아요.
0: 나랑톨 시장에 가면 정말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진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흥정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정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가서 네. 사진 않았지만 옷을 입어봅니다. 이 몽골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데 제가 한 두 번 입어봤거든요. 그리고 안 산다고 갔는데도 절대 욕하지 않고 뒤통수 따갑지 않고 이분이
1: 다른 나라에선 종종 면박을 받으셨는데
0: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1: 여기는 괜찮다 한 것 같다.
0: 네, 뭐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같고
1: 예.
0: 뒤통수가 그냥 따가운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통이 커서 그런지 징기스칸의 후예라서 그런지
1: 네.
0: 이렇게 뭐 두 번 입어도 나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유 그냥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 뭐 길거리 음식도 있고요. 나랑톨 시장 그리고 뭐 한국말하는 상인들이 또 의외로 많아서 뭐 다 물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네. 한국에 뭐 유학하시는 분도
1: 맞아요.
0: 계시고
1: 맞아요. 한국말 진짜 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0: 네.
1: 아니 근데 작가님 울란바토르 한복판에 비틀즈 광장이 있어요?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데. 네.
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비틀즈가 있다니. 그래서 네. 왜 비틀즈가 있을까? 그래서 좀 약간 제가 공부도 해보고 물어도 봤는데.
1: 네.
0: 몽골이 그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있을 때 이 젊은이들이 몽골 젊은이들이 개혁과 개방을 굉장히 원했는데 그 아이콘이 뭐냐 개혁과 개방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바로 비틀즈였다라는 겁니다. 비틀즈의 노래들이 뭐 오블라디 오블라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개혁적인 노래 멜로디가 많잖아요. 근데 동유럽에서 비틀즈의 LP를 밀수를 해서 그걸 들으면서 개혁과 개방을 꿈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틀즈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정권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죠. 오히려 필요 악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되고 지금 민주주의 체제가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비틀즈가 아 우리 몽골을 개혁시켰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비틀즈 광장을 만들었고요. 비틀즈의 그 동상을 이렇게 네 명을 이렇게 존 레논, 폴 매카트니,
1: 예.
0: 링고 스타, 조지 해리슨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이 진짜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벼룩시장 같이 간이 매대를 만들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그런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았죠.
1: 네, 비틀즈 음악이 또 이제 민주화 혁명을 좀 상징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0: 요즘 이제 울란바토르를 몽탄 신도시라고 하죠. 이제 동탄 신도시랑 합쳐가지고. 예. 근데 여행 동영상 같은 걸 제가 봐도 진짜 뭐 한국 신도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던데. 실제 가보시니까 어땠나요?
1: 오, 저는 말로만 듣고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진짜 놀랐죠. 이 정도로 많을까. 정말
0: 뭐가요?
1: 150m 간격으로 C로 시작하는 편의점. 또 150m 갔더니 G로 시작하는 편의점.
0: 아, C도 있고 G도 있어.
1: C와 G가 이렇게 혼재되면서 호텔 안에도 있고 무슨 길거리에도 있고 아파트 안에도 있고 막
0: C와 G의 향연이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C와 G의 향연이 벌어지는데.
0: 예.
1: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0: 야.
1: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국하고 똑같은 걸 파는 거예요.
0: 그래요.
1: C로 시작하는 맥주가 있고 네. K로 시작하는 맥주가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0: 네.
1: 물건도 뭐 우리의 무슨 라면이 있고 무슨 과자가 있고
0: 네.
1: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놀랐고요. 거기다가 한국식 노래방, 한국식 치맥 가게 뭐 이런 게 뭐 있었고.
0: 저 우리 문화를 좋아하네 진짜.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몽골말만 쓰지 않았으면 네. 완전히 싱크로율 99.99%에 가까운.
0: 아니 근데 울란바토르가 교통이 막혀요? 아까 뭐 차 막힐 때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땅이 넓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1: 저도 네. 이렇게 대로가 있는 줄 알았어요. 8차선 대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8차선 대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주로 4차선이었고.
0: 아, 도로 자체가 우리만큼 넓지가 않고.
1: 넓지가 않습니다. 예, 예. 몽골 전체의 인구가 350만 명인데.
0: 그래, 뭐 인구가 많지 않은데.
1: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한 200만 명이 울란바타르에 산다라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왜 울란바타르에 사냐 그러면 네. 몽골 전체의 그 대학교가 한 44개 정도 되는데요.
0: 아, 네.
1: 그 44개 중에서 39개 대학이 울란바타르에 있다는 겁니다.
0: 아.
1: 그러니까 전국에 퍼져 있던 학생들이 울란바타르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도 이렇게 쫓아오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고.
0: 아, 울란바토르만 치면 200만 도시구나.
1: 그렇습니다.
0: 수도 과밀화가 심하네요.
1: 아주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km 가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0: 네.
1: 러시아워 때는 시속 7km라고 합니다. 시속 7km. 7km 가는데 1시간 걸리는 거죠.
0: 러시아워 때는? 러시아워 때는. 체증 때는?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이틀째부터는요 네. 포기를 하고 걸어 다녔습니다. 튼튼한 다리로.
0: 아, 예, 튼튼하시죠. 예.
1: 그냥 걸어 다니자.
0: 근데 사실 이제 몽골 하면 드넓은 고비 사막이 워낙 유명하고 이제 고비 사막 위에 그 천막집이죠. 게르에 묵으면서 밤에 이제 별 보고 이런 여행이 유명한데.
1: 아, 그렇습니다.
0: 고비 사막도 이제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제가 이번에 참 저의 그 무식성을
0: 갑자기 이렇게 숙여내. 예.
1: 너무 숙여내지는 대목인데요. 예. 무식성을 제가 아주 드러냈는데요.
0: 무식성이요?
1: 사실 이 고비라는 말 자체가 사막이란 뜻입니다. 고비가.
0: 아, 동어 반복이네.
1: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사막인데.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몽골에 온 김에 이 고비 사막을 가야 되겠다. 사막을 가야 되겠다. 가서 여행사를 찾아갔는데 여행사에 가서 내가 그럼 한 1박 2일이나 2박 2일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안 남아서 네.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네. 거기 카운터에 계신 분이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네. 이렇게 어디서 왔냐 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0: 네.
1: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0: 왜?
1: 저한테 한마디 던지는 게 고비 사막은 제일 짧은 게 7박 8일이다.
0: 아, 그렇구나.
1: 제일 짧은 게. 7박 8일을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0: 장거리 여정이구나.
1: 장거리 여정입니다.
0: 그걸 1박 2일에 하려고 했으니.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0: 그렇죠.
1: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0: 네.
1: 그래서 고기를 못 갔고요. 결국은 내년에.
0: 아, 예, 내년에 다녀오세요.
1: 네. 내년에 도전하려고 하고, 그 대신에. 그 테레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0: 아.
1: 거기 가서
0: 그건 이제 수도에서 가까운 데 있는
1: 거기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테레지 국립공원이 있고요.
0: 뭐 하셨나요, 거기서는?
1: 거기 가서 일단, 많은 분들이 승마를 하라 그래서 낙타도 탈 수 있고 뭐 이제 말도 탈 수 있는데 저는 네. 낙타는 안 탔습니다. 낙타는 이집트에서
0: 네.
1: 너무 아주 흑역사가 있어서요. 낙타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침을 뱉습니다.
0: 아, 낙타 침 맞으셨나요?
1: 네, 그거 잘못 맞으면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위액인데 사실은. 그리고 낙타가 이렇게 왼발 따로 오른발 따로 왼발 따로 오른발 따로 왼발 같이 오른발 같이 이런 식으로 보행을 해요. 말은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는데.
0: 아, 앞뒤가 같이 가요?
1: 네, 앞뒤가 군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0: 아, 진짜로? 예.
1: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 말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데 예. 낙타는 이렇게 옆으로 흔들린다.
0: 아, 옆으로 낙타는 흔들린다.
1: 그러다 보니까 멀미도 더 심했고 또 낙타의 그 털 속에 들어있던 이 뭐 이런 것 벼룩이
0: 기억이 좋지 않네.
1: 이런 게 얼마서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0: 네.
1: 뭐 그랬던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깔끔하게 말을 탔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게
0: 어, 왜요?
1: 그 말이 관광객을 하루 종일 얼마나 태웠는지
0: 아, 저런 말을 타신 거예요?
1: 저런 말입니다. 어. 저런 말.
0: 네.
1: 그 유럽같이 큰 말은 아닙니다.
0: 애가 좀 고단해 보이네요.
1: 예, 벌써
0: 네.
1: 고단해 보이죠.
0: 어, 예.
1: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몽골 군대가 유럽으로 진출했더니 유럽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말이 워낙 작으니까 이 사람들은
0: 아,
1: 왜 개를 타고 왔나. 말이 워낙 작으니까
0: 맞아.
1: 뭐 그 정도의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저 말을 탔는데 저 말이 저를 태우고 제가 한 78kg 정도 되는데요. 근데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계속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끄는데
0: 네.
1: 제가 그 이 말 이렇게 네. 위에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도 들고
0: 아, 내가 자연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1: 그렇습니다.
0: 아, 나 때문에.
1: 나 때문에 나를 태우고 가기 싫은데 네. 내가 이 동물한테는 원수가 될 수가 있겠구나.
0: 아,
1: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0: 그러네요.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동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이렇게 매 부리는 그런
0: 아,
1: 소녀도
0: 몽골 매 유명하죠.
1: 네, 예. 독수리 부리는 그런 소녀도 있었는데
0: 어, 예.
1: 그런 소녀도 보는데 저 보시다시피 독수리가 고기를 숙이고 있어요.
0: 매도 좀 약간 풀이 주고 있네.
1: 네,
0: 천하의 매인데.
1: 그렇습니다. 천하의 매가 예. 숙이고 있죠.
0: 예.
1: 그래서 이런 동물 관련된 매라든가 뭐 돌고래라든가 말, 낙타 이런 것들을 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0: 뭐 음식은 어땠습니까? 몽골은 뭐 양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1: 뭐 양고기로 시작을 해서 양고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몽고에 있는 양의 수가 3,100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0: 3,100만 마리요?
1: 예.
0: 인구의 거의 10배네.
1: 10배 가까이 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거의 뭐 대부분이 양이고요.
0: 네.
1: 뭐 물론 거기에 방카르라고 하는 그 양치기 개도 있고 낙타도 있고 여러 독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0: 네.
1: 양이 압도적이었는데 대부분 양고기 베이스다 보니까 제가 또 현지에 가면 현지식을 먹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양고기, 왕고기, 양고기 계속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0: 네.
1: 아침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어디서 양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0: 아, 우리한테는 그게 좀 약간 잡내처럼 느껴질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네, 그 양고기 냄새가 나서 어디서 날까 했더니 제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0: 아.
1: 양고기 냄새가 풍기는 아, 네. 것 같아요.
0: 이거 저녁 방송인데 뭐 그런 걸 그렇게
1: 막 팍팍 씻었는데요.
0: 어,
1: 그래서
0: 예.
1: 아 양고기를 많이 먹으면 역시 냄새가 나는구나. 뭐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거기서 뭐 효소르라는 음식도 있고요.
0: 효소르?
1: 효소르가 그 튀김 만듭니다.
0: 그런 튀김 만두 그 모양이네요, 진짜.
1: 네. 예. 근데 큽니다. 이 아주 그 제국답게 손바닥만하게 크고요. 저 안에도 양고기가 그 들어가 있고요.
0: 아, 예, 예.
1: 몽골식 그 군만두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1: 또 허르헉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재밌는데 허르헉
0: 네.
1: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음식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양고기와 감자와 당근이 들어가서 볶은 거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의 샤슬릭하고 비슷한
0: 네.
1: 셔슬럭이 있습니다.
0: 꼬치.
1: 꼬치구이.
0: 아.
1: 꼬치구이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식 꼬치구이가 아니라
0: 네.
1: 이렇게 긴 그런 30cm 정도 되는 꼬챙이에 끼어나오는
0: 네.
1: 그런 거고 역시 양고기고요.
0: 네.
1: 그리고 보다테 호르가라고 하는 양고기 들어가 있는 볶음밥이 있고 또 양고기가 들어간 그 볶음국수 초이왕이 있고요.
0: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이는데 다 공통적으로 양고기가 들어있네.
1: 다 양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양고기 싫어하니까 양을 빼달라 다른 고기를 해달라고 해줍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이제 송구스러운 거죠. 괜히 그 나라 가서 양고기 먹는데 돼지고기 넣어달라 그러는 게 송구스러우니까 그냥 먹은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이제 냄새로 증명이 되는.
0: 겨드랑이로 왔다.
1: 네, 네. 뭐 그런 겁니다. 뭐 음식은 맛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울란바토르 여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시의 맛 울란바토르 편 오랜만에 또 정인섭 작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또 새로운 곳 다녀오시면 잡지사 찾아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몽골어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1: 네.
0: 감사합니다로 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도시의 맛 정인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바야를라.
1: 바야를라. 감사합니다.
0: 바야를라.
1: 바야를라.
0: 아, 몽골과 관련한 한국인들의 흔한 오해 중에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아기 때 엉덩이 쪽에 푸른 반점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몽골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영어로도 사실 몽골리안 스팟이라고 명칭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몽골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폴리네시아계 아기들에게도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과거 독일의 한 인류학자가 이제 본인이 진료했던 몽골인 환자들을 보고 나서 어떤 잘못된 좀 편향에 빠져가지고 좀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배아 발생 초기에 표피로 이동하던 멜라닌 세포가 진피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자,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2: 어디서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4: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프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K-POP, K-POP 당신의 K-STYLE K-RADIO
9: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 특별 공개 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회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관련한 문의는 703-585-0314, 703-585-0312 박준영 민주평통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경제하면 좀 따뜻함과 좀 멀어 보이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좀 다릅니다. 가슴을 울리는 경제 강의, 투자 강의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훈훈한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라이즈 이효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엄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입니다.
3: 인상이 훈훈하게 네. 목소리도 그래요? 그렇고 네네. 돈이 오가는 전쟁 같은 투자의 세계에서 네. 가슴을 울린다. 아. 마음을 울린다. 이런 평가받는 네. 게 쉬운 일은 아닌데
4: 사실은 이제 제가 울어가지고 방송을 하던 중에 3프로TV라는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3: 진짜?
4: 그리고 이제 경제 당시 이제 주식 투자로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너무 울컥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말을 못 잊어서 그 장면이 이제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3: 우리 그 개미들의 어떤 딱한 상황에 공감하는.
4: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에 들어오셨다면은 되게 힘드실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울컥했던 것이 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3: 아니 근데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뭐 책을 내신 것도 이 첫 책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4: 맞아요.
3: 이렇게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이렇게 뭐랄까 권유? 이런 제목을 짓기도 쉽지 않고 또 이번에는 12살 경제 놀이터라고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게 경제부터 돈에 관한 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사님 딸과의 네. 실제 네네. 이야기를 통해서 요 책을 요번에 내셨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땐 아, 따뜻한 분이 맞다.
4: 네. 네.
3: 사실 이 분야는 마음이 따뜻하면 오히려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 냉엄한 투자의 세계인데.
4: 냉철하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데 있어서 냉철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세상이
3: 경제도?
4: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을 읽는 데는 냉철한 그런 이성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신 이 12살 경제 놀이터 이 책은 자녀가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른, 부모가 보는 것입니까?
4: 네, 사실 이제 자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도 좀 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 어른들이 봐도 내용이 그 쉽진 않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 이제 이 책을 쓸 때 저희 이제 가족여행을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랑 저 세 명이서 가족여행을 가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하인이한테 저희 딸에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3: 여행을 가서 이 경제교육을
4: 네, 쉬는 시간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와이프랑 딸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있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읽으면서 아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가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너무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우리가 아이에게 혹은 아이와 이런 주제로 대화 나눌 때 요게 요 책을 보고 하면
4: 맞아요.
3: 그죠? 이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3: 그렇지.
4: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질을 모르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 제가 알고 있던 많은 선생님들은 칠판을 보고
3: 일방,
4: 설명하시잖아요.
3: 그렇죠.
4: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3: 아이들이 대면한 선생님들이
4: 그쵸.
3: 그렇게
4: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막 열심히 쓰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 딸에게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자체부터 잠깐만 그게 뭐야?
3: 난생 처음
4: 이게 뭐야?
3: 난생 처음
4: 이게 너무 많았고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게 좀 쉬운 말로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부모들도 대부분의 뭐 일반 대중들도 경제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4: 네.
3: 그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높은 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편입니까?
4: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 그게 이제 최근에 투자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높아지면서.
4: 항상 이게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가 돈을 잃어봐야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서 왜 내가 돈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물론 이제 떠나신 분도 있죠.
3: 그렇죠. 그분들은 다행이죠. 왜 이랬는지도 모른 채로 그쵸. 떠나고 잊었다가 다시.
4: 네, 또 다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3: 그건
4: 받아요.
3: 너무 좋은 네. 일이네요.
4: 맞습니다.
3: 우리 이효석 이사 같은 분이 이제 열심히 네. 활동함으로써
4: 네.
3: 생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4: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3: 아이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제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이런 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 왜 좋은가?
4: 네.
3: 그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10여 년쯤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3: 네.
4: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갔는데 가격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3: 이어서
4: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
3: 우리 엄마한테 전화.
4: 저 너무 죄송한 거죠. 괜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한데 그냥 뭐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지에 대해서. 괜히 이제 막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와이프 나름대로 막 저한테 화는 못 내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전세 가격에 비해서 지금 전세 가격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만약에 집을 구하시려는 청년 분들이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너는 10년 전에 야, 그래도 할만했지. 지금은 더 힘들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3: 그렇죠.
4: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마치 질병과도 같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 가격, 채권의 가격,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이런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무슨 뭐 중국에서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경제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치 질병과도 같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것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산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기회다 그러면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이 자산 가격에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 젊은 친구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 안타까워요. 당시에 이제 저의 표정보다 훨씬 더 그냥 거의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얼굴에 그냥 그대로 내비치거든요.
3: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상승해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4: 그렇죠.
3: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경제 위기로 직결되니까. 근데 우리 소득은 자산 가격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4: 쫓아가지 못하니까
3: 한숨이 더 나오는 거죠.
4: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10살 때 정도 때 시작했는데
3: 진짜 어릴 때부터 했네요.
4: 네, 이걸 한 5년만 빨리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3: 5살 때부터?
4: 네, 뭐 조금 아니고 5년, 6년만 빨리 했으면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야, 이 버핏 할아버지 이제 나이 드시더니 정말 욕심쟁이가 됐구나.
3: 욕심쟁이네.
4: 이게 지금 이미
3: 뭘 더 아쉬워서 뭐가
4: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복리인 것 같아요. 복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자산의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똑같이 10% 오르면 그래 10%만큼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든 모든 것들은요. 나이가 들면 천천히 성장해요.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천천히 성장하잖아요.
5: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죠.
4: 우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올라갔더라도 괜찮아요. 10% 성장? 그래 그만큼 성장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5: 제이커브를 그리는
4: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 그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쪽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5: 시간이 좀 지날수록
4: 그렇죠?
5: 이 그림을 시점에서
4: 이 그림을요. 워렌 버핏은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림을 6년 땡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5: 아, 더 올라간 거죠.
4: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제이커브라는 거, 복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투자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만 한다면 집의 가격이 여기 있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못 도달할 것 같지만 복리의 개념을 믿는다면 이게 언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5: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라는
4: 거예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이 커브를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도록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느냐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택의 무게라는 측면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렸을 때 선택한다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이 지우개에서 살까 이 지우개에서 살까.
5: 그렇지 뭐. 뭐 떡볶이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4: 그렇죠. 뭐 포토 카드를 사는데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이런 개념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하는 결정은 차를 살지 말지 아니면 집을 살지 말지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잘한 선택이냐 못한 선택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죠.
5: 그렇죠.
4: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로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작았을 때 많이 틀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잘못됐구나. 근데 왜 잘못됐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것 때문에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런 선택을 연습하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해보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선택의 무게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복리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조금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당겨보는 거.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은 어렸을 때 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문제는 또 어른이 돼서도 아직 뭐랄까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맞아요. 꽤 많잖아요. 뭐 투자를 좀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분은 뭐 괜찮다 치더라도 사실 안 하고 그냥 뭐랄까 열심히 일만 하는 분도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4: 우리가 원하는 자산의 목표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각도는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각도는 이런 각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5: 그렇죠.
4: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힘들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뭐 잘 죽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뭐 웰빙을 넘어서 이제 웰에이징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웰웨이징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경제의 관점에서 잘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5: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먼저 죽는다?
4: 그게 잘 죽는 겁니다.
5: 일찍 죽는 건 뭐예요?
4: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내 자산이 네. 나보다 먼저 죽으면 이건 잘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 자산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4: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쌓아놓은 자산들이 있어서 이 자산들을 소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근데 소비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내 자산이 없어져.
5: 소멸되는 순간.
4: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어.
5: 살아있어.
4: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5: 그렇게 또 그러니까, 표현하니까 확 와닿네요.
4: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아웃리빙이라고 표현합니다.
5: 아웃리빙.
4: 더 오래 산다는 거죠. 내 자산보다 내 자산보다 더 오래 살게 됐을 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자산이 죽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싶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나는 지금 뭐 새끼 먹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가고 싶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그런 생활 패턴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은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무슨 뭐 그러니까. 단순히 짜장면 가격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랐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내가 생각하거나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5: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 뭐 꼭 돈이 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렇죠. 그냥 만빈 낙도하면서 살래.
4: 맞아요.
5: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군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난 지금처럼만 살면 돼. 네. 라는데 지금처럼만 살면 돼도 만만치 않은 거라는
5: 그렇군요.
4: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거나 하지 않으면 나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른분들도 경제를 알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5: 아, 맞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막 화들짝 놀라서 네. 막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거야. 막. 나도 투자할래.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4: 그렇죠. 이게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어떤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산다고 해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 칠까요? 그래도 못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반드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땐 좋다가 이렇게 빠질 땐 또 팔아요. 그래도 올라가면 또 아이고 사야 될까? 이 똑같은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사기가 어렵고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첫 책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알거든요. 이거 주식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도 주식 공부 진짜 많이 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주식 공부하는 거랑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랑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축을 X축이라고 놓고
5: 돈을 벌 수 있는
4: 확률을 이렇게 놓으면요.
5: 맞죠. Y축으로.
4: 초반에는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매우 빠르게 오르냐면요.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유 저런 선택을 왜 해? 라는 선택을 지금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줄여도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5: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4: 아집이 생기고
5: 떨어질 수 있다.
4: 소위 말하는 아집. 과잉 자신감이 생기면서
5: 내가 다 알아 이제
4: 그럼,
5: 이러면서
4: 역시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다가 오히려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범위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뭐 미국에 있는 지수에 투자한다. 그렇지, 그냥 S&P 500에 그냥 투자한다. 이런 정도의 투자는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더 욕심내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런 거 공부는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냥 옆에서 누가 어떤 주식이 좋대라고 해가지고
5: 따라가는 거죠.
4: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하시더라도
5: 괜찮군요.
4: 예, 요 각도.
5: 요 그래프가 요렇게 맞잖아. 되는 거니까 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거죠.
4: 네, 거잖아요. 거기까지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네.
5: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년 이후의 경제 공부. 중년까지는 진짜 1도 모르다가 네. 이제 이 방송 보고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겠어.
4: 네.
5: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4: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가 뭔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자본이 제일 짱인 그런 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5: 그렇죠.
4: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뭐 미국이 힘들다, 뭐 중국이랑 싸운다, 그래서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일단 자본주의는 계속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자본이라는 건 이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이자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자가 굉장히 높죠.
5: 그렇죠. 금리가 높다라는 말이.
4: 그래서 금리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높아져서 이게 주식이 진짜 가능할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는 주식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요.
5: 그러겠죠.
4: 그렇지 않다면 다 돈을 빌려줄
5: 빌려주겠죠.
4: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주는 시대라면 어떤 시대가 될까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테슬라에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할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을 안 하면
5: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4: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본이라는 것이 성장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만들어내야 자본주의가 굴러간다라고
5: 그렇죠.
4: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고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아 이거 얼마 벌었다, 얼마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면은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묻어놓고 잃어버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이라도 굴곡이 매우 심하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된다라면은 그냥 미국의 주식시장에 혹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끝까지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5: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4: 맞습니다.
5: 말씀하신 것 같고 끝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 하나를 이렇게 투자하고서 뭐 10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저는 이 책에서 읽어봤는데, 우리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네, 말이 맞아요. 그 뜻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맞아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산들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내 자산 내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사셨겠죠? 아니면 재작년에 사셨을 거고요. 그 사고 파는 거래, 그 거래의 합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쵸. 있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 것만일까요? 아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고 팔고 했던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거래의 합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결과물이라면 아까 이제 복리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고 뭘 가지고 있는지가 미래에 너무나도 큰 결정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50 이렇게 나이가 50 되신 분들도 지금 결정이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니까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30년 이상은 살 텐데 활동하면서 그때의 자산을 결정할
4: 맞아요.
5: 예, 뭐랄까 나비의 어떤 날개짓이 되는 거죠.
4: 맞아요. 지금이 당장이 나이가 몇 세시더라도 지금이 제일 젊으신 때잖아요.
5: 그렇죠.
4: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 공부하시기 가장 늦은 때가 아니고요. 그 제가 작년에 그 워렌 버핏이 주최하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5: 아, 그거 가셔가지고 축제잖아요, 그거. 네, 하나의 큰 대회인데.
4: 정말 그 재미있는 광경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셨나요? 저희 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뭐 12살, 13살 이런
5: 정도. 아, 그 자리에 네. 아이들도 와 있고.
4: 나이의 여자아이가 버핏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했어요.
5: 질문을 했군요, 또. 그러니까
4: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구나.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질문해서 그때 장래가 좀 오, 그렇구나,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5: 외국 아이가.
4: 이 친구가 이제 영어로, 아, 버핏 할아버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높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적어온 걸 읽더니 막 한참 읽어요. 읽다가, 할아버지 근데 저 주식 사고 싶은데 뭐 살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5: 궁극의 질문을 마지막에.
8: At a time where your portfolio took paper losses and yet you made some of the best investment choices of your life. Reflecting on that, my question is, if you had to pick one stock to bet on.
9: 어, you kind of snuck up on us there for a second.
4: 정말 웃음바다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한참 웃으시다가, 마치 이제 손녀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야, 근데 너는 어떤 주식을 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투자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은 invest in yourself 라는 말을 하세요. 너한테 투자해 지금. 왜 다른 주식을 보고 있어. 그러지 말고 지금은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은 뭐냐면 너야 너.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vest in yourself가 나 자신에게 투자라는 거잖아요.
5: 그렇죠.
4: 그리고 나서 아 밤에 와 진짜 멋있는 말이다. invest in myself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고
5: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4: 그렇죠. 혹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젊어요. 제가 앞으로 사는 날 중에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한테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는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은 마라톤 행사예요. 5km를
5: 실제 뛰는 마라톤.
4: 실제 마라톤 행사를 합니다. 그 버핏 할아버지가 알려준 그 invest in yourself라는 그 로고가 새겨진 그걸 차고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마라톤을 하면서 바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땅 하자마자 저는 이제 천천히 달리기를 못하고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천천히 그냥 완주를 해야 되겠다. 완주가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천천히 뛰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나이 많고 이제 그 어른들 남자분들이 뛰어가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까지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5: 그렇죠.
4: 나도 빨리 뛰어야 될까
5: 해야 되나?
4: 너무 창피해. 그래서 너무 좀 그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뛰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러워하면 빨리 뛰다가 꼬꾸라지고 그만두거든요.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 나도 투자해야 되겠다. 아, 나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더라도,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하시는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조급하시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의 투자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 우리 이사님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2차선을 나는 선호한다, 고속도로에서. 네. 그런 의미죠.
4: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1차선이 이제 수월 차선이잖아요.
5: 수월 차선.
3: 짜증 날리죠.
4: 뭐, 네, 1차선에 저도 한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달리면 됐지 뒤에서 뭐 깜빡거리고 막 아,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 맞죠. 똑같은 마음이구나. 네, 괜히 불안해지고.
4: 그리고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러면서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차들이 있잖아요.
3: 있어요.
4: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2차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나의 페이스대로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면 좀 추월하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가고.
3: 근데 그 생각이 맞춰서. 없으면 1차선에서 누가 막 뒤에서 깜빡깜빡 하면 11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막 150km
4: 페이스를 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여러 무서워.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3: 2차선의 있어요. 의미가 그런 거군요.
4: 네.
3: 사실은 이 책으로 시작해도 돼요. 네. 어른도. 네, 네. 그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뭐 좀 여쭤보고 싶어요.
4: 네.
3: 이사님이 얘기하는 이 설명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4: 네.
3: 그것은 우리도 아는 거지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돈의 원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4: 네.
3: 돈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우리가 뭐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4: 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3: 가치는 무엇일까?
4: 아, 가치를 아이한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3: 그렇죠.
4: 가치 있는 것이라는
3: 보이지 게 않는 거니까
4: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하다가 아 제일 좋은 설명은 네가 느끼는 만족감이야. 뭔가를 네가 했을 때 네가 만족을 많이 하면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긴 했지만 가치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정의하기도 어렵고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잴 수 있을까요?
3: 가치를 측정한다고 하지 않나요?
4: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측정이라는 어렵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흔히 보이는 것 중에서 하지. 뭘 측정하나요? 생각해보면
3: 이런 거, 몸무게.
4: 아,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지금도 요즘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죠.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 아 킬로그램, 아 몇 킬로그램이구나 라는 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도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인 거예요.
3: 돈. 아,
4: 자, 이게 그렇죠. 가치가 이 만족감 너무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 자로 되듯이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게 돈인 거예요.
3: 가치의 척도군요. 돈이.
4: 그렇죠. 그래서 돈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치의 척도라는 거죠.
10: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1: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1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4: 아, 이게 내가 무언가를 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원래부터 가치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티미터, 킬로그램처럼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돈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가격이 나오죠. 가치라는 것은 value, 가치,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만족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만족감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측정해봤더니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 가격이면 충분한 것 같아서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 이걸 이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pric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밸류가 이 정도의 가치예요. 근데 price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싸? 그러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밸류가 여기 있는데 price가 이게 높아요. 왜 이렇게 비싸? 팔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가치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치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긴 한데 개념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비싼 거 싼 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 된다.
3: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란 개념을 딱 두고 보니까 이제 뭐 되게 간단해지네.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 가치와 가격이라는 걸 설명하고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기더라고요.
3: 어떤 부작용?
4: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나는 지금 너무 더워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면 나의 가치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어. 사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 요 가격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이 주는 효용이 커.
4: 이 천 원인데 이것보다 내가 지금 그렇죠. 너무 덥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커.
3: 그럼 교육에 사줘. 성공한 거 아닙니까?
4: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빠 유튜브 보게 해줘. 그래서 유튜브 본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커. 뭐 등등.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계속 저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3: 지식이 생겼으니까 그쵸? 논리가 근데, 생기네.
4: 근데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와 가격. 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가격이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참아볼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면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네. 가격에 대해서

0: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1: 기업 간의 거래.
0: 기업과 은행 간의 거래. 어, 그렇죠. 은행과 정부와의 거래. 이런 식으로 거래는 커지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GDP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GDP라는 개념이 사실 다 거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다 더한 거, 그게 그냥 GDP예요.
1: 거래의 총합이.
0: 거래의 그렇죠. 총합이니까요. 거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거래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거예요.
1: 거래 수를 늘리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두 끼 먹다 세 끼 먹고 네 끼 먹으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1: 몸이 커지죠.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두 번 세 번 가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여행 이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건 뭐냐면은 거래 안 하던 걸 거래하는 거예요.
1: 없었던 거래를 그쵸? 만들어내는 거.
0: 이전에 거래하던 거를 더 많이 거래하는 걸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거래 안 하던 거래를 또 하게 되는 거. 이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1: 그걸 우리 혁신이라고 부르죠.
0: 맞습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거래하는 대상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1: 그렇죠.
0: 생각지도 않았던 걸 거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았던 걸 거래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자본주의라는 거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성장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지지도 않고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더 먹어?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과학혁명이 성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라는 개념, 경제라는 개념으로 연결해보면 사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과학혁명, 과학기술은 자본주의의 엔진과도 같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 더 못 오르다. 그럴 때마다 과학기술, 과학혁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많고 뭐 요즘에 초전도체 뭐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1: 우리가 이미 뭐 경험한 거니까 뭐
0: 그렇죠.
1: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전기차 없던 것들이 인공지능
0: 맞아요.
1: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0: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면 스포일은 안 하고 오펜하이머 영화 요즘에 좀 인기 많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사실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에 나치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돈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과학자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영국, 뭐 프랑스 뭐 등등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는요 공장이 새로운 공장들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에서 똑같이 뭐 이렇게 식당과 관련된 이렇게 배식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되니까지고 얘기를 전해 드리니까 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나 미국으로 출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공장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다 뭐냐면요.
1: 자동.
0: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집중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사람이 없을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공장에 돈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오펜하이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쟁에 준하는 과학기술 혁명을 만들려는 그 인류의 노력만큼이나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빨리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혁명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지금 엄청난 자본과 돈과 막 인력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0: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돈은 곧 투자의 도구잖아요.
3: 네.
2: 그런 것들은 이 투자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 돈이라는 것이 가치의 척도라고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로는 거래를 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치,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장 수단인 거죠. 저장.
2: 저장.
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만드는 뭐 아이폰을 샀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만든 아이폰을 사고, 그리고 돈을 주는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뭔가 받지도 않으면서 기업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좋죠.
3: 이게 뭐냐면은 기업은 이거를 조달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요. 아, 효석아,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은 이건 채권을 주고 돈을 받는 거고요. 아, 나의 일부를 너한테 줄 테니까 돈 좀 줘. 라고 하면은 주식을 발행한 걸 가지고 내가 투자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서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비한다라고 소비. 얘기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받는 게 없고 그냥 권리만 받았는데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래를 딱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물건을 만들어줬네 고맙다 돈 주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중에 돈을 약속한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 혹은 네가 수익을. 잘 되면 나한테도 줄 거라는 그런 약속,
2: 수익을.
3: 그런 약속을 믿고 주는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거래와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저 기업의 말을 믿고 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거 주고 산 종이 쪽지 있거든요. 채권도 종이 쪽지, 주식도 종이 쪽지. 이 종이 쪽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종이 쪽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저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 사실은 뭐, 그럼 돈의 원리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개념들은 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3: 네.
4: 얘기를 한 거네요.
3: 네.
4: 더 자세한 것들과 쉬운 설명은 책 안에 있으니까 네.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경제의 원리인데,
3: 네.
4: 이건 우리도 참 궁금한,
3: 네.
4: 어른들도 궁금한 네. 이야기예요.
3: 그러니까 앞서 경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드렸던 것이 거래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4: 그렇죠.
3: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이 경제의 어려운 내용들을 다 설명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좋은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그러면 거래는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거래라는 것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거래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야지만 거래가 일어납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야 거래가 일어나요.
4: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야 일어나는군요.
3: 그렇죠. 저 사람은 왜죠? 팔고 싶고, 나는 사고 싶어야 돼요.
4: 팔고 싶고.
3: 저 사람은 이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싸다고 생각해야 돼요.
4: 그렇지,
3: 생각이
4: 그렇지.
3: 달라야지만 거래가 일어나요. 같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정도면 적당한데? 누가 사고 팔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기업이 만든 제품이든 서비스는 사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물건을 만들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경쟁을 하고 다른 기업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까? 이런 이해가 있으면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경제를 설명하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근데 요새 이제 경제 원리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았으면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을 텐데
3: 네.
4: 뭐 특히 뭐 금리 인상이랄지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 무슨 우리나라 은행도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막 뭘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3: 맞아요, 맞아요.
4: 이런 상황들까지 소위 말한 양적 뭐 완화니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3: 네, 그런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지금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저는 초등학생일 때 그냥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4: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3: 만약에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막 그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막 처음부터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4: 않고.
3: 지금 경제가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지금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라고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서 제가 돈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린 이유도 돈이라는 것이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을 움직이는 거야 라고 그냥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버리면 아, 그 돈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계속 변하는 거구나. 얘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관점을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좀 이미 바뀐 세상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적 완화라는 설명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저희 딸이랑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윤이한테 하윤아 그냥 우리 그 돈 좀 빌려줘라고 얘기를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4: 은행에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3: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얘기하니까 하윤이가 아, 안 빌려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은행에서 200만 원씩 가져갈까? 아, 나도 갖고 갈까, 너도 갖고 그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양적 완화인 거예요.
4: 그렇죠. 돈을 퍼주는 거지 많이.
3: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돈이 갑자기 은행에 나오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에는 이만큼의 돈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게임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돈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윤이는 이 돈 가지고 더 건물 많이 사고 그러면서 건물 더 많이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처참하게 집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난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개념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이걸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부루마블을 통해서라도 양적 완화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막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연준이가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관심이 많아요.
4: 계속 연준 하니까.
3: 연준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오늘 밤에 연준이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연준이가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개념을 이제 양적 완화 개념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설명하면서 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도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동시에 생기는 거라서 요 책도 제가 보면서 아 제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이죠?
3: 네네. 네. 어른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어른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서 아 어떻게 생각해?
4: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지. 아 그래? 네 생각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다.
4: 오늘 뭐 너무 좋은 설명, 우리의 가능성 그리고 경제 공부의 필요성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은 위기인지 또 만약에 위기가 맞다면 이제 뭐랄까 우리 뭐 포지션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어떤 선택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이 시작됐고 돈이 먼저 풀리고 나서 보니까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물건의 가격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물건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시장이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를 이제 메인스트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냐면요. 이게 세상의 크기는 요만큼 커졌는데 금융시장의 크기는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이것을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산가격 상승이 질병과도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너무 커져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세상이 완전 난리가 나니까 중앙은행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이걸 못 내려오게 지금 억지로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세상의 크기보다 자산 가격의 크기가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 사고 이때 팔고 뭐 이런 생각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 벌어져 있는 간격이 이 벌어져 있는 간격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잘 살시고 잘 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지금까지 이 12살 경제 놀이터라는 우리 자녀에게도 좋고 네.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사님은 앞으로도 세바시에서 좀 이런 경제에 관련된 네. 쉽고 철학이 있는 이런 그 감동이 있는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는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3: 이효석 아카데미의 이효석이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 말씀이 등극에 달아. 네. 세종대왕이 1446년에 반포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첫 문장이죠. 네, 나라 말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 이 문장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는 다 외우기도 했고 많이 보았던 첫 문장인데요. 네, 우리말과 다른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평범한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일이 쉽지 않았던 조선시대. 글을 몰라 하고 싶은 말을 끝내 하지 못했던 백성이 안타까웠던 세종대왕. 처음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만든 글자. 그렇게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어서 1446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선물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글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우리말을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죠.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해례본에 이런 대목이 있지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가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었다고요. 그만큼 쉽고 그만큼 따뜻한 글자입니다. 멀리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말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오고 멀리 떨어진 가족과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 낯선 땅에서도 한글로 안부를 묻고 한글로 글을 쓰고 또 토요일 주말 아침이면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데려갑니다. 이 땅에서 살수록 한글은 글자 이상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고향의 말이고 우리 부모님의 말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글이지요. 네,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1926년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네, 이를 기념해서 특별한 노래 한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을 하고 방송인 이금희 씨가 처음으로 노랫말을 쓴 너랑 나랑 다같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이 한글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한글날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가사가 정말 한글을 아주 재밌게 또 신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서은이 씨가 작곡하고 이금희 씨가 작사한 너랑 나랑 다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한글날이 참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을 기념한 날이지요. 사실 처음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였죠.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던 국어학자들과 민족 지도자들이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글날이 아니라 가갸날이라고 불렀고요.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가갸거겨 하시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러다가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반포 날짜를 알지 못해서 음력 9월 29일을 기념일로 삼았는데요.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되면서 반포 시기가 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네, 특히 올해 2026년은 최초의 가갸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뜻깊은 것 같고요. 또 광화문에 세종대왕상이 있죠. 그곳에서 한국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한글을 너무나도 쓰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세종대왕상 앞에 놓아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또 여러 기념식도 열리고 행사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어제 한글날이었으니까요. 네, 이 한글 정말 너무나도 우수하죠. 과학적이고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들이 굉장히 독창적인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글자를 만든 원리가 과학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거죠. 세종대왕은 1443년 훈민정음 28자를 창제를 했는데요. 이 자음은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과목 중에 저희가 전공 과목 중에 음성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음성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음성학의 대가셨거든요. 근데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사람 얼굴을 옆모습을 그리시면서 입 안의 모습과 그리고 한글의 기역, 니언, 디귿을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글자가 입 안에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사실 그전에 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교수님께서 한글의 우수성을 너무나도 정말 감탄하시면서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예를 들면은 기억. 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고요. 니언은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 니엄은 입 모양을 본뜬 것이고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이 글자가 입안의 모양과 함께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기본 글자에다가 획을 더하면은 더해서 이 관련된 소리를 나타내도록 했다는 거죠. 니은에 획을 더하면은 디귿이 되죠. 그리고 다시 획을 더하면은 티읕이 됩니다. 서로 발음하는 위치가 비슷한 소리들을 글자 모양에서도 연결해 놓은 거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획,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획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정말 이 철학적인 생각을 글자의 구조에 담은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많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수가 있지요. 네, 오늘날은 사실 이제 지금 24개로 사용을 하죠. 자음 14개와 몸 10개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11,172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글자를 모아서 하나의 음절로 쓴다는 점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영어는 알파벳을 옆으로 나열을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네모난 공간 안에 모아서 쓰지요. 예를 들어서 히읗, 아, 니은을 합쳐서 한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식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규칙적으로 조합하면서도 음절 단위로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이 한글의 독특한 장점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우리가 보통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리로 거의 다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글자는 아마 세상에 한글뿐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언어들은 어떤 소리들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글의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요. 1997년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아니라 그 창제의 원리를 담은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자랑스럽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던 한 임금의 마음에서 탄생한 글자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문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과학적인 원리 못지않게 그 안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세종대왕의 마음이 바로 한글이 우리 말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인데요. 찌아찌아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언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한글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고 가르치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발음도 일정 부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쓰도록 만드신 글자가 이제는 바다 건너 다른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글은 고향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지요.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세대에도 이 소중한 유산을 잘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말의 글의 말과 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전통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평시조인데요. 조선시대의 황진이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시조지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네, 푸른 산속을 흐르는 시냇물에게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듯이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렇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 짧은 글인데도 인생의 깊은 뜻이 담겨 있지요. 네, 오늘은 이 시조를 김월하 명인의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월하 선생은 우리 전통 성악인 정가를 지키고 후대에 전하는 데 평생을 바친 분이신데요. 요즘 음악처럼 화려하거나 빠르지는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길게 풀어내는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말에 이런 깊은 멋과 여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글날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네, 미국 국내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도 정말 남지 않았죠. 미국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공화당의 강세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까지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텍사스 그리고 버지니아 일부 지역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반면 공화당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의석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이 주요 지역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지만 예산을 승인하고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의회에 있지요. 그리고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지요. 또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와 청문회를 확대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계획을 추진하는 데 보다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원 선거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현재 공화당이 보유한 의석 가운데 적어도 4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기존 의석도 지켜야 합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각류와 연방, 판사 등을 인준하는 권한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느 정당이 몇 석을 얻느냐를 넘어서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정책 방향과 워싱턴의 권력 구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선거구 재조정 문제지요. 미국에서는 보통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데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에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 추진이 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 우리 버지니아에서도 수개월 전에 겪었던 논란이죠. 지난 4월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후 버지니아 대법원이 헌법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결국 올해 선거는 기존 선거구 지도를 바탕으로 치르게 되었지요. 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선거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선거구 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겠지요.

네, 이제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프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시너가 오늘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제안과 함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안보 관계자들도 논의에 초청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것만은 아니겠죠.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험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양측의 드론 공격이 에너지 시설과 항구, 주요 산업시설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자칫 주변 국가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한 지속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와 안보 보장 문제에서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중재 외교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약 1조 9,9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2조 달러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지난해보다 약 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주목할 것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인데요. 정부가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교육이나 사회 기반 시설, 국방, 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정책 등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앞으로 미국이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보면은 미국의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 그리고 국가 재정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또 워싱턴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가요?
3: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조정사.

이어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공립학교 통폐합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몽고메리 카운티는 오랫동안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학교마다 학생 수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교실이 부족한 반면에 다른 학교는 빈 교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교육당국은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통합과 학군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학교가 통합이 되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라질 수도 있고 통학 거리가 뭐 길어지거나 기존에 참여하던 교육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등하교 시간과 방과 후 돌봄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교육당국은 아직 폐쇄할 학교를 선정하거나 최종 결정은 내린 것은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게이러스버그와 저먼타운 등 여러 지역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교육감의 권고안은 내년 2월에 제출이 되고 최종 결정은 4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에 다니는 가정에서는 교육위원회 발표와 설명회 일정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소식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저소득층을 위한 일부 주택 개발 사업에 최대 50년 동안 재산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워싱턴 DC와 가까워서 직장과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주거비 부담도 큰 편이죠. 특히 교사나 간호사, 공공서비스 종사자처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셔야지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짧고 또 학교가 일찍 시작되니까 좀 더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그 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참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카운티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개발업체나 비영리 주택단체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세금 감면이 카운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금 혜택을 받은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아직 제한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추진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신 이 교사나 간호사,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이 좀 집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서 멀리 외곽으로 이사가는 것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페어팩스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지역 어르신들은 전반적으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 계속 살기에 좋은 지역이냐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것이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죠. 병원에 얼마나 편리하게 갈 수 있는지,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교통편은 충분한지, 그리고 은퇴 후에 소득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또 운전을 이제 좀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실 텐데요. 대중교통이나 이동지원 서비스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도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큰 문제지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어르신과 가족 돌봄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익숙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실종 청소년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그린벨트에서 16살 여학생 두 명이 함께 실종이 되어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학생들의 이름은 시드니 브라운과 달라일라 고든입니다. 두 학생은 지난 3일 토요일 아침 그린벨트의 한 주택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었고요. 가족들에 따르면 두 학생은 근처 주유소까지 걸어간 뒤에 부모들이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탈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차량에 탔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 수색 과정에서는 시드니의 휴대전화 위치가 워싱턴 DC 남동부 4번가 4300번지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시드니 브라운은 어제 목요일 발견이 되었고요. 하지만 달라일라 고든 행방은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학생이 함께 실종이 되었는데 왜 한 명만 발견이 되었을까요? 두 학생이 언제 어디에서 헤어졌는지
시드니가 어떤 경위로 발견이 되었는지 또 친구의 행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달라일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달라일라 고든 학생을 목격하셨거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에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실종자 담당 전화번호가 301-772-8970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이 가정에서 애타게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이 학생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어팩스 카운티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자료를 찾을 때 구글 검색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구글에서 질문을 검색하면 이제는 일반적인 검색 결과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답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요. 정말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글로 뭔가를 서치를 하면은 AI가 답변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교육청이 이런 AI 답변과 요약 내용을 학교에서 지급한 노트북에서는 차단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1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교사와 학교 직원들의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잘 활용을 하면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지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외국어 공부나 자료 조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답을 얻는 데만 익숙해지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우리 두뇌의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전두엽이 정말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요즘 현대적인 그런 AI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하고 답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인지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가 아마 어쩌면 가장 어려운 단어가 그 삶에서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가르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교육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페어팩스 교육청의 이번 시범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험 발사에 직접 참관을 했지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방향까지 바꿀 수 있어서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무기라고 합니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방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지요. 이번 시험 발사는 한국의 국방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시험 발사 한 번의 성공이 곧바로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추가 시험과 성능 검증을 거쳐서 실제 작전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국방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지요. 한국의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방위력과 함께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 국가의 안정적인 외교관계가 뒷받침되어야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국제관계에서는 정말 더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 담당자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 업체 쿠팡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부과한 총 6,200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 두 건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정부의 처분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것인데요. 기업으로서는 과징금의 규모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기업에 맡기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말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이 되면 완전히 회수하기가 어렵고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물론 과징금이 적정한지는 법원이 판단해야겠지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별도로 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 역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쿠팡이 미국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참 여러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한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평소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열지 않는 습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K라디오와 함께하는 금요일. 네,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는지요. 금요일이면 정말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주말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지요. 물론 모든 분이 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장이나 학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월요일 10월 12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지요.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날을 원주민의 날이라고도 하죠. Indigenous People's Day로 기념하는 지역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세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었던 식민지하와 토지 상실, 그리고 문화적 고통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을 포함해서 거의 이민자의 나라지요. 이 땅을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신대륙의 발견이 아니죠. 이 조상 때부터 정말 살아왔던 이 그들의 땅이죠.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탐험과 역사의 변화를 기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이지요.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초에 시작부터 그랬다면 그 원주민의 비극은 그렇게 더 많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같은 날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도 역사를 한쪽 면에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함께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두면 또 미국 사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가 더해진 긴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께서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또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가을이라는 이 계절 참 아름답죠. 이름도 예쁜 것 같아요. 가을. 가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요. 특히 워싱턴 지역은 10월이 되면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참 많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좋은 공연과 축제, 문화행사가 기다리고 있지요. 아직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오늘 방송에서 제가 주말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말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듭니다. 아직 어디를 가야 할까라는 계획은 세우진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여유롭고 설레는 마음을 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행복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바비 맥프린의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걱정거리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때로는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노래 1988년에 발표돼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특히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로만 모든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참 흥미롭고요. 휘파람 소리부터 리듬과 화음까지 모두 바비 맥퍼린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노래 제목처럼 이번 긴 주말만큼은 걱정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누구라도 함께, 혼자도 좋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0: be happy.
1: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그 말을 마음에 담으셨는지요? 참 기분 좋아지는 노래죠.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라는 말 간단한 것 같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만큼은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이번 긴 연휴니까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나들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와 공연,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있고 음악과 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 어디로 가면 좋을지 DMB 지역 가볼 만한 곳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페어팩스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죠. 10월 10일 페어팩스 올드타운에서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페어팩스 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400개가 넘는 예술품과 공예품 판매 부스가 들어서고 또 여러 무대에서 라이브 음악과 다양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습니다. 입장료 없고요.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은 또 별도 요금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장소가 페어팩스 다운타운 노스 스트리트 10415 번지입니다. 이 지역 일대이고요. 무료 주차와 셔틀버스 안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볼거리가 많아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5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뜻이겠죠. 대형 쇼핑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지역 특유의 따뜻함과 정겨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축제의 매력이겠지요. 이웃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구경하고 거리에서 음악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가을 햇살을 즐기는 시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네, 이번에는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캐피털 힐에서는 조금 색다른 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캐피털 힐 폴치 페스트. 네, 폴치 페스트인데요. 폴치라는 말이 집 앞 현관이나 작은 테라스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자기 앞 집 공간을 무대로 내어주고 음악가들이 그곳에서 공연하는 색다른 축제지요. 대형 공연장에 가서 정해진 좌석에 앉아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길을 걸으면서 이 집 앞에서는 재즈를 듣고 저 집 앞에서는 팝이나 락 음악을 듣는 거죠. 150개가 넘는 공연팀이 참여하고 50곳이 넘는 집 앞 공간이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캐피털 힐과 링컨 파크, 힐 스테이트, 힐 이스트, 베럭스로 일대에서 진행이 되고 이것도 무료입니다. 이런 행사 참 좋지요. 음악이라는 것이 꼭 비싼 티켓을 사서 유명 공연장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웃이 연주하는 음악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듣고 박수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평소 워싱턴 DC의 캐피털 힐 지역을 자주 가보지 않으셨다면요. 이번 기회에 오래된 주택가의 아름다운 거리를 구경하시면서 음악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메릴랜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레이든스버그 워터프론트 파크에서는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워터프론트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아나코스티아 강을 배경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그림과 또 사진, 조각품, 장신구들을 감상하고 구입도 할 수 있는데요.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고 직접 미술활동에 참여하거나 강변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역시 무료이고요. 이 가을에는 꼭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강가에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말이 되겠지요. 특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보다 조금 여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반가운 행사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Fall for the Book이라는 문화축제가 이어지는데요. 작가들을 직접 만나고 책에 담긴 이야기와 창작 과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또 다른,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겠지요. 평소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용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일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퍼블릭 플레이하우스에서는 디소넌스 댄스 디어트럴의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리고요.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단체인데 올해 2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예술적 여정을 돌아보는 무대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무용도 참 좋지요. 말이나 노래 없이 몸의 움직임만으로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예술인데 저는 사실 무용 공연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은 유로로 진행이 되네요. 네, 이번 주말 참 여러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더 시켜드리고 싶은 공연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평소 바쁘셔서 좀 여유를 갖기 힘드신 분들 이번에 주말에 이런 공연도 보시면서 좀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휴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추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함께 계신 누구나도 하면은 너무 좋겠지요. 이런 공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공연과 또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 차로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듣는 곡이시죠?

0: 네, 이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폐암에 대해서 후코이단이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메딕의 니킴 부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니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목소리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부대표님,
1: 네.
0: 후코이단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후코이단 하시면 이제 다들 음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약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후코이단은 미역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미역에 미역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천연 다당체 성분이 숨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후코이단이라고 하고요. 다른 갈조류 뭐 다시마라든지 그다음에 모주꿀라든지 이런 다 이제 모든 갈조류에 들어있는 다당체 성분이고요. 이게 근데 왜 유명해졌냐면 1913년도 스웨덴 옵살라 대학에서 이제 발견되긴 했지만 60년대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에서 방사능 노출로 발생한 암 치료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이제 사실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6년에 이제 올라가서는 일본 암학회에서 매년 이제 그 암에 좋은 성분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오키나와 발효화학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한 내용이 후코이단하고 암세포를 접촉을 시키니까 72시간 내에 암세포가 사멸됐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센세이션을 좀 일으킨 게 됐고요. 그러면서, 후코이단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펌메드닷지오비라고, 그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하죠. NIH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 사이트에 가시면 후코이단 관련 논문이 3,600편 이상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마 계속 뭐한달 간격으로 10편, 20편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이만큼 학계에서도 주목받는 그런 천연 성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많은 연구 논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폐암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암은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가요? 물론 위험한 거는 알긴 하지만 또 근데 종류도 여러 가지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1: 폐암이 이제 전 세계 암 사망 원인 1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가장
0: 네.
1: 큰 이유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0: 아,
1: 그러다
0: 그렇군요.
1: 보니까 보통 다들 기침 감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 있지만 그거를 폐암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기침, 가래, 뭐 숨이 차는 증상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이게 좀더 심해져서 그리고 한달 이상 이제 뭐죠? 스탑되지 않고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검사를 했는데 이미 진행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또 폐암이 안 좋은 게 전이가 잘 되는 암이에요. 뭐 뇌라든지 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뼈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암이고요. 폐암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암, 소세포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비소세포암은 이제 암이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cm, 5cm 이런 단위로 있는 거고 소세포암은 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은하수처럼 암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인데 이 비소세포암이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선암이라고 있어요. 선암이 약 40%, 그리고 평평상피세포암이 25%, 그리고 대세포암이 15%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암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담배라든지 이런 거안 했어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세포암이 이제 나머지 한 15%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폐암 환자분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0: 네. 후코이단이 암세포에 직접 작용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폐암세포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후코이단이 암세포와 접촉을 하면 이 암세포 내부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이제 영어로 이제 캐스페스라고 하는데 이 캐스페스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가 스스로 무너지는 아포토시스. 이제 이것도 한국말로 하면 이제 암세포 자살 유도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고 재생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 암세포는 이 기능이 꺼져 있어서 계속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이 이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폐암세포하고 폐암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후코이단이 암세포 안에 활성산소가 있어요. 이제,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죠. 영어로. 네. 이 활성산소를 활성화시켜서 폐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요. 종양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이 학술지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제품에도 들어가는 미역귀, 이제 운다리아 피나티비라고 한, 피나티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출한 후코이단이 사람의 폐암세포주에서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 이런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0: 네. 이 전이 예방 효과도 후코이단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폐암에서도 네. 마찬가지입니까?
1: 그렇죠. 예. 폐암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세포는 빨리 자라기 위해서 혈관 신생 인자를 분비해서 주변에 새로운 혈관을 만듭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암이 처음에는 혈관이 없다가 혈관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0: 네.
1: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빠르게 빨아들여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 혈관을 타고 다시 다른 장기로 전이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폐암의 경우는 아까도 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 뼈로도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암 마우스 모델 연구에서 후코이단을 먹인 쥐에서 종양의 부피와 무게가 줄었고 암세포의 이동과 성장에 관여하는 TGF-beta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호가 억제되는 것이 확인이 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폐암 마우스 연구에서는 후코이단이 암세포가 주변으로 퍼지는 데 관여하는 효소인 MMF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의 활성과 혈관 내피 성장인자, 이것도 이제 혈관 내피, 혈관의 이제 성장인자인데, VEGF의 발현을 줄여서 폐전이를 억제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내성이 생긴 폐암세포의 후코이단을 항암제 독소 루비신과 함께 처리했더니, 암세포의 증식과 이동, 전이가 크게 더 억제됐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각도에서 MMF 관점이라든지 BEGF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진행한 게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암세포의 증식과 이동, 전이에 후코이단이 억제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 후코이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1: 예, 그리고 이제, 항암제라는 게 사실 약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독성을 지닌 치료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독성을 지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암세포를 독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낭세포, 유벽세포, 저희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세포 이런 데도 세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거기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골수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피곤해, 백혈구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벽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낭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이제 모발이 이제 손상되거나 모발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동반이 되는데 후코이단을 함께 드시면 장관 내에 있는 NK세포, 뭐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같은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폐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도 후코이단을 함께 드시고 식사를 잘 하시는 경우, 뭐 피로가 줄는 경우도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0: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또 실제 폐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또 함께 이제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효과 보신 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폐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도 있습니까?
1: 네, 2024년 7월 국제학술지 Food and Nutrition Research라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발표된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폐암에서 후코이단의 임상 적용 결과를 발표한 첫 연구라고 밝혔는데요. 20세에서 80세 사이에 비소세포암 폐암 환자 20명을 이제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기존 치료만 받은 대조군 7명과 기존 치료에 후코이단 550mg을 이제 복용하게 한 복용군 13명을 나눠서 진행을 한 겁니다.
0: 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1: 네네. 이 생존율이 기존 치료만 받은 대조군에서는 20%가 나왔고요. 후코이다를 병용한 군에서는 28.6%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지포 중에서 B림프구라는 게 있고 또 CD19 림프구가 있는데 후코이단을 드신 분들은 이 그 지표가 올라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삶의 질 측면에서도 개선 가능성이 보고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후코이단이 폐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면역 기능을 높이는 보조법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규모가 소명으로 되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코이단 복용량도 550mg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양이었는지도 사실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큰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연구 결과의 내용입니다.
0: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이 폐암 환자분들께는 의미 있는 첫 임상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이런 연구가 이어지겠지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이 폐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면역력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에서 살펴보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실제 고객분들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사실 좀 더 드라마틱한 폐암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아마 줄어들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임상 실험 결과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사례를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중에 네네. 좀 소개해 주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1: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이분 굉장히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정리를 좀 했는데 뉴욕에 사시는 한 따님이 어머님한테 이제 저희 제품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폐암 말기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대요. 따님이. 네. 이제 앞이 캄캄하고 사실 대부분 폐암은 3, 4기에서 알게 되거나 말기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앞이 캄캄하셨는데 인터넷에서 저희 네이처메드 후코이단을 알시고 전화로 상담을 하셨고 저희 HCC 후코이단 액상 제품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머님을 뵈었을 때 이제 이 따님께서 봤는데 살이 빠져가지고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치료를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도 아프고 드시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뭐 이랬는데 이분한테 이제 HCC 액상 제품을 드렸더니 한두 달 지나서 변을 잘 보시기 시작하시고 잠도 깊이 드시고 이제 그런 좋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결과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식사도 거의 못 하신 분이 이제 밥을 한 공기 뚝딱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계속 하시면서 보통은 이제 메스꺼움 증상이 있으셨대요, 이분이. 근데 이제 다음 후코이단 드시고 항암 치료하시면서는 메스꺼움 증상도 굉장히 완화되셨다. 이런 걸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차 항암 치료까지 마치고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수치하고 백혈구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폐암 관련 수치가 200이 넘었었는데 그것도 16 정상 범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암의 크기인데요. 암의 크기가 6cm였는데 2.5c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이 따님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완전 뼈만 남으신 그런 엄마였는데 지금은 살도 좀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고 몸무게도 돌아오고 그리고 삶의 질을 좋아지시고 암도 줄어들고 그런 결과까지 보았기 때문에 후코이단을 항암 치료 시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사례가 물론 이제 개인의 체험담이기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네네. 결과여가지고요. 그러면 이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드시고 이렇게 정말 많은 그 효과를 보셨는데 네이처메딕 네. 어떤 회사이고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저희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이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전문 기업이에요. 저희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성분은 팔지 않습니다.
0: 네.
1: 후코이단만을 파는 후코이단 전문 기업이고 미국, 일본, 캐나다 여기에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있어요. 그 아마존에서 후코이단을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뜨는 베스트셀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마존.com 이렇게 쳐가지고 후코이단 FUCOIDN 치시면 네이처메딕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세계 50여 국에서 소비자들이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저희 회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사실은 2004년에 이제 미국의 후코이단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 후코이단을 처음 소개한 핵심 멤버들이 저희 네이처메딕의 주요 구성원이고요. 20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HCC가 강화된 HCC 후코이단 이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후코이단 세 가지가 복합된 3플러스 후코이단 이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HCC 후코이단, 3플러스 후코이단 모두 캡슐과 액상 제품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 두 가지 타입의 후코이단 그리고 캡슐 액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아마 네이처메딕이 유일할 것 같고요. HCC 후코이단은 간 회복에 좋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권하고 3플러스 후코이단은 후코이단 본연의 기능을 굉장히 이제 생각하시는 암세포 자살 유도라든지 면역 강화를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이제 찾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0: 네, 제품마다 좀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좋은지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액상팩 제품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시중에는 보통 이제 병 타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네.
1: 이 후코이단이 사실 잘 이렇게 다당체 성분이고 하다 보니까 물에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중 제품들 보시면 물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은 와인병 같은 데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바카스병 같은 데서 물을 많이 넣고 희석한 이제 후코이 물이 예를 들면 50ml 아니면 뭐 300ml 이렇게 들어있고 후코이단 한 2g 이렇게 넣어서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독자적인 기술로 최소한의 물, 그러니까 한 15ml 정도

0: 달콤한 맛으로 드실 수 있게 만들어온 제품입니다.
1: 네. 한 팩에 캡슐 8알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많이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0: 그렇죠.
1: 네. 네. 이제 사실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느 정도 드셔야 하는지는 좀 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폐암 관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 정도 드시는 게 좋을까요? 폐암에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0: 네, 제가 보통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양이 뭐 작게는 1기암 1, 2기 환자시면 하루에 한 2, 3g 그리고 3, 4기로 넘어가면 이제 4, 6g 이렇게 권하고 말기로 갈수록 이제 저 6g 이상 이렇게 권하는데
1: 네.
0: 폐암은 보통 저희한테 전화 오시면 3, 4기예요. 그래서 건강 검진하면서 알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네. 경우면 대부분은 3, 4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4기 넘어서 그러니까 몸 어디인가에 이제 전이가 시작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늘 권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양은 하루에 4g에서 6g 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코이산 만약에 3 플러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20알 이상 드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리고 액상의 경우도 보통 한 팩에 저희가 한 2.2g 정도 들어있는데 한 3팩, 그러니까 6.6g 정도 드시도록 저희가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적정한 양 그리고 어떤 제품이 좋을지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1: 네. 상태가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드시는 거네요. 그리고
0: 그렇습니다.
1: 사실 꼭 이제 병을 앓고 안 계시더라도 평소 때 좀 네. 면역을 위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요.
0: 그렇죠. 저희 이제 요새는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면역 때문에 드신 분들이 많이 증가했고요.
1: 네.
0: 사실은 면역이 떨어져서 염증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반복돼서 암으로 전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1: 네.
0: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 관리, 그다음 염증 관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후코이산 드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가족력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1: 그렇죠.
0: 가족 중에
1: 네.
0: 형제분들 중이나 아버님 어머님이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한 1g 정도, 한 5알 정도 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1: 네, 그렇군요. 네. 상담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드시면 좋을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코이단이 워낙 좋다는 거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면은 진짜 어떤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0: 아마존에 가시면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한국 커뮤니티에도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뭐 100여 가지가 될 거, 100여 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1: 아, 100여 가지가 넘습니까? 네.
0: 왜냐하면 한국 옛날에는 이제 저희 일본에서만 시작이 되는데 일본, 중국, 한국, 홍콩, 호주, 뭐 캐나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어떤 게 좋은지 비타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떤 게 좋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처럼 후코이단도 이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한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1: 네.
0: 뭐냐면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합니다. 갈색을 띄어야 됩니다. 진하든 옅든 어떤 회사들은 뭐 아주 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모주꾼은 약간 진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뭐 블레더라 그러니까 후쿠스 후코이단은 또 진한 색깔이고 근데 모주꾼은 또 미역귀에 같은 경우에는 옅은 색깔이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든 갈색을 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아마존 가서 몇 개 한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서 캡슐을 열어보면 그냥 하얀색이나 아이보리색이
1: 네.
0: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후코이단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순도예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하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조류 자체 미역귀만 그냥 씹어드신다고 해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후코이단이 한, 뭐, 1kg에 한 1g에서 10g 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해내는 건데, 순도가 뭐 20%대도 있고, 50%대, 70%대, 85%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85% 고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이처메딕은 85%인데, 그렇지 않은 후코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후코이단이 들어있는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후코이단은 모주꾼 후코이단은 암세포 자살 유도를 잘하고 미역귀 후코이단은 전이에 방에 좋고

0: 후쿠스 후코이단 여성암과 소화기계암에 좋고 이렇게 후코이단마다 굉장히 그 안에 들어있는 다당체의 어떤 구조나 그 다음에 황상기의 양이라든지 후코우스의 양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코이단을 고르실 때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복합 후코이단인지, 그러니까 저희 AC 후코이단에는 모주쿠 미역기, 그 다음에 3플러스 후코이단은 모주쿠 미역기 후쿠스 이런 세 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이 아닌 경우가 단일 후코이단만 들어있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시중 제품들은.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제품이 미국 식약처, 그러니까 FDA라고 하죠. 여기 GMP 인증 공장에서 예, FDA 기준 GMP 인증 공장 제조된 건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코이단 전문 기업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뭐 후코이단을 어디서 원료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서 그 병에 넣고 캡슐화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퀄리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 전문 기업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업이라는 걸 좀 아시려면 저희처럼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액상 제품도 있는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다섯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이 네이처메드 후코이단이니까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갈색 85% 순도, 네, 복합 후코이단, FDA, GMP 인증을 받은 곳이고 그리고 전문기업이죠. 네이처메드 후코이단은 후코이단만을 판매하는 아주 전문기업이십니다. 네, 이렇게 좋은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구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0: 네, 구매는 저희 본사 고객센터가 888-761-1188입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거나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네이처메딕 검색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네이처가 NATURE이잖아요. 그리고 메딕은 MEDIC. 그래서 네이처메딕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한글로 네이처메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저희가 네이처메딕의 이제 첫 자를 땄습니다. 네이처 N 하고 메딕의 M 해서 nmfukoidan.com입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은 FUCOIDAN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오셔도 되고 DC 인근에서는 에난델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코스메릭, 엘리커시티의 힐링마을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이 세 군데가 저희 첫 공식 대리점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네이버 쿠팡에서 네이처메딕을 검색하시거나 한국 지사가 있어요. 저희가 1544-3815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매 전에 무료 샘플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제 결정하시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전화하셔서 꼭 구매 상담 아니더라도 무료 샘플 저희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샘플 보내드리니까 샘플 받아보셔서 갈색 여부, 뭐 바다 맛이 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P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심지어 아주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네요. 네,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유사 제품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네이처메딕 제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0: 네, 네이처메딕 정품은 반드시 제품 뒷면에 실버 컬러 이제 이렇게 은색이죠. 은색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바짝바짝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그 안에 보시면 아홉 자리 고유번호, 그러니까 H19이나 캡슐 제품은 7로 시작하고요. 3플러스 제품은 3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고유번호, 그 제품만의 고유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스티커 로고에 레이저를 비추면 NM이라는 글씨가 예,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유사 제품이 이제 저희 거를 카피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사든 대리점이든 아마존이든 어디서 구매하셔도 이 스티커가 없으면 정품이 아니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실버 컬러로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꼭 확인을 네. 하셔서 정품 네이처메딕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소개해 주세요.
0: 유튜브 네. 채널을 지금 벌써 한 5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1: 네.
0: 네이처메딕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후코이단 바른 건강 이렇게 검색하시면 후코이단 효능, 뭐 제품 비교, 복용법 그리고 뭐 저희 어떤 네이처메딕에 대한 소개들 여러 가지 자료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요. 후코이단 효능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 15만 명 이상이 이제 리뷰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은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후코이단 좀 궁금한데 하시면 유튜브 가셔서 검색하시면 아마 저희 동영상이 한 절반 이상이 아마 검색되실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굉장히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좀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요. 네이처메딕을 검색하시고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네이처메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 있고 DMV 지역에서는 애난데일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틱 엘리코시리 힐링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15443815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대표 전화가 있죠. 전화번호 888-761-1188, 888-761-1188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이제 다시 또 겨울로 이제 환절기이고요. 좀 있으면 또 겨울이신데 갑자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후코이단도 면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니까 한번 면역 활성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은 후코이단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의 니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12시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이제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되겠지요. 내일부터 네, 이번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뭐 저도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늦잠도 주무시고 가을바람도 느끼시고 또 평소 미뤄두었던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컬럼버스 데이자 또 원주민의 날로 기념되는 날이니까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도 돌아보시면서 감사와 배려의 마음도 나누시는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떠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요.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월요일 날 좀 푹 잘 쉬고 몸도 회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화요일 날 돌아오겠고요. 월요일은 10시에 제휴 방송으로 제가 아닌 다른 분의 목소리로 또 더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날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뵐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상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L 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5: 박성태의 뉴스 쇼.
6: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날짜로 접어든 국정감사, 어제는 이번 국정감사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법무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의 코너 오늘 뉴스로 하겠어 4명의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26년 일제치하에 말과 글을 지키려 시작된 한글날이 오늘로 딱 100도를 맞았습니다. 국어학자와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리의 글자. 한글의 지난 100년과 그 가치를 오늘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4: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호흡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1: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문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박순문 기자 오늘 첫 뉴스 볼까요?
2: 법무부 국정감사.
1: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쟁점들을 짚어보죠.
2: 네. 지난 화요일에도 법사위에서 국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대법원 대상이었는데 그때 국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조이대였거든요. 근데 어제 법사위는 한동훈과 이화영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2: 먼저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어제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1: 예.
2: 검찰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자료들은 출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 기소 계획서는 결국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초기부터 있었죠.
1: 검찰 내부 인사들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2: 맞습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요한 문서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한동훈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한테 질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1: 예.
2: 이진수 대행은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후보자 로비 의혹 수사했던 게 서울 서부지검이었거든요.
1: 예.
2: 그 당시에 수사라인이 지금은 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검사들도 다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한동훈 의원 공격한 민주당의 포인트는 한동훈 의원 딸 관련된 의혹이에요.
1: 예.
2: 한동훈 의원 딸 관련해서 예전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 있었습니다. 뭐 논문 대필하고 봉사시간 부풀리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2024년 초에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을 했었거든요.
1: 예.
2: 근데 이 문제를 다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꺼내들면서 이 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하고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무거운 의혹들이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관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1: 예.
2: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이뤄진 거라서 이걸 그 공조 신청을 했었는데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했습니다.
1: 예.
2: 국민의
1: 아, 그러니까 미국에 관련된 미국 해외학술지에 이 딸의 논문이 게재가 되고 또 대필록이 있던 분도 미국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경찰이 사법공조를 미국 측에 의뢰하려고 검찰 통해서 했는데 검찰이 아예 안 했다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법무부로는 도달도 못했다라는 거죠. 검찰에서 막혔기 때문에요.
1: 예.
2: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 논란을 부각했는데 저희도 다뤘었잖아요.
1: 예.
2: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화가 많이 나있다. 가석방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걸 거론을 하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1: 예.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연결해서 나온 보도도 하나 전해드리면은 어제 경향신문 보도였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입장문을 직접 또 그 옥중 자필 입장문을 전달을 한 거예요.
1: 예.
2: 지금 김강민 변호사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인데.
1: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요즘 이화영 전 부지사 생각이 이렇다라고 화가 많이 났다.
2: 네.
1: 이렇게 한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아 그건 제 뜻이 아니에요라고 한 거군요.
2: 네. 저의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 한다라고 입장문을 냈고요.
1: 예.
2: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 김강민 변호사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인데 지금 검찰개혁 다음 단계로는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1: 예. 네. 어제도 역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좀 있었죠?
2: 네, 어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또 중심에 섰었는데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어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1: 예.
2: 이건 곽규택 의원이 또 공격을 했는데 회의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은 1인분씩 먹여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규 위원장이 6인분 어치 발언을 혼자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1: 그 말이 이제 발언 비중이 그렇다 얘기했는데 마치 6인분 고기를 먹었다. 이걸로 비유를 들다 보니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2: 그렇죠. 그래서 서영규 위원장은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거는 인신공격 아니냐. 그리고 위원장은 그냥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도 해야 되고 회의 의미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이 발언이나 보도에 대해서 다 허위고 잘못된 거라서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박규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또 그 여당에서도 막 반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예의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할 줄 아는 게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숙제는 검찰개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건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용민 의원은 또 입 좀 닫고 계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등 여러 가지 고성들이 오갔습니다.
1: 예. 역시 법사에는 늘 고성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김재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원회 문제제기 또 이진수 직무대행의 어떤 발언 주목하신 게 있습니까?
3: 일단 뭐 명불허전 법사위네요. 예. 기사 참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 정치인 공격수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
1: 예.
3: 내가 누가 더 공격 잘하는지 좀 경연대회를 펼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박순봉 기자가 진짜 정확하게 했는데 키워드가 어제는 한동훈과 이화영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한동훈 의원은 예, 무소속이잖아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야가 보통 공방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은 이쪽에서 방어도 해주면서 역공도 펼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무소속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쉴드 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 사안에 대해서.
1: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할 네. 때 국민의힘에서 방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본다 이거군요.
3: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약간 뭐 한동훈 의원도 약간 팀플레이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공격수 뭐 뭐라고 저는 이제 뭐 스포츠로 따지면 닭공이었어요.
1: 예. 닥치고 공격.
3: 예.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방어를 할 것도 그동안은 딱히 없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웠죠 사실은.
1: 그러니까 예.
3: 단점이나 약점이 이제 안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벼르고 있었고 뭐 김민석 대표가 뭐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뭐 이러면서 이게 뭐 공작 정치냐 뭐 이렇게 막 공격 뭐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작심을 했구나 한동훈 예. 이제 한번 파보기로 작심을 했구나 어제 이제 나온 것들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기소계획서 유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지만은 그러면 검찰이
1: 예.
3: 국제 공조 안 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민주당이 작심하고 이제 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 그 국제 공조가 경찰이 의뢰를 하면 검찰이 검토한 뒤에 법무부에 넘기면 법무부가 미국에 보내는 건데 박균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사법당국에, 미국의 예를 들어 FBI나 이런 곳이죠. 사법 공조를 의뢰하려고 경찰이 했는데, 검찰이 막았다. 정확히는 막았다기 보다는, 신청을 안 했다, 이거예요. 혹시 봐주려고 한 건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는지, 노영희 변호사님?
4: 이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 방식을 논의하면서, 이거 해외에 있는 학교들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올리면
1: 예.
4: 그거를 검찰이 검토해가지고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법무부가 해외에 대한 이제 공조를 요청하는 건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막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왜 그렇게 왜 막았냐 그랬더니 일단 이거는 뭐 너무 사안이 좀 가볍고 작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러면서 막았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이 워싱턴 대학인가요? 어디 그 대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
1: 예.
4: 쪽지 시험 본 거 가지고서 그게 뭐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도 하고 거기 있는 외국 사람 불러다가 물어도 보고 막 이런 것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1: 예.
4: 그거하고 비교해보면은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을 건드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뭐 일기장이면 뭐 다 이렇게 해놓고도
1: 예.
4: 한동훈 장관은 당시에 뭐 아예 장관인데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이런 거 마음으로 좀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의원의 딸이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1: 예.
4: 논문도 해외에 뭐 출연할 수 있는 그 논문도 그렇고 그때 정말로 대필에 써줬다고 하는 사람이 그 어디죠 외국에 있는 케냐? 그 박사인가 뭐 누군가도 특정이 될 정도였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봉사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그 봉사했다는 시간에 그 딸은 또 왜 미국에 있었었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뭐 무슨 삼성 뭐 애플 컴퓨터 뭐 이런 것도 막 누구한테 갖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별 일을
1: 다 했고 지원을 받아서
4: 다 했거든요.
1: 사회공헌을 했다.
4: 엄청나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걸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학생은 여기 성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려면 학교에서도 다 이거 관리를 해주거든요.
1: 예.
4: 그럼 학교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는 제대로 또 안 냈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1: 일단 이게 쭉 다 넘어가면 이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너무 이슈가 많아지니까
5: 네.
1: 저희는 이제 당시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경찰이 딸 스펙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물어보려고 수사공조 신청한 거를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니까 그냥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박균택 의원의 주장이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저는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1: 네.
6: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6: 그러니까 지금 팩트는 그 경찰에서 수사를 그 미국 공조당국에다가 그 요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서울지검에서 그거 실효성 없다.
1: 예.
6: 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든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1: 예.
6: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그 내용상 예를 들면 경찰이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법무부에 요청했을 때 법무부에서 한 개인의 그런 것들을 신상을 다 확인해서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1: 예.
6: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1: 예.
6: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 경찰이 요구한 것들을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덮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1: 예.
6: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그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걸 해외에다가
1: 예.
6: 그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되돌아왔다라든가 뭐 이런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당시 이제 상담 검사는 경미한 사건은 보통 미국에서 거부된다라고 이유를 줬는데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6: 그렇죠.
5: 예. 그거는 이제 뭐 아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내용은 논점이 아니에요. 최 의원님. 뭐냐면 이게 외국에 넘어가 있는 수사 공조 협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절차는 뭐 반부패나 검찰에서 법무부에 뭐 수사 공조 협정 관련해서 서류를 보내면 법무부가 외교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외교부가 미국 외교부랑 협조를 해서 미국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거를 자료를 받게 돼 있어요.
1: 예.
5: 그런데 지금 논점은 뭐냐면 이런 사례가 있냐 없냐 외국에서 협조하냐 이게 아니라 법무부가 외교부에 그 수사 공조 요청서를 보낼 수 아예 없도록 검찰 단계에서 그냥 법무부에 안 올렸다는 게 논점인 예.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검찰 단위에서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가 판단을 하고 다시 외교부에 보내고 미국에서 이건 뭐 짜잘해. 이러면은 뭐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아예 검찰 단위에서 이걸 안 했다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라서
1: 예.
5: 이거를 절차대로 했다는 수사 공조 요청서 이거 하나만 주면은 그 혐의가 그 뭐 이를테면 깔끔하게 털리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그 모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 요청한 거를 하나 들었는데
1: 예.
5: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왔더냐 이 관련입니다. 이렇게 왔대요. 제가 법무부 국제형사과 중후관 뭐 땡땡땡인데 요청하신 자료는 수사 및 외교관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예 안 왔대요.
1: 예.
5: 이 법무부 중후관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해관계 충돌이잖아요. 자기 사안에 관련돼 있으면은 검찰에서 그거 사실 올려가지고 죄가 없다 싶으면 외교부에 올려서 수사 공조 요청했는데 나는 죄가 없으면 하면 되는데
1: 예.
5: 아예 진행을 안 시킨 거 이거는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담당 검사였던 지금 서울 공소청의 공봉숙 검사는 언론 보도나 또는 본인이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사안이 가벼워서 미국이 공조에 응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다. 그게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안이 경미한 사안을 주장했으니까 어떤 사안인지 보면 당시 딸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0.99에 판매를 했다.
3: 네.
1: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지 미국 사법당국이 확인해달라고 한국 경찰이 이제 당시 검찰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검찰이 뭘 이런 거 어차피 쟤네 안 해줘 하고 한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건가 아닌 건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7: 거기서 중요한 게 그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확인해 보시면. 예. 근데 이게 무슨 범죄가 돼요? 저작권자가 고소하거나 뭐 문제 삼아야 되는데
1: 예.
7: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 아들도 미국의 UC엘바인 놀 때 다 자료를 내거든요.
1: 아, UC엘바인.
7: 예,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의 MIT 한동훈 딸은 천재, 제가 볼 천재형이에요. MIT 갔는데 그 대학에서 다 심사를 하고
1: 예.
7: 거기 우리 유학, 우리 학생이 가면 자랑스러워야지. 이걸 스펙 하나하나 다 확인하자. 우리나라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게 한동훈을 공개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예.
7: 조국 교수 딸 조미는 우리나라에 부산대 의전은 우리나라 7대 스펙이 위조돼가지고 한 명이 떨어졌잖아요. MIT 한동훈 딸이 간다 해서 우리나라 학생이 피해본 것도 아니고
1: 예.
7: 이거 미국에서 자료 주겠습니까? 공소할 때는요.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체한 뭐 이게 뭐 살인사건, 강도사건, 강간사건 이런 것도 아니고
1: 예.
7: 저작권법에 저작권자가 없어 고소가 이걸 이렇게 보내면 미국에 누가 주겠어요? MIT가 보내고서 안 줍니다.
4: 에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MIT.
1: 아, 그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4: 저도 외국 이슈를 되게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예. 말이에요. MIT든 어디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학교에 원서쓸 때에는 정말 많은 데다 써요. 20군데 막 이렇게 써요. 그럼 그 중에서 더 많은 학생들은 뭐 한두 개만 붙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전형에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MIT에 뭐 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누구는 안 떨어뜨린 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자기네들이 신고 안 한 거는 그 글을 대필해서 해줬다라고 하는 의심이 받는 그 사람하고 둘이서 사실은 뭔가 좀 짰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업무 집행이 아니었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무 집행이 아니었다는 걸 물어보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아, MIT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MIT부터도 안 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에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6: 자, 근데 이제 물어보셨다는
4: 거.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건데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걸 그때 당시에 그 논문을 써줬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 이름이 특정이 됐었었고
6: 네.
4: 근데 그 사람하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진술을 안 해줬고 이제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5: 아니 근데 우리 사정기관들이
4: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5: 우리 사정기관들이 별로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서 막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 왜 검사들이 판단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버스 기사들이 300원, 500원 커피 빼먹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기소해가지고 막 그 형 확정되고 이런 거는
1: 예.
5: 경미한 사안입니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경미한 사안인지 중대한 사안인지 이례적인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과 연관되어 있는 반부패 사안이면 절차는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거
4: 괜찮다고 하면
5: 네, 짜잘한 사안이니까 우리는 협조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 예.
5: 왜 검찰 단위에서 그걸 판단하냐 이 말이죠.
6: 이게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5: 왜요?
6: 아니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는 그런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0.99인가 $1에 그걸 판 사실이 있다. 이거를 가지고서 무슨 한 100억 달러 무슨 그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피한 그런 범죄 인도인 요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미국의 FBI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국제 간에 무슨 범죄 공조를 하겠어. 이게 무슨 범죄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5: 그러니까 예. 수사를 절차를 그러니까 진행시키면 되죠.
6: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미 간에는요. 요구해야 될 게 지금 아마 범죄인 인도 협약이라든가 수사 공조 요청한 거에 100배, 1000배는 더 해야 될 겁니다.
5: 그러면은
6: 한동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억지로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요.
5: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뭐 한동훈 의원 딸, 한동훈 의원이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제기되는 절차에 대해서라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공정하게 제기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한동훈 의원은 그 절차에서 벗어나 있는데 지혜복권도 아니고 그거를 방어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짜장하니까 아예 절차도 그냥 중지해도 되고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7: 근데 그 한번 보세요. 그 예를 들어 그 공정이라는 게 한동훈 딸이라서 남들보다 더 불이익 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건이 한동훈 딸이 아니고 하은기 딸이다. 그러면 안 보냅니다. 어차피 안 보낸다고. 왜? 중대한지 안 한지 검찰이 판단하지 이걸 누가 판단해요? 예. 이걸 이렇게 저작권적 고소도 처벌도 못해요. 이거는 한동훈 딸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한동훈 딸이 아니면 안 보내는 게 그건 확실합니다.
5: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1: 잠시만요. 사실은 그럼 그 부분으로 좀 돼야 되겠네요. 아마 그렇죠.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사례를 사법공조를 의뢰한 게 네. 있었나.
7: 없어요. 그건 저작권적 고소도 없는데 그럼 저작권법은 안 돼요. 그 경미에서.
1: 아니 어떤 아니, 사람은
4: 저작권자의 따지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문제가 아니라
1: 그렇죠.
4: 그 입시 유강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써서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리 문제는 도덕성으로 커트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6: 예. 그 사람들이요. 그 한동훈 딸이 어떤 미국 대학 갈 때 이른바 그 반대쪽에 있는 무슨 개딸인지 하는 분들이 다 이걸 보내서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들을 갖다가 다 편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MIT에는 안 보냈습니까? MIT에도 무수하게 보냈잖아요.
4: 이거는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을 보내고 싶었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니, 나서서
6: 그래서 MIT가
4: 그 학교의 업무 공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였었죠.
5: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4: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에 보내고 예. 싶어했던 미국의 학부모들이 우리하고 그러면 입시 공정성을 정확히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거기서
1: 그렇게
4: 하는
1: 예.
4: 거잖아요.
1: 잠시만요.
4: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할 일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라 이 얘기죠.
5: 제 얘기 드리는 건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딸이 뭐 혐의가 뭐 있다 뭐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 뉴스쇼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가 고소고발하면 경찰이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게 경미한 사안이든 아니든 그게 절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에 관련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고 고소를 했고 그러면 절차가 진행을 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 자체를 멈춰놓고 아 그거 짜시러운데 니네들이 뭐 했다. 그럼 한동훈 의원이 제기받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검찰 단위에서 알아서 판단해버리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수사받고 그게 절차입니까?
6: 이게요.
5: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6: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 사람 정식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제가 검사하면 야 이게 경범죄 사항을 무슨 재판을 가자고 그러냐.
5: 받아야 돼요 그래도.
6: 무슨 재판을 받아요? 경범죄는 경범죄로 끝나는 거지.
5: 약식 기소가 왔는데 아니, 일테면은.
6: 예를 들면 예. 제가 말씀을 마저 할게요.
5: 네.
6: 이거 한미 간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검사야.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거 뭐 한미 공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한미 공조하는 데는 그냥 합니까? 거기는 시간 안 들어갑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다뤄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대 범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은 한동훈의 딸이니까 이거 너 무조건 그 미국에다 공조 요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이거 의심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기에는 야 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와 이게 한동훈 딸이 아니라 다른 정리해주세요. 사람 딸이었어도 올렸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1: 저는 네, 잠시만요. 이제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이 이례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5: 네.
1: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땡땡일보 김 기자가 이제 조만간 확인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례적이 한기 대변인은 그 의견은 약간 있는 거죠. 이례적이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지금 의원이었기 때문에 보다 정무적으로는 철저하게 위해서 갔어야 된다. 일단 보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거기에.
5: 네, 그렇죠. 예. 김정일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미국 단위에서 이거 뭐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법무부 장관 건이니까 진행도 안 시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땡땡일보 김 기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팩트를 좀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례적인지를. 네. 예. 주구청장 후보자 김지영 후보자 청문회가 14일 날 열립니다. 대통령도 적격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지사 등이 계속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우선 청문회를 14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해서 대통령이 추가 검증하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미 중수청문을 열었고요. 근데 지금 조직 정비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일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 다 알아들었으니까 14일 청문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예. 청문회 통과 못하는 거고 그럼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쪽에 이제 집중해야 될 타임이지 계속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거는 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할 타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1: 예, 해결할 시점이다. 소정 변호사님.
7: 제가 보기에 그 낙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계속 늘어나요.
4: 믿지 마, 믿지.
7: 처음에 반대한 분이 박주민이었어요.
1: 예.
7: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지금 글을 뭐 한 6, 7번 썼죠?
1: 예.
7: 그 다음에 김용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성윤 의원도 안 된다. 근데 검증을 해보면요. 해보면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뭐 한덕수 변호부터 해가 한명숙 사건 공판부장 때 사건. 예. 이게 좌파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계속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에 낙마로 끝나지 않을까 예측이 돼요.
1: 낙마로 끝납시다. 예.
5: 저는 저희 당의 선배들이 죄송합니다. 좀 공적 가치를 갖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김성훈 후보자 임명이 어렵겠다고 말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1: 예.
5: 임명 안 됐습니다. 김성훈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검증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훨씬 더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결사방어했단 말이에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강경파들은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종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두 후보에 비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반대 여론이 높지도 예. 않고 결격 사회가 뚜렷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인만의 어떤 근본주의적 검찰개혁 사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공적인 감각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1: 김정희 의원님.
6: 국민들 진짜 살기 어려우시거든요.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뭐 정신없이 요동을 치고 있고
1: 예.
6: 물가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기 어렵고 그냥 한미관계는 이거 동맹 해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감까지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지금 집권당은요. 야 김지용 임명해야 돼 말아야 돼. 걔 검찰주의자야 아니야. 걔가 7년 묻었어 안 묻었어. 이걸 가지고 날이 새고 밤이 갑니다.
1: 예.
6: 지금 도대체 이게 몇 달째예요. 한 달 넘게 이러고 있잖아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집권당 됐으면 나라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로 김종현 최고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락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8: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9: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0: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반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얌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8: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1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언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1: 예, 1926년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갸날에서 시작된 한글날, 올해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뺏긴 조국에서 절박함으로 지켜낸 한글, 이제는 K-POP이나 또는 영화 이런 데서 한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 청소년들도 한글, 자음, 모음이 있는 티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1: 예. 예. 정재환 대표님입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거 정말 젠틀하고 바르셨던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문화연대 대표시네요.
14: 예. 예. 제가 그 젊었을 때 이제 개그맨으로 예. 또 방송 사회자로 일을 하다가
1: 예.
14: 어느 날 우리말이 참 그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 뒤늦게 깨닫고
1: 예.
14: 예, 그때 어떻게 한글 운동을 하게 돼가지고요. 2000년에 한글문화연대를 만들었습니다.
1: 예.
14: 그때부터 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1: 예. 혹시 헤드폰은 지금 저랑만 얘기하니까 네. 안 끼셔도 되고 편하시면 끼셔도 되고요. 다른 라디오에서 많이 끼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14: 예.
1: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개그맨 하시다가 네. 아나운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14: 사실은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1: 역할을
14: 그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했죠. 예, 많이 했죠.
1: MC를 많이 보셨죠.
14: 네.
1: 그러면 말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덧 우리 말과 글의 어떤 모습에 반하거나 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14: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예. 사람은 웃겨야 되고
1: 예.
14: 예. 그리고 또 웃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예. 행복했죠. 예.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1: 예.
14: 이게 또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1: 예.
14: 근데 이를테면은 한 번은 그 이게 숫자를 세는데
1: 예.
14: 이제 쉰 하나 쉰 둘 이렇게 세야 되는데
1: 예.
14: 쉰 하나 쉰 둘 그랬더니 그걸 따끔하게 지적하는 시청자도 계셨고요.
1: 예.
14: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아, 이 우리말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마이크 앞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1: 예.
14: 밥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인데
1: 예.
14: 최소한 밥값은 해야겠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게 됐고요.
1: 아, 그렇군요.
14: 예. 뭐 이효덕 선생님의 우리말 바로쓰기라든가
1: 예.
14: 또 나중에 그 최은배 선생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이라든가 이런 책을 읽다가 아, 저도 모르게 아, 이 한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1: 예, 예.
14: 그 1998년에
1: 예.
14: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라는 책이 나왔는데
1: 예.
14: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우리말 쓰지 말고 앞으로 영어를 우리말로 하자.
1: 예.
14: 뭐 이런 얘기였는데 영어 공부의 필요성
1: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죠.
14: 예. 계셨습니다.
1: 예. 예.
14: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필요성은 대부분 다 공감하시고
1: 예.
14: 또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니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를 우리말로 쓰자.
1: 예.
14: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위기를 느끼고 이게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1: 예.
14: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해서 한글문화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예. 일단 지키고
1: 예.
14: 그리고 가꾸고 더 키우자 그런 그 생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1: 아, 그러셨군요.
14: 예.
1: 예. 사실 그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과거 이제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한 거죠. 어차피
14: 네.
1: 영어 교육 문제가 큰데 사교육 문제가 커지고 하니까 네. 국제화시대 하에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쓰자.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계셔요.
14: 예. 그런데 그때는요. 아 그래 영어를 우리말로 쓰면은 예. 그래 영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14: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그 1900년부터 아무튼 미국이 들어가고 예. 미국이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타갈로그하고 영어가 예. 공용어인데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예.
14: 예, 여전히 그냥 타갈로그를 쓰든가 또는 뭐 세바노라고 해서 예. 그 지역말을 쓰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영어 배워야죠. 자기 지역말 배워야죠.
1: 예.
14: 예.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거죠. 지금. 예.
1: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편의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14: 네.
1: 글을 버리는 건 좀 아닌 거죠.
14: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였죠.
1: 예.
14: 예. 이를테면 뭐 영어를 잘하면 우리가 뭐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1: 예.
14: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는 이건 안 되지 않느냐.
1: 예.
14: 네, 그게 가장 컸습니다.
1: 그래서 한글문화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대표로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글에 대해서
14: 네.
1: 한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예.
1: 한글날의 전신 가갸날 이게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
14: 네.
1: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14: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 예.

0: 예.
1: 일제는 식민지배 하면서부터,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화의 궁극적인 실현이라는 거는 그냥 조선 사람들이 다 일본말 하는 거고.
0: 말과 그래서. 예,
1: 그리고, 우리 왕은 일왕이다.
0: 예.
1: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고 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0: 예.
1: 1926년 각여날. 기념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 국제적으로도 한글의 위대함도 알고 있었고
1: 네.
0: 또 한글을 지키는 게 각야나를 통해서 한글을 예. 지키는 게 독립운동이다.
1: 네.
0: 이것도 이제 기반이 된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식민지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대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제 일본이 그랬던 거죠.
0: 예.
1: 그러니까 단순히 그 땅과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우리랑 똑같이 만든다.
0: 예.
1: 네.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실질적인 차별이 있죠.
0: 예.
1: 그 나중에 창씨개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선 사람 이름까지도 그냥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0: 예.
1: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내선일체 이게 되는 거고 같은 뭐 일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0: 예.
1: 그러면서도 또 일본 내부에서는 그 창씨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생김새도
0: 낫다.
1: 비슷하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하면 구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근본적인 그런 차별이 있었던 거죠.
0: 예. 예.
1: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아니, 우리 똑같아. 우리
0: 예.
1: 일시동인이잖아.
0: 예.
1: 그렇지만은 그들과 마찬가지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그것의 정수인 말과 한글을 지켜야 된다. 라고
0: 예.
1: 생각했던 거죠.
0: 그래서 한글날이 만들었습니다.
1: 예.
0: 사실은 5대 국경절 중에 하나예요.
1: 네.
0: 그만큼 한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기억으로는 한글날이 예전에 공휴일이었다가 저랬을 때
1: 네.
0: 한동안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1: 예.
0: 네. 한 2000대에
1: 예. 그때도
0: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1: 네.
0: 예.
1: 그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
0: 예.
1: 해가지고 1991년부터 평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평일이었고요.
0: 예.
1: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한글날이 언제인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한글날 언제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0: 예.
1: 모른다고 응답한 분도 많았고
0: 아.
1: 10월 1일 아닌가요? 이렇게 또 대답한 분들도 있었고.
0: 손의 날과 한글.
1: 그렇죠.
0: 예. 예.
1: 그러니까 일단, 딱히 뭐 이렇게 크게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니까.
0: 예.
1: 평일이니까, 그게 이제 그 의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0: 예.
1: 그래서 저희가, 이 한글날 국경일 제정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2006년부터 국경일이 됐는데요.
0: 예.
1: 여전히 평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야 되고
0: 예.
1: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그날의 의미를 새기고 즐길 수도 없고
0: 예.
1: 그래서 아 이거 공휴일 다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서명도 받고 뭐 청원도 하고 뭐 그러면서
0: 예.
1: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된 겁니다.
0: 2013년부터 한글문화연대가 한글날 공휴일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셨고.
1: 예, 저희만 쉬는... 한 건 아니고요.
0: 예.
1: 예, 한글학회도 있고, 한글단체들이 많이 있죠.
0: 여러 한글단체들이.
1: 예.
0: 그냥 쉬는 날로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한글.
1: 네.
0: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1: 네.
0: 원래 만든 이유.
1: 예.
0: 이게 나오잖아요.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할 배 이셔도.
1: 네.
0: 새 뜻을 실업해도 저도 다 외우네요. 오탈놈이 한이라. 많구나. 그렇습니다.
1: 네.
0: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서민들, 지금으로 따지면.
1: 예.
0: 약자들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1: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문자죠.
0: 예. 예. 예.
1: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15세기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보통 사람을 위해서 문자를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0: 예.
1: 특히 지도자, 이 위정자들
0: 예.
1: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사실 이 문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오랫동안 그 어떤 그 지배의 수단이기도 했고
0: 예.
1: 이 지배 계층의 어떤 특권이라 그럴까 전유물이기도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문자를 알므로 해서 내가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또 부도 쌓을 수 있고
0: 예.
1: 그랬던 건데 보통 사람들이 문자를 알게 된다?

0: 그러면 이게 뭔가를 나눠야 되는 세상이
1: 나눠지는 거군요. 그게. 네,
0: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세종이 후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조정에서 공표를 한 거죠.
1: 예.
0: 그게 1443년 12월 30일자 세종실록 기록에 나오는 예. 건데요. 아마 그때 그 문무백관들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1: 글자는 우리만 알아서 써야 그게 우리 네. 권력인데
0: 예.
1: 어디 서민들에게 당신은 예. 양민들에게 알 수 네. 있는 글들이 있냐.
0: 예. 세종이 아주 은밀하게
1: 예.
0: 그런 걸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 대신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1: 예.
0: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1444년에 한 두 달이 채 못 돼서
1: 예.
0: 그 최만리를 비롯한 그 집현전 그 학사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1: 예.
0: 반대를 하게 되면서 아니 백성들은 뭐 굳이 문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도 또 그 반대 이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1: 예.
0: 예. 그러니까 뭐 사대부들 당시 이미 문자를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 이런 건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1: 예.
0: 예.
1: 근데 결국은 만들어졌고
0: 예.
1: 사실 처음에 만든 다음에 새로운 글자잖아요.
0: 예.
1: 사실은 입 모양,
0: 네.
1: 소리 또 이렇게 모음으로 뭐 천지인을 따서
0: 네.
1: 만든 것들인데 당시에 조선시대 때 15세기에
0: 예. 예.
1: 우리 서민들은 그걸 익히기가 쉬웠나요? 어땠습니까?
0: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1: 예.
0: 그 입 모양,
1: 예.
0: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할 때 그 발성기관의 움직임. 그 좋은 위치
1: 예.
0: 이런 걸 갖고 한글을 만들었다. 또 그 이 모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1: 예.
0: 하늘과 땅과 사람 뭐 이런 것을 갖고
1: 만들었다.
0: 글자 만들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알려진 겁니다. 1940년에 안동에서 이 후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유고요.
1: 예.
0: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아, 그전에도 기역리엔 디귿디귿 뭘 만들었는지.
0: 예, 알 수는 없죠.
1: 그냥 리을이면 갑자기 세종대왕에 지렁이를 보고, 이걸 리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밖에 몰랐다는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추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세종께서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다가
1: 예.
0: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 여러
0: 제가 어렸을
1: 있습니까?
0: 때는
1: 예.
0: 정말 그걸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럼요. 예.
1: 그런데 해례본이 예. 발견되면서
0: 예.
1: 세종대왕이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0: 그렇죠.
1: 라는 그 책인 거죠.
0: 그러니까 언어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1: 예.
0: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그걸 만들었다는 게 뒤늦게 발견된 거고요. 그런데
1: 예.
0: 이런 제자 원리가 발견되기 이전에도 한글은 굉장히 배우기 쉽고
1: 예.
0: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글자였다는
1: 예.
0: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1: 예.
0: 세종께서는 내가 이런 새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1: 예.
0: 뭐 공부할 수는 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돈도 없고
1: 예.
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여야 된다.
1: 무조건 쉬워야
0: 예.
1: 된다.
0: 예. 아주 쉬운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창제 작업에 착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그 후민정음 해례본 마지막에 이제 정인지가 쓴 글에 보면
1: 예.
0: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면 깨우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1: 예.
0: 이렇게 돼 있는데 며칠 만에 깨우치셨습니까? 한글?
1: 저는 제가 깨우칠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0: 기억이 안 나시죠?
1: 네, 어렸을
0: 저도
1: 때 깨우치니까.
0: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1: 그러네요.
0: 예, 저희는 어렸을 때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날 그날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거든요.
1: 부지부지만 알게 되니까.
0: 처음에 뭐 기역리운도 외우고 네. 뭐 각야거겨 이런 것도 연습했겠지만.
1: 예.
0: 근데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인지가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1: 예.
0: 지혜로우면 아침나죠. 그 19세기 말에 유경공원에 영어교사로 왔던
1: 예.
0: 포머 헐버트 박사가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조선어를 알면 더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조선어 공부, 이제 글자 공부를 했는데 한글을 4일 만에.
1: 4일 만에?
0: 네, 4일 만에 터득했다고 했습니다.
1: 물론 뭐 한글이 어렵다라는 건 일부 외국인들이 그 네. 미세한 뭐 뉘앙스를 준다든지
0: 네.
1: 그 예를 암호음 어모음으로 쓰는 그런 부분 구별하는 게 좀 어렵고 존칭이 어려우시지만
0: 네.
1: 기본적으로 한글은 그렇죠. 정말 쉬운 언어다라는 예.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 예.
0: 이제 한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한국어의 문제를 이제 아울러서 봐야 되는
1: 예.
0: 이제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 500만 정도가 된다고 예. 하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0: 한국어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글은 쉽다.
1: 한글은 쉽다. 예.
0: 며칠 만에 다 외웠다.
1: 이게 세종이 원래 이제 자꾸 범죄가 나오니까
0: 예.
1: 삼강우륜이 있는데 왜 이렇게 범죄가 나오냐.
0: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삼강우륜을 양민들이, 농민들이 못 봅니다. 네. 한문으로 돼 있어서.
0: 예.
1: 그래, 그럼 만들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있습니다.
1: 네.
0: 실제 세종께서는 그 백성을 교화시키는 거.
1: 예.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근대식 어떤 표현인 거죠.
1: 그 애민정신에서 나온 거죠.
0: 네. 예. 진주에서 그 기마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때 세종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죠. 이 백성들이 사람이 도리 알아야 되고
1: 예.
0: 삼강오륜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르칠 방도가 없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제 세문제가 필요했고.
1: 필요하다.
0: 근데 결국은 그 백성들이 글자를 쓰게 되면서 이제 지식과 정보에
1: 예.
0: 예,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집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깨어나게 되는 거죠.
1: 예.
0: 예.
1: 실제 한글이 배우기 쉽다. 정말 과학적이고 친서민적인 글씨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과거가 아니어도 지금도 뭐 여든이 넘어서 상당히 뒤늦게
0: 네.
1: 한글을 쉽게 깨우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럼요. 예. 그 칠곡할매들께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1: 예예예. 예.
0: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어렸을 때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1: 예.
0: 집에서 일찍이 뭐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1: 예.
0: 성장에서는 공장에 가서 돈을 벌거나 그러면서 그 가족들 뒷바라지라고 특히 남자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죠.
1: 예.
0: 또 과거에는 여자들은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내기도 했고.
1: 예.
0: 그래서 평생을 이분들이 글자를 모르고 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동사무소 가는 거.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요.
1: 예.
0: 주소를 쓰라고 하고.
1: 예.
0: 그래서 우체국이라든가 은행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가는 걸 피하시고. 그 버스에 보면은 뭐 행선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걸 읽을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버스도 못 타시고.
1: 예.
0: 그렇게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1: 한글
0: 문해교실 이런 데 다니시면서
1: 예.
0: 그걸 배우시고 이제 비로소 이제 글을 읽게 되신 거죠.
1: 예.
0: 지금 뭐 칠곡 할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런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1: 예.
0: 다들 제가 볼 때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1: 알겠습니다. 그만큼 예. 쉬워서
0: 예.
1: 쉽게 하시는 과학적인 글자다. 예. 못다는 얘기가 다 많아서 유튜브로 조금만 더 괜찮겠습니까?
0: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럼 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 유튜브로 제가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글날 보내드리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정재환 대표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2: Bank of Hope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Bank of Hope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Bank of Hope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Bank of Hope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후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 특별 공개 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회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관련한 문의는 703-585-0314, 703-585-0312 박준영 민주평통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남심 여심 가리지 않고 모두 하이제킹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 제킹 하이제킹 썬킴입니다.
3: 반갑습니다. 하이. 예.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4: 굿 뉴스 좋은 뉴스죠.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좋은 뉴스인가 해서 보러 가셨는데 웬 네. 비행기 납치 영화냐.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일본 민항기 자판 에어라인 일본 민항기에 실제로 하이제킹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납치 하이제킹 사건이 실제로 어떤 일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니 이게 실화 바탕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실화고 허구인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고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영화만큼 흥미진진하게 오늘 풀어주시지 않을까. 오늘 요도호 사건 한번 스토리텔링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요도호 비행기가 납치된 그날로 한번 떠나보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생님?
4: 일단은 팩트만 말씀드리면 1970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내선이에요. 자판 에어라인 일본 민항기죠. 도쿄를 출발한 하네다공항을 출발한 일본 민항기가 요도호가요. 이 요도호가 일본 도쿄를 이륙을 해가지고 국내선이었어요. 네. 후쿠오카로 향하고 있었는데 후지산 정상 일단 순환고도에 올라가가지고 후쿠오카를 향하다가 후지산 상공을 지날 때 갑자기 공중 납치가 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승무원 7명, 승객 총 129명, 138명을 태우고 가던 비행기였거든요. 예. 일본도, 니폰도, 그다음에 사제폭탄 그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총 9명의 공중 납치범에 의해서 이 민항기는 공중 하이제킹을 당합니다.
3: 아니, 일본도나 총을 어떻게 들고? 비행기를 타요?
4: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공항 그 안전 보안 시큐리티가 그렇게 엄하지가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칼, 일단 사제폭탄과 권총은 다 장난감이었어요.
3: 아, 나중에 드러난 거죠?
4: 나중에 드러난 거요. 그러면 일본도, 니폰도 칼이잖아요. 네. 이 칼 가지고 위협을 했거든요.
3: 칼은 진짜고.
4: 아니, 칼도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무딘 칼이요.
3: 아, 무딘 칼이.
4: 그래서 좀 어이없게 어떻게 보면 납치가 된 거죠.
3: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너무 공포스럽겠죠. 예.
4: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3: 그렇습니다. 네. 자, 당시에 이제 비행기 그 기장은 만 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 신지 이시다 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비행기 납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체? 예.
4: 적군파라는 일본의 극좌 어떻게 보면 학생 운동 조직이에요.
3: 적군파?
4: 적군파요. 붉을 적자의 군. 군자요. 예. 적군파라는 게 왜 탄생을 했냐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핵폭탄 두 방을 맞고 완전 패망을 합니다.
3: 그렇죠.
4: 망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이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갈 뻔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요. 메가 예. 당시의 총사령관이 일본을 석기 시대로 진짜 만들려고 했어요.
3: 예.
4: 다시는 전쟁 못할 나라로.
3: 쑥대밭. 예.
4: 그렇죠. 진짜로 농업국가 가운데서 원시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예. 당시 조선업, 일본이 항공모함 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3: 예.
4: 다시는 큰 배 못 만들도록 조선업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3: 야, 메가도가요? 예.
4: 그리고 평화헌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육해 공군을 가질 수가 없고 교전권도 없었어요.
3: 예.
4: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을 못해요, 일본은요.
3: 네, 네, 예.
4: 이런 뭐 일명 평화헌법을 메가도 당시 사령부가 만들었는데 변수가 터집니다.
3: 어떤?
4: 한국전쟁이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쟁에 이제 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본토에서 멀잖아요.
3: 네.
4: 그래서 석기시대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다시요.
3: 아, 거점으로 만드는구나.
4: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평화헌법을 미국이요.
3: 예.
4: 이거를 군대를 만들 수는 없고, 자기들이 만든 헌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3: 군수물자도 보내고.
4: 그렇죠.
3: 예, 그렇죠. 예.
4: 그래서 군대는 만들되 명분은 는 군대가 아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자위대로 하자.
3: 아, 그래서.
4: 그렇죠.
3: 예.
4: 당시 이제 일본 수뇌부, 지금 현재 자민당 수뇌부가 네. 일본 보수 우익이죠.
3: 네.
4: 머리를 굴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까? 그래. 안보와 국방과 외교는 미국에게 넘기고 우리는 경제 개발에 올인하자.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뭔가 할 수 있다.
3: 네.
4: 해요.
3: 네.
4: 그래서 딜을 합니다. 일본을 냉전 시대 때 뭐 당시 중공이죠. 중공과 소련과 북한의 공산 세력이 넘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일본을 주겠다. 일본을.
3: 네.
4: 그 대신에 뭐라고 할까?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달라라고 딜을 해요.
3: 네, 네.
4: 이거를 일본 젊은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전쟁이 짐은 졌지. 왜 우리가 미국의 종속국이 돼야 되냐.
5: 지고 들어가냐.
4: 지고 들어가냐.
5: 스스로 힘을 길러야지.
4: 그렇죠. 당시 일본 자민당에서 이제 그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거 외교와 국방은 이제 미국에 넘긴다라는 걸 사인을 해요. 이거 왜 넘기냐고. 우리가 왜 뭘 잘못했긴 잘못했지만 야. 왜 우리가 반쪽 국가가 되냐. 네. 이러면서 이른바 안보 투쟁이라는 걸 벌여요.
5: 예, 예, 예.
4: 안보 투쟁이 뭐냐면 친미 정권 물러가라. 이거요. 그 안보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젊은이들과 같은 일본 젊은이들 약간 배웠다는 지식층이었거든요.
5: 네.
4: 이런 안보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미국과의 조약을 밀어붙여버려요.
5: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이게 두 파가 나뉴어요. 그 안보 투쟁을 벌였던 일본 그 젊은 지식층과.
5: 아, 그 사이에서도 두 파가 네. 나뉘어요? 예.
4: 온건파에서는 끝까지 우리 평화 투쟁 벌이자. 라는 한 파가 있고.
5: 예.
4: 봐라, 우리가 10년 넘게 우리가 이런 그, 투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똑같다.
5: 씨알도 안 먹힌다.
4: 안 먹힌다, 평화로 해서는.
5: 예.
4: 무력 투쟁으로 하자. 무력으로 정권 뒤집어 엎고,
5: 네.
4: 우리가 새로운 세상 만들자.
5: 예.
4: 두 파가 나뉘거든요.
5: 예.
4: 이 무력적으로 가자가 적군파였어요.
5: 아, 전후에 일본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4: 적군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8혁명이라고 했어요.
5: 네.
4: 68년도, 1968년도 혁명, 일본뿐만 아니었어요, 당시가.
5: 아.
4: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등등등 기존의 기성세대들 못 믿겠다, 젊은이들이.
5: 아, 네.
4: 뒤집어 엎자. 2차 대전 일으킨 거는 어른들 너희들 아니냐. 태평양 전쟁 일으킨 건 너희들 아니냐.
5: 아,
4: 왜 근데 피해를 우리 젊은이들이 다 짊어져야 되냐.
5: 세계적으로.
4: 뒤집어 엎자라고 하면서 196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요.
5: 예, 예.
4: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적군파였거든요.
5: 아.
4: 이들이 말하는 거 이거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판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인데
5: 네.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약간
5: 과격했다.
4: 과격 플러스 현실을 파악을 못한 측면도 있어요.
5: 네.
4: 어떻게 판을 뒤집어 엎습니까?
5: 아.
4: 현실 틀 안에서 뭔가 해야 되죠.
5: 예.
4: 과격하고 비현실적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5: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적군파 탄압에 나서고요. 그 과정에서 적군파의 초대 의장 시오미 다카야도 이제 체포되면서 적군파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이제 체포됐던 시오미 다카야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4: I love you.
5: I love you.
4: 가 아니라
5: 누가 보네. 예.
4: 두 영어 알파벳이 등장을 하는 쪽지였습니다.
5: 예, 예.
4: H.J. 알고 보니까 이게 하이제킹의 이니셜이었습니다.
5: 하이제킹.
4: 비행기를 납치하라.
5: 아, 복선이었네.
4: 그렇죠.
5: 예. 그러면 이 적군파가 왜 북한 가는, 왜 북한을 행선지로 정했던 건가요? 예.
4: 놀랍게도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은 것은 보통 1975년도로 보거든요.
5: 아, 네.
4: 그 이전만 하더라도 놀랍게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5: 그랬다더라고요. 예,
4: 그렇죠.
5: 예, 예.
4: 1970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 박광희 작가가 태어나기 1년 전이죠.
5: 네, 네.
4: 이때만 하더라도
5: 네.
4: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5: 예.
4: 그리고 또 이른바 그 제3세계의 블락.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라 소련도 아니라 속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북한이 한류를 리드했던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이 적군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5: 네.
4: 당시 중공과 소련은 약간 서로 국경 갈등 플러스 해가지고 공산 진영에서 진영 그 세 대결을 펼치던 때였거든요.
5: 예.
4: 그래서 적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도 소련도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정말 정통성 있는 국가가 아니다.
5: 벗어났다.
4: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당시에는 정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영원히 갈 게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가 군사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5: 네.
4: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일본 정부를 뒤엎자.
5: 아, 그래서 북한을 목적지로 결정하고 후쿠오카 가던 비행기를 납치한 거군요.
4: 납치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5: 납치를 했는데
4: 굉장히 여기서부터 블랙 코미디가 될 수가 있어요.
5: 좀 어설펐다던데.
4: 굉장히 어설펐어요. 원래는 요도호를 납치할 게 아니었어요.
5: 아, 그래요?
4: 사흘 전에 다른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했었거든요.
5: 아, 그래요? 예.
4: 근데 이 친구들이 비행기들을 다 처음 타보는 거예요.
5: 어.
4: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는지도 몰랐어요.
5: 좀 젊은 친구들도 많았겠네, 학생.
4: 16살짜리도 어. 있었어요, 당시에.
5: 아, 16살.
4: 미성년자도요.
5: 예.
4: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를 놓쳐요.
5: 예.
4: 야, 9시 비행기인데 왜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가만 안 돼!
5: 못하지.
4: 어.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사흘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 직자에서 얼떨결에 선택된 게 요도호였어.
5: 아, 요도호가 처음부터 타깃이 아니었구나.
4: 아니요.
5: 근데 이 사람들이 어설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정말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신 뭐 승객 입장에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예, 위기일발이겠습니까? 베테랑 기장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을 것 같은데, 기장은 납치범들을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4: 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시간이 만 시간이 넘는 베테랑 기장이었어요.
5: 네.
4: 이 적군파가 비행기를 기타조센, 북한으로 가자라고 아. 요구를 하자 머리를 굴렸어요.
5: 네.
4: 정말 기지를 발휘했죠.
5: 네.
4: 이거는 국내선이다. 북한 평양까지 갈 기름이 없다.
5: 아, 사실 갈 수 있지만?
4: 사실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5: 충분히 갈 수 있지만.
4: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래 목적지인 후쿠오카에 가서
5: 네.
4: 중간 급유를 하고 다시 이륙을 하자.
5: 잘했어요. 예.
4: 뒤에 있던 뭐 이 20살짜리 뭐 이 젊은이들은
5: 비행기 처음 타봤죠.
4: 처음 타봤으니까 예, 예. 5분 전에 도착했다니까요.
5: 신발 벗고 탔을 수도 있죠.
4: 예.
5: 네. 알 길이 없지.
4: 회수권 예. 내고 탔었어.
5: 예, 예.
4: 그래가지고 일단 기장의 말을 믿고
5: 예.
4: 어쨌든 북한까지 가는 건 국제선이기 때문에
5: 예, 네.
4: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해요.
5: 네.
4: 당시 이제 그 기록 그 영상들이 있는데 난리가 나 일본 정부에서요.
5: 이미 다 공유됐겠고.
4: 그렇죠. 예. 일단 그 기내에서 그 기장이 하는 말이 다 관제탑에 전송이 됐을 거니까. 일본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 하이제킹이었거든요.
5: 아, 그렇군요.
4: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안에 못 들어가니까 기내 안에요.
5: 네.
4: 최대한 늦춰야 돼요. 이 비행기를 후쿠오카 공항에 잡아 놔야 돼요.
5: 네.
4: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급유를 해달라고 해요.
5: 네.
4: 그때도 급유는 자동 급유 시스템이었거든요. 넣고 알아서 징 기름 넣는 거예요.
5: 네.
4: 수동으로 바꿔버려요.
5: 어.
4: 넣고 울.
5: 어.
4: 야. 다나카 일로 와. 네가 눌러. 네,
5: 좀 시간도 벌고 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4: 그렇죠.
5: 예.
4: 최대한 비행기를 후쿠오카 공항에 잡아둡니다.
5: 그렇죠. 예.
4: 근데 이륙은 하긴 해야 돼요.
5: 예.
4: 그러니까 목표가
5: 지금 폭탄 터뜨린다고 하니까.
4: 어,
5: 그렇죠.
4: 여기에 이시다 기장이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5: 어떡해요?
4: 나는 평양 가는 길을 모른다. 지도를 달라고 해라.
5: 그렇죠. 예.
4: 그래가지고 관제탑 여기는 그 저판 에어라인인데 네. 평양까지 가는 항공 지도를 좀 넣어달라라고
5: 예.
4: 얘기를 해요.
5: 네.
4: 그래서 들어온 지도가 있는데
5: 아, 지도를 보내줬어요.
4: 보내줬습니다.
5: 예.
4: 중학교 사회 부독과 지도였어요.
5: 아 사회과 부독. 사회과 부독.
4: 그냥 한반도에 서울 평양만 찍혀 있는 지도였거든요.
5: 왜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죠?
4: 놀랍게도 예. 당시에는요 적군파가 예. 일본 적군파뿐만 아니라 그 전공투를 하던 일본 학생 운동 진영에서
5: 네.
4: 일본 이외의 외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한국이 아마 어디부터 있는지도 몰랐어요.
5: 아, 그럴 수 있죠. 예.
4: 그래서 네. 이시다 기장이 이게 항공지도다.
5: 사이카부도 한반도 부분 떼는 거.
4: 예.
5: 예.
4: 일설에 따르면 그냥 교과서에서 죽 찢었다는 얘기도 했어요.
5: 예, 예.
4: 비죽.
5: 아, 급한 대로 줬구나.
4: 예. 이거 보고 갈 것이다.
5: 예.
4: 알겠다고 떠나자. 그거 보고 못 가요, 솔직히.
5: 못 가죠. 항공지도는 다 차원이 다른데.
4: 그렇죠.
5: 예.
4: 어쨌든 최대한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도호는 이륙을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륙한 거예요.
5: 예.
4: 이시다 기장도 평양 안 가봤어요.
5: 아, 그 과정에서 승객 일부는 내려줬다.
4: 아,
5: 예.
4: 난 평양 가겠다.
5: 네.
4: 하지만 어린이,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후쿠오카에서 내리게 해달라.
5: 23명이 내렸습니다, 거기서.
4: 내립니다.
5: 그러니까 아직 100명 넘게 있는 거예요, 인제도.
4: 그렇죠.
5: 예.
4: 그래서 이시다 기장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평양 가는 길을 몰라요.
5: 그렇죠. 예.
4: 일단 이륙을 한 거예요.
5: 예.
4: 이륙을 해가지고 사회과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 뭔가 암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5: 어?
4: 지도예요.
5: 적어준 거예요?
4: 그렇죠. 관제탑에서 적어준 거예요.
5: 이게 중요하네.
4: 이게 중요해요. 예. 지도 한 구석에는 121.5MC라고 연필로 써 있는 암호가 있었습니다.
5: 이게 뭐죠? MC?
4: 이게 그 메가사이클이라고 해서 메가헤르츠와 똑같은 말이건데
5: 아~
4: 121.5MC는 당시에 전 세계 비상 주파수였어요.
5: 아~
4: SOS 같죠.
5: 전 세계에 다 들리는?
4: 일단 이거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 세계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들어요.
6: 오.
4: 그래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예, 그러면 예. 아무나 듣고 바로 연결을 하면 돼요.
6: 예.
4: 그러니까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공용 주파수를 준 거예요. 일로 연락하라고. 아,
6: 이걸로 해라.
4: 해라.
6: 어차피 적군파는 알 길이 없으니까.
4: 그렇죠. 예. 이 121.5가 뭐냐?
6: 그렇죠. 그렇죠.
4: 니 키냐? 뭐 이렇게. 예. 자, 일단 이걸 보고, 아, 기장은 감 잡았겠죠. 그래. 비상 공용 주파수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일단 이륙을 했습니다.
6: 네.
4: 그런데 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다 이거죠.
6: 그게 이 사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뭐, 기장이 의도적으로 뭐 한 걸까요? 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한 겁니까?
4: 최희석 씨라고 있습니다. 네. 남희석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 아무 상관 없겠죠. 네. 예, 최희석 선생님.
4: 최희석 선생님이라고 네. 당시 김포공항의 관제사였거든요.
6: 아, 예.
4: 관제사였는데, 예, 예. 중앙정보부에서 특명이 내려와요.
6: 중정에서?
4: 중정에서요. 예, 예. 당시 중정부장은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6: 아, 나중에 그 비서실장.
4: 비서실장.
6: 아, 그렇죠, 그렇죠. 예.
4: 금정동 그 연회장에서
6: 예, 예.
4: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민항기가 하나 넘어오고 있는데 아.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라.
6: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려줬나 보다, 그죠?
4: 아, 일본에서 알려줬겠죠. 아, 지금 한반도 쪽으로 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 비행기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켜라라는 특명이 중정에서 내려와요.
6: 아, 예.
4: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하지 말고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6: 중정에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4: 1970년이라고 하면 나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 바로 철컹철컹이는 이런 시기였거든요.
6: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4: 조선
6: 해도 된다?
4: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하면 바로 파출소에 끌려가는 최희석 관제사도 내가 인민공화국이란 말을 해도 되냐고.
6: 근데 중정이 된다니까.
4: 중정에서 해도 된다니까.
6: 해야죠. 해야죠.
4: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네. 무조건 이 일본 민항기가 북한을 넘어가는 걸 무조건 막아라.
6: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4: 왜냐면 아시다시피 1969년도에 대한항공 민항기가 북한에 납북이 된 일이 있거든요.
6: 69년이면 1년 전이네요.
4: 1년 전이죠.
6: 예, 예, 예.
4: 또다시 우리 자유진영의 민항기가 북한을 넘어가는 건 막을 수, 그러니까 견딜 수, 그러니까 이건 막아,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적군이 날 거가 분명하니까 예. 무조건 우리에서 막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막아주면은 냉전 체제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큰 빚을 진 거니까 네.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6: 그러면 지금 최희석 선생님한테 떨어진 지령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제 그 비행기가 요도가 만국 공용 주파수로 했을 때 그거를 먼저 받으라는 건가요?
4: 그렇죠.
6: 아.
4: 근데 네. 문제는 그 121.5MC로 네. 대화를 하면은 네. 평양 관제소에도
6: 그러니까
4: 그러니까 무조건 저 비행기를 평양이 듣기 전에 김포에서 먼저 듣고
6: 받아서
4: 착륙시켜야 돼요.
6: 받아서 평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4: 평양이라고 해야 돼요.
6: 그렇죠.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까지 해서
4: 그렇죠.
6: 예.
4: 그래가지고 지금
6: 야 이거 어떻게 하냐?
4: 최희석 관제사는 네. 이 공룡 주파수에서 그 요도호가 무전을 때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내가 눌러야 돼요. 딱 서울입니다.
6: 평양에서 먼저 받으면.
4: 저쪽과 얘기되는 거예요.
6: 끝입니다.
4: 그럼
6: 예.
4: 넘어가 버려요.
6: 예예. 예.
4: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최희석 관제사는 제발 요도 공룡 주파수로 얘기를 공룡 주파수로.
6: 진짜 떨렸겠다.
4: 그렇죠.
6: 예.
4: 이때 그 이시다 기장이 네. 정말로 기지를 잘 발휘합니다.
6: 어떻게요?
4: 공룡 주파수로 만약에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 납치됐다.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관제탑에서 다 듣고 큰일 났다라고. 인식을 했을 거예요.
6: 그렇죠.
4: 근데 이 기장 이 네. Any station 혹시 밖에 계십니까?
6: 네.
4: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6: 예.
4: 그럼 뭐 누군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6: 네.
4: 근데 김포에서는 제가 납치된 걸 알고 있었어요.
6: 아, 김포는 허투루 안 보내는 거죠.
4: 모르는 관제탑에서는 Any station 이 최희석 관제사는 Any station 하는 순간 더 버드 빵
6: 요거다, 요거다.
4: 내 거다 잡아칩니다.
6: 예. 근데 평양이라고.
4: 그런 다음에 중정에서 예.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서울 관제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평양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 주파수를 지금 듣고 있는 서울 상공에 있는 모든 민항기가 멘붕에 빠져버려요.
6: 아, 그렇겠네.
4: 나는 지금 김포공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평양 상공이었어?
6: 이거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4: 그렇죠.
6: 예.
4: 그래가지고 여기서 평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6: 예.
4: 일단은 서울 관제소라고 밝혀요.
6: 예.
4: 일단은 서울 관제소와 요도호와만 대화가 되어 지금요.
6: 기장이랑만 지금 소통하면 되니까. 예.
4: 그런 다음에 이 최희석 관제사가 네. 주파수를 131.4MC로 바꾸라.
6: 또 지령을 내려요?
4: 또 지령을 내려요. 예. 이게 김포공항 고유 주파수.
6: 아, 이제 김포랑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4: 그렇죠.
6: 예, 예, 예.
4: 그래서 이제 다이아를 돌려요. 따라라 돌린 다음에 김포로 맞춥니다.
6: 네.
4: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여긴 평양 관제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 예, 예.
4: 근데 기장은 알았죠. 김포인데 평양이라고 거짓말 한다는 걸.
6: 목소리가
4: 목소리 같으니까.
6: 목소리가 같으니까. 아.
4: 그러면서 안에 타고 있는 적군파만 몰랐어요. 지금 그렇지, 타고 있는 그렇지. 곳이 김포공항이라는 거예요.
6: 예, 그렇죠.
4: 요도호 기장과 김포공항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6: 네, 네.
4: 김포공항에서 난리가 납니다.
6: 왜요?
4: 이거 김포공항을 평양 순환공항으로 바꾸라고.
6: 아, 도착하더라도 이게 진짜 평양공항처럼 보여야 되는 건 속으니까.
4: 그러니까요. 충무로에 있는 영화사 다 털라고. 인민군 엑스트라 있던 복장 다 군복 다 갖고 오라고.
6: 인민군복을 입혀요?
4: 그래서 우리 국군에게 인민군복을 입혀요.
6: 와.
4: 그리고 인공기.
6: 예.
4: 야! 그 영화
6: 아, 태극기 있으면 안 되지.
4: 예. 영화 세트장에 인공기 예. 없냐고.
6: 예.
4: 있기는 있다고 다 갖고 오라고.
6: 개양해요?
4: 태극기 내리고 인공기 올립니다.
6: 야.
4: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예. 처음으로 인공기가 개양된 순간이에요.
6: 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4: 그래서 네. 김포공항을 완벽이라기보다는 평양 순환공항으로 일단은 다 급하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요도호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6: 왠지 평양 같은 김포에 도착을 했어요.
4: 평양 같은 김포 아닌 김포 아닌 김포로 도착을 합니다.
6: 예, 예.
4: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그 적군파도 약간 이게 진짜 평양이 맞나? 이 앞에 있는 도어가 열린 게 아니라 조정석에 있는 창문이 열리고 아. 밖을 내다봐. 여기 정말 평양 순환공항 맞냐?
6: 네.
4: 이런 식으로.
6: 네.
4: 보니까 인공기가 있고 인민군이 그렇죠. 있고 대충 맞는 것 같아요.
6: 우리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4: 그렇죠.
6: 예, 예, 예.
4: 그런데
6: 예.
4: 그런데 하나가 걸려요.
6: 어?
4: 저기 난다 걸려요.
6: 왜? 끝에. 뭔데?
4: 아메리카 비행기 꼴이 됐어.
6: 아, 미국 비행기가 있었구나, 공항에.
4: 지금은 델타 항공에 합병이 된 예전에 노스웨스트 항공이라고 있었거든요.
6: 아.
4: 노스웨스트 민항기에 꼬리가 살짝 보인 거예요.
6: 저기 왜 기타 조선에 왜 저기 있냐.
4: 기타 조선에 아메리카 민항기가 왜 난다고 그래요?
6: 난다고 그래, 진짜 난다고 그래요. 진짜 난다고 그래요, 지금.
4: 예. 난다고 그래요.
6: 예, 예, 예.
4: 거기까지는 대충 넘어갔어요. 미국 예. 비행기가 가끔씩 비정기로 올 수가 있다. 뭐 수교, 미수교 국가지만 예. 뭐 싫고 왔다.
6: 예.
4: 그, 와가리마스!
6: 알겠다.
4: 알겠다.
6: 그렇다 치고, 예.
4: 됐어. 어! 저거는 나데스가!
6: 왜 또 뭐?
4: 다리데스가!
6: 뭐?
4: 누구냐? 김포공항에 흑인 병사가 있던 거야.
6: 아이씨. 아, 이거는 설명 못할 것 같은데.
4: 왜 마이클 잭슨 데스가! 됐어요. 여기서, 요도호 이 승무원들이 머리를 진짜 잘 썼어요.
6: 어떡해.
4: 특히 기장, 이시다 기장이.
6: 기장이, 예. 이거 뭐라 그래, 이거?
4: 저 흑인들은, 러시아인입니다.
6: 아.
4: 아니, 솔직히 그것도요. 그, 적군파도 좀 안타깝고, 이시다 기장도 약간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6: 아, 러시아 병사라고 말하는 기지를 발휘한 분이 최이석 관제사.
4: 아, 최이석 관제사.
6: 최이석 관제사가. 아, 대단하시네.
4: 그렇죠. 예. 일단은 둘 다 몰랐어요.
6: 둘 다 몰랐기 때문에.
4: 몰랐어요.
6: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가.
4: 그래서 일단 넘어가요.
6: 예.
4: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불러요. 김포공항 그러니까 북한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6: 그렇죠. 예.
4: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야 지금 기타 조선인가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몇 년째인가.
6: 이거는 북한 사람만 아는 거지.
4: 북한 사람은 알아야 돼요.
6: 북한 사람 무조건 아는 거지.
4: 알아야 돼요. 올해가 경제개발
6: 20%의 확률이네.
4: 야, 잠깐만. 나라가 올해가 몇 년도냐?
6: 아, 어떡해요 이거?
4: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6: 아, 그럼 걸렸다.
4: 거기서 약간 신뢰가 무너져.
6: 아, 신뢰 무너졌어. 예.
4: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일성 주석 사진 갖고 오라고.
6: 아, 그거는
4: 준비가
6: 급구할 됐어. 수 없죠.
4: 못 갖고 와요.
6: 그렇죠.
4: 야. 이제 뭐 여기가 평양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6: 예.
4: 김포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6: 그래서 이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4: 대치 상황이 이제 3박 4일 동안 이어지는데.
6: 3박 4일 동안.
4: 3박 4일 동안 못 나와요, 거기서.
6: 예, 예. 아, 승객들도 다 같이
4: 있었어요.
6: 갇혀 있는 거고. 예.
4: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여기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6: 뭐? 어떤 영웅이죠?
4: 야마무라 신지로라고 해서 운송성 차관. 지금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차관이죠, 우리로 치면요.
6: 예, 예.
4: 가요. 김포로 와요.
6: 네.
4: 그런 다음에 인질을 다 풀어주라고. 그 대신에 나를 인질로 잡고 평양 가자. 아, 승객들 전원이 다 김포공항에서 트랩으로 내립니다.
6: 야, 그 차관이 대단하네.
4: 아, 승무원 3명, 그 다음에 그 적군파 요원 9명, 그 다음에 신지로 차관만 태운 요도는 평양으로.
6: 다시 평양으로. 진짜 평양으로.
4: 진짜 평양으로 들어가요. 예,
6: 참고로 신지로 차관은 나중에 이때의 장면이 워낙 각인이 돼서 장관까지, 예,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4: 아이고, 근데 참.
6: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마무리하시죠.
4: 네.
6: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도 사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9: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7: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한국 사는 박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6: 작년 연말에 제가 그 한국사 수능 풀어보기 콘텐츠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10: 깜짝 놀랐죠.
6: 왜요? 어떤
10: 그걸
6: 의미로?
10: 틀릴 수가 있다니.
6: 많이 대노하시고 예,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건 생각보다 근현대사 파트의 비중이
10: 높아요.
6: 엄청 커서
10: 거의 뭐 근대사 이유가 50% 정도가 되거든요.
6: 그러더라고요.
1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전반적인 흐름과 그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대략 정답에 가까운 것을 맞출 수 있습니다.
6: 이틀 전부터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10: 아니, 뭐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만 체크하시는 시간이죠.
6: 그런가요?
10: 그럼요. 그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 아 벼락치기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봤던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쫙 듣게, 어 이거 내가 이게 1894년인지 98년인지 이게 헷갈려. 꼭 한 번만 보시면 아 맞아. 그럼 앞뒤 맥락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6: 가능하다.
10: 충분히 가능하죠.
6: 예. 화이팅.
10: 네.
6: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조선 총독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조선 총독부 설계를 맡았던 게오르그 대 라란데가 지은 또 다른 건물이 있다. 그게 현재 서울시청 인근에 위치했던 철도 호텔이다. 이렇게 박광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시작점, 환구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도 호텔이 헐리고 예, 또 다른 호텔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10: 그렇죠. 1960년대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새로 지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호텔이 굉장히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품위가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정원도 굉장히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쁘다는 것이 예전 원구단의 일부였던 아, 황궁우
6: 영역이... 호텔 부속 정원 시설이 아니고
10: 그렇죠.
6: 그게 환구단 황궁우
10: 황구단에 속해 있었던 황궁우라는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6: 예.
10: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 저 황구단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안내판을 보시면 여기가 대한제국의 뭐
6: 시작이다.
10: 그럼 고종이 칭제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왜소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왜소해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원단, 그러니까 황구단 전체 안에서 원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원단 영역에 호텔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지금 볼 수가 없고 부속 건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 원단 자리에 호텔이 있구나.
10: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한제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6: 좀 혀를 좀 끌끌 차면서
10: 그렇죠. 뭐 안타깝다.
6: 안타까움도 있고.
10: 네. 예. 1905년 을사늑역, 1910년 국권 피탈이 있으니까 조금 속상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애매한 역사 용어들이 몇 개가 쓰였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한말 또는 구한말이에요.
6: 구한말 많이 들어봤죠.
10: 그렇죠. 네. 그럼 구한말이라는 구한국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13년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에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을까요?
6: 아, 말을 붙이는 게?
10: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 그 용어를 썼던 뉘앙스는 뭐냐면 네.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을 쭉 하다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했는데 이게 조선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뉘앙스로 그 둘을 붙여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아, 네.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있게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아 그냥 조선 후기를 한 말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로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아마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때는 그냥 대한제국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때를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미약하나마 그때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고종과 이제 그 여러 어떤 정치인들 일반 민중들이 볼 때 뭔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6: 자, 이렇게 제국 선포를 두고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평가할 부분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종은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건가요?
10: 네,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를 교과서적인 표현에 따르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황제나 제국을 선포했으니 그럼 나도 황제가 되고 우리도 제국이 되자. 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당연히 결과론적에서는 맞지만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는 생각할 때 일본의 압박이 강했을 것 같지만 네. 일본의 압박보다는 청의 압박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이 항상 속방 운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과 대한제국 시절의 정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으니까 네.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당시 그런데 그 벗어나는 방법을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구가 동아시아보다 뭔가 좀 발전해 보였던 시기잖아요. 네네. 그럼 서구의 정치, 서구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830년대에 미국의 휘튼이라는 사람이 썼던 국제법 관계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나라의 만국공법이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6: 아, 만국공법.
10: 예, 이 만국공법을 누가 공부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경공원, 관료들의 자제들이 아, 공부했던 유경공원, 예. 거기에 교재이기도 해요.
6: 예, 예, 예.
10: 그러니까 이 만국공법이 당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나라의 존엄함은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모든 나라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동등하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주권 문제와 더불어서 그 주권을 바탕으로 외교,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낸 곳인데
6: 자주 독립.
10: 이거를 일종의 텍스트로 봤던 거예요.
6: 네,
10: 그러니까 국제법의 네. 기본이다라고 봤던 거고 네. 그럼 우리가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그냥 스스로 선포하면 되는 거네.
6: 우리 이제 청나라랑 우린 별개야.
10: 네, 논의 자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때는 높아지는 것보다는 주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네. 1897년 대한제국 시기가 러일 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청일 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6: 예.
10: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청의 압박 속에서 어떤 방황하던 사이니까 그럼 우리 자주권을 확보하자.
6: 아.
10: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한 자주국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권 국가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6: 군침 좀 그만을요.
10: 그렇죠.
6: 침 닦아.
10: 그러면서 이제 칭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국과 황제로서의 모습을 이때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6: 네.
10: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라는 표현을 아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거죠.
6: 1919년에.
10: 네. 예.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상해에 모여서 네. 우리 독립운동의 중추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임시정부로 만들자라고
6: 아,
10: 예. 얘기를 합니다.
6: 예.
10: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논의의 국호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대한도 있는데. 근데 대한이 당시에도 약간은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신성우 선생님이 손을 탁 들더니 빼앗긴 게 대한우라니까. 찾을 나라는 대한이다. 다만 제국은 이제부터는 공화정을 지향하니까 민국으로 바꾸자.
6: 제국에서 민국으로.
10: 그렇죠.
6: 박광일 선생님의 명저죠. 예. 아, 대한민국.
10: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한 예. 반 정도는 전통을 가져오고 네. 반 정도는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옆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은 과거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민국은 옆에서 가져왔으니 아. 현재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국호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제 관원 속도가 1897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덕수궁으로 오고 나서 네. 환궁하고 나서 이제 논의 속도가 빨라졌겠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는 거죠.
6: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갔다가 돌아온 해랑 대한제국 선포 해랑 같은 거네요.
10: 2월 달에 그 네. 경운궁 덕수궁으로 네.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황제를 아, 선포를 하죠.
6: 그렇군요. 1897년입니다.
10: 네. 예. 그리고 나서 10월 12일 거의 한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황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6: 그렇군요. 보통 의미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사 준비 과정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10: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네. 대한제국의 선포를 담당할 공간인 환구단 영역을 아무리 봐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완성을 했거든요.
6: 그러니까 맨땅에서?
10: 그러니까 졸속이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약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사료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1897년 9월 말에 장소를 물색하고요.
6: 장소를 그 9월 말이야 그래도.
10: 네, 황구단을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좌향을 결정하고요. 네. 그리고 10월 12일 날 칭제 권원을 했거든요.
6: 좌향을
10: 결정하는 거 건물의 방향.
6: 아, 방향.
10: 10월 1일 결정하고 날. 10일 만에
6: 역시,
10: 우리가 알고
6: 역시
10: 있는
6: 대한민국
10: 황궁단을 예, 지운 거예요.
6: 예, 예, 그러니까 예.
10: 이게 이제 물론 그때는 황궁까지는 짓진 않았습니다. 황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긴 하지만
6: 황구단을
10: 네 황구단이라고 하는 원단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6: 오, 그러게요.
10: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그 칭제 권원 논의가 5월부터 나왔잖아요. 네. 6월부터 대략 밑그림은 다 짠 거죠.
6: 다 짜놓고
10: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고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치는 지금 경운궁 건너편, 황제가 머무는 궁 건너편에 좀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라는 걸 이미 다 하는데 요 내용들은 다 확정한 거를 이제 결재받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좌영은 이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하여라.
6: 그렇죠. 그리고 공식 기록도 하고.
10: 이런 그렇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러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

0: 당대 기록에도 환구단, 원구단 기록이 공용으로 쓰입니다.
1: 둥근 언덕.
0: 둥글환, 둥글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 국가유산청에는 당대에 썼던 뭐 언론에 노출됐던 것들이 환구단으로 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환구단 터라는 표현, 그래서 환궁과 연결해서 환구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네. 뭐 원구단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낱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1: 오늘 뭐 환구단으로 하죠.
0: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당시 모습을 보면 핵심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단입니다. 근데 원단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크고 중간 그림의 맨 위에 조그만 원단을 만들고 그런데 비가 오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실제로 당일날 약간의 비가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위에 지붕을 씌웁니다. 삭각 같은 예. 원추형 지방. 요게 이제 핵심 환구단 영역의 중심인 원단이 될 수가 있는데
1: 지금 그 부분은 호텔이 서 있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황제는 당연히 원단 쪽으로 걸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안쪽에는 황살문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홍살문 그랬잖아요.
1: 아, 네, 네, 네.
0: 근데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황제니까 빛깔이.
1: 그 귀신 막아주는.
0: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빛깔인 노란색이 노란색? 들어간 살문이기 때문에 황살문.
1: 아, 황제는 노란색이군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더 바깥쪽에는 이제 황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산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황구단 영역이 아까 이제 둥근 원단이니까 그 원단을 쭉 둘러선 담장이 하나 생겨요.
1: 네.
0: 그리고 이거는 둥근 담장. 근데 바깥쪽은 그 영역을 상징하는 네모난 담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모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
1: 태극기 같은데?
0: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1: 약간, 약간.
0: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바깥쪽 땅은 네모났고 가운데 있는 하늘은 둥글다라는 사상 속에서 이 공간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한자로는 아. 천원지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1: 그 공간은 넓나요? 어느 정도죠?
0: 면적은? 규모가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네. 맨 아랫단 같은 경우가 한 20m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3단으로 올라갔어요.
1: 원단을 보면?
0: 네. 그리고 높이도 한 3m에서 5m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창한 느낌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꽤 인상적인
1: 잘 보였겠네요.
0: 네, 그런 어떤 예.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환구단 북쪽에는 별도의 사당을 만들기도 했다던데요.
0: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 칭제 건원을 할 때는 원단 중심으로 공간 구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추가 공사가 아마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만 더불어서 이제 여러 신들을 모시는 사당 같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북쪽에 만든 황궁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아, 그게 황궁우.
0: 네, 여기 황궁우에는 이제 황천상제, 태조 고황제,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는데 포함해서 여러 신들의 위를 모셔 놓는 곳입니다.
1: 아, 그러면 선대 임금들도 다 이제 황제급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고종황제 하고 나서 네. 우리가 조선과 대한제국 유적지를 답사할 때 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1: 예, 예.
0: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후대에 다 바꾼 거죠.
0: 네, 그래서 이제 고종 기준으로 자기 앞에 고조부까지를 전부 다 황제로 선포하고요. 그 고조부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도세자까지 올라갑니다.
1: 사도세자까지요?
0: 그래, 사도세자가 예. 왕으로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가 되시고 야. 그다음에 시조가 태조 고황제.
1: 아, 시조니까.
0: 그러니까 1 플러스 4가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대수, 항렬에 걸리는 또 황제들을 나중에 순종이 예. 추가로 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두 분의 황제가 있지만 네, 네. 조선 역사하고 대한제국 역사를 통틀어서는 기록상으로는 10명의 황제. 그러면 그러네. 왕후들도 몰랐네. 황후들로 바뀌는 거죠.
1: 황후들로 바뀌고.
0: 예. 네. 그래서 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1: 황궁우에서 태조 고황제를 모셨다?
0: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건물이 독특하게 팔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1: 팔각형 무슨 의미죠?
0: 이게 이제 하늘을 상징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네. 처음에 태극기 도안이 나올 때는 8괘가 들어간 태극기였어요.
1: 아, 8방향이었구나.
0: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1: 아이고, 그리기 힘들었어.
0: 그러니까 그래서 4괘로 지금은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있어진. 그런데 당시 이제 8괘는 세상 운영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공간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황궁우를 가서 보시면 지붕도 팔각형이고 거기에 쓰이는 기둥도 팔각형이고 주춧돌도 팔각형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궐의 정전처럼 이제 하늘에 장식을 새겨놨는데 네. 보통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용들은 발가락이 다섯 개 이게 이제 제후를 상징하는 발가락으로 그런
1: 게 제후
0: 네 근데 여기는 일곱 개예요 칠조령 황제를 상징하는
1: 발가락이 일곱 개
0: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황제를 위한 공간이었다라는 아. 것들을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1: 지금도 보면 발가락 세 볼 수 있나요?
0: 근데 대체로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자료 화면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0: 자, 그렇게 황구단 황궁궁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1897년 10월 12일에 이곳에서 네.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선포할 때의 그 장면도 좀 궁금해집니다.
1: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이제 양력 날짜이니까 양력. 음력으로도 9월 며칠 이렇게 적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잡지사에서는 10월이라고 했는데
0: 아, 이거 수능엔 양력으로 나오나요?
1: 수능에는 보통은 네. 이제 양력 음력 표시를 해줍니다.
0: 네.
1: 그게 그리고 그거를 틀린 것을 찾아내기로 한다면 그 제 문제는 조금 나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896년부터 양력을 쓰거든요.
0: 아, 예. 네,
1: 그렇기 때문에
0: 어쨌든 10월 12일은 양력 날짜.
1: 네. 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고종은 자정에 12시 땡 치자마자 경운궁을 나옵니다. 근데 걸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0: 아, 자정에 나왔어요?
1: 네, 원래 제사를 밤에 지냅니다.
0: 아, 제사 밤에 지내요?
1: 그럼요. 기본적으로 제사는 밤에 지내요. 딱 12시.
0: 아니, 밤도 보통 9시, 10시 이런 데서?
1: 아니에요. 11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사를 시작. 보통 그래서 자축해서 축시에 지낸다 그래서 축시 제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0: 아, 피곤하셨겠네.
1: 네. 그래서 이제 새벽, 그러니까 한밤중에 경운궁을 나와서 천천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황구단에 올라가서
0: 아, 진짜 천천히 이동하셨네. 네. 거의 2시간 걸려서 가셨네.
1: 네. 그래서 이제 황제로 제기했으면 네. 거리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을 예. 걸로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여러 부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그 하늘에 올리는 제사 의식을 끝내고 제천 의식을 끝내고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새벽 4시 반에.
0: 아, 밤을 날을 완전히 새셨네요.
1: 네. 예. 그리고 조금 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2시, 낮 12시에.
0: 아, 커피 타임 한잔 하셨겠죠.
1: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예, 예. 이제 백관의 하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대한제국이 선포했다라는 의례가 끝난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날 다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외국 공사들에게.
0: 아.
1: 그래서 내일 우리 대한제국 황제 여태까지 왕을 만났는데 네. 이제부터는 황제를 만나는
0: 아련하러 오라.
1: 그렇죠.
0: 아, 예.
1: 그러면서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를 다음 날인 10월 13일 날 경운궁으로 불러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선포의 의미를 알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식,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황제만이 할 수 있다라는 유교적인 지식과 의례를 가져온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청해서 벗어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네.
0: 그렇게 볼 수
1: 있죠. 그러니까 이 고민은 당대 사람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료들도. 네. 그런데 이 의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새롭게 황제가 되는데 만약에 낯선 서양의 의식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저 오늘 뭐 무슨 잔치 있으신가?
0: 아, 너무 생소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설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의 제사 지내고 여태까지 왕은 종묘사직에만 제사 지내잖아요.
0: 아, 그거 자체도 파격이네요, 진짜.
1: 예, 네, 그런데 하늘의 제사 지낸다?
0: 아...
1: 아니, 그럼 우리 황제 되는 거야? 우리 황제국 되는 거야? 이걸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0: 알 수 있으니까.
1: 거죠. 그러니까 아, 예. 그 의식은 채택을 하되 네. 이제 이 의식을 채택하고 기존의 질서에서는 벗어난다라는
0: 아...
1: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0: 네.
1: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가장 오래된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대한제국 선포까지 이루어졌는데.
1: 네.
0: 근데 1910년에 국가원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이후에 이제 황구단, 황궁은 어떻게 되나요?
1: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공간은 어딜까라고 당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 황제가 머물렀던 경운궁. 근데 거기는 여전히 고종이 머물고 있어요.
0: 네.
1: 순종은 나중에 창덕궁으로 옮겨가니까.
0: 순종을 보내죠. 거의 네, 위험한데. 네,
1: 1907년 예. 이후로는 거기 가니까 순종은 거기서 머무르고. 그러니까 네. 이 공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고종과 순종이 살아있으니까.
0: 아, 일본이요?
1: 네.
0: 아,
1: 그러면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황제국? 황제를 네. 하면서 떠올리는 게 원구단, 황구단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황구단 일대에 뭔가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 그냥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와서 저 침략자들.
0: 그렇죠.
1: 하면서 반발이 커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서울역과 연계된 철도 호텔이 각 지역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철도 호텔 중에서 서울역과 연결된 서울의 철도 호텔은 어디에 지을까? 가까우니까 남대문에서 가까우니까 숭례문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짓자. 원구단에서 황구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단에다가
0: 거기다가
1: 철도 호텔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가 지나면서 이 철도 호텔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0: 아, 네.
1: 호텔 자리에 뭘 두어줘야 돼? 호텔.
0: 더 좋은 호텔.
1: 그래서 더 서양의 자본과 그 다음에 노하우를 가지고 더 큰 호텔을 짓자. 라고 하면서 지금 호텔이 그 자리에 들어갔고요. 네. 그러면서 부속에 있었던, 그나마 남아있었던 뭐 어제시라든지 동무서무 같은 건물들이 다 그때 훼손이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너무 큰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0: 초라해 보이고.
1: 네. 초라해 보니까 이 문을 어딘가에 매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0: 아, 문을 팔았어요?
1: 네. 오. 이미 일본은 철도 호텔을 지으면서 네, 네. 그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상징물이 돌로 만든 북 세 개가 있습니다.
0: 돌로 만든 북이요?
1: 네. 그러니까 석고니까 석고를 보존하는 거니까 석고각 또는 만약에 황제니까 격을 높인다면 석고전이라는 네, 네. 건물이 있었는데 얘를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방문사의 종각으로 씁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등 방문할 때 방문인
1: 예,
0: 거죠?
1: 네. 예, 이등 방문을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네. 이토 히로부미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0: 네, 이등 방문.
1: 전부 다 이등 방문, 이등 방문.
0: 아, 거기다 썼다 그러셨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석고각은 이미 이쪽으로 간 상태인데 예, 예. 1960년대 정문도 이제 사라진 거죠.
0: 그러네.
1: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석고각은 창경원으로 간 거예요. 야. 60년대.
0: 네. 그래서 건너 계속 매각하고 이러니까 네. 다 뿔뿔이 흩어졌구나.
1: 네, 창경원을 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잡지사 올 때마다 네. 그 잡지사 오는 그 스튜디오에 옛날 그 CBS 방송들 했던 걸 쭉 보는데 벚꽃 기념 야외 무대 축제가 있어요.
0: 아, 예.
1: 그 야외 무대가 석고각입니다.
0: 자, 환구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1: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흔적, 역사 유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또는 긍정적이든 평가와는 별개로 그 공간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어떤 국가유산과 관련된 영역들이 훼손되지는지는 않는지. 그래서 황공호 갈 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게 대한제국 선포 당시 1897년 10월 당시의 상황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망가뜨린 사람.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예. 망가뜨린 역사만 얘기를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그걸 다시 일정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
0: 아, 그래요.
1: 또 예. 그것도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보면 네. 어떨까. 그래서 대한제국도 그 시대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네. 또 그 유산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시는 기회를 네.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환구단과 황궁에 대한 얽힌 역사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사적 157호로 지정된 환구단의 첫 관문인 환구단 정문.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다 이제 오늘 들은 것처럼 우이동에서 2007년에 발견되고 2009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는데요. 그동안 이제 펜스와 담장으로 막혔던 환구단 정문이 올 7월부터 시민을 위한 열린 정원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공원급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일대에서 잠시 쉬어가기에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떠올려보기에 손색이 없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기회되면 들러보십시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진영 100주년이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한 지 580돌이 되는 날입니다. 한판 승부는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를 두고 미국 측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죠.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이 여당 의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본인은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범여권 내에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국정감사 주요 장면과 정치 현안 함께 짚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글날 휴일에 보내드리고 있죠.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그레이스 정, 정옥임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도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우리 정옥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 색깔과 어울리는 그린.
5: 네.
1: 잘 어울립니다. 원샷 잡아주세요. 예, 정 의원님과
5: 네,
1: 예, 녹색이 잘 어울립니다.
5: 네.
1: 예, 아름다우십니다.
5: 네, 녹색을 좋아해요.
1: 예, 네. 잘 또 소화하기 어려운 색깔인데, 예, 어울리십니다. 자, 일단 정청래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갈 때 비자 필요한데, 아니, 그래도 여당 전 당대표였는데,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지연이 됐고, 그래서 미국 가려다가 유럽으로 변경을 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비국행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은 어제 8일 확인이 됐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외통이 미주반은 11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등을 방문해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1: 예.
3: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정 의원은 미주반에서 구주반 유럽 담당으로 옮겨서 국감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1: 예.
3: 정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참여가 문제가 됐을 거란 추측에 대해 문제가 됐다면 2012년에도 발급되지 않았어야 정상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1: 예.
3: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에 정 의원은 또 그때는 비자를 발급받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못 받은 적이 있긴 있었네요. 2012년, 2014년에는 받았다가 2013년에는 또 못 받았었고.
3: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받고 두 번 못 받았던 거죠.
1: 어렵네요. 자, 이제 이러한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3: 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성 민주당 대표도 신망 높은 사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외교적 깊이 인물 낙인을 새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 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예.
3: 한편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극단적 주장과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에 자제를 당부했고 언제든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3: 또 과거 방미 과정에서 찍은 미 하원 의원들과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1: 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인 SNS에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당대표가 미국과 관계 좋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 예, 이제 정청래 의원의 SNS군요. 심사 중인 상태, 리뷰. 정청래 의원님 미국이 아니라 영어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예, 리뷰, 또 영어까지 써놨고,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 자제를 부탁한다.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다. 리뷰 중인 상태고, 안 돼!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것이다. 이제 프로세싱 과정인 것이다. 펜딩.
4: 뭐 거부는 아니지만 저게 예.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예. 뭐 거부의 의사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공무상 출장인데 아니 저는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1: 외교부?
4: 아니 미국을 탓할 문제.
1: 아, 미국.
4: 원칙이 없어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5: 그렇죠.
4: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일관되게 비자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마음대로 내주고 싶을 땐 내주고
5: 예.
4: 목니 부리고 싶을 땐 목니 부리고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너무했죠. 그냥 한국에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여당 대표까지 지낸
5: 그러니까요.
4: 지금 뭐 다선 종진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의 목니를 부렸다는 게. 그래서 미국이
1: 저를 보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4: 네, 네. 미국이 보면 마치 무슨 이 비자 발급해 주는 게 예. 대단한 자신들의 무엇인 듯
5: 예.
4: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저는 뭐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고 더군다나 우리하고 뭐 그 오랜 동맹 관계 혈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런 식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5: 예.
4: 마치 이제 한미 간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듯한 모습은 제가 보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5: 예.
4: 한미동맹 이상규류라면 아마 의원들 전체가 안 나왔어요. 이상규류라고 부를 만한데.
1: 아니, 나경원 의원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4: 좀 그러면... 오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 2012년도 때는 받았고 14년 때는 받았는데 13년에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미 경고장이 몇 년 전이야? 3년 전 이미 왔었던 거네.
4: 그러니까 이미 야당 묶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예. 과장 안 했으면 좋겠고.
5: 예.
4: 근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상기류가 흐르잖아요.
5: 예.
4: 근데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상기류가 흐르면 어쨌든 그쪽이 뭔가 원칙이 없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 정 의원님 또 미국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6: 저는 수도 없이 다녀봤지만
1: 그러니까.
6: 네. 살기도 하고요.
1: 아, 맞네.
6: 이런 경우를 제가 겪어보질 못해갖고 제가 공감이 안 돼요, 솔직히.
1: 아, 의원님 가면 이제 비자 프리패스죠.
6: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1: 똑같이
6: 그...
1: 보죠.
6: 똑같이 봐요. 국회의원이라고 뭐 그 프리패스 아니에요.
1: 아.
6: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1: 예.
6: 그러니까 이제 소위 국정감사하잖아요. 외통위에서.
1: 예, 예.
6: 그럼 다른 나라는 이제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들이라 해서 좀 배려하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많죠.
1: 그렇죠.
6: 미국은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라면. 제가 정청래 의원의 입장이라면 일단 본인만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걸 오늘 알았을까요? 그 며칠 전부터 좀 기류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1: 예.
6: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직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1: 의전세 몇 위예요?
4: 7위.
1: 7위.
6: 그렇다면 일단 지금 한국에 주한 대사가 있잖아요.
1: 맞아요.
6: 미셸 스틸 팍이에요, 팍.
1: 아,
6: 한국계예요.
1: 예.
6: 그러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국정 때문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1: 예.
6: 무슨 일에선지 비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는 이런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1: 그렇죠.
6: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느닷없이 벼락 맞듯이 하고서 유럽으로 돌려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또 그 야당 의원은 무슨 뭐 엄청난 뭐 재앙이
1: 재앙,
6: 일어난
1: 경고장.
6: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리안 네. 중에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겠죠. 그 외에는 they don't care. 별로 몰라요.
1: 예, 예.
6: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 이재명이라는 거를 몇 명이나 알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무심함에 대해서도 솔직히 속상하죠. 그래도 아까 권력 서열이 7위까지 있었던
1: 7위.
6: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 해프닝이 또 일어났다라는 게 그리고 보세요. 13년에 못 받았는데 26년에 못 받았지만
1: 예.
6: 12년, 14년에는 잘
1: 받았어.
6: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89년에 학교 다니면서 왜 대사관자에다가 방화 시도해갖고 네. 걸려가지고
1: 네.
6: 그 당시 대사가 넌그레그 대사거든요.
1: 야.
6: 그래서 2014년에 그 넌그레그 대사 집에 가서 또 사과도 하고 왔어요. 나름 한 건데
1: 했는데.
6: 아니 그때는 그 전직 대사한테 사과도 하면서
1: 네.
6: 아니 그 전직 그 당대표로 미셸 스틸 박하고
1: 교류도
6: 좀 하고 그랬어야지.
1: 아, 그러네요. 자, 김수인 평론가.
3: 네. 일단 2012년에는 발급을 못 받았고 13년에 12년에 받았고 13년에 못 받았고 14년에 받았고 이번에 못 받았다. 이건 글쎄요. 미국에서 미국도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청래 의원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한 건지 아니면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건지
1: 공무원이 바뀌었나? 담당 공무원이?
3: 그게 좀 불명확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뭐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서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 한다면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 네, 이게 이제 한미동맹을 훼손한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안이 이제 방치가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혹은 미국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6: 이게 이럴 수 있는 게
1: 이럴 수 있어요.
6: 그 왜 취업비자, 그러니까 취업 허가를 받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가 이 사람 비자 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로또 돌리시듯이 돌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의 변호사, 똑같은 능력의 뱅커 이래도 그래갖고 되는 사람은 거기 남을 수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비자가 안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89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4: 남아있죠, 당연히.
6: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이 사람 89년, what happened? 그러면서,
1: what happened?
6: 돼. 요번에 안 돼. 그러다가 또 2012년, 14년은 또 어떻게 해서 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년 던진 건 아니잖아, 화염병을.
4: 그렇지.
6: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면, 진작에 보좌관들이나, 정청래 의원실에서 조처를 했어야죠.
4: 근데 최근에 좀 그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 유학생들도 그렇고
1: 맞아요.
4: 주재원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 특파원 가는 데 있어서도 예전보다 훨씬
1: 까다로워졌다
4: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SNS 검열 같은 거를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4: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영향도 저는 없지 않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공무상의 출장이고
1: 아니 줌이 한국 대사 강경화 대사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 공관을 감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가는 건데 아하. 그리고 연례적으로 늘 있는 그 행사잖아, 늘 있는 이벤트잖아요. 우리 국정감사 때마다.
1: 그러니까.
4: 근데 여기서 제동을 건다는 건 저는 미국 측에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뭐 랜덤으로 돌리다가 뭘 모르는 사람이 89년도 기록 이거 서류 밑으로 넣어놔 이게 아니고 상당한 고의성이 내재돼 있다고 봐요.
1: 자 이런 상황
6: 아니 별 얘기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미 한국 대사도 있고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계고 또 외통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정청래 의원실에서도 하면 그렇게 해서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그래도 당신 89년에 던졌으니까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1: 37년이구나. 예, 어쨌든 참 별 일이 다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 지난 6월에 한미일 외교당국과 실무로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의 참석을 배제하고 통보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국정원의 화이트 의원이 뭐 거부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었는데요.
1: 예.
3: 이 회의는 3국 외교당국과 북핵 사이버 분야 담당자 등의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를 앞두고 미국에서 국정원 참석 배제를 한국 측에 통보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 예.
3: 이 통보는 구두와 문서 두 가지 형태였고요. 미국은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안팎에서 국정원이 쿠팡 탄압에 관여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조치가 일회성이었고 현재 한미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정원은 3월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가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1: 예, 일단 국정원은 한미협력에 문제없다. 외교부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이거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라.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없다 이런 입장이 계속 이제 당국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미일 실무협의 국정원 참석이 배제됐다 일회성이다라고 하는데 일회성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6: 아니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과거에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1: 국정원 정보당국인데.
6: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내부에 조용한 휘슬블로어가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얘기해줬다는 얘기거든요.
1: 국정원 내부든지 미국이든지.
6: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공화당 정권이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에 비하면 좀 오만한 편이에요. 고압적이고. 네. 네. 그런데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정부 때는 정말 상상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60명이나 들어가는데 국정원 니들 빠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그러면서 쿠팡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물론 쿠팡 사태에 국정원 얘기가 나왔던 거는 맞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연동시킨다고 북핵 문제와 관련된 실무 회의를 하면서
1: 예.
6: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다라는 자체는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해가 있었고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 거죠. 오해가
1: 일회성. 일회성.
6: 네. 일회성이라 하지만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한미 간에 뭔가 공조가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물밑에서 또는 그 배후에서 이게 이렇게 다 부드럽게 해결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이거 사이버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지뢰 사태 때도 이거 가지고 통일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과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또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예 박 의원님.
4: 뭐 있었던 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국정원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역시 몽리라고 봅니다.
1: 미국에?
4: 예. 왜냐하면 한국 측 전체가 빠져라가 아니고
1: 국정원만 오지 마.
4: 예, 우리 국정원 관계자들만 오지 말라고 한 거고 뭐 쿠팡 사태 불만 표현일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길들이기를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연례적으로 매년 열리는 그 연례적인 협의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본인들의 어쨌든 쿠팡 관련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갑질이죠.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은. 곳곳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런 갑질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풀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미국 측이 제공하는 북한 관련 정보 일부가 안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안보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합참의장이 나와서 얘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안 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측, 미국 측이 정확히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방위비인지, 아니면 지금 뭐 협상인지, 관세, 그 무역협상인지, 사실은 무역협상을 가지고 발생하는 마찰이나 혹은 이견을 안보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4: 근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토콜이 다 깨졌어요. 여기서 생기는 불만을 저쪽에다 갖다 뭐 화풀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의 위협이 이게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우리 정부의 어쨌든 그 협상력의 한계라고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발생한 이런 기이한 현상들 때문이라고 볼 측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1: 예.
4: 그런 잡음이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1: 전 정청래 의원 비자 얘기보다 우리 정보기관 참석을 배제한 게 전 더 충격이에요. 사실은
4: 그렇죠.
1: 정보기관은 이런 거는 그냥 프리패스 아니에요. 그냥 간다고 하면 다 받고
6: 오히려 그
1: 여건은 다르잖아요.
6: 네. 미국 CIA에서 얼른 들어와 얘기 그러니까. 좀 해봐야지 네. 해야 될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그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진에서 지금 그래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거든요.
1: 예.
6: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에 공여하지 않는 그런 정보는 북한 핵 미사일 관련과 바로 이런 기술 정보라는 거예요.
1: 예.
6: 이걸 왜 안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상당히 상투적인 얘기지만 한국 내에 한미 정책 조율과 관련해서 소위 언필칭 자주파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일을 맡아서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하고 무슨 뭐 어떤 경제적인 투자가 연동이 됐다라기보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그 구성 발언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뢰가 회복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 근데 요즘에 트럼프보다 더 자주파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 57개 핵무기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임기 때는 아무 일이 없을 거고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미국 행정부의 어쨌든 대북정책 관료들이 주의를 시키려면 트럼프를 좀 주의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 그 사람들은 어떻게 트럼프를 주의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5: 예, 이제 문제가 큽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를 다시 또 눈을 돌려보면 추미애 지사. 이분이 계속 지금 경기 도정은 챙기고 계시겠죠? 경기도민 여러분. 자, 김기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 김오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 원을 당연히 수사 지원비로 특활비 배정을 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5: 예.
3: 추 지사는 결국 채널A 강요 미수와 고발 사주 사건을 암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대검이 특활비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아이폰을 보내 제대로 포렌식할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 후보자의 준비단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가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채널A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배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5: 예. 자, 아이폰 얘기 나오고 한동훈 의원의 아이폰 얘기 당시에도 참 많이 나왔었죠. 비밀번호가 20자리였다고 했나요? 예. 근데 이제 못 푼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4억이 들어섰군요. 근데 그럼 형사부장이 승인 안은 못해요? 그 검찰총장이 아니야 이거 해 이렇게 하면
4: 말이 안 되는
5: 거 아니에요?
4: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꼴대 옮기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5: 검사였다가 친한 검사였다가
4: 네,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5: 사업 승인 안 했다고
4: 친윤 검사라 그래서 친윤이 아니라는 근거를 쭉 청와대에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왠지 배신을 할 것 같아. 언제 등 뒤에 칼을 찌를지 모르는 사람이야. 예. 뭐 이런 모호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5: 예.
4: 심지어 그동안 행정 모든 걸 다 점검해 봐야 된다. 심지어는 국정 동력을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대통령이 판단해야 된다. 급기야는 과거에 있었던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가지고 아니 대검 형사부장이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당시 수사는 중앙지검이 가져가 있었고 예. 대검은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5: 그죠.
4: 추 장관이 그 오더를 내렸던 분입니다.
5: 예.
6: 아니, 당시 근데,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아니에요?
4: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 대검 탓하고 당시 형사부장 탓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당사자도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수사 배제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합당한 근거나 어떤 팩트를 들어서 이제 반대할 만한 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모든 그 이 가능한 스토리를 꿰어 맞추는 이런 식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극상이죠, 이게.
5: 하극상.
4: 예. 네. 게다가 지금 본인은 경기지사입니다. 아니, 제발 저 경기 도정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민으로서.
5: 예, 그러니까 경기지사면 일종의 공무원 신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6: 공직자.
4: 선출직 공직자죠.
5: 선출직 예. 공직자. 예. 예. 자, 정 의원님.
6: 그 추 지사가 이제 그 소위 그 진영 내의 강경파의 지지를 독점하기 위해서
5: 예.
6: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아주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5: 그 여덟 번째 SNS 아니에요?
6: 맞아요.
5: 사실상?
6: 그러니까 예.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5: 예.
6: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왜
5: 강경파들
6: 무슨 저 멸칭으로 불려지는
5: 예, 예, 예.
6: 그분들이 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5: 조국, 아 김어준 월드
6: 조국 원장을 포함해서 너무 지금
5: 너무
6: 나서니까
5: 아.
6: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5: 예?
6: 지금 어찌 됐든 끊임없이 지금 새로운 중수 청장 후보가 친윤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이 들려요.
5: 아~
6: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 아니에요.
5: 예, 예,
6: 근데
5: 예.
6: 솔직히 정치적으로 가장 수모를 많이 당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텐데.
5: 검사들한테 친윤 검사들에게.
6: 본인은 오히려 어머니였잖아. 어머니. 어? 누구누구의 모친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5: 보수의 어머니.
6: 네, 보수의 예. 어머니 뭐.
5: 예.
6: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14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임명시킬 것 같거든요.
5: 예.
6: 그 시나리오까지 다 전제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엔진을 풀 가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몸은 수원인가? 지방에 예. 있지만 예. 경기도에 있지만 지금 본인의 이 영혼은 지금 중앙에 있는 있다. 거죠.
5: 아, 예. 예. 계속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자,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말씀 주세요.
3: 네.
5: 추미애 지사의 마음은 왜 이럴까?
3: 일단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거.
5: 승인 권한이 없잖아요, 이분이.
3: 그러니까
5: 아니,
3: 그 승인이 이제.
5: 결제 권한도
3: 제도적,
5: 없잖아.
3: 제도적 승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승인.
5: 마음의 승인할 권한이 없죠. 네, 어쨌든.
3: 일단 그 추윤 갈등이라든지 이때 있었던 일들에 예. 대해서 일단 그게 첫 번째 기준이 아닌가.
5: 예.
3: 법무부 장관인 본인에게 많은 검사들이 반기를 들었고 김지용 후보자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5: 예, 예.
3: 아마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제기를 놓고 보면.
5: 예.
3: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게 엎혀가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봤을
5: 있다.
3: 때는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추윤 갈등도 내란에 포함되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예.
6: 이게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부터
5: 예.
6: 추미애 그 당대표는 재명이는 내가 키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5: 마인드가.
6: 하고 그랬어요.
5: 아,
6: 그래서
5: 그래요?
6: 안 지키면은 내가 멱살 잡는다. 누나 무서운 거 알지?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5: 예.
6: 진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행에
5: 예.
6: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그 대적하는 위치에 본인을 포지셔닝 하고 싶은 것 같아요.
5: 예. 자, 하나만 더 짚을게요. 북한군 포로의 그러니까 한국 소환을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갈등 대사 소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 네.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이송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음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는 양국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양국이 비밀 휴지 합의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감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5: 예.
3: 하지만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최상위 단계의 외교적 항의 조치로 꼽히고요.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주일대사를 소환한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티 대변인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감정적 반응이다라는 반응인데 자, 박 의원님부터.
4: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점이 있는 거 맞는데요. 여기까지 갈 문제인가 싶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강한 대응을 언급을 해놓으신 사안이잖아요.
5: 네.
4: 그러면 외교부는 불태전이에요. 지금 물론.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5: 네.
4: 아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쟁 중인 나라고 지금 네. 침략을 당해가지고
5: 네.
4: 전 세계적으로
5: 예.
4: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유형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적 마찰이 있다고 대사를 소환한다는 거는 국제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일까 그런 점이 좀 염려돼서 저는 이제 대사 소환을 우리가 이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긴 한데 외교적으로 그 전이라도 아직 소환된 건 아니잖아요.
5: 예.
4: 그 전이라도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외교 일반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5: 예.
4: 조금 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6: 아니 외교부 장관이 그러잖아요.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저 청와대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예. 외교부도 얼마나 당혹해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정상과의 그 회동인가 거기서 예. 1억 불 지원 그다음에 전후 재건 뭐 이런 걸 약속했거든요. 근데 다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이제 미사일 요격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받고 싶은 게 많단 말이죠.
5: 패트리어트.
6: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해서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5: 예.
6: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뢰 도발 대응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5: 예.
6: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김여정이가 정말 무슨 광대 별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만만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면은 외교는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안보정책은 엉망진창이야. 똑같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같은 퍼센티지로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5: 예. 자, 이럴 때는 정보당국에서 좀 물밑에서 뭔가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자,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외전 시간인데요. 오늘 내전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1: 아유, 국정감사 바쁘신데 오셨습니다. 휴일이라. 네,
2: 아니, 이번 주는 너무 좋아요.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3: 네, 아니 아주... 법사위는 재밌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2: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3: 다이내믹 법사위 뭐.
2: 다이내믹 법사위라서 네. 약간 관조하는 자세로 나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좀 멀리서 이 상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4: 아니 오늘 의상도 그래. 네. 오늘 아, 의상도 굉장히 찔리죠. 경건한 의상. 네.
1: 경건한 의상. 약간 그 성직자 의상이야.
4: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소리를 지르고 운영위에서 김태규 의원님이랑 싸워봤더니
5: 아. 되지 않대.
2: 그냥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1: 네. 스스로 상처돼요.
2: 네, 그래서
1: 맞아요. 아, 타격감이 있어요.
2: 오고 나서 저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아, 그래도 내가 너무 했지 사과할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1: 야.
2: 내가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살 필요는 없다.
1: 아.
2: 소리 잘 지르면 뭐 사랑받고 그렇겠지만 아.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1: 예.
2: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고
1: 예.
2: 그래서 관심 못 받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1: 김한규 의원님의 김태규 의원과 싸움썰.
5: 예. 김태규 의원과 싸움썰.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5: 뭡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1: 아니,
5: 침묵이야?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4: 도대체.
5: 이 난리통에?
2: 아니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제가 김의겸 의원님한테 빨리 가서 간사니까 해결을 해라 야당 간사.
1: 아~
2: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김의겸 의원님이 법사위 간사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 예,
2: 김수원
1: 예.
2: 간사가 법무장관 되면서 갑자기 저희 상임으로 와서 아, 후보자가 돼서
1: 아~
2: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1: 예.
2: 네, 그래도 법사위니까 아니,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률적인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죠.
1: 아니 김학의 의원님이 그 박지원 의원님 옆에 앉아 계시죠.
2: 네.
1: 그 박지원 의원님 소리 굉장히 많이 지르잖아요.
2: 네.
1: 아, 근데 옆에서 우리 김학의 의원님 표정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 그래서 마음에 쓰이더라고.
5: 와, 근데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목 이게 네. 그 데시벨이 굉장히 높잖아요.
2: 네.
5: 근데 이번에 이제 복병을 만난 거예요. 김태규.
1: 그렇죠. 예. 야.
5: 그래가지고 뭐
3: 제가 솔루션을 냈어요. 그 두 분은 마이크가 없어도 남들 마이크 쓰는 것보다 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 저스티스의 차원에서
1: 저스티스.
3: 그 두 분은 마이크를 안 쓰는 게 낫다.
1: 어, 아까 우리 예. 김영 의원이 마이크 꺼졌을 때 김한규 의원 잘 들어 하면서 여기 삼선 의원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 무슨 말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김한규 의원 잘 들어.
5: 아 근데 예전에는 다선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정해 시간에
1: 네.
5: 상임위원장실에 이제 들어가요.
1: 아.
5: 여당이든 야당이든
1: 아.
5: 거기 바로 붙어 있으니까
1: 네.
5: 문 열고 딱 그 상임위원장실에 딱 들어가면 이제 상임위원장이 앉아 있고 다선 의원, 뭐 4선, 5선, 6선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1: 예.
5: 이봐 아니 상임위 시간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자네는 빨리 사과해 여기서 막 이래요.
1: 아, 궁지를 잡는 거야.
5: 네.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되고
1: 예.
5: 이러지 지금처럼 뭐 완전히 그냥 그 삿대질만 거의 한 뭐 한 10분 뭐 15분
1: 아,
5: 하잖아요.
1: 삿대질이 뭐예요? 이게? 소리는 그냥
5: 아니 삿대질은 이 질이고
1: 아.
5: 그 다음에 소리도 같이 지르잖아요.
1: 네.
5: 그 거의 그 막말 논쟁이고 막 그 그냥 18분을 6 10 뭐 고기 18분에 뭐
1: 18인분, 6인분,
5: 아, 18인분, 6인분 혼자
1: 6인분을 혼자 드셨다.
5: 아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 이게.
1: 뭐가 재밌어?
4: 아니 나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1: 6인분,
4: 네. 6인분. 6인분 먹었다는데 왜 모욕적이야 그게?
5: 아, 모욕적.
1: 아, 여성 법사위원장.
5: 아 그래서 그렇구나.
4: 어? 네.
2: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곽규택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모욕적이에요. 무슨
4: 그래요?
2: 말이냐면
5: 그것도
2: 곽규택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님하고 전에 싸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곽규택 의원님이 소리를 계속 지른다고 서영교 위원장이 꽥꽥꽥꽥꽥이라고 불렀고 곽규택 의원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서팔계라고 불렀어요. 서영교 저팔계라고 해서 서팔계라고 불렀거든요.
4: 그러니까 화가 나겠구나.
2: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4: 6인분이라고 6인분 먹었다 그런다 그래서 나 화 안 날 것 같은데 왜
5: 아니,
4: 그랬을까요?
5: 그래가지고 그 꽥꽥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느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1: 예,
5: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어요.
1: 아,
4: 근데 사실은 6인분보다 해서... 서팔계가 더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래서 서팔계 때 모욕적이었는데 그때는 국회 내에서 이런 일이라 면책특권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곽규택 의원님이 제가 보면 상대당이지만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4: 맞아요.
2: 내용에서 동의는 안 하지만 예, 예. 저분이 되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기분 나쁘고 아프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요.
4: 그러니까 당사자는 기분 나쁜데 제3자는 웃겨. 그게 전략적인 거예요.
5: 아니에요. 그러네. 웃기지도 않아요.
4: 아니 박규태 6인분 웃겼는데.
5: 아니 그냥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웃기지도 않아.
1: 아, 싸우는 게 불쾌하죠.
5: 그래서
2: 곽규태 의원님이
4: 김태규보다는 그래도 덜 불쾌한 것 같은데.
1: 예, 그렇긴 해요. 네. 예, 자,
2: 그러니까 곽규태 의원님은 아 이게 비유를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물론 이제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얘기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곽규태 의원이라서 서영규 의원님이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문제 그 모욕적인 행위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외위원님이 이제 내부 공개 회의에서 똑같이 서팔계라고 해서 서영규 의원님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도 고소도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런 거라 되게 그걸 민감해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곽규태 의원님이
4: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2: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슬프네요 사실.
5: 아 근데 여당 상임위원장은 야당 편을 조금 더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상임위가 굴러가지.
3: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5: 너무 당파적이야.
3: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5: 너무 당파적이야.
3: 저는 야, 언젠가부터 이렇게 예. 국회 상임위에서 예. 그 질의 시간에 마이크, 질의 그 기회를 얻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끼어들어요, 막. 네. 옆에서 막 네. 모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1: 예.
3: 근데 그거는 그냥 예의보다 약간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음번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파괴가 됐고
1: 예.
3: 아니 그리고 호칭이 평준화돼가지고 서로 야래. 예. 아. 박지원 의원 빼놓고는 다 야야. 뭐 나이 뭐 무슨 선수 이런 거 관계없이.
5: 뭐 얼굴도 흉기라고 하는 반에.
3: 그런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서로 인간이 아니라 그러는 얘기까지 지금 나갔으니 저는
1: 인간이더라.
3: 예, 저는 마음 같아서는 법사위 전체를 네. 불량 상임위로 국회에서 한 반년 정도 활동 정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5: 동의합니다.
2: 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법사위가 권한이 많거든요. 네. 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을 다 법사위에 예, 올려야 되고 네. 원래 체계 자구만 봐야 되는데 내용을
4: 맞아요.
2: 갖고도
4: 자구.
2: 붙잡고 통과 안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상임위 그러니까 뭐 상원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인기를 끌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여야 모두 지금은 법사위가 인기가 없어요. 의원들이 이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의원들도 힘든 거예요.
5: 아니 근데 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1: 근본적인 이유.
5: 예, 그럼요. 이번 그 22대 국회 법사위는 예. 아니 지금 여당이 거의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검찰청을 지금 폐지하잖아요. 폐지했잖아요.
1: 예, 했죠.
5: 예, 형사소송법 다 개정했잖아요. 예. 검찰 이제 수사도 못 하잖아요. 검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잖아요. 이런 이거 10년 20년 걸려서 해도 할까 말까한 엄청난 혁명을 갖다가 지금 이거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0: 되는데 와서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자꾸 뭐 이러니까
1: 그렇겠냐.
0: 그러니까 제가 봤을
2: 때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크게 그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0: 아니 그렇더라도 그 시간을 견디고 빨리 질의를 오래 하는 게 낫죠. 제가 어제 첫 번째 질의였는데 10시 오전 10시에 회의하거든요. 제 첫 질의가 11시 30분에 시작됐어요. 저라면 그 시간에 계속 저희의 정책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질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겠어요.
2: 제가 참으로 교과서적인 말씀하십니다.
3: 아니 근데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교과서가 한쪽만 있어.
4: 한쪽만 있어.
3: 왜 오른쪽만 있어? 왼쪽은 없어. 뭐 그런 교과서가 다 있어.
0: 아니 원래 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국감 때 싸우고
2: 여기서도 질의를,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0: 질의를 못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3: 두 분이 해보세요.
4: 오늘 네. 저기 김영호 의원님이 평상시에는 다섯 페이지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휴일에서 두 페이지밖에 못 써오셨어요.
0: 어떻게 제가 전직 상임위원장한테 대들겠습니까?
4: 아, 네. 국방위 상임위원장.
2: 아 이제 잘못했을 때는 또 이렇게 따지고 네. 아, 묻고 질의하는 게 맞죠.
3: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네. 저기 김한규 의원만 같으면은 무슨 그런 촌극이 벌어지고
2: 그러니까요.
3: 6인분이 나오겠어. 아,
1: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나 정옥임 의원님만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국회가 안 되겠죠.
2: 아 근데 아, 정말 과거에
4: 낭만이 사라졌어.
2: 상임위 할 때도 옆 사람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 조금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4: 예, 진정이 되면.
2: 예, 왜냐하면은, 그런, 아마 내가 김한규 의원의 그.
3: 맞아, 비슷해.
2: 심리가 이해가 가요.
3: 아니, 둘이 비슷하네.
2: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4: 다른 역인가, 누구, 너는 누군가.
3: 국방위에서, 뭐 때문에 그, 보수정당에서 뭘 안 한다 그랬는데, 혼자만 나와서 뭐 하고 그랬던 거.
2: 아, 우리 당에서 그, 당론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잖아요.
3: 아, 그 국정감사 혼자 했어.
2: 근데 내가,
4: 아, 맞네.
2: 국방의 시계는 1분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 국감을 열었어요.
4: 아, 맞다. 기억난다. 네,
2: 열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당 의원들한테 감금당해가지고.
1: 맞아, 그치, 기억난다.
2: 근 3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4: 아, 감금당했었어요.
2: 예, 네, 그래가지고. 야. 휴지통에다 쉬하고 그랬네요.
4: 아, 어머, 세상에. 야, 그때도 야만의 시절이 있었네.
2: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항상 하는 차시하는 말씀이, 야, 김영우 저 굉장히 얌전한데.
4: 네. 있다.
2: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집 있다. 잘못 건드리면.
4: 잘못 건드리면.
2: 예, 네, 그리고, 그때 정진석 대표가 원내대표인데. 예. 네.
3: 야, 좀 안 맞았죠.
2: 저 우리과 후배 하나 있는 게 저렇게 그냥 소개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4: 후배 하나. 정외과 후배, 정외과
2: 말을
4: 후배.
2: 말을 안 들어.
4: 말을 안 들어. 말. 심지어 같은 기자 출신.
2: 네, 같은 아니, 선배, 후배. 대선배죠, 우리.
4: 대선배. 야. 근데 지금 또 박근택 의원이 법사에서 한동훈 의원의 자녀 논란을 제기했는데 이제 자녀 이제 장관 시절에 이제 허위 스펙 자녀 허위 스펙 수사를 위해서 사법 공제를 의뢰하려고 했더니 경찰에서 이제 검찰이 요청을 했더니 검찰에서 신청을 안 하고 이게 이제 해외 대학이잖아요. MIT. 그죠?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자체 중단을 했다는 의혹인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차관이죠. 이분은 처음 들었다. 하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서정호 변호사는 자기도 한동훈 의원 공격하려고 자기도 조사해 봤는데 내가 자기도 살펴보니까 한동훈 의원 그 자녀는 천재더라. 그래서 좀 허위스펙 차원이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0: 그러니까 뭐 내용보다도 디테일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 사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쟁점은 모든 검찰이. 일을 검찰이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에서 입시도 아니고 그냥 수강 과목을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이슈를 갖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4: 예.
0: 그게 별게 아닌 거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다라는 게 수사의 이유였어요.
4: 예.
0: 그러면
4: 예.
0: 한동훈 전 장관 일도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사법공제 의뢰를 하면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 문제가 안 되면 무혐의다라고 국민들한테 발표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이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사건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사법공조까지 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한동훈 장관, 조국 장관 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는 하는
4: 미국
0: 거고요.
4: 미국 대학 출신이죠. 조국 장관 아들도 미국 대학 출신이고 그렇죠. 관련 얘기 했을 때 당신 공주는 일사천리를. 그래.

0: 근데 이건 왜 안 됐냐 이런 취지군요.
1: 네.
2: 근데 제가 미국에 좀 있어 봤거든요.
0: 예.
2: 근데 그 한동훈 의원의 딸은 너무 천재예요.
0: 아니 그 천재.
2: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0: 천재부를 이제 판단.
2: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AT 그다음에 ACT라는 게 있는데
0: 예.
2: 이 ACT는 SAT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0: 아.
2: 전 과목을 다 만점을 받았어요.
0: LSAT?
2: 아니, 그거는 이제 로스쿨 가는 거고.
0: 네, 그렇죠.
2: 그거 말고.
0: SAT.
2: SAT는 보통 이제. 대학. 학력, 능력 평가인데. 거기에 과학 과목이라든지.
0: AP.
2: 훨씬.
0: AP.
2: 훨씬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ACT라는 시험이 있어요.
0: 아, 또 있어요. 아유,
2: 그건 정말. MIT라든지 굉장히 아, 예,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이제 보는데.
0: 예, 예.
2: 그게 한 4~5 과목인데.
0: 아.
2: 전 과목이 다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성적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아,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너무 이런 것까지 또 들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러니까 성적 문제가 아니라
2: 물론 성적 문제가 아니에요.
0: 왜 그때 공조를 안 했냐. 아,
1: 저희는 이 사안에 네.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게 의심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과거에 수사했고 당시에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 눈치 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조작 기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박균태 의원님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0: 예.
1: 그런 사례로 든 거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어쨌든 검사, 이거 본인이 수사를 할 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혐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피의 사실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정작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당시에도 거의 인정한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 논문 대필 있잖아요.
0: 예.
3: 고등학생 시절에 무슨 케냐 출신의 그 논문 대필 벤슨인가 그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유감 표명은 했는데 예. 근데 한동훈 의원이 좋아하는 팩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논문 대필이라는 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종의 내로남불령 이중잣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이 자기를 뭐 성명을 100건을 내서 공격한다. 아니 본인은 하루에도 100건 내잖아요. SNS에다가.
0: 100건까지는 아니고 한.
3: 뭐, 하여튼 80여 개.
0: 30여 건. 예.
3: 본인이 한 80개 쓰기도 했어요.
0: 아, 그래요?
3: 김성원 예. 그 사건도에. 그런 거 비하면, 뭐, 민주당이 자기를 뭐, 그 성명을 100건 내서 공격한다. 이걸 뭐 탓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특히 586 정치인들의 과거 한참 비난 그런 허물까지 다 들춰가면서
0: 예.
3: 뭐 NHK부터 시작해서 무슨 오빠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번에도 이제 정봉주 의원이
0: 예.
3: 뭐 무슨 팀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뭐 별로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0: 예.
3: 정봉주 의원 과거에 이제 그 지뢰 관련된 실언이 있었잖아요.
0: 아, 예.
3: 그것도 들추고
0: 예.
3: 마찬가지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2: 아 근데 뭐 자업자득이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뭐 160몇 명하고 여당 의원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이어도 능력만 된다면 80개, 100개 페북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팩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지만은 반성이 됩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사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우리
0: 예.
2: 보수 쪽에서는 보세요. 앞으로 그런 기사 이제 나올 겁니다. 국무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수석 그 회의 때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0: 뭐. 경로.
2: 예, 경로. 경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 내후년 또 총선은 다가오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이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사실 김민석 대표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0: 예.
2: 지금 뭐 정봉주 팀 뭐 이런 게 기사가 나와야 됩니까?
0: 네,
2: 이게 나와야 돼요.
0: 검증을 위한
2: 이거 완전히 국민들이 볼 때는
0: 예.
2: 이거 뭐 그냥 모든 머릿속에는 한동훈밖에 없네. 과거에는 저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 한동훈이 꽉 들어찼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수첩에도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적더니만 아이고 결국은 정봉주 팀 이거 만들었네.
0: 예.
2: 이런 때 사실은 당대표가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돼요. 말씀하셨지만은 딴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뭐 회유를 하든 강압적으로 하든 결단을 내줘야지
4: 이렇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대통령이 원초적인 잘못이 있지만은 당이 중심을 안 잡고 이렇게 되면은 총선 다가오는데 그러면 점점 탈명하는 겁니다. 탈명. 네?
0: 근데 오늘 이제 김민석 대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동률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5: 35.
0: 예, 예. 그래서 그 55% 포인트 하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대표가 바뀌고 하면 뭔가 좀 그럼요. 컨벤션 효과하고 당 지지율 올라가거나 하거나 혹은 당대표 되면 얼마 안 되면 또 리더십이 처음엔 강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TV도 메인 작가 바뀌었다 그러고 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3: 아니 뭐 메인 작가 바뀌고 이런 거 큰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이후에 가장 상징적인 어떤 그 뭐 성과 이게 민주당 TV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상징적인 성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이외에 뭐 이렇다 할 게 없으니까 당 내부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4: 예.
3: 당 지지율 10%를 100일 내에 올리겠다 이런 공약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대로면 그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4: 예.
3: 여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야당처럼 막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이제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 아니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가는 이거지 않습니까?
4: 네.
3: 그리고 여당다운 어떤 그런 안정감과 대안, 비전 제시 능력. 근데 김민석 대표가 경선할 때는 정청래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언어도 문화도 태도도 모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4: 예.
3: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태도나 또 김민석 대표의 언행이나 게다가 이제 김승원 후보자 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그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실패를 인정하지도 그에 대해서 성찰적인 메시지도 한마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정청래 대표 시절하고 달라진 태도 문화 언어가 뭐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0: 네, 아까 이제 갤럽 조사 대통령 국정지지율 37% 정당 지지도 민주당 35 국민의힘 26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재호 후보자 문제 제기라고 있는 추미애 지사가 한동훈 의원 포렌식 비용을 막았다. 4억 원이었는데 당시 그 이제 비밀번호 풀려고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는데 막았다. 그 대검에 있을 때 이 부분 김한규 의원님.
1: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당시에 뭐 이스라엘로 보내면 풀 수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0: 4억.
1: 네, 4억을 투자하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예산이 없어서 특수활동비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추미애 지사 말씀으로는 그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고 필요하면 박범계 장관이
0: 당시 장관이
1: 예, 예. 뭐 당시에 뭐 예비비를 쓴다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지 않았겠냐. 당시에 저희도 관심을 되게 갖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스라엘 보내서 뭐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4: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억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 또 패스워드가 길기도 했으니까.
1: 예, 그렇죠.
0: 20자리.
1: 그 어떻게 외우는지 참 신기합니다.
5: 아마 무슨 센텐스 아니겠어요?
1: 요즘은 다 페이스로 하긴 하는데 당시에는 그 암호 푸는 게 없는 거라서 야, 매번 그거 푸시려면 한동훈 의원 힘들었을 텐데
4: 예.
1: 여하튼 제 기억으로는 별로 이렇게 공감받는 문제적인 아니다.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일날 네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의도 내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내일 아침은 영상 8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음과 감정들, 그리고 가을이 전하는 이 기분, 좋은 풍경들을 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람, 햇살, 하늘, 그리고 사랑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쁘고 고운 단어들이 가득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읽고 써온 글자들이 오늘따라 유독 더 어엿하고 어여쁘게 느껴지는 건 오늘이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토록 다채롭고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글자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가을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예쁜 단어들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도 다정하고 예쁜 말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페스티벌 산드라 박입니다.

0: 와, 이거 엄정화 노래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을 산드라박이 리메이크 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엄정화가 끝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러스 부분에도 엄정화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첫 곡으로 산드라박의 페스티벌 들려드렸는데요. 이 산드라박 가수 이름이 저는 사실 외국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무슨 산티난 게 무슨 이름을 그런 걸 쳤나. 어? 산드라가 뭐야, 산드라가 했는데, 아, 이 산드라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굳세고 굳굳하다라는 뜻으로 한글날에 산드라박 본인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쓰고 읽고 말하는 우리말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 잊고 살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선물입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처음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는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리워 지나가는 동양 사람만 만나도 반가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만이 나온다고 해서 되레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이 통해서 알아듣고 참견하고 하는 거지 어디나 다 똑같아요. 미국 애들도요, 얼마나 남의 일에 관심 많고 지적질 많이 한대요. 뒷말 장난 아닙니다. 이 가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문,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본위로 다룬 기사가 가십이잖아요. 미국은 뭐 아예 가십 잡지도 뭐 여러 개 있던데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옛날에 썬데이 서울 잡지? 예. 뭐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거 습관이더라고요. 못 고쳐요.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다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말도 남에게 전한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한글날 이야기하다 보니 인간관계까지 왔네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여기는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뜰살뜰 생활상식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방정일 부장님, H마트에 이번 주 세일 품목 잔뜩 가지고 오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득템 상품이 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랑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의 천고마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천고마비에 무서운 반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흔히 맑고 고즈넉한 가을 하늘, 그리고 오곡백과가 풍성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계절을 떠올리며 이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달콤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공포와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 며칠간 보기 드문 파란 하늘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하늘이 파랗고 높아 보이는 것은 공기 중에 공기 이외의 입자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가시광선이 아주 작은 공기 입자와 부딪히면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쪽이 더 많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푸르게 보인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덜 파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천고마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맑은 가을날을 이야기하려면 하늘이 높다는 뜻을 가진 천고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뒤에 굳이 말이 살찐다는 마비를 함께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여름에 잃었던 식욕이 돋으니까 말이 살찌듯 사람도 살이 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천고마비는 원래 흉노족들과 접경하고 있었던 변방 중국인들의 공포를 이야기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흉노족들은 기마병이 주력 부대였기 때문에 말이 활동하기 좋은 시절에 집중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략했었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적당하기 때문에 말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말들마다 적당히 살이 올라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도 비축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는 것은 흉노족들에게는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는 것이고, 중국 변방 사람들에게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던 거죠. 천고마비와 연관이 있는 사자성어로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에 대한 탄식이라는 뜻의 비육지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말을 타고 전쟁을 나갈 때는 넓적다리에 살이 없었는데, 그동안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을 보고 탄식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인데, 유비의 탄식은 자기가 한 일이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에서 나온 탄식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비도 천고마비의 계절에 열심히 말 타고 전쟁을 했으면 살이 빠졌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래서 가을이야말로 야외에서 활동하기 적합한 계절이어서 살을 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독서를 하게 되면 되레 살이 찌지 않나요? 고로 천고마비는 독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살이 찌는 것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날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천고마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너무나 의외의 반전인 것 같죠. 그야말로 환상적인 가을 날씨에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비교적 화창한 날씨와 함께 오후 최고 기온이 77도, 섭씨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허리케인 이사야스의 영향으로 높은 구름이 오후 들면서 증가하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은 가볍게 불고 있고요. 하지만 변화는 심합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서쪽 산악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40도 후반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기온과 좋은 시야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구름이 많아지면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아직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구름이 점차 많아지면서 두터워지겠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불겠으며 허리케인 이사야스의 잔해가 접근함에 따라 토요일 밤에는 비가 내릴 찬스가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가 되겠네요. 일요일은 이사야스의 잔해가 지나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방수 장비를 잘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은 6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 오후에는 동풍에서 남동풍이 약 10마일로 불겠습니다. 때로는 30마일 이상의 돌풍도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 밤에도 비는 간헐적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양과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악천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보를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비 온 후 기온은 다소 오르겠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39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캐런 애니 부릅니다. Not going anywhere.

생활 상식. 머리 감고 남은 샴푸, 물 넣어서 알뜰살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남은 샴푸 물 타지 말고 여기에 써보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집이든 꼭 하나는 있던데, 욕실 선반 한쪽에 향이 맞지 않아 미뤄둔 샴푸,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쓰자니 향이 싫고, 뿐만 아니라 여행지 호텔에 가서 받아온 자그마한 샴푸도 있으시죠. 쓰고 바닥만 남은 샴푸도 물에 타서 알뜰살뜰 쓰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으실 겁니다. 이러저러한 샴푸 모두 모아보세요. 사실 샴푸는 물과 기름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계면 활성제가 주 성분인 세정제여서 물을 부어 양을 늘려 머리를 감기보다는 애초에 기름기를 다루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음식 기름이 튄 자리는 물로만 문질러도 잘 빠지지 않는데, 얼룩위에 샴푸를 한 방울 떨어뜨려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가볍게 문지른 뒤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그대로 세탁을 하게 되면 계면 활성제가 기름 성분을 감싸 물에 씻겨 나가도록 돕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지워진답니다. 다만 색이 진한 옷이나 실크, 울처럼 예민한 소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쪽 솔기에 먼저 발라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그렇다고 샴푸를 세탁기 세제 투입구에 그대로 부으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품이 잘 일고 쉽게 꺼지지 않아서 드럼 세탁기에서는 거품이 넘치거나 헹굼이 덜 된 채 끝날 수 있으니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대신 대야나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샴푸를 소량 풀고 땀이 밴 운동복이나 양말을 담가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주물러 빠시면 좋습니다. 또 머리카락에 남도록 설계된 컨디셔닝 성분이 든 제품도 있어 섬유에 잔여물이 남아 미끈한 느낌이 든다면 헹굼은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물을 여러 번 갈아주시면 되고요. 남은 샴푸 가장 자연스럽게 쓰이는 곳 역시 욕실입니다. 욕조와 세면대에 눌러앉은 비누 찌꺼기와 피지 오염은 샴푸가 평소 다루는 오염과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스펀지에 샴푸를 조금 덜어 거품을 낸 뒤 욕조 안쪽과 세면대를 둥글게 문지르고 샤워기로 흘려내리면 되는데, 굳은 자리는 한 번에 밀어내기보다는 잠시 거품을 얹혀두고 다시 문지르는 편이 수월합니다. 바닥에 흘린 샴푸는 물기와 섞이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청소 중에도 발밑을 살피고 끝난 뒤에는 바닥까지 충분히 헹궈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머리빗은 머리기름과 먼지가 엉켜붙은 물건이라 샴푸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샴푸를 풀어 10분쯤 담가두면 빗살 사이 이물질이 느슨해지고 남은 부분은 못 쓰는 칫솔로 긁어내면 되는데, 저는 머리 감을 때 이 먼지가 가득 낀 빗이나 더러워진 빗을 빗거든요. 먼저 손으로 대충 머릿결을 정리한 다음 빗으로 머리를 빗는 거죠. 그러면 더러워진 빗이 깨끗해져서 굳이 따로 씻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화장붓도 같은 방식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모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혀 말려야 붓대 접착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운동화는 천으로 된 부분에 샴푸 거품을 묻힌 솔을 대고 살살살살 문질러 닦습니다. 고무 밑창에 박힌 검은 자국이나 오래 눌러앉은 찌든 때는 전용 세제 쪽이 확실합니다. 눌러도 나오지 않을 만큼 내용물이 줄어든 통에는 물을 조금 넣고 흔들어 청소용 세정액으로 쓰면 마지막까지 비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락스나 표백제 같은 다른 세제와 섞어 쓰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거나 층이 분리된 오래된 샴푸도 몸에 쓰지 않고 청소용으로만 돌리는 편이 낫고요. 어떠세요? 이제 남은 샴푸 물 넣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욕실 청소용으로도 세탁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저는 이 붓 얼굴을 이렇게 섀도우하는 붓 있잖아요. 볼터치하는 붓. 저는 클렌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생활상식을 준비하면서 아 샴푸로 하는 게 더 깨끗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샴푸를 한번 씻어봐야겠어요. 장범준이 부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어제 승객들로 가득 찬 시내버스 옆에 러시아의 유도 폭탄이 떨어져 30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공격은 수도 키우의 정전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공격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오전에 공격이 발생을 해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도시 군사 행정 책임자는 러시아가 냉혹하게도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러시아의 소형 드론 공격으로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4년 반이 넘도록 전선에서 군대가 거의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장거리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공중 공격을 강화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유지하는 인프라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 대상에는 에너지 시스템, 주요 산업, 철도, 우체국, 쇼핑센터, 통신망, 주유소, 곡물 수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공격은 하루 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부 우크라이나 한 마을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22명이 사망한 후 발생한 것입니다. 최소 54명이 부상당했으며 몇몇 생존자들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심하게 파손이 된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영국 외무장관과 함께 프릴루키를 방문해 겨울이 다가오면서 러시아가 매일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는데,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로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국가들의 추가 방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인 제너럴드 큐슈너와 스티브 위코프와 함께 미국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공력 강화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참, 외세 침략에 너희들도 욕본다. 그러고 보면 전쟁은 누가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 둘 다 망가지는 거지 뭐. 너 죽고 나 죽자인디. 이제 많이 묵은 것 같으니까 그만들 두었으면 좋겠네. 보는 우리도 지겨워. 징글맞옹. 러시아에서 패스트와 연관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항공사를 통한 감염병 감시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가 교수 말에 의하면 항공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비공식적인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땀을 심하게 흘리며 아파 보이자 승무원이 조종사에게 알렸고, 조종사가 해당 승객의 탑승을 막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승무원들은 승객을 진단할 의무는 없지만 승객에게서 뚜렷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이른바 수동적 감시는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항공기 폐수를 검사해 새로운 감염병 징후를 찾거나 주요 국제공항에서 공기 샘플을 채취하는 감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폐수 검사를 확대했다며, 2022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일부 국제선 항공편의 폐수를 검사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이후 일부 다른 공항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폐수 감시 체계가 패스트를 선별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와 운항 중단 등의 영향으로 직항편이 없어졌지만, 여행객들은
이스탄불 등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보건당국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뉴욕 JFK 국제공항의 공중보건 검역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패스트는 대부분의 감염에서 무증상 상태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방역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환자가 매우 심하게 아파 누가 봐도 아픈 상태가 될 때까지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공기 폐수 검사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할 경우 발견 시점이 늦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비행에서 감염이 된 승객이 옆자리에 앉는 경우에는 여전히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래저래 여행사만 죽어나갔네. 이 이민 단속에 패스트 감염병까정 어디 무서워서 피한기 타겄냐고요. 장거리 비행 중 화장실 8개 가운데 2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뉴욕에 긴급 착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시간 넘게 걸리는 장거리 비행에서 승객 287명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단 두 곳으로 줄어들자 결국 항로를 바꾼 것인데 지난 6일 오후 마드리드를 출발해 댈러스 포트 워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287명이 타고 있었으며 마드리드에서 댈러스까지는 통상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내 화장실이었는데 보잉

않아 부득이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객기는 당시 4시간 이상의 연료가 남아있어 평소보다 무거운 상태였으며 착륙 중량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브레이크가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조종사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국제항공용어인 펜펜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객기는 다행히 케네디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으며 이후 뉴욕에서 3시간 넘게 머문 뒤 다시 덜러스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항공기 화장실은 기압을 이용해 오물을 처리하는 복잡한 구조로 배관이 막히거나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고문 중에 하나가 못 사게 하는 것도 있다더만, 아이고, 그 참는 거 보통 곤욕 아니죠. 어디 항공사라고요? 아메리카 항공사? 앞으로 아메리카 항공 탈 때는 기저귀 차고 타야겠구만. 친구들과의 단순한 장난이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62세 로버트 플래그 하트는 5년 전 친구들과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 중 한 친구가 장난으로 그의 유두를 세게 비틀어 꼬집는 이른바 퍼플 러플이라는 장난을 쳤는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장난이었지만 통증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고 날카롭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상을 느낀 남성은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그의 가슴에서 지우개 크기만한 한 멍울을 발견했는데 메모그램 검사 결과 해당 멍울은 림프절까지 전이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진단 당시 그는 남자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줄 알았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남성 환자가 드문 탓에 의료진이 그를 미세스 플러그 하트로 잘못 호명하며 또 탈의 중인 여성 환자들을 배려해 남성이 지나갑니다 라고 안내하는 등 낯선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수술을 했는데 양측 유방 절제술 대신 종양 부위만 떼어내는 유방 보존 절제술을 받았고 종양은 거미줄 형태가 아닌 단일 덩어리 형태로 깨끗하게 제거됐으나 림프절 전이를 고려해 한 달간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등 갱년기 유사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는 그는 남성 유방암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퍼지는 경우가 많다며 친구의 짓궂은 꼬집기가 아니었다면 종양을 발견하지 못해 암이 전신으로 퍼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는 여행 중 장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이거 열 딱 지날 때마다 남편 젖꼭지 꼬집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뭐라고 하면 아니, 당신도 유방암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어디 좀 꼬집어 보자고. 그러면 되잖요. 지난 7일간 극장가 성수기인 중국 국경절 연휴가 이어진 가운데 현재 영화 흥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저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인 10월 1일부터 7일은 영화 흥행의 최고를 찍는데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만 해도 중국 영화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영화 흥행 수입은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내 소비 시장이 스마트 제품 등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체화지능 로봇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고 스마트 안경 매출도
100% 늘었다고 합니다. 야외 스포츠 장비 및 친환경 식기 세척기 매출 등도 각각 증가했습니다.

있으며 또 해당 기간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일명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소비재의 교체 혜택을 받은 이들이 639만여 명에 달한 가운데 이를 통해 자동차가 6만 8천 대의 교체가 됐으며 가전은 285만 점가량이 교체됐다고 하네요. 맞아요. 예전에 한국서도 이 명절 때문에 사촌들 모아서 극장 가는 것이 큰 재미였는데, 아이고, 지부터도 이 극장 안 가본 지가 보자.

중국 난징 대학살 생존자가 한 명 더 세상을 떠나면서 생존자가 20명만 남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난징 대학살 생존자 쿠어허 씨는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중국 일본군 난징 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이 밝혔는데 1942년생으로 당시 일본군이 들어온 뒤 부모님과 세 자매, 이웃들이 함께 지하 대피소에 숨었고 일본군은 대피소 입구에서 총을 쏴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숨졌다고 생전에 회고했습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벌어진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대규모 학살과 성폭행, 방화를 자행한 사건으로 중국은 사망자를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으며 일본 측학계는 2만에서 20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쿠허 씨가 별세하면서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 등록된 생존자는 현재까지 20명만 남게 됐다며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생존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4년에 12월 13일을 난징 대학살 희생자를 위한 국가 추모일로 지정을 했고 정부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문서 기록과 영상 녹화로 보존해왔으며 학살과 관련된 문서들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목록에 등재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20명이나 기시면 뭐?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꼴랑 다섯 분밖에 없쇼.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그나저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할 텐데. 중국의 한 여성이 아파트 주차 공간 196칸을 사들여 높은 가격에 빌려주거나 판매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준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이 여성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196칸을 1,400만 위안, 약 2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약 40%에 해당하는 주차 공간을 사들인 것은 2018년 단지가 완공될 무렵이었는데 당시 상점과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주거 수요가 크지 않았고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지역개발 계획을 보고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침 자금난을 겪던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한꺼번에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주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입주민이 늘었고 주차 수요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보유한 주차 공간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 뒤 일부를 월 500위안 75달러에 임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개발업체가 처음 책정한 임대료의 두 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에는 주차 공간을 한 명당 10만 위안 약 14,000달러에 내놓았고 일부는 최초 매입 가격보다 최대 80%나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중재에도 합의하지 못한 주민들은 여성과 개발업체 간 매매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나 법원은 여성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판매할 당시 주민들에게도 구매 기회가 있었고 개인의 주차 공간 소유수를 제한하는 법률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이 여성이 대량 매입을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인데 이 사건은 중국 SNS에 알려졌으며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여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개발업자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구매 의사를 물었지만 그들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다른 네티즌들도 이 여성은 부유하고 분명히 영리하다라고 했지만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커뮤니티 내 주차 공간은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많은 주차 공간이 비어있고 다른 곳은 주차 공간 찾기 힘들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금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자뇨. 옛말에 억울함은 출세하든가 돈을 벌든가 그랬죠. 성경에도 나오더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물론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째는 더더욱 아니죠. 머니가 왜 머니인 줄 아시오?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서 머니래요. 왁스가 부릅니다. 머니.

0: 왁스의 머니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계속해서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 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신청곡 김정호의 이름 모를 소녀 2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하시면서 한 주일을 훌쩍 보내고 주말을 맞아 무슨 일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냥 쉬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주말을 편히 쉬고 다음 주일을 열심히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조정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괜한 핑계인 줄 알지만 점점 꽤만 나아가고 움직임을 소홀히 하니까 더 하기 싫으네요. 그래도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몸이 쉬고 싶으면 쉬셔야 돼요. 예, 머리는 자꾸 움직이라고 하고 그런데 몸은 쉬고 싶고 아이 그럼 쉬어야죠. 하나님도 6일이라고 하루 쉬셨는데 아유 불완전한 인간이 뭐 용 빼는 재주 있가니 쉬세요 쉬세요. 이왕 쉬시는 거 편안히 아주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도 월요일 방송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저도 쉬어보려고요. 김정호입니다. 이름 모를.

은경 씨, 이번 주 불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한 주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여유를 즐기는 금요일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불금에 읽는 좋은 글,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지치면서도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남보다 조금 늦으면 어떻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일입니다. 이번 금요일만큼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선물하세요. 금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의 행복. 해가 저물면 하루가 쉬어가고 바람이 불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지나간 걱정은 저녁 노을에 보내고 다가올 내일은 내일의 바람에 맡기자. 인생은 멀리 가는 경주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복을 알아가는 여행. 금요일 저녁 잠시 멈추어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자. 명언도 보내주셨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큰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 중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행복이 모여 좋은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 주를 마무리해 보세요. 불금의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 있습니다. 즐겁고 평안한 금요일 보내세요. 이문세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가을이 오면.

축하 축하합니다. 우리 뽀들현도 어머님의 80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만큼 계속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신청해 주신 노래 인순이의 엄마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꼭 며느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올해가 아직 안 지나갔죠?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면 또 좋은 소식이 들릴지. 우리 라라랜드 식구들 모두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뽀들현도 어머님 80회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팔순잔치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3.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이 굉장히 높고 파랬는데 오늘은 좀 구름이 많이 꼈어요. 예, 흐립니다.
1: 그래도 가을, 청고마비의 계절이.
0: 아, 그럼. 가을이죠.
1: 아, 제가 요거 오늘 이렇게 방송국 오다 보면 여기 그, 저, 폐백서에 주택가로 이렇게 오거든요.
0: 네.
1: 주택가를 오다 보니까 주택가마다 뭔가가 많아. 뭔가가. 거미줄도 많고, 해골도 많고, 어. 뭐, 그래서. 이게, 뭐, 또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가, 아, 왜 생겼나 하고 잠깐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0: 네.
1: 옛날 뭐 어디 뭐 나라에 컬트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네. 사람들은 1년 기준을 11월 일요일, 1일이 시작이라고 했대요.
0: 야, 예, 예.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 그 옛날에는. 그래서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
0: 네.
1: 요때 귀신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0: 어이구.
1: 그리고 그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져가지고
0: 네네네네.
1: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이 와서 이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0: 아유.
1: 막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문장을 해야 안 잡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0: 오, make sense. 오.
1: 어,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해야지 이제 할로윈데 그렇게 하고 했는데
0: 그 말이 제일 신빙성이 가는데요.
1: 그래서 아 그런가? 아 그럼 왜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0: 근데 왜 사탕을
1: 그러면 또 왜 사탕을 주지? 그래서 사탕을 왜 미국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거는 옛날 중세 시대 때
0: 네, 네.
1: 이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 못 사는 아이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거에서 유래돼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0: 이왕 주는
1: 믿거나
0: 거,
1: 말거나.
0: 아니 이왕 주는 거 빵이나 괴기를 주지 이빨 썩게 사탕은 왜 줘?
1: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도 좀 매년 이제 10월 30일 이제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이제 어, 막 집주마다 이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0: 네네네.
1: 낭패 안 보시려면요. 집에 사탕 갖다 놓고 꼭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0: 예.
1: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집에 퇴근해서 갔는데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집에 갔는데
0: 네.
1: 아이들이 온 거예요.
0: 어, 어떻게 사탕 준비해놨어요?
1: 아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0: 옛날 얘기죠?
1: 어, 그래서 예,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줄 게 없고 애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훅 했더니 거기 과일이 있더라고요.
0: 그래서 과일 줬어요?
1: 그냥 과일을 주고 야 이거 어? 아, 나는 그런 거 이런 건 행사 같은 거 안 해 하더라도 아이들이 왔는데
0: 줘야죠.
1: 어떻게 해요?
0: 저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갑니다.
1: 그건 너무 안 돼.
0: 아니 나 먹을 사탕도 없는데 무슨.
1: 그래서 이제 할로윈 때 되면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게 사탕을 이렇게 그 캐시대 앞에 이렇게 싹 싸놔요.
0: 아, 그래요?
1: 싸놔가지고 이제 아이들 오면 이제 한 줌씩 이제 아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어, 아무튼 낙타 안 보시려면 사탕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고 보면 귀신이나 사람이나 단 거는 다 좋아해.
1: 맞아요. 단 거는 다 좋아합니다. 어, 사담이었고요. 어, 우리 그 시간 한 달 동안
0: 네.
1: 건강식품권에서 항상 세일 진행하는데 매번 안내해드리는데 홍삼 플러스 하고요.
0: 네.
1: 어, 롱데이 골드, 파워 롱데이 골드.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 20% 세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홍삼 플러스 요거는 이제 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120ml 10개 병이 20불 99. 정상가 29불 99 하는 거 20불 99. 근데 요거 20불이면 좀 부담이 안 되는 가격 같지 않아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예전에는 근데, 상상도 못 했죠.
1: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와서 이제 그 어디 이렇게 방문할 때 네. 바카스락도 들고 그치, 가라 그치.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뭐 바카스보다는 이왕이면 뭐 20불 요 돈으로 해서 사무실
0: 네.
1: 찾아가면은
0: 일단 뽀대가 나잖아.
1: 아,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될 것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0: 일단
1: 듭니다.
0: 일단 상삼이 들어갔죠.
1: 상삼에 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파워 롱데이 골드 이거 79불 99 지금 세일 진행합니다. 이게 99불 99짜리 79불 99 세일인데 이게 스티글이 돼 있는데
0: 네.
1: 아 이게 딱 먹으면
0: 어때요?
1: 찐득찐득하니
0: 오, 원액을 먹는 듯?
1: 왠지 원액을 먹는 듯한 그런
0: 몸이 막 불끈불끈해?
1: 막 이게 힘이 솟는 듯한 아 근데 예. 이게 나는 예. 이거 그 홍삼을 한국분들 네. 아세아 손님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외국분들도 와서 그 진생 진생 하면서
0: 그 스페니쉬 애들요 예. 친구들
1: 친구들도
0: 환장을 해요.
1: 예, 맞아요.
0: 이게 그래.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바이아그라 좀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
1: 그러니까요 그 바카스를 제가 이렇게 예.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야 이건 남자들한테 좋은 거야. 그랬더니
0: 너도
1: 나도 그거 달라고 막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뭐 이 홍삼 좋은 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특히나 이거 파워 롱데이 골드 파워 롱데이 하루가 피곤치 않다. 이거 79불 세일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첫 번째로 40주년 아이템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백제식품에서 나온 툼바 파스타. 이거 컵라면, 컵라면처럼 컵으로 되어 있어.
0: 아, 파스타가요?
1: 네, 파스타가. 그래서 제가 또 왜 툼바지?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0: 네.
1: 이게 약간 퓨전식인데 한국식 퓨전이에요. 한국분들은 약간 니티한 거 파스타가 좀 니티하잖아요. 크림이.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나 이렇게 매콤해서 이렇게 파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퓨전으로 먹는 그 파스타인데 이거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컵라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0: 이야, 컵라면
1: 이거 한때 이제 코스코에서 엄청난 인기를 두고 팔았던 제품인데 이게
0: 예.
1: 저희 에치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7불 99전.
0: 몇 개 들어가 있죠?
1: 4개.
0: 이야, 4개 들어가 굉장히 있는데요. 싸네요.
1: 사실 이거 파스타를 집에서 또 하시려고 그러면
0: 아, 번거로워 아, 번거로워.
1: 이게 또 번거로워. 이거 물만 붓고 전자레인지에 딱 넣으면 그냥 돼요. 근데 우리 입맛에 딱 맞아. 아, 매콤해요.
0: 진짜요? 네.
1: 매콤한
0: 이야,
1: 맛.
0: 이거 하나 사봐야겠네.
1: 백제 툼바 파스타 이거 7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섬유초코 신양실.
0: 너무 맛있어.
1: 신양실.
0: 아니 이게 생각보다 색깔은 초콜릿 색깔이라서 굉장히 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먹어봤는데 별로 안 달아.
1: 아이고 커피하고 우유하고 와. 같이 곁들여서
0: 드시면 너무 맛있어.
1: 너무 맛있어요.
0: 커피 생각이 네. 갑자기 나네. 진짜.
1: 여기에는 지금 휘낭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 다른 말로는 피낭시에라고 그래요.
0: 예.
1: 어째 피낭시에 하면 어떻게 발음이 이게 이쪽
0: 휘양새? 휘양새? 휘낭시에?
1: 왜 샬라샬라 하는데 같지 않아요?
0: 약간 좀 프렌치 말 비슷한데. 예.
1: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유래된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낭시에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프랑스의 금융가 지대 있잖아요.
0: 네네.
1: 금융가 지대에서 요 빵이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금융가에서 만들어졌냐. 그냥 금융가 지대 안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0: 예예.
1: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빵을 팔아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네. 빵을 만들었는데 딱 이 저거 어떤
0: 금괴 모양이네.
1: 금괴 모양이고.
0: 진짜 네. 그러게 딱 금괴 모양인데.
1: 네, 금괴 모양이고. 이게 아. 또 금융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화이트 칼라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이게 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겉이 딱딱하게.
0: 속은
1: 촉촉하게.
0: 겉바
1: 촉촉촉촉.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팔았다고 했는데.
0: 그렇게 깊은 뜻이.
1: 꽤 인기가 좋았다가 합니다.
0: 아니, 전 지금 이걸 먹으면서 혹시 떨어질까봐 계속 손을 받치고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깨끗해요.
1: 그러니까, 그게 네. 겉이 딱딱하니까.
0: 오.
1: 그런데 또, 아니, 겉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0: 안 딱딱, 그렇게 딱딱하진 않고.
1: 이거 뭐 누룽지 먹듯이 딱딱하다, 그게 아니고요.
0: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소보로빵 있잖아요.
1: 그렇죠.
0: 소보로빵 먹을 때 어때? 약간 바삭바삭하지만 그렇게 또 딱딱하지 않은.
1: 예. 그런. 요 희낭시에 삼립 초코 희낭시에가 요게 8불 99전. 이게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0: 이거 외국 친구들 먹으면 완전 반할 것 같은데.
1: 요거 그냥 디저트용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냉동 제품인데요.
0: 네네.
1: 또 이거 식감 자체를 요 초코를 식감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는 냉동 제품을 상온에 한 10분 정도에 나눴다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0: 네.
1: 아, 그게 싫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웨이브나 아니면 오븐에 살짝 데펴서 꺼내내서 3분에서 5분 정도 식혔다가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븐에 넣으면 이게 초콜릿이 묻어있기 때문에 초콜릿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딱 놔두면 이게 살짝 굳으니까 예. 그렇게 드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그럽니다.
0: 네.
1: 삼리초코 신앙시에 10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이고요. 혹시라도 이게 5월 12월 31일까지 남아있다 그림은 네. 사셔가지고
0: 냉동실에?
1: 네. 놓았다가 신년에 선물로 주시면 모양이 금괴 모양이잖아요.
0: 이야, 그 대체 굿 아이디어!
1: 금괴 모양이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희낭시의 요거를 그런 용도로도 쓴다고도 합니다.
0: 그러게요. 이 부담,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1: 뭐, 예. 뭐 가격대 뭐 이거 8불 99전 아이고 너무 좋죠.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 냉동 제품이니까 유통 기한이 1년이에요.
0: 네네네.
1: 1년이기 때문에 놓았다가 그것도 그렇게 그 선물하시면은 네. 또 그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0: 그럼요. 예.
1: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될 삼리 초코 희낭시 899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자체 행사.
0: 지자체.
1: 이번에는 경상북도 특판사 하반기 네.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뭐 경상북도의 이제 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상복 경주빵
0: 먹어봤어요 이거.
1: 요 17불 9구인데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이상복 경주빵이라고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0: 맛있어요.
1: 이게 3대 명인이 있다고
0: 네네네.
1: 경주에.
0: 이거요. 제가 경주 가서 직접 오다를 해서 먹었거든요. 네. 경주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1: 이거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국빈 방문해서.
0: 예. 그때도.
1: 그때도 드셨던.
0: 야, 근데 이거요. 줄이 보통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런데 너무 기대를 했나 봐, 내가.
1: 아, 그 맛에.
0: 네, 그 맛에 너무 기대를 한 거야.
1: 예.
0: 근데 그냥 그랬어요. 처음에 딱 먹었는데. 아니, 왜 이것 때문에들 난리야? 그런데 그 다음날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으니까 먹었는데. 맛있어요.
1: 그 다음날 드시니까.
0: 맛있어요.
1: 네, 맛있어요. 그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게 외국 국빈한테 이거를 예. 권했다고 합니다.
0: 올라올 때 이거 샀어요, 몇 개. 예.
1: 그래서 이제 경주 빵이 3대 명가가 있대요. 근데 이제 황남빵.
0: 네, 황남빵.
1: 최영화빵.
0: 아.
1: 그다음 이상복 명가빵.
0: 제가 황남빵을 처음 먹었다.
1: 아, 그래요?
0: 그게 생각보다 별로였어. 그게 네. 이거 아니야. 정정. 네.
1: 근데 이제 이상복 경주빵이고요. 네, 요게 17불 99. 20개들이 패키지가 17불 99 나와 있고요.
0: 네.
1: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어떻게 만드냐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0: 네.
1: 그냥 밀가루 반죽에 그게 어떤 비법이 있겠죠.
0: 밀가루 반죽 자체가.
1: 얇은 밀가루 반죽 안에 우리 방금을 넣어서
0: 네.
1: 그거를 빗살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경주빵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한 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냉동 제품이야. 냉동 제품이니까 보관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거 17불 99. 이거 한국 가서만 먹어야 돼.
0: 그러니까.
1: 그냥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이참에 17불 99.
0: 줄 엄청 사야 돼요.
1: 요거 한번 안내드렸고요. 다음은 또 바다장어 양념구이. 요거 12불 99전 하는데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아우, 생긴 것도 맛있게 생겼어.
1: 아, 맛있죠. 베란간에 침이 꿀떡
0: 나온 거 그렇죠. 이 깻잎에 싸가고 그냥.
1: 근데 이제 이거 그림상으로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0: 예,
1: 분들
0: 예.
1: 요거 9불 99전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0: 네.
1: 요거 외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특산품이 한 자리 모여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혜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 아카시아 꿀도 있고요. 회덮밥도 있고요. 또 아이들 게임하면서 먹을 수 있는 달고나.
0: 달고나.
1: 달고나도 있고요. 청국장도 있고
0: 예, 예.
1: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습니다.
0: 아우 저 이 아카시아 꿀 사야겠네.
1: 근데 저번에 들은 지자체 행사 하면은
0: 네.
1: 옛날에는 포장이 아주 이상했어요.
0: 네네.
1: 그 뭐 좀 시골스럽다고나 할까?
0: 좀 투박하고.
1: 근데 예. 왜 우리 공산품보다도 포장이 너무 예뻐.
0: 고급스럽죠.
1: 너무 고급스러워. 이거 어떻게 먹나? 뜯어서 하는 그런 거. 꿀 포장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0: 아니, 솔직히 저는 그냥 우리끼리 사담인데 꿀 포장 그거 없애고 좀 가격을 깎아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1: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쩌나?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 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경상북도 지자체 행사라든지 전라도 행사를 했을 때도 네, 포장 자체가 우리 공산품보다도 훨씬 아주 멋있다고 해야 되나? 네. 진짜 멋있어요.
0: 그러게요.
1: 어디 선물 주기에 딱 아주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0: 특히 요번에 이 꿀은요, 이제 우리가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감기나 감기 걸릴 때 우리가 꿀물 탈 때 너무 비싼 꿀을 또 꿀물 타면 또 그건 또 아깝잖아.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코스코에서 그 싸구려 또 그 꿀을 넣기는
1: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0: 그건 또 설탕을 갖단 말이지. 그럴 때 요게 딱 좋단 예, 말입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네. 그 한번 그 경상북도 특판전 행사하는 거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아, 다음은 이제 이금기 모험전을 브랜드 오, 모험전을 해요.
0: 반갑네요. 네.
1: 이금기 하면 이금기 제품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청분들이.
0: 저는 요리를 안 해봐서. 아, 그런 거 질문하지 마요.
1: 굴소스 있잖아요.
0: 아, 맞아. 굴소스. 굴소스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예.
1: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제가. 그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금기 제품이 뭐가
0: 뭘까?
1: 있을까?
0: 굴소스.
1: 넘버원이 이금기 프리미엄 굴소스고요.
0: 그 곰돌이 그려져 있는 거.
1: 예. 예. 그 다음에 팬더 굴소스. 팬더 갈릭 굴소스.
0: 맞아요.
1: 두반장.
0: 아, 두반장.
1: 중, 예. 중국식 간장, 노추, 치킨 파우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분들이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0: 스리라차 소스죠. 이제 막 술술 나오네.
1: 아무튼 이제 굴소스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0: 제일
1: 제품이에요.
0: 좋아하죠.
1: 뭐 우리 한국 제품 청정원에서 나온 굴소스도 있고 기타 브랜드 기타 브랜드에서 나온 굴소스가 있는데요.
0: 네네.
1: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험전 할 때 하면은 비싼 가격에 살 것을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0: 네,
1: 특 이금기 제품 자체가 너무 좋고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모험전 할 때 네, 좋은 제품 많으니까 요참에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굴소스 관련 요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리 관련 프로를 이렇게 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굴소스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럼요. 아무래도 들어가면 맛있지.
1: 그런데 다들 저기에 우리 한국 음식에 굴소스가 들어가나 하는데 그런 굴소스가 들어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음식 하는 데는 100% 굴소스가 그럼요, 다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는
0: 그게
1: 굴소스
0: 사실은 미원 역할도 해.
1: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음식을 맛있게 드실 예,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구매해서 집에 빚지어 놓을 때 나중에 맛있는 요리하세요 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 타미망고 박스에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좋은 석류 요거 파운드에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이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 라고포도 박스 전주와 동일하게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키 박스 24불 99 나와 있고요. 찰 옥수수 5개에 5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3파운드 패키지가 1불 99전이고요. 대만 시금치 파운드에 199. 생강 파운드에 99센트. 요즘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목감기 많이 드시고 하는데 생강 너무 좋잖아요.
0: 저 이거 지금 생강차 계속 그러니까 먹고 있습니다.
1: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이거 생강 99센트에 해가지고 1파운드 해봤자요. 엄청나게 커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양 많으니까는요. 요거 99센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보카도 개당 99센트. 청경채 팁 199. 파운드에 199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리코스 딸기 2파운드 패키지가 4불 49전 나와 있고요. 뉴크라 고구마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한국산 사인 머스카포도 요게 패키지에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한국산 배 8가짜리 박스가 32불 99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안 오이 패키지 2개에 3불이고요. 대파 번치에 1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안내드렸듯이 중국 야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제가 안내를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0: 네.
1: 오늘 첫 번째로 유초이 많이 아실 거예요.
0: 네네네.
1: 유초이. 광동어로는 이제 초이삼이라고 하는데
0: 네,
1: 유초이 초이삼 이게 채소의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이게 유초이를 보면은 유초의 줄기가 좀 이렇게 우리 손가락 굵기만큼 두꺼워요.
0: 예예.
1: 근데 이게 식감이 아주 아삭하고 너무 좋고요.
0: 네.
1: 그 이파리 부분은 시금치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고 이게 드셨을 때 은은한 쌉싸름이 아주 식욕을 돋아요. 유초이가.
0: 네네.
1: 근데 이거 우리가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해서 먹냐. 아까 제가 그 익은기 소스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네.
1: 그 굴소스.
0: 네.
1: 굴소스 이용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예.
1: 마늘, 중국식 마늘 소스라든지,
0: 네.
1: 마늘 유초이 볶음이라든지,
0: 예.
1: 한국식으로는 겉절이나
0: 네네네.
1: 김치,
0: 예.
1: 아니면 우리 집사람만 하는 유초이 된장무침. 이거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아무튼 우리가 그 중국 야채를 잘 그 접하지를 않아요. 항상
0: 네.
1: 우리가 뭐 열무니 뭐 이런 뭐 배추니 이런 것만
0: 사실 늘 먹는 것만 먹고
1: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아 이런 거를 어떻게 먹나.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더 그럴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 신세대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0: 또 1불이 올라서 네. 3불
1: 99. 399도 싸요. 399.
0: 399도 진짜 쌉니다.
1: 그럼요.
0: 진짜 싼 활전복 3불 99.
1: 비쌀 99도에. 때 899까지 내가 간 거 봤어요. 맞아요.
0: 근데 통상 뭐 저희가 팔면 599, 599 정도로 좀 이렇게 예, 예. 팔고 있는데 399면 거의 반값 수준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갑오징어 6불 99점 파운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새우,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점 나와 있습니다. 아,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국거리용, 이제 찬바람 불 때 국 많이 드시잖아요.
1: 네.
0: 국거리용 사태, 요게 파운드에 8불 99점이고요. 육개장용 앞치마살, 요거 파운드에 10불 99점인데요. 육개장용 앞치마살이라고 해서 육개장만 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스테이크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육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전지살 파운드에 3불 99점, 그 다음에 돼지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에 6불 99점, 그 다음에 닭도리탕 해서 드실 수 있는 닭 한 마리 다 잘라놨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다 잘라놨어요. 요거 파운드에 2불 49점. 근데 닭 한 마리 갖다 집에서 잘라 그러면요. 저도 안 자른 게 더 싸니까 안 자른 거를 집에 가서 잘라서 저도 닭도리탕을 해서 먹는데
1: 네.
0: 요걸 자르다 보면은 뼈를 잘라야 되잖아요.
1: 잘라져요? 네.
0: 뼈를 잘라지긴 해요.
1: 예, 예.
0: 근데 그걸 자르려면 내리쳐야 되잖아요.
1: 그러면 난리 났네.
0: 난리 나요. 그러면 이거 잘라 그러면 집에서 주부님들이 좀 힘들거든.
1: 그냥.
0: 그런데 지금 요것도 잘라진 거를
1: 파운드에
0: 2불 49전에 팔아요. 그냥 닭 한 마리 그대로 잘라서 그대로 놓았어요. 그래서 닭도리탕 해서 드실 수 있게 아주 잘 잘라놨으니까요.
1: 네.
0: 요거 가지고 한번 닭도리탕 매콤하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양념 닭 사태살. 요거 파운드 2불 99전. 저희가 보통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99, 699예요. 근데 진짜 싼 파운드에 2불 99전. 너무 가격 싸잖아요.
1: 예, 예.
0: 이거 하나면 그냥 춘천 닭갈비 끝.
1: 끝.
0: 거기다 그냥 양파 쓸어 넣으시고 야채
1: 예, 예,
0: 넣으시고
1: 예, 예. 예?
0: 고구마 채 썰어서 넣으시고.
1: 오, 고구마도 그냥 들어가요?
0: 고구마가 들어가야 춘천 닭갈비가
1: 아,
0: 되지.
1: 아, 그래요? 예. 네.
0: 그래서 볶아서 드시면 네네.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0: 아,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세일.
1: 네.
0: 뉴크랍 하루하루 쌀이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 우지라면 요거 6불 99전 나와 있고요. 풀무원을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20봉짜리가 7불 99전. 요거는 할인 삼계탕은 아니고요. 모국촌에서 나온 삼계탕인데 요게 7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단감. 요거 박스가 12불 99전. 가을철에 단감 꼭 드셔야 돼요.
1: 맞아요.
0: 요차 아니면 또 못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윌 요크루트 두 개에 5불 99전 오.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예.
0: 이건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이고요.
1: 예.
0: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드리면요. 첫 번째로 케이타운 훌라면 10불 99전. 그 다음에 신라면.
1: 신라면.
0: 신라면 광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1: 오, 근데.
0: 신라면.
1: 나왔어요? 야, 나 어저께 샀는데.
0: 11월 4일까지 예. 저희가 신라면 박스를 12불 49전에 팔아요.
1: 오, 그래요.
0: 근데 왜 12불 49전에 파냐 히스토리가 있어요.
1: 예, 예, 예.
0: 코스코에서 신라면을 엄청나게 싸게 팔았어요.
1: 팔죠, 맞아요.
0: 요거보다는 비싸게 팔았어요.
1: 네, 그래도.
0: 그 에치마트가 그래도 한국 라면 대표 라면이라면 신라면인데 코스코보다 더 비싸게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싸게 팔아요.
1: 이야,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유,
0: 그래서
1: H마트 할렐루야.
0: 12불 49전에 판매를 합니다.
1: 그래서, 아이고, 네. 참.
0: 코스코보다도 쌉니다.
1: 이렇게 네. 감사할 수가, 예.
0: 네. 그 다음 헤어룸 고기 양념 전품목 3불 99전 세일하고 있고요.
1: 네.
0: 샘표 양조 간자 7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데이즈 팜 유기농 황란 큰 사이즈 5불 99전이고요. 풀무원 밀떡볶이 쌀 찰떡국떡이 1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 낫또 6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풀무원 만두 요게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삼양 불닭 감자칩이 두 개의 오블이고요. 네.

0: 크라운 스낵이 9불 99전 전 품목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는요. 우리 센터빌 에치머트에 가서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1: 있죠. 예, 예.
0: 어, 푸드코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1: 어, 무슨 행사요? 아, 또 왜 또 귀찮게 해?
0: 우리 어르신들 네. 어, 설렁탕 좋아하시잖아요.
1: 좋아하시죠.
0: 그래서 5시부터 예. 7시까지.
1: 7시까지.
0: 설렁탕 4불 99전에 판매합니다.
1: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0: 그러니까 매일같이 진행하고요.
1: 누구 치고 설렁탕, 나갔네, 누구 치고 나갔어.
0: 설렁탕 4불 99전이면 그냥 컵라면 설렁탕 먹는 것보다도 더 쌀 수도 있어요.
1: 아니, 그러면 점심 때 안 드시고 다 그때 가서 드시고, 투고는 어떻게 되나요, 투고?
0: 투고? 투고도 아마 하실걸요.
1: 우와, 난리 나네.
0: 아무튼 행사는, 행사 시간은 5시부터 7시까지.
1: 7시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4불 99전에 판매하는 설렁탕, 에치마트 센터비절 푸드코트입니다.
1: 예. 아휴, 힘들다고 또 짜증 엄청 내겠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3: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에 한해서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월요일 날 알려드리고 정답자도 월요일 날 발표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곡 이용의 곡 나가고 있지요. 자, 두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제가 가수 이름을 설명하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가수가 공통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이겠죠. 자, 계속해서 들으시는 곡은 장필순의 곡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튠잇의 곡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카톡을 통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 주말 푹 쉬고요. 화요일 날 여러분 뵙겠습니다. 월요일 방송 없습니다. 월요일은 뉴욕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electric transformer라던가 storm drainage, power tower, elevation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3: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시 더 브롱스 마블힐에서 아이스 요원이 차량에 타고 있던 28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에 차량 뒷좌석에 5살 어린이도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총격 사건을 비판하며 아이스의 뉴욕시 내 단속 중단과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코넬대 사교클럽 집단 성폭행 의혹과 대학 측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대학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면서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IM 재인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값 급등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콜럼버스의 날 기념 연설을 통해 경유에 대한 대형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비 필라이의 노벨 평화상 수상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와 주최 측인 노벨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고용됐더라도 실제로 일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초대형 개선문 프로젝트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전격 제기했습니다. 11월 3일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캐티 호컬 주지사가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먼 후보를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7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퍼 카운티에 4천만 달러를 들인 저렴한 시니어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집값과 렌트비가 비싼 롱아일랜드에서 노인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는 11일 일요일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일대에서 제42회 미 육군 10마일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 수만 명의 참가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도로가 새벽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맞춰서 러시아산 경유에 미국 수입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인 대러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일부 풀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 톤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에 추가 50만 톤을 그 직후에 100만 톤을 공급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이후 자국 경유 정제 시설 상태를 고려해서 단기간 내에 300만 톤의 경유 연료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러시아 경유 공급 물량은 총 480만 톤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으로 전 세계 경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경유값 급등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10월 12일인 콜럼버스의 날 기념 연설을 하면서 경유에 대한 대형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경유값 급등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았다며 경유 가격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든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진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달래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며칠 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부처에 경유 가격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 시절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서 제정됐던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소개하다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을 거명하며 곧 엄청난 발표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어떤 발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관리국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담당하는 만큼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된 발표일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사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표심을 겨냥해 마련됐습니다. 이탈리아계 유권자는 미국 인구의 5%를 차지합니다. 그간 콜럼버스를 미 영웅으로 규정하고 콜럼버스 동상을 백악관에 세우는 등 콜럼버스의 활약을 치켜세우는 조치를 하고 콜럼버스의 날 대신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자는 주장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194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을 유럽 열강의 식민지 경쟁과 원주민에 대한 강제 노역의 시발점으로 보는 쪽에서는 콜럼버스의 날 대신 원주민의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미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인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99, 반감 파운드당 2불99, 대파 번들당 1불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 게?
3: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조정사.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시 더 브롱스의 마블힐에서 이민 세관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차량에 탑승한 28세 남성에게 충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 아이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현장을 찾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하며 아이스의 뉴욕시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5살 어린이가 탄 차량에 총격을 가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아이스의 단속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마스크와 작업용 조끼를 착용하고 장총을 든 요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공포를 준다며 뉴욕 시내 아이스의 단속 중단과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5: And the pretext of ICE is, in their words, to keep this country safe. How is it keeping anyone safe to have, as you just heard from the police commissioner, individuals wearing construction vests in masks with long guns? Residents have no idea if these are law enforcement agents or if they are simply attacking someone on the street. And when it comes to ICE, it begs the question, what's the difference?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is.
4: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건은 8일 오후 4시 4분쯤 마블힐 에비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은 한 남성을 이민당국에 인계하기 위한 단속작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당시 남성은 5살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와 함께 회색 혼다 SUV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감시 카메라에는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 한 명이 총을 꺼내 들고 운전석 창문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요원도 운전석 앞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후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며 카메라 화면에서 사라졌고 실제 총격 장면은 영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TC 국장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최소 한 명의 아이스 요원이 7발을 발사했으며 총알은 운전자의 왼쪽 귀 아래 목 부위를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28세 오스카르 벨갈로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뉴욕시 경찰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을 발견해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재 남성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지며 다행히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방 단속 작전과 관련해서 뉴욕시 경찰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총격 당시 현장에도 경찰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란맘단인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아이스 요원들의 현장 철수와 뉴욕시 단속 중단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스의 단속 활동이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뉴욕시의 학교와 병원, 거리에서 아이스가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건 직후 주민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회원들은 부상자가 치료받던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앞에 모여서 아이스의 단속 방식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대는 아이스는 거리에서 물러나라고 외치며 단속 중단과 투명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위 참가자 4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연방지방판사는 오스카스 벨가를 뉴욕시 인근에 구금하고 다른 연방 관할 지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요일 밤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아이스에 의해 체포됐으며 변호인이 제기한 청원을 심리하기 위한 연방법원 심리도 예정돼 있습니다. 당국은 벨가의 정확한 구금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6: 안녕하세요.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의 흥미로운 칼럼을 통해 요즘 우리의 독서 습관 그리고 틱톡을 비롯한 짧은 영상 중심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눈길을 끕니다. TikTok is taking us back to the dark ages. 직역하면 틱톡이 우리를 암흑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dark ages, 암흑시대는 단순히 옛날 시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 유럽처럼 책과 지식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존재했던 시대를 빗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틱톡 시대를 과거의 암흑시대와 연결했을까요? 기사의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기사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읽는 문화의 변화입니다. We may still live in a world full of words, but long-form reading is becoming a much smaller part of everyday life. 우리가 여전히 말과 글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긴 글을 읽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ong form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long form은 말 그대로 긴 형식에라는 뜻인데요. 뉴스 기사나 책처럼 긴 호흡으로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반대로 짧은 영상 콘텐츠는 short form conten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ecome a much smaller part of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작아지다. part, 부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중 또는 역할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이 책이나 긴 글을 읽는 시간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여가 시간에 책을 읽는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덜 읽게 된 데에는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스마트폰으로 글을 읽었다면 이제는 같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고 설명합니다. People are no longer reading on their phones as much as they are watching videos. 사람들은 이제 휴대전화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not as much as입니다. 무언 무언만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I don't read as much as I used to 라고 하면 예전만큼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실생활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글을 읽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의 형태만 다른 걸까요? 기사에서는 여기에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Reading demands active mental effort, while watching videos usually requires much less concentration. Demand, 요구하다, 필요하다라는 뜻인데요. Require와 비슷하지만 demand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reading demands effort라고 하면 읽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mental effort는 정신적인 노력, concentration은 집중력을 뜻하는데요. 즉, 책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내용을 따라가고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반면 영상은 이미지와 소리, 움직임이 함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소비하기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사에서는 대학생들이 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까지 소개합니다. 심지어 약 400단어 정도만 지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자극을 찾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른바 400-word wall, 400단어의 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환경에서는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능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책을 덜 읽는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읽는 문화가 약해지면서 사회가 생각하고 토론하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와 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회가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A society built around written arguments gives people more room to think through politics using reason, evidence, and debate. 글로 논거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성, 증거, 토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커집니다. 여기서 think throug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생각하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져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let's think this through라고 하면 이 문제를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Written arguments. 보통은 argument가 말다툼의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는 주장, 논거, 논증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ritten arguments는 글로 제시된 논리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즉, 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 주장에 동의하는지 반박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 중심의 문화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Visual platforms can give charismatic political figures a powerful way to connect with voters through personality and emotion. 시각적 플랫폼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통해 유권자들과 강력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sual platforms, 시각적 플랫폼, 영상 중심의 플랫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영상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charismatic political figures,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들이란 의미인데요. charismatic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라는 뜻이고요. political figure는 정치적 인물, 쉽게 말하면 유명 정치인을 가리킵니다. 또한 connect with는 두와 연결되다, 공감대를 형성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정치인이 유권자와 connect with voters 한다고 하면 단순히 정책을 설명한다는 의미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이나 공감을 끌어낸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글 중심의 정치에서는 정책이나 주장, 근거가 중요했다면 영상 중심의 정치에서는 정치인의 표정과 말투, 행동, 개성처럼 훨씬 직관적인 요소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변화가 특정 정치 성향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됐든 사람들이 짧고 강렬한 영상과 개인적인 이미지에 익숙해질수록 정치 역시 점점 그런 방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책을 읽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사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미 등장한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같은 기술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하는 해법은 기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We cannot simply undo the technologies that brought us here. So the challenge is learning how to preserve deep thinking in a world dominated by screens. 우리를 지금의 상황까지 이끈 기술을 단순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과제는 화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Undo, 되돌리다, 없던 일로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Be dominated by는 무엇무엇에 의해 지배되다, 어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world dominated by screens라고 하면 화면이 지배하는 세상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책을 덜 읽고 틱톡이나 짧은 영상을 더 많이 보는 것이 단순한 생활습관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심지어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는 더 큰 변화일까요? 오늘의 기사는 후자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긴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일부 이민 수수료를 오는 16일 금요일부터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인도적 체류 허가인 패럴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릅니다. 망명 신청자와 패롤, 임시보호 신분 대상자의 최초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임시보호 신분 신청서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인상됩니다.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새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이번 인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어르신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의료비 청구, 주택 임대 문제 등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워싱턴 DC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을 위해서 법률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C 노인 지역 사회 생활국과 연계된 비영리 기관에서 유언장 작성과 공공복지 혜택 신청, 의료비 문제는 물론 노인 학대와 재산 보호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434-21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싱턴 DC 지역 어르신이라면 관련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퀸즈의 Q65 버스 노선에서 전용 차선 이용 규정을 어기거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10월 12일부터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활용해서 플러싱과 자메이카를 오가는 Q65 노선의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 차선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차량과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 이중 주차로 버스 통행을 막는 차량 등입니다. 벌금은 첫 적발 시에 $50이며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최대 $2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MTA는 버스의 정시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 카메라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시 76개 버스 노선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 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 오퍼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용자도 뱅크업홈 모기지.
3: 뱅크업홈 모기지. 벤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 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3: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3일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캐피 호컬 주지사가 공화당의 브루스 브레이크먼 후보를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스대 조사에서 호컬 주지사는 52%를 브레이크먼 후보는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무당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먼 후보가 55%대로 34% 우세했습니다. 전체 지지율과 무당층 표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은 선거운동기간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6: 에머슨 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호컬 주지사는 52%

0: 무당층에서는 흐름이 달랐습니다. 에머슨대 조사에서 무당층 유권자는 55%대 34%로 블레이크먼 후보를 크게 지지했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 책임자인 스펜서 킴벌은 이번 선거 기간 다른 주에서는 무당층이 대체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온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스트 조사에서도 무당층은 49%대 42%로 블레이크먼 후보 쪽에 기울었습니다. 반면 호컬 주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84%대 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체 우세를 지켰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마리스트 조사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69%대 24%로 크게 앞섰지만 업스테이트에서는 블레이크먼 후보가 51%대 43%로 앞섰고 교외 지역에서는 48%대 48%로 팽팽했습니다. 여성 유권자는 호컬 주지사를, 남성 유권자는 블레이크먼 후보를 더 지지해 성별 격차도 2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결과를 두고 양측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블레이크먼 후보는 마리스트 조사 결과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호컬 주지사는 0.5%포인트나 1%포인트 차이라면 걱정하겠지만 두 자릿수 우세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24일입니다. K-Radio입니다.
1: 8일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초대형 개선문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회 승인 논란에 이어서 법적 절차 위반과 항공 안전 문제, 역사적 경관 훼손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정부가 지난 8일 목요일 워싱턴 DC 인근 메모리얼 서클에 추진되는 250피트 높이의 초대형 개선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법원에 공사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측은 연방정부가 필수 법적 절차인 환경 영향 평가 및 검토를 불법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측은 연방정부가 필수 법적 절차인 환경 영향 평가 및 검토를 불법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해당 구조물 건설에 연방회의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지자체까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선문 프로젝트를 둘러싼 반발은 다각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학자들과 퇴역 군인단체들은 높이 250피트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이 알링턴 국립묘지와 링컨 기념관을 잇는 역사적 경관을 가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항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 승무원 협회는 해당 부지가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의 비행 경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승무원 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미 운항 용량의 한계에 다다른 공항 인근 비행 경로에 대형 장애물이 들어서든 것은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해당 개선문이 고성능 군사 복합시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더욱 거세졌으며 현장 인근 메모리얼 서클에서는 공사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성명을 내고 메모리얼 서클에 들어갈 개선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에게 미국 영웅들이 바친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게 할 것이라고 건립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가 환경 검토 완료 시까지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수도권 핵심 요충지의 랜드마크 건립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역 사회 간의 법적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1: 명문 코넬대 사교클럽 집단 성폭행 의혹과 대학 측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또 대학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면서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I am 제인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와 바노드 칼리지 학생들도 I am 제인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8일 두 대학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 지원 확대와 예방교육 의무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전국 60곳이 넘는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컬럼비아대 학생단체인 엡스타인 오브 컬럼비아 소속 활동가들은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관된 인사들과 대학의

0: 관계를 끊을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엡스틴 관련 인사들이 여전히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보다 학교의 법적 책임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대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도 손꼽히는 종합적인 캠퍼스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일요일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일대에서 제42회 미 육군 10마일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수만 명의 참가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펜타곤과 I-395, 66번 도로, 키브릿지 등 수도권 주요 도로가 새벽부터 대대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오는 11일 일요일 오전 7시 50분부터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일대에서 제42회 미 육군 10마일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버지니아 110번 도로에서 출발해 키브리즈를 건너 워싱턴 DC로 진입한 뒤 I-395 북쪽 방향 호브 차선을 타고 14번가 다리를 통해 다시 버지니아 펜타곤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경사가 진행되는 11일 일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수도권 주요 도로 곳곳에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먼저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I-66 서쪽 방향 DC-Exit 73 구간과 110번 도로 남쪽 방향 키브리즈로 연결되는 Fort Myer Drive 등이 통제됩니다. 이어 새벽 5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는 I-395 남쪽 방향 8회, 8B, 10회 출구와 크리스탈 시티에서 14번가 다리로 이어지는 I-395 북쪽 방향 호브 차선 그리고 Army Navy Drive 일대가 전면 차단됩니다. 펜타곤 북쪽 주차장과 바운더리 채널 드라이브 역시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출입이 통제됩니다. 지자체 경찰청과 교통당국은 주차 공간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참가자와 응원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행사 당일 펜타곤 역과 펜타곤 시티 역, 블루 옐로우 라인 지하철은 새벽 6시부터 조기 운행을 시작합니다. 카풀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우스 헤이즈 스트리트에 마련된 전용 승하차 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 당국은 통제 구간 일대에 임시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며 불법 주차 차량은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알링턴 일대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우회 도로를 확인하고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adio입니다.
0: 멕시코만 연안으로 향하고 있는 허리케인 이사이아스의 영향으로 이번 일요일 뉴욕과 뉴저지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허리케인이 직접 오진 않겠지만 남은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월요일까지 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저지대는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허리케인 이사이아스는 올해 대서양에서 처음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현재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부 멕시코만 연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와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이사이아스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루이지애나와 엘라베마, 미시시피, 플로리다 팬핸들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는 약 3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허리케인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륙 후 약해진 이사이아스의 남은 세력이 열대지방의 습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또 다른 기상 시스템이 겹치면서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저지 대부분 지역은 일요일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는 일요일 늦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뉴저지 1에서 2인치로 남부 뉴저지는 2인치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북동부는 약 1인치, 많으면 2인치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 일요일 밤에는 뉴욕과 뉴저지 해안을 따라 시속 25에서 35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부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에는 뇌우가 일어날 수 있고 일부는 강풍을 동반하거나 국지적인 토네이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배수가 잘 안 되는 도심 도로와 저지대의 침수, 그리고 해안 지역의 만조 침수입니다. 일요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식 축구 경기 관람객도 비에 대비해야 하며 워싱턴 DC 지역에도 일요일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예보 경로와 시간이 아직 바뀔 수 있다며 주말 동안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불법 체류 신분으로 고용됐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0월 5일 고용주 마믹 LLC 측이 제기한 상고 심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저지주 뉴악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한 세르지오 루페즈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 3월 근로자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해서는 주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대신 무료 주거를 제공한 방식도 법적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저지 대법원의 판결이 유지됨으로써 불법 체류자 고용이 연방법에 위배되더라도 실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현재 뉴욕과 워싱턴 일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뉴욕 일원과 워싱턴 모두 열대성 폭풍우 영향권에 든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현 시점 가장 핫한 보이그룹이죠. BTS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BTS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현재 전 세계 각국에는 충분히 깨끗한 물이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2026년 현재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하나로 뭉친 BTS는 지난 4월 고향에서 시작해서 2027년까지 이어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0회 이상의 공연이 예정된 대규모의 스테디움 투어인데요. 스테디움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관객은 군 공백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BT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BTS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BTS가 데뷔할 당시 BTS는 빌보드는커녕 음악방송 1위와도 거리가 아주 먼 전형적인 중소기획사 아이돌이었습니다. 그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한 일곱 청년이 어떻게 기적같은 역전을 이뤄내고 전역 후에 다 함께 다시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건지 BTS가 걸어온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비하인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13년 6월로 올라갑니다. 방탄소년단은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초기 컨셉트는 강렬한 힙합을 하는 아이돌이었죠. 당시에 힙합 씬 일각에서는 아니 아이돌이 무슨 힙합을 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힙합과 아이돌 사이에서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던 거죠. 실제로 BTS의 리더인 RM과 또 래퍼인 슈가는 데뷔 전에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활동했던 음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빅히트는 대형 기획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택한 길은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당시 10대 청소년으로서 느끼는 불안, 불만, 방황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 나중에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됐죠. 방탄소년단의 중요한 분기점은 2015년도에 찾아옵니다. 바로 앨범 화양연화 파트 1의 발매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강렬한 힙합 컨셉을 내려놓고 청춘의 아름다움과 그 뒤에 숨겨진 불안, 흔들림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틀곡 I Need You로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형성된 문화가 바로 BU, BTS Universe, 방탄소년단 세계관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앨범 트레일러 속에 복선과 상징을 숨겨두고 일곱 멤버가 각자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마주하는 청춘의 서사를 기획한 건데요. 팬들은 이 세계관을 해석하고 공유를 하면서 엄청난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노래가 좋다를 넘어서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서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방탄소년단의 무기 중 하나가 더 빛을 발합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였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처럼 방송 출연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던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과 연습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2015년부터는 자체 예능 컨텐츠인 달려라 방탄도 선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연습실에서 땀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팬덤 아미가 탄생을 하고 단단하게 결속된 주요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어와 국경은 날라도 사람들은 청년들의 진심과 성장을 매일같이 확인을 하면서 강한 유대감을 느꼈던 겁니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 빌보드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해외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2017년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합니다. 저스틴 비버가 6년 연속 수상하던 상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 상의 팬 참여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당시 비결로 꼽힌 것이 바로 BTS 팬덤인 아미의 자발적인 번역 문화와 결속력입니다. 한국어로 된 가사와 인터뷰, 영상들을 해외 팬들이 스스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파를 했고요. 라디오 신청곡을 방송국에 함께 요청을 하면서 판을 넓혀갔습니다. 이후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Love Yourself 앨범 시리즈를 통해서 BTS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는 글로벌 청년층의 마음을 울렸고요. 2018년 9월 UN 연설로 이어집니다. 리더인 RM의 Speak Yourself, 너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라는 연설은 K-POP 아티스트가 UN 무대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그 후 2020년 8월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 멈춰섰을 때 BTS는 처음으로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발표를 하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이어서 Life Goes On 그리고 Butter까지 핫100 정상에 올랐고요. 2020년 이후에 핫100 1위 곡은 모두 6곡에 이릅니다. 세계 팝 시장의 최정상급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군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멤버들은 2022년 12월 진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입대를 했고요. 각자 솔로 활동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까지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면서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완전체 BTS가 다시 뭉쳤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월드투어는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완전체 월드투어입니다. 오랜 공백 끝에 무대에서 다시 만난 7 멤버와 아미의 만남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 한편에 잘 짜인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마케팅의 승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사가 만든 완벽한 상품이 아니라 스스로 고뇌하고 성장해온 7 청년의 진정성이 시대의 매체 환경 그리고 팬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만나서 일으킨 보기 드문 시너지였기 때문이죠. 중소기획사의 작은 연습실에서 출발해서 군 복무라는 큰 전환점을 지나 다시 전 세계 스테디움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는 BTS.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진심으로 연결한 이들의 음악과 메시지는 2026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가대표팀의 핵심 주축이자 황금 세대를 불리는 1996년생 동갑내기 삼총사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26년 10월 A매치 기간 중 지난주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직후 불거졌습니다. 이 세 선수가 경기 후 눈물을 흘리며 셋이서만 따로 기념사진 촬영을 했고 경기 후 축구협회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서 뛰기 어렵다며 은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격 공개되면서 축구팬들과 언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전성기 나이에 은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대표팀 내부의 깊은 갈등과 누적된 불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선수단 운영 및 소통 부재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1992년생 고참 라인들과의 리더십 갈등, 그리고 팀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96 라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술적인 불만까지 더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직후 수비수들이 불쌍하다는 이례적인 작심 발언을 통해 전술적 과부하를 공개해 비판했고, 황인범 선수 역시 정신적, 육체적 고충을 토로하며 내부 기류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당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현영민 전력강화 위원장을 비롯한 협회 스태프들이 세 선수를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협회 측은 선수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누구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세 선수는 협회의 끈질긴 설득 끝에 감정적인 은퇴 결정을 일단 철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럽 소속팀으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하던 길에 황희찬 선수와 황인범 선수는 은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비행기에 올라 대표팀 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IFA 월드컵 지분을 민간 투자자인, 그것도 조슈아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의 친동생 회사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전 세계 축구계의 비난과 거센 반발에 막혀 퇴출 위기에까지 놓였던 자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재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 인판티노 회장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였던 빅토 몬탈리안이 북중미 카리브의 축구연맹 회장이 그대로 북중미 카리브의 축구연맹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결정으로 몬탈리아니 회장은 차기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몬탈리아니 회장은 그동안 인판티노에 맞설 강력한 차기 FIFA 회장 후보로 손꼽혀왔습니다. 특히 몬탈리아니 회장은 유럽 출신 후보로는 차기 FIFA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 회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 유럽 축구연맹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북중미 카리브의 축구연맹 회장 선거는 내년 3월에 예정된 FIFA 회장 선거보다 앞서 치러지는 만큼 몬탈리아니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에파도 내년에 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알렉산드레 체페린 우에파 회장도 최근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대항마로 꼽힌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FIFA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11월 18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유력한 경쟁자들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경선 없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ESPN은 이에 대해 스위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출신인 라몬 베가가 인판티노 회장에게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축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아 후보 출마 자격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위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블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 간건강팀이 함께합니다. 봉선장 게장을 선보입니다.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에 신선함의 특징이며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이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주연,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나라에서는 이 물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전 세계 사람 모두에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지구에 사람이 쓸 물은 충분할까? 그 물은 깨끗하고 안전할까? 먼저 물의 양부터 살펴볼게요. 지구에 있는 물의 약 97.5%는 바닷물입니다. 과히 물의 행성답죠. 하지만 사람이 마시거나 농사에 쓸 수 있는 민물, 즉 담수는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담수의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약 68%는 빙하와 빙상, 연구설 등에 얼어 있고요. 약 30%는 땅속 지하수입니다. 강이나 호수처럼 지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담수는 전체 담수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물이 부족하다기보다는요, 사람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그마저도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넘치고 어떤 지역은 몇 달씩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집 수도꼭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생활용수의 비중은 가장 크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담수 취수량의 약 70%는 농업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먹는 쌀, 밀, 채소, 고기 한 접시 뒤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한 셈이죠. 나머지는 산업과 가정, 도시용 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단순히 수돗물 아껴쓰기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땅속 지하수죠. 2024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를 한 대수층, 그러니까 땅속 물 저장층의 약 71%에서 2000년 이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속도가 매우 빨랐고요.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다시 채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충전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퍼올려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하수위가 실제로 회복된 사례도 확인은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는 속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양이 있다고 해도 깨끗해야 우리가 마실 수 있겠죠. 불과 작년인 2025년 8월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 4명 중 1명 꼴인 약 21억 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이것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은 집 안이나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변이나 화학적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억 명이 전부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을 기르러 먼 곳까지 가야 한다거나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거나 수질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웅덩이 같은 지표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약 1억 600만 명입니다.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이 분변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은 설사병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땅속 지하수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비소나 불소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 피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데요. WHO에 따르면 설사병으로 숨지는 5세 미만 어린이가 해마다 약 44만 명에 이릅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그리고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화장실, 즉 위생입니다. 특히 사람의 배설물에 의한 분변 오염은 물을 오염시키고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 34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3억 5,400만 명은 지금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본적인 손 씻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약 17억 명이고요. 이 가운데 약 6억 1,100만 명은 손을 씻을 시설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하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 가운데 안전하게 처리되는 비율은 약 56%였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수거 처리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물 문제는 상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부터 사용한 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주로 저소득 국가와 농촌 지역, 그리고 분쟁이나 정치적 불안 같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지역에 집중됩니다. WHO와 유니세프에 따르면 취약한 환경에 놓인 국가에서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의 보급률이 다른 국가보다 38%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확충하고 낡은 관을 고쳐서 새는 물을 줄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 용수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만큼 효율을 높이면 효과도 크겠죠. 물을 적게 사용하는 관계 방식이나 가뭄에 강한 작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를 처리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버려지는 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네 번째는 지하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퍼올리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문제가 심각한 취약 지역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 문제는 단순히 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프라, 식량 생산, 정치적 안정,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구에 물이 아예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한정돼 있고 지역별로 크게 불균형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실제로 상황이 나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그 속도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수도꼭지를 칠 때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물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물을 구하는 일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K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후이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젤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뉴 뉴 뉴텍스.

0: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5: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6: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7: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8: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공개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한다고 작심 비판했는데요. 정주희 기자입니다.
9: 충의의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듭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10: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9: 추 지사는 홍보수석의 이러한 해명도 틀렸다면서 청와대에 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는데도 김지용 불가론을 이어간 겁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듯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내부를 공격하는 게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 내부 분열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에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지층이 분열한 데다 검찰개혁과 인선을 둘러싼 내홍까지 겹치면서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내부 분열을 경고하고 있지만 강경파도 물러서지 않으며 여권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걸 두고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정 의원이 관련 언급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박현우 기자입니다.
12: 민주당은 외통위 소속 정청래 의원이 공무를 위해 신청한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2012년에도 같은 사유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데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의 국감 활동을 막는 건 동맹국의 주권과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13: 정 의원의 정당 의정 활동이 가로막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12: 신정은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화운동 이력이 걸림돌이 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당사자인 정 의원은 자신의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인 상태라고 밝히며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 겸망신살이라며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12: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을 두고도 외교 기조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준 우크라이나엔 강경 대응하고 북한엔 비굴하게 침묵한다. 김정은 심기를 어겨가며 포로 송환을 받느니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국 정부를 깎아내리는 상식밖의 행동이라며 나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11: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와 연결짓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면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 한국 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어제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행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을 찾았습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점검을 한 적은 있지만 최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 회장은 반도체 공장 건설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주원 기자입니다.
1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뒤 눈으로 보는 것이 말 100마디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빠른 속도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속도도 높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호남권 산단을 용인 산단과 병행해서라도 빨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6: 필요하다면 저희는 병행을 해서라도 지어야만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 따라서 어느 정도 속도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러 왔습니다.
15: 최 회장은 함께 부두지를 찾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광주군공항 탄약고 이전 상황과 전력용수 공급망을 점검하고 인허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진다고 해도 가능하다면 먼저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16: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파이니어를 뭐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5: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에 600조 원, 호남권 클러스터에 400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호남권 클러스터 규모에 대해 용인의 3분의 2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추가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 회장의 호남권 부지 첫 방문과 속도전 선언이 대규모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수원입니다.
8: 야심차게 닻을 올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장 공백과 인력, 시설 부족 등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직 안정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17: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8: 수장 없는 대행체제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지난 일주일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18만 건이 넘는 검찰 미제 사건은 이관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경찰과 중수청 사이 사건 이첩 기준도 아직 불명확합니다. 또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고소고발

0: 있지만
1: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2: 신윤 검사 이력과 과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여권 내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문정 광주청장은 김 후보자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조직 결속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범 초기부터 여러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오는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백유빈입니다.
3: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반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얌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 금융기관 전방위 해킹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담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른 수사 주체의 혼선, 또 수사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7: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일 28명 규모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포렌식 전문가 등 15명을 더해 총 43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의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중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 이번 사건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지를 두고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1일 곧장 내사에 착수해 로그 기록 등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은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살 남성을 지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공격자로 지목할 근거 역시 휴대전화번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2: 어제 새벽 쿠팡 주요 서비스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은 고객과 라이더, 점주 등에게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쿠팡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합니다. 또 쿠팡 이츠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고객에게는 3,000원 쿠폰, 주문 실패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1,000원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장애 시간대에 추락한 주문이 취소된 라이더에게는 매장 도착 이력이 확인되면 1,000원을, 음식 픽업 후 취소된 주문에는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0: 않았습니다. 아울러 음식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어제 새벽 발생했던 쿠팡의 서비스 접속 장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슈퍼마켓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장애가 소비자와 중소상인의 생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이어 쿠팡은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공개하고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도 성명을 내고 전산 장애로 배송에 차질을 빚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네, 한글날 연휴 첫날 전국 곳곳에서 사고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에서는 추돌 사고로 사다리 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준훈 기자입니다.
1: 고가도로 밑으로 사다리 차 한 대가 뒤집힌 채 쓰러져 있습니다. 차량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부서진 이 사다리 차, 고가도로에서 떨어지며 아래에 있는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당시 고가도로에서는 견인차가 고장난 사다리 차를 옮기려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던 14톤 트럭이 갑자기 견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견인차에 실려있던 사다리 차와 함께 운전석 밖으로 나와있던 견인차 운전자가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견인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떨어진 사다리 차가 아래에 있던 승용차와 신호등을 파손하며 2차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트럭과 승용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졸음운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는 70대가 몰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횡성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50대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농기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북 예천과 울진에선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예천의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은 산림 약 800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울진 산불은 쓰레기를 태우다 나온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 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산림당국이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우입니다.
0: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 안성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금광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3.5톤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화물차는 고장난 상태로 1차로에 멈춰 있었는데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화물차의 뒷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어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의 혼숙을 막지 않는 등 추숙객 관리를 소홀히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인텔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과 초등학생의 혼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업주는 예약자가 성인이어서 미성년자 혼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3: 혐의 인정하세요? 진짜로 돈 노리고 죽이신 거 아니세요?
2: 법원은 심사 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이튿날 손과 발이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현금을 뽑은 뒤 자전거와 피해자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해 달아났고 지난 7일 전남 무안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0: 사망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최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2월 6일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올해 공개된 쇼트드라마 10편 중 9편이 AI로 제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작비와 시간을 크게 줄인 AI 쇼트드라마가 중국 내수를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배삼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4: 중국 대표 영상 촬영 기재인 저장성 홍댄. 전통 가옥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쇼트드라마 촬영에 나서는데 전문 배우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스튜디오에는 병원과 사무실, 카페까지 실제 촬영장처럼 꾸며져 있지만 배우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AI가 배경과 인물을 만들고 복잡한 장면까지 구현하면서 촬영 과정이 줄고 있는 겁니다.
5: 중국의 쇼폼 드라마에 AI까지 들어오면서 제작비와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 사람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4: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공개된 쇼트드라마는 43만 편. 지난해 대비 13배나 늘었는데 AI극이 90%를 넘습니다. 중국 내 시청자만 8억 명에 달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동남아까지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0: Hey Radio.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노래방까지 가는 모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노는 걸 우리말로 모꼬지라고 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가족, 친구들과 모꼬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약속 없으시다고요? 걱정을 마십시오. 이제부터 저와 모꼬지 하면 되니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였습니다. 어머 먹고지요? 처음 들었어요. 우리 한글인데 참 생소하네요. 정혜신 씨가 처음 들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예쁜 말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노는 거 먹고지. 가요 속으로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목고지가 분명히 맞겠죠? 한글날 오후 가요 속으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씨의 노래. 그리고 5847번으로 신청하신 강수지 I miss you 였습니다. 김윤영 씨가 멋진 곳에 가 계시네요. 저는 오늘 대천의 호도섬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바람도 좋고 파도 소리 끝내줍니다. 제가 어딘가 막 그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호도섬. 대천? 보령의 호도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야, 이게 호, 여우호. 호도, 여우를 닮은 섬이래요. 아, 호가 구미호. 아, 이 구미호. 갑자기 호도섬의 멋진 풍경을 얘기하다가 구미호로 갔는데,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구미호 너무 무섭지 않았습니까? 저 그거 보고 이불 속에서 손도 못 빼고 그냥 덮고 잤던. 그러다 답답해서 뭐 꺼냈겠죠 이거를. 그때 생각나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죠. 7522번 한글날이어서 두 자녀가 집에 있네요. 별일입니다. 워낙 휴일이면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말이죠. 오늘은 좀 약속이 없었나 보죠. 네. 그래요. 별일이네요. 유성숙 씨, 우리 부부 37주년을 맞아 딸내 식구 4명과 강화에 있는 펜션에 목꽂이 왔습니다. 19개월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바깥으로 보이는 노란 벼이삭도 정말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강화에 계신 유성숙 씨, 가족분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사연 보기 좋습니다.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청해 주셨어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4월과 5월의 장미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7674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지금 입원 중이신가요? 아프신가 봐요. 근데 환자 수발 안 들고 2시간째 낮잠만 자는 남의 편. 남편 좀 깨워주세요. 예. 계속 낮잠만 주무시고 계시지?

남편 되시는 분 일어나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빨리 나으시고요. 이필레씨 지금 공주에서 아내와 밤 따고 귀가합니다. 하루 여행이지만 오랜만이라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반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천혜성 씨가요. 불멍하고 싶어지는 노래네요. 모닥불 생각나고. 그래요. 네, 들려드린 홍삼 트리오의 기도 7246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유심초 사랑하는 그대에게 맞네요. 불멍하면서 차분하게 음악 듣고 있는 그런 시간 참 좋죠. 장작이 다 타는 것 같으면 두꺼운 거 하나 딱 넣어놓고 좋은데요. 생각만 해도. 김종숙 씨, 아들이 대기업에 지원했는데요. 사전 테스트를 거친 다음 AI 면접을 보고 실물 면접까지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요즘은 AI 때문에 취업이 힘든 것 같아요. AI 면접 잘 통과.

가요 속으로가 자꾸 저를 잡고 있습니다. 박승화 씨를 데려갈 수도 없고. 예, 화성에서 멋진 행사가 있나 봐요. 공연. 야, 조혜금 씨. 일단 저를 데리고 갈 수... 아니,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레인보우 다운받아서 나가시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도 거기 화성체육관에 가서 노래하고 싶은데 부르질 않네. 그래서 오늘 저 생방 잘하고 있잖아요. 가서 멋진 공연 보고 오세요. 9410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안 물고기 자리.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7번째 페이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자,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글, 그 위대한 탄생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이진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한국어 말소리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3: 아,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3: 한국어 말소리를 연구하시는군요.
4: 네, 그렇습니다.
3: 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소리부터도 신기하고 약간 모양도 이제 쓰고 보면 신기한 신조어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뭐 늘좆, 야르, 영크크, 느크크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애용하시는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 아, 예.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쓰려면 제가 또 신경을 쓰고 또 네. 기억을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쓰는데요.
3: 트렌드를 따라가기 쉽지 않죠.
4: 네네. 그런데 이제 주위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을 중시하는 분들은 아 이런 거 쓰면 좀 곤란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언어임을 보여주고 또 그런 활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뭐 권장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 그러시군요.
4: 네. 네.
3: 자, 오늘도 활력 넘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글날 100도를 맞아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글날 이제 세 글자로 한글에 대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는데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고 재치도 한 스푼 얹어서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예, 마음 같아서 한번 시범으로 저 삼행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부탁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네.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4: 예,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날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0년 전 오늘이라고 하니까 1926년 일제강점기에 첫 한글날이 있었나 보네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926년 11월 4일에 첫 번째 한글날이 이제 기념 행사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사라는 곳에서 이제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한 식당에서 행사를 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한 400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상당히 성황리에 이제 그러네. 개최된 거겠죠. 여기서 이제 1926년이라는 것과 11월 4일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예.
4: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갖고 나온 것도 있긴 한데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3: 네.
4: 이 책이 언제 나오냐면 1446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